0: 이같이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나로서는 괜찮다. 그들에게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9월 미국의 고용 증가폭이 예상치를 크게 밑돈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9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만 9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8만 4천 명이었습니다. 실업률은 4.2%로 한달전 4.1%에 비해서 다소 올랐습니다. 예상보다 부진한 고용 지표가 발표되면서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상보다 부진한 9월 미국의 고용 지표로 10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낮아지면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일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250.4포인트, 0.49% 오른 51,176.9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0.73% 상승한 7,722.72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1.19% 오른 27,190.86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이 향후 4개월에 걸쳐서 비축 경유와 원유 1억 배럴을 방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개천절이자 토요일인 오늘은 맑고 일교차가 큰 가을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5도로 예보됐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져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강원 내륙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재은이었습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넉넉한 한가위 연휴 보내셨습니까? 늘 변함없이 정겨운 고향이지만 귀향길엔 항상 아쉬운 마음이 남게 되는데요. 내 고향을 후원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아시나요? 2023년 시작된 이후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기부 방법이 한층 편리해지고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지정 기부가 확대되면서 돌봄이라든지 의료, 환경, 청년 지원 등 지역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향을 아끼는 마음이 기부로 이어지고 그 기부가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고향이 활기를 띠는 것도 시간 문제 아닐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0: 당당이님들 어렸을 때는 우리 노래를 입에 달고 다녔죠. 오늘처럼 특별한 날 거리에 태극기가 나부끼면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하고 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학교에서 개천절 노래를 배웠어요. 그런데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시작 부분 가사만 불러드릴게요. 저도 음을 모르겠어요.
1: 저도 모르겠어요.
0: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

0: 가 있다.
1: 아, 우리의 근원인 샘과 뿌리를 생각하는 날.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는 국경일. 단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서기 전 2333, 2333년을 고조선 건국으로 치니까 지금 2026년에다가 2333을 더하면 4359, 4359년 단기 4359년입니다.
0: 네.
1: 네네.
0: 그 얘기도 생각나요. 그러니까 1960년대 어린이들은 서기와 단기를 같이 썼다면서요.
1: 아, 그랬어요. 정말.
0: 네. 네.
1: 서양에서 해수를 세는 방식이 이제 서기라면 단군이 즉위한 해를 기준으로 한 우리 고유의 셈법이 단기여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에는 국회에서 법으로 대한민국의 공용 연호는 단군 기원으로 한다 이렇게 정했대요. 그래서 당시에는 교과서에도 1945년에 해방이 되었다 하지 않고 4278년 8월 15일에 해방됐다 이렇게 적혔대요. 그러다가 이제 1962년에 또 새로운 법을 만들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쓰는 서기 2026년 이런 식으로 쓰게 됐다고 합니다.
0: 네, 만약에 단기 계산하시려면 그냥 2026년, 그러니까 올해에다가 2333만 더하면
1: 그렇죠.
0: 되는 거네요.
1: 그렇죠. 2333. 네.
0: 그래서 한동안 같이 쓰다가 서기로 네. 이제 정착을 했군요. 단기를 쓰다가 서기로 바꾼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 조상님들과 윗대 어르신들이 우리의 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나 알 수 있습니다. 개천절 무렵은 계절도 좋아서 산과 들, 강과 바다로 놀러 가기도 좋습니다. 월요일까지 휴일이 이어지니까요. 놀러 가시는 댁도 많겠는데 산림청에서는 이번 주말부터 강원도 단풍이 시작된다고 봤네요. 아름다운 풍경 많이 보시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즐겁게 지내는 것이 개천절을 정하신 조상님들이 바라시는 일이기도 할걸요.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올품.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3: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3: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3: 보험이 든든하구만.
5: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6: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

0: 기업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 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 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네, 개천절 아침 토요일 여성시대입니다.
2: 자, 단풍 얘기를 했으니까 그야말로 이제부터 또 가을 단풍놀이 많이들 가시겠다.
1: 그러게요.
2: 강원도 쪽으로 네. 예약도 미리미리 하셔야 될 거예요.
1: 맞습니다.
2: 자, 오늘 경기도 광주시의 김유진님의 사연이 첫 사연입니다.
1: 네.
2: 제목이 너무 재밌어요. 오줌 싼 이불 빨래가 이렇게 기분 좋을 줄이야.
1: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2: 두 분 안녕하세요. 혹시 탄산수의 기포를 보며 물이 알을 낳고 있어요. 또 바람에 넘어가는 책장을 보며 바람도 책을 읽나 봐요. 라고 말하던 남자아이 기억하시나요?
1: 기억나요. 이 표현들 기억납니다.
2: 오늘은 그 아이의 쌍둥이 여동생인 9살 제 딸 예선이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어젯밤 예선이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잠결에 방 안에서 타닥타닥 뭔가가 바쁘게 움직이며 종종이는 듯한 분주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눈을 스르륵 떠보니 예선이가 조용히 혼자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곧이어 제 귀에 닿은 건 개미처럼 작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3: 엄마, 나 이불에 쉬했어요.
2: 알고 보니 자다가 이불에 실수를 하고는 엄마가 깰까봐 혼자 일어나 속옷을 갈아입고 물티슈로 이불을 닦으며 혼자서 수선스럽게 뒤처리를 했던 거예요. 다행히 시트가 살짝 젖은 정도의 귀여운 실수라 아이를 씻겨 안심시키고 다시 재우는데 품에 폭 안기더라고요. 아침에 아이 등교시키고 제대로 이불 빨래를 하려는데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요즘은 책가방도 혼자 챙기고 숙제도 알아서 척척하고 분리수거까지 도와주는 훌쩍 자란 모습을 볼 때마다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아이도 곧 내 품을 떠나겠지 하는 서운하고 허전한 마음이 불쑥불쑥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불에 실수를 하고 당황해서 혼자 해결하려던 그 작은 아이의 흔적을 보니 우리 아이가 아직은 내 품에 안기는 아기구나 싶어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사실 우리 예선이는 늘 엄마가 먼저인 아이예요. 무얼 하든 엄마를 돕겠다 나서고 얼마 전 놀이동산에 다녀와서는 오늘 얼마나 재밌었어? 하고 물었더니
1: 엄마를 사랑하는 만큼 많이 재밌었어
2: 라며 예쁜 미소를 지어 보이던 아이랍니다. 훌쩍 커버리는 게 아쉬울 만큼 사랑스러운 우리 예선이. 예선아, 천천히 커줘. 엄마의 아기로 조금만 더 있어줄래? 오늘 아침은 이불 빨래를 하는 제 마음에도 따스한 햇살처럼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그리고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1: 예.
2: 머리 수건까지 하고 아침 식사 준비를 돕던 제 딸 예선입니다. 그러셨어.
1: 아이고야. 예쁜 머리 두건을 딱 쓰고는 예. 아, 우리 예선이가 이렇게 생겼구나. 너무 이쁘게 생겼네.
2: 쌍둥이네요. 그죠?
1: 예.
2: 지금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1: 쌍둥이 여동생.
2: 예, 맞아.
1: 네. 남자 우리 아이는 아주 그냥 문학소년처럼
2: 표현이 기가 막혔고. 네. 네.
1: 또 우리 여자아이는 예선이는 또 이렇게 엄마 옆에서 이렇게 엄마의 사랑을
2: 네.
1: 듬뿍 받으며 엄마도 사랑하는.
2: 근데 보면 엄마가 분리불안 같아. 애들이 분리불안이 아니에요.
1: 그런가요?
2: 보면 엄마가 자식들이 떠나갈까 봐 전전긍긍하고 자식이 떠나면 또 전전긍긍하고 계속.
1: 네. 맞아.
2: 품 안에 아이가 있었을 때를 그리워하며 어느새 훌쩍 커서 떠나는데도 그렇게 섭섭해하고.
1: 아 근데 아직 9살이 막 한참 남았죠 뭘.
2: 그렇지.
1: 네. 요맘때를 진짜 즐기시기 바랍니다.
2: 맞아. 이제 즐겨야지.
1: 막 서너 살 때처럼 손이 많이 가지도 않지만.
2: 네.
1: 또 이렇게 엄마 옆에서 일 돕겠다고 이렇게 참 엄마 사랑해 하면서.
2: 그렇게.
1: 있으면 얼마나 예뻐요.
2: 예쁘죠. 예쁘죠.

0: 그렇죠.
1: 그것도 이제 한두 해 지나면 사춘기 왔다고 또 그냥 그럴 테지. 말도 안 하고.
0: 그럴 테지.
1: 근데 요즘에는 또 아이들이 워낙에 어렸을 때 엄마 아빠랑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지냈던 친구들은 사춘기도 그렇게 세게도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네네. 저희 조카들 보니까 또 그냥 그 등치 큰데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그냥 엄마랑 아직 뽀뽀하고 그러더라고.
0: 그래도 언젠가는 올 거예요. 물론. 사춘기가 그렇지.
1: 물론 그렇죠.
0: 근데 아들이 둘이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 편 이렇게 가르는 거 웃기지만 네네. 누구를 더 찾는 편이에요, 애들이?
1: 아, 저희 그 첫째는 지금 기숙 학교에 다니잖아요.
0: 그렇죠. 그래도 아, 오면
1: 거의 매일 엄마랑 통화를 하더라고. 엄마한테 그냥 통화를.
0: 엄마 아들이구나.
1: 그런 것 같아. 네네. 이런 거 저런 거를 엄마한테 많이 상의를.
0: 그러니까 아빠가 전화를 딱 받으면. 엄마 바꿔주세요. 아 요새는 다 휴대폰이 있으니까.
1: 그러니까 각자 전화요.
0: 네, 누구 바꿔라 할 소리가 필요 없지.
1: 네네. 그런 얘기 많이 나누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나중에 군대 가서도 요새 맨날 전화하겠네 엄마한테. 아우 나는 언제 숨 쉬어. 군대 가서도 전화할 거 아니야.
0: 아이고. 그러면 둘째는? 둘째는 그래도 아빠를 찾는 편인가요?
1: 아 둘째는 요새 그냥 생사를 집에 와서 이렇게 살아있어요. 이러고 보여주는. 굉장히 바빠요 요새.
0: 아 그래요?
1: 네 학원, 중3인데
0: 아, 학원이나 문화
1: 네,
0: 때문에
1: 요새 실기 그렇구나.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바쁩니다.
0: 사춘기 지났어요?
1: 아 사춘기는 좀 지났습니다.
0: 아 다행이네.
1: 사춘기는 지났는데 말수도 같이 지났죠. 떠났어요.
0: 말도?
1: 사춘기와 함께 말수도 함께 떠났어요.
0: 네. 유감이다.
1: 근데 뭐 그렇게 커가는 거죠. 그래도 할 말은 또 다 해. 또.
0: 그렇겠지.
1: 네네. 네. 자기 뭐야 졸업사진 찍는데 아빠 청자켓이 필요해요. 멋을 오. 좀 내고 싶은데.
0: 오.
1: 그래서 야 아빠 거 한번 입어봐라. 야 청자켓 아빠 거 저기 안 입는 거 있는데. 그래서 줬더니 어머 또 어깨 라인이 맞는 거야.
0: 근데 유행이 지난 거야. 아. 색깔이나 이런 건 요새 애들이 안 입는 거야. 그렇구나. 아저씨 거야.
1: 본인이 한번
0: 그래서 판단해 지가 있겠대요? 있겠다면 다행이지만.
1: 한번 판단해 보겠대요.
0: 오, 판단해 보겠다.
1: 네네.
0: 유예 기간을 두는구나.
1: 예예. 예. 예. 확실히 요새 멋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0: 아이, 그래, 그럴 나이지 그럼.
1: 맞아요. 중학생이 한창 그럴 때지.
0: 그럼.
1: 자, 아무튼 우리 김유진님도 이렇게 쌍둥이 아이들 요맘때 제 우리도 그때 그리워. 예. 쫑알쫑알 말 많았던 그때가.
0: 맞아. 그렇겠다.
1: 만끽하세요. 자 이번 사연은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서 박성민님이 주셨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무더운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방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저는 잠시 쉬어갈 겸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답니다. 그런데 주차장 근처에서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목줄도 인식표도 없는 것 같았고 털은 엉켜있는 데다가 몸도 깡마른 게 아, 한눈에 봐도 꽤 오래 떠돈 모습이었죠.
0: 아이고, 그치.
1: 얼떨결에 차에 있던 빵을 조금 줘봤더니 허겁지겁 바로 먹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오랫동안 굶었던 것 같습니다. 차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곳이라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왠지 마음에 쓰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주인을 못 봤냐고 물어봤지만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휴게소 직원들에게도 물어봤는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죠.
0: 아, 그 강아지요? 일주일 전부터 여기 돌아다녔어요. 찾는 사람도 없었고 아마 누가 버리고 간 것 같아요. 여기다 강아지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1: 그 말을 듣고 나니 그냥 지나치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배가 고픈 것 같아 먹을 걸 조금 사다 줬더니 녀석은 이번에도 허겁지겁 먹어치웠고 그때부터 제가 움직일 때마다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아우 너 자꾸 나 따라오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제 그만 가려고 차 문을 열었고 혹시 몰라 잠시 지켜봤는데 녀석이 갑자기 차 안 뒷좌석으로 갑자기 뛰어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0: 차를 타버릇했던 애야. 그러니까 그렇지.
1: 진짜로 차에 뛰어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저는 야 너 뭐해? 내리라고 해도 녀석은 뒷좌석에 앉아 저만 빤히 바라봤죠. 결국 저는 혹시라도 나중에 주인이 나타나면 연락해달라며 휴게소에 연락처를 남기고 녀석을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운전대를 잡고 한참을 가다 보니 그제야 한 가지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강아지를 한 번도 키워본 적 없는 데다가 강아지만 보면 무서워서 슬슬 피하는 제 아내가 걸리더군요.
0: 뭐죠?
1: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아니나 다를까 강아지를 데리고 집에 들어가자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0: 어머머, 뭐야? 아니, 그렇다고 얘를 거기서 데리고 온 거야?
1: 아, 휴게소에 일주일째 혼자 돌아다녔대. 그냥 두고 올 수가 있어야지.
0: 어머머머, 아유, 그래도 그렇지. 나 강아지 무서워하는 거 알잖아. 빨리 도로 갖다 놔.
1: 저도 계속 키울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혹시 주인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며칠만 보호하면서 기다려보고 연락이 없으면 입양해줄 사람을 찾아보자고 아내를 설득했죠.
0: 잘하셨어.
1: 다음 날 동물병원에도 데려가 봤지만 내장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건강하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도 휴게소에서 주인을 찾는다는 연락은 오지 않았고요. 아, 혹시 몰라 잃어버린 강아지 찾는 곳에 사진과 함께 올려도 그 또한 연락이 없었답니다. 불행하게도 역시나 버린 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녀석과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제가 회사에 출근하고 나면 온종일 녀석과 함께 있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아내라는 거였죠. 처음 며칠은 녀석이 다가오기만 해도
0: 저리 가요. 무서워.
1: 하며 피하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밥을 챙겨주고 물을 갈아주고 배변을 치우다 보니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녀석을 쓰다듬으며 말하더군요.
0: 여보, 얘 오늘 내가 화장실 가는데도 따라오더라고.
1: 안 무서워 이제?
0: 아니, 아직 조금 무섭지. 내일은 이 앞으로 같이 산책 나가보게 한번.
1: 그러면서 손은 계속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는 아내.
0: 아, 맞다, 여보. 얘 근데 엄청 똑똑해. 어쩌면 훈련도 안 시켰는데 배변 패드에만 응가를 하네.
1: 그러게,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강아지였나 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입양 이야기를 다시 꺼냈더니 아내가 오히려 정색을 하더군요.
0: 어머머머, 아, 당신 왜 이렇게 정이 없는 사람이야? 당신 이런 남자였어? 피덩이 같은 애를 어디 보내?
1: 아니, 당신이 무섭다고 해서 입양 보내기로 했잖아.
0: 아, 그건 처음에 그랬던 거고, 이젠 얘도 우리 가족이잖아.
1: 그렇게 휴게소에서 우연히 만난 녀석은 어느새 우리 집 첫째가 되었답니다. 아직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네요. 그래서 요즘은 가끔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우리한테 아기가 생기면 얘가 좋은 형이 되어주겠지?
0: 아, 그럼 차돌이가 엄연히 첫째인데?
1: 이 녀석 이름은 차돌이. 여름이 시작되던 어느 날 휴게소에서 무작정 제 차에 올라탔던 작은 녀석. 여름이 가고 가을이 시작되는 지금은 우리 부부와 함께 언젠가 찾아올 우리 집 둘째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0: 아, 좋다. 아내 마음이 바뀐 게 너무 고맙네요.
1: 그러네요.
0: 네, 근데 집안에 둘만 있고 이렇게 눈을 맞추다 보면 정이 안 들 수가 없더라고.
1: 우리 강아지가 그렇죠. 그렇더라고. 반려동물들이.
0: 얘가 차돌이가 네. 박성민님을 골랐어.
1: 그래.
0: 간택했어. 네.
1: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0: 자, 두 분께 선물 드려야죠. 김유진님께는 홈스토랑 꾸러미, 그리고 박성민 씨 댁으로는 건강 튼튼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갑니다.
1: 자, 밀크의 Come to me. 이거 새천년에 나왔던.
0: 네. 네.
1: 그러면 2000년 초반인가 나왔던.
0: 네.
1: 기억하는데. 밀크의 Come to me 들으시고요. 저희는 옆집 변호사로 돌아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천안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성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쌀쌀한 공기가 햇볕을 받으면서 따사로워지겠습니다. 오후가 되면 서울, 대구가 23도, 광주 25도까지 기온이 오르겠고요. 연휴 기간 동안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가을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낮까지는 경북 동해안에, 늦은 밤부터 수도권에, 강원권에 비가 내리겠고요. 월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고속도로 정체 많이 심해졌습니다. 경부선 부산 방향 동탄에서 남사, 입장에서 천안 호두휴게소까지 41km 구간에서 정체고요. 남해선에는 사고가 있는데요. 순천 방향 산인터널 일대 사고로 인해서 5km 구간 정체입니다. 서김해 부근은 고장차 여파로 밀립니다. 최수연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이 시간은 법에 도움이 필요한 당당이님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옆집 변호사.
1: 등산은 왜 하는 걸까요? 물으면 그래서 안 합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은 살기 위해 운동하는 남자 신민영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0: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네. 운동을 즐기기도 하지만 살기 위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1: 네. 또 평소에 자전거도 열심히 타시잖아요.
2: 맞습니다.
1: 네. 예. 틈날 때마다 또 열심히 자전거 타시는데 등산은 진짜 좀 하세요?
2: 네, 합니다.
1: 등산도 하세요?
2: 네, 자전거 타고 합니다.
0: 아, 마운틴 바이크?
2: 아니요, 그냥 로드. 저는 얇은 그 바퀴를 타는데
0: 얇은 바퀴.
2: 그 자전거 로드 바이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서울 주변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1: 그래요?
2: 네, 그래서 뭐 주말에 혹시 안양 산막사라든지 뭐 망해암 가시면 저를 혹시 보실 수가 있고. 그렇군요.
1: 자전거 타고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1: 와, 허벅지 터질 것 같은데.
2: 아, 근데 그 기분에 올라가는 겁니다. 또 올라가면 성취감이 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1: 운동 열심히 하시네요. 주말에도.
2: 기회 되시면 같이 한번.
1: 아니요.
0: 저야말로,
1: 저야말로 그래서 안 합니다.
0: 자연스럽게 나오는 대답이 아니요.
1: 아니, 저희가 산 얘기를 꺼낸 게 산에서 생긴 궁금증을 보내주신 당당이님의 질문이 있거든요. 네. 얼마 전 친정 부모님과 산에 놀러 갔다가 바닥에 밤이 어찌나 많이 떨어져 있던지 줍다 보니 거의 한 봉지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와서 밤을 먹으려다가 문득 이거 혹시 주인 있는 밤이면 어쩌지? 라는 걱정이 됐습니다. 산에 떨어져 있는 밤이나 도토리 그냥 주워와도 괜찮은 건가요? 하셨어요.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2: 그러니까 따서 오는 거는 문제되는 거는 확실합니다.
1: 따서 오는 건 문제다.
0: 네, 따오는 거.
2: 맞습니다. 네. 설이라고 해서 그냥 뭐 옛날에 얼렁뚱땅 넘어갔는데 절도고 심한 경우에는 산림물 절도라 그래서 강력하게 처벌이 됩니다.
1: 예.
2: 하지만 사연의 경우에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1: 떨어져 있는 거.
0: 아, 그렇죠. 네.
2: 이거 문제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반대로 여쭤볼게요.
1: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도 안 된다.
2: 안 된다.
1: 안 된다.
2: 양희은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항상 이거 잘 맞추셨잖아요.
0: 된다.
2: 와.
1: 뭐였죠 질문이?
2: 지금 그러니까 떨어진 거를 가져가는 거는 안 된다. 안 될까?
0: 저는 된다.
2: 된다.
1: 아, 법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없다.
0: 없다. 왜냐하면 은행 길거리에 많이 떨어져 있을 때 할머니들이 주워가도 할머니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으니까 여기 친정 부모님하고 산에 놀러 갔다가 떨어진 밤을 주워 왔다. 강력한 처벌 안 된다.
2: 아, 이게 두 분 다 정답입니다.
0: 아, 그래요?
2: 네.
1: 그래요?
2: 경우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1: 예.
2: 네. 제가 이거 판례 기초에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0: 네.
2: 판례를 살펴보면 나무에서 떨어진 거를 주워서 문제된 경우는 없어서 조금 다른 사안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예.
2: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상황을 하나 가정을 해볼게요. 산길을 가는데 이거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 돌아가신 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1: 오, 네. 산길에서요?
2: 네. 근데 그분이 금목걸이를 하고 있어요.
1: 예.
2: 그럼 이거를 가져오는 게 절도일까요, 아닐까요?
0: 절도죠, 그건.
2: 절도다.
0: 네.
1: 그럼 고인의 목걸이를
0: 목에 차고 있었던 거잖아. 목걸이가 목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네.
2: 김일중 씨는
1: 근데 이제 고인이니까.
2: 네.
1: 아, 그래도 그건 안 되지.
0: 고인이니까가 뭐야, 안 되지. 그건 죽은 사람이라도.
2: 네. 그냥 생각할 때는 도덕적으로 안 되지만 예. 법적으로 생각할 때는 김일중 씨가 고민하는 게 일리가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 물어보니까 이게
0: 죽은 사람이라서.
2: 네. 네.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게 그러니까 절도가 되려면 다른 사람의 소유, 다른 사람이 점유한 물건을 가져가야 절도가 되는데 돌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자주 논점이 돼요. 돌아간 사람인데 이걸 소유하고 있다고 봐야 되냐, 점유하고 있다고 봐야 되냐,
1: 예.
2: 이걸 가져가는 게 도덕적으로 맞지 않지만 절도로 봐야 되냐 문제가 됐었고 이게 사안에 따라서 갈렸습니다.
1: 그래요?
0: 네.
2: 그래서 판례를 살펴보면 돌아가신 지 4시간 반 지난 다음에 가져간 경우는 절도 인정이 됐어요.
1: 뭐 시간에 따라 나뉘어요?
2: 네. 아니, 뭐 시간 때문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관계를 따지지만 대표적으로 시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4시간 반은 절도가 인정됐는데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소유와 점유 관계가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다.
1: 4시간 반 정도면.
2: 네. 그러니까 상속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누가 그 수습하러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수 있으니까 이거 여기까지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절도죄가 인정이 됐어요.
1: 네.
2: 그런데 또 다른 사안에서는 둘이 동거하고 있는 남녀가 있었는데 이 동거하고 있던 중에 한쪽이 8월 23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1: 네.
2: 근데 3일이 지난 한 26일 날 이제 그 반대쪽에서 상대방 땅 문서라든지 집 문서를 갖고 다 나간 거예요. 이 경우

0: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뭐 상속인이 기다릴 시간도 지나갔고 이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주인이 없는 물건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절도죄로 보는 건 곤란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1: 어머, 그건 너무 이상하다.
0: 그렇죠.
1: 사흘이 지났다 그래도.
0: 네.
1: 법적으로.

0: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나뉴어지는데 근데 저희 네. 애시당초 질문은
1: 맞습니다.
0: 길에 떨어진 밤을 좋은
1: 아 그러니까 문제였는데요. 문제가 너무 나가긴 했는데 예. 이 길에 떨어진 밤에 관련된 사연은 그러니까 판례는 없어서 제가 좀 돌려서 설명드린
2: 예.
1: 거고
2: 아, 예.
1: 그러니까 소유나 점유 관계라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일률적이지가 않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2: 아.
1: 장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 물건의 성질 네. 이런 걸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지나가고 있었고 밤나무의 주인이 분명해요.
0: 네.
1: 근데 방금 뚝 떨어져 가지고 있는 게 보였다 그러면 이건 밤나무 주인의 소유와 점유로 봐야 될 겁니다.
0: 네.
1: 그 주인이 주워가게 해야 되지 내가 주워가는 건 이건 절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아니라 밤나무 소유자도 불분명하고 시간도 많이 지났고
0: 예.
1: 아니고 아니면 떼굴떼굴 굴러서 한 3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네. 하면 이거는 소유 관계가 불분명하다 그래서 절도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1: 네. 그러니까 네. 사유지인은 땅에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가져가도 안 될 것 같긴 해요.
2: 아.
1: 네. 이거는 하지만 좀 굴러가지고 네. 한 3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러면 네. 좀 희미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0: 이렇게 보는지 안 보는지 확인하고 몰래 이렇게 굴려.
2: 3m다.
0: 이렇게 쓱 굴려. 네. 네. 그다음에 어머 여기는 어딘지 모르겠네. 참 예 법적으로 지금 이런 거는 참 애매하게 했어요. 네.
2: 사실 이런 게 논쟁이 되니까 우리가 무슨 자연인 프로그램 같은 거 볼 때 이 프로그램은 소유주의 허락하에 촬영을 하였습니다라는 네. 게 나오잖아요.
0: 부지가 되겠죠.
1: 법적인 그런 쟁점이나 문제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방송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0: 네.
1: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유 점유 관계는 어떻게 보면 분명해 보이지만 이제 파고 들어가 보면 이렇게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0: 그래서 네. 그럼 이제 곧 정말 네. 우리 그 가로수에 많은 은행나무들이 이제 은행을 네. 떨어뜨릴 텐데 요거 길거리에 있는 걸 이렇게 주워가는 건 괜찮은 건가요?
1: 이것도 절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봅니다.
2: 아, 은행이요?
1: 네.
2: 아, 그래요?
1: 근데 은행 소유 관계는 어쨌든 지자체라든지 네. 관리 주체가 명백하고 그리고 그 밑에 떨어져 있는 이상 이 나무에서
0: 인도에 이렇게 네. 쫙 이제 떨어질 텐데
1: 인도에 이제 깔려서 굴러가거나 쭉, 그러면 예, 그렇죠. 그때는 좀 불분명해질 수 있지만 적어도 나무 밑에
2: 대부분 그 밑에 다 있어요. 3m 떨어진 게 없어. 줄줄이 세워놨으니까 은행 나무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0: 맞아. 네. 아, 그 지자체가 관리 제대로 안 하실 거면요. 차라리 빨리 좀 가져가시라고 했으면 좋겠어. 밟는 순간 이제. 아우, 냄새 폭탄이 되니까.
1: 전 또 네. 자전거 타잖아요. 네. 밟고 지나가면 정말 아주.
2: 네, 네. 구리죠.
1: 네. 사방팔방 있게.
2: 예, 네, 그렇죠.
1: 튀면서 갑니다.
2: 네. 네.
0: 그러니까 진짜, 요거 한 가족분들하고 한번 이야기 나누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좀 되시겠네요.
1: 네. 네. 하나 확실한 거 말씀드리면 좀 애매하시면 물건을 안 건드리는 게
0: 그렇지.
1: 좋습니다.
0: 아, 네. 애매할 네. 때 네.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2: 네. 네.
0: 알겠습니다. 자, 법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 imbc.com 여성시대 홈페이지 옆집 변호사방에 사연 남겨주세요. 짧은 상담 사연은 문자와 미니로도 받습니다. 문자번호 샵800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가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앱은 무료입니다.
2: 자, 첫 번째 상담 편지입니다. 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저희 가게의 경우 일요일에는 주문만 받아서 정해진 시간까지만 픽업을 받고 있는데요. 하루는 손님 한 분이 물건을 주문하시면서 8시까지 가지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문 장부에도 저녁 8시로 픽업 시간을 적어놓았죠. 그런데 저녁 8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손님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7시 50분부터 8시 20분까지 계속 전화를 드렸는데도 받지 않으시고 문자 역시 확인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퇴근도 해야 하고 그렇다고 연락도 안 되는 손님을 무작정 가게에서 기다릴 수 없어서 고민하다가 물건을 챙겨서 집으로 가져왔죠. 가게와 집을 걸어서 5분 정도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였거든요. 전화가 오면 집에서 물건을 전달해 드리면 되겠다 싶었어요. 카드 결제 단말기도 가지고 다니는 터라 결제하고 물건 드리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상황을 문자로 손님께 남겼는데 한참 뒤에 손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0: 아, 왜 물건을 가게에서 안 주고 집으로 오라고 하세요?
2: 손님은 대뜸 전화를 받자마자 화를 내며 따지는 겁니다. 물건을 가지러 가기로 한 시간이 8시가 아니라 8시 30분이었다고 말씀하시면서요. 하지만 저는 주문 장부에 8시라고 정확하게 적어뒀고 실제로 7시 50분부터 8시 20분까지 계속 연락을 드린 기록도 있습니다. 연락만 됐더라도 저는 얼마든지 상황에 맞게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그런데 연락은 받지 않으면서 제가 퇴근하기 위해 물건을 집으로 가져간 걸 두고 오히려 왜 가게에서 주지 않느냐며 화를 내

0: 자신이 당황스럽더라고요. 사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약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 정말 많고요.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손님들 때문에 소갈이 할 때가 많습니다. 장사를 오래 하다 보면 웬만한 일에는 그러려니 하는데 손님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들으면 저도 사람인지라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이렇게 손님이 정해진 픽업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영업에 지장이 생긴 경우 이런 상황도 업무방해죄로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 또 예약을 지키지 않는 손님을 상대로 과태료나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분들도 많을 것 같아 사연 보내봅니다.
1: 야, 정말 자영업하시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이렇게 다양한 손님들의 응대.
2: 그렇죠.
1: 예, 그 손님들의 요구에 맞춰주는 거 이게 정말 힘든 부분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자 예약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는 노쇼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자영업자분들 여전히 많으시고요.
2: 네.
1: 해서 이렇게 뭐 손님이 약속을 어기거나 아예 안 나타나는 경우에 업무 방해죄로 신고를 할 수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십니다.
2: 저도 종종 겪는 문제입니다.
1: 네. 아 변호사 입장에서도 네. 네.
0: 약속을 해놓고
2: 맞습니다.
1: 의뢰인이 안 와요.
2: 네, 상담 일정을 잡아놓고 바쁜데 시간을 빼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연락도 없이 안 오신 경우도 있고 그래서
1: 번호 다 걸어요.
2: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예약금을 미리 받습니다.
1: 아 예약금.
0: 아 그거 좋다.
2: 네. 그래서 네. 뭐 안 나타나시면 이제 몰취한다거나 이러는데
0: 네.
2: 어쨌든 저희도 많이 고민해봤어요. 그리고 뭐 업무방해죄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업무방해죄 성립은 하지 않습니다.
1: 네. 아네요.
2: 그리고 처벌 규정도 없어요.
1: 없어요?
2: 네.
0: 손님은 왕이니까요?
1: 진짜
0: 그래서
1: 그러네.
0: 그런가요?
1: 진짜 손님은 왕이네.
2: 손님이 왕 맞으시죠. 하지만 또 처벌을 하려고 그러면 왕이 되는 모든 처벌 규정이 있으면 처벌할 수 있는 건데
1: 왕도 처벌할 수 있어요.
2: 네.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1: 없어요?
2: 네. 업무 방해죄 하면 누군가의 업무를 뭐 방해했다 그래서 자동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1: 네.
2: 세 가지 행동 중에 하나를 했어야 업무 방해죄가 성립이 돼요.
0: 네.
2: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인데요. 위계 같은 경우 이제 속임수죠. 뭐 옛날에 장난으로 많이 했던 뭐 탕수육 30개 주세요. 네. 속임수를 썼거나 아니면 위력. 그러니까 어디 뭐 술집에서 이런 경우 많이 벌어지는데 뭐 그냥 술 더 줘 하면서 뭐 테이블을 엎고 난동 부린다든지
0: 아, 네.
2: 그리고 허위 사실 유포 요새 많죠.
1: 네.
2: 그러니까 뭐 벌레 안 나왔는데 배달 음식에서 벌레 나왔어요.
1: 괜한 악플 테러 있지도 않은데
2: 맞습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여야만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되고
0: 네.
2: 단순히 그 외의 행동으로 업무방해를 했다 하더라도 일단 업무방해죄는 처벌되지가 않습니다.
0: 그렇구나.
2: 네. 그래서 사연 같은 경우도 그냥 약속 위반인 거지 이걸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어요.
1: 하긴 8시라고 분명히 저장해 놨는데 예, 그걸 지난 다음에 이제 전화를 주신 거니까.
0: 그렇죠.
2: 네, 맞습니다.
0: 근데 그렇다고 진짜 무작정 기다려야 하나요? 손님을 맞는 입장에서
1: 그러니까 노쇼의 네. 입장에서 보자면
2: 네.
1: 그 예약 손님이 있다고 하니까 음식이랑 미리 다 주문할 기다릴
0: 그렇죠,
1: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1: 만들어 놓고
0: 네.
1: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좀 안 들어가요 업무방해로.
2: 처벌이 안 되는 거지
1: 예.
2: 민사적으로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민사적으로는
2: 네. 일단 이렇게 상대방이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놨을 때 시간을 어기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1: 네.
2: 그 상대방 같은 경우는 묻지도 따지지 않고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법적으로 정기행위라고 하는데
0: 네.
2: 한마디로 약속으로 시간을 정해놓거나 아니면 성격상 그 시간 준수가 되게 중요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를테면 오늘 내가 생일 케이크 주문했는데 늦었습니다 하면서 내일 갖다 준다. 이건 따로 약속을 안 해도 이거는 기간이 되게 중요한 건데
0: 그렇죠.
2: 어긴 거잖아요.
0: 네.
2: 이런 거는 일단 바로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시간 넘긴 순간 나 계약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할 수는 있습니다.
0: 아 네. 그렇구나.
1: 그리고 우리 사연 속 우리 주인공분은 우리 당당이분은 어쨌든 그 정해진 픽업 시간을 상대방이 지키지 않았잖아요.
2: 네. 네.
1: 그래서 좀 집으로까지 잠깐 왔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막
0: 집으로 오라니.
2: 네.
0: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항의
2: 네. 네.
0: 성립하나요?
2: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계약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 이미
2: 네.
0: 안 나타났기 때문에
2: 맞습니다. 그래서 뭐 법적으로만 따지자면 계약 관계도 아닌 사람이 와서 항의하는 거기 때문에
1: 약속 시간 네. 지났기 때문에
2: 네. 약속 시간 지났고 나는 사실 계약 지금이라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한테 안 팔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지금 와서 항의를 하는 거고 한 술 더 떠서 손해배상도 당연히 청구 가능합니다.
1: 손해배상 가능해요?
2: 네. 그래서 만약에 기다리셨다 그러면 기다린 동안의 시간급 같은 걸 청구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식당 같은 경우는 단체 손님 받아서 그 손님만큼 손님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1: 네.
2: 그러면 그 못 받은 손해 같은 걸

0: 당연히 배상 요구할 수가 있어요.
1: 근데 이렇게 하려면 애시당초 이렇게 손님하고 처음에 통화할 때 뭐 시간 약속 이런 거는 음성 녹음이나 이런 걸 꼭 해놔야
2: 되겠습니다. 진짜. 네.
1: 그래야 우리 그렇죠? 진짜 8시에 보기로 말씀하셨고 기다렸고
2: 매딩분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다 준비했고 이만큼이 손해다. 네. 라는 게 증빙이 되지 않겠어요?
0: 맞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참 제가 법적으로는 말씀드렸지만
1: 그러니까 네. 그래도 또 자영업 입장에서 손님들을 그렇게 다 상대를 해버리면
0: 그렇죠.
1: 아 이게 또
0: 문화라는 게 있고 어쨌든 좀 약속에 대해서 좀 약간 뭐랄까 흐리멍텅한 문화 관대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쉽지 않으실 거고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예약금 같은 걸 좀 걸어보시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1: 예약금 그렇죠. 아예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2: 그러게요. 네. 요즘 많이들 그렇게 하세요.
1: 맞습니다. 아유, 자영업의 고충이 느껴지는 사연이었고요.
2: 그렇죠.
1: 자, 다음 편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민영 변호사님. 처음 이렇게 문의를 드려봅니다. 저는 현재 아파트 중간층에 살고 있는데요. 요즘 집안으로 들어오는 담배 냄새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저희 집은 가족 모두 담배를 피우지 않아서 집안에서 담배 냄새가 나면 더 민감하게 느껴지는데요. 언제부턴가 집안으로 담배 냄새가 계속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소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고 방송까지 해봤지만 실내에서 담배 피우지 말아달라는 안내 정도라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더 답답한 건 도대체 어느 집에서 피우는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냥 이웃끼리 서로 조심해야 하는 상황일까요? 관리소에 이야기하는 것 말고 제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담배 냄새의 고통 속에서 저 좀 도와주세요 하셨습니다.
2: 이 사람 뭐 담배를 안 피는 비흡연자 입장에서 집안으로 담배 냄새가 계속 들어온다. 이거 정말 괴로워할 만하죠. 고역이죠.
1: 맞아요.
2: 관리소에 여러 번 얘기하고 방송까지도 했는데 달라지는 건 없다. 그래서 이분이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2: 그러면 각자 자기 집안에서 담배 피우는 걸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있나요?
1: 이거 지난번에
2: 없을 것 같아요. 집안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에 대해서
0: 없습니다.
2: 그죠? 그러니까.
0: 네.
2: 자기 집안에서
0: 맞습니다. 네. 아파트 기준으로 공동주택을 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원칙적으로는 담배에 대해서 제한할 수가 없어요.
2: 네.
0: 아. 네. 특히 그리고 집안 그러니까 실내 흡연 같은 경우 문제가 요새 많이 되죠. 네. 뭐 화장실 배관을 타고 올라가고 그런 경우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나라 법은 아직까지는 집안 영역을 사생활의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거 이거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요.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일부 공용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도 일부예요.
2: 그렇죠.
0: 네,
2: 그렇죠.
0: 그래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만 그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 외에 뭐 화단이라든지
1: 네.
0: 아니면 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2: 아, 네.
1: 그러니까 여기는 금연 아파트입니다 해도 각자 집에서 피는 거는 뭐라고 할 수 없다는
0: 맞습니다.
1: 거예요. 법적으로는.
0: 그리고 공용구역에서도 법적으로는 뭐 일부 구역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 거기서 벗어나 뭐 화단이라든지 뭐 아파트 출입구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또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없어요.
1: 야, 그래요. 법은 그렇다 하지만 네. 우리는 이제 법보다 그 특히 아파트 단지는 예, 상식선에서 우리가 함께 어울려야 되는 공간이니까.
0: 맞습니다.
1: 좀 이웃에 피해되는 일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0: 네. 좀 또 좀 예. 아파트가 낡거나 그래서 배관으로 냄새가 올라가거나 그러면 또 얘기 듣는 것도 스트레스거든요.
1: 맞아.
0: 그래서 뭐 공기청정기 같은 걸 좀 좋은 거 갖춰두고 대관에서 뭐 담배를 태우신다거나 아니면 좀 살짝 나가서 태우고
1: 나가서
0: 오시거나.
1: 네. 나가서. 예. 나가서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0: 네. 네. 좀 안타깝습니다. 항상 이런 사연 또 라디오 사연으로도 많이 보지만 제가 또 실제로도 이런 상담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집안 담배 피우는 거를 제재할 규정은 없습니다.
2: 없다.
1: 아유,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네. 맞습니다. 네,
1: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2: 네.
1: 자, 옆집 변호사 신민영 변호사님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0: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4: 층은 달라도,
5: 층은 달라도
4: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3: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2: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6: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7: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8: 나왔어.
7: 우리 남편 도드람,
9: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6: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3: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TBX 앰버서더 권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러클하면 알고 있죠.
4: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3: 그렇죠. 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4: TBX 타고 상품권 타고.
3: 트러클하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5: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6: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TBX.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8: 살다 보면 오래도록 남는 말이 있습니다. 입 밖으로 뱉어 사라졌는데 마음속에서는 몇 해를 살고 다 끝났다고 생각한 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 어쩌면 우리는 그 한마디를 품고 여기까지 온 건지도 모릅니다.
9: 여성시대가 전하는 인생의 한마디. 우리는 서로의 말로 살아간다. 지금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10: 자, 토요일 여성시대 옆집 변호사 함께 만나보셨고요. 2부 끝곡으로 베란다 프로젝트의 괜찮아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10시 5분에 명곡 극장으로 다시 올게요.
11: Bye.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2: 무릎 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 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예향 남도가 꿈꾸는 문화예술은 어떤 모습일까요?
1: 술가 너무 좋아서 목포로 내려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꾸준히 연습해가지고 저희 윗세대 명창분들 같이 무대에 서서
0: 남도의 소리가 새로운 세대의 꿈으로 이어지고 사는 곳에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를 누립니다. 서로 다른 예술이 만나 새로운 문화를 만듭니다.
2: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술인들만의 의지로만 돼서는 안 되거든요.
0: 우리의 관심이 모일 때 예술도 지역도 다시 살아납니다. 목포 MBC 연중 캠페인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두 배,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10시 뉴스입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함께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을 향해서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위반일 뿐 아니라 지금의 상황 관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엄중한 행위라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규탄했습니다. 한편 합참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한 발이 700km 이상을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국내 시중 은행들을 겨냥한 AI 기반으로 의심되는 동시다발적 사이버 해킹 공격에 대해서 4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 수사대는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을 대상으로 벌어진 사이버 해킹 공격의 피해 상황과 공격 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한 4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공격에서는 AI가 스스로 은행 보안망의 취약점을 찾고 공격 경로를 설계하는 중국어 기반의 자율형 침투 도구가 사용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지하철 1호선 의왕역과 성균관대역 사이의 선로에서 60대 남성이 전동 열차에 치여서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상행선 열차 운행이 오전 8시 40분까지 약 2시간 반가량 지연됐고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 150여 명이 다른 열차로 갈아타는

0: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선로에 무단 진입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40분쯤 전남 광주 장성군 북이면의 한 도로에서 80대 남성이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서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횡단보도와 인도가 없는 편도 2차선 도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이강인 선수가 스페인 프로축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 후 처음으로 구단 팬 투표로 뽑는 이달의 선수에 선정됐습니다. 아틀레티코 구단 공식 후원사인 스페인 맥주 브랜드 마오우는 현지 시간으로 2일 SNS를 통해서 이강인 선수가 아틀레티코의 9월 이달의 선수에 선정됐다고 알렸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아틀레티코가 지난달 7일 스페인 프로축구 라리가 4경기에 모두 선발 출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LNG 사업 등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현실화하면 양국 모두의 윈윈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개천절이다 토요일인 오늘은 맑고 일교차가 큰 가을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5도로 예보됐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면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재은이었습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국내 한 대학의 건축학부 학생들은 해마다 특별한 봉사활동에 나섭니다. 농촌 지역을 찾아가서 취약계층의 낡은 집을 고쳐주는 건데요. 덕분에 농촌 주민의 생활 여건이 개선되고 학생들은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대학의 학생들도 전공을 살려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죠. 미용학과 학생들이 농촌 어르신의 머리를 다듬어드리고 조리학과 학생들은 음식을 만들어서 마을에 전달합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을 이웃을 위해 쓰는 모습, 우리 사회가 한층 따뜻해집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MBC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전국 탑지구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5: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6: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7: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6: 토요일 3부 양희은입니다.
7: 김일중입니다. 아, 저희끼리 이런 말 조금 그런가 싶기도 한데요. 도저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딴 게 아니라 이 시간만 되면 항상 느끼는 건데요. 우리 당당인님들의 선곡 센스가 진짜 엄청나거든요.
6: 오호호.
7: 오늘도 벌써부터 많이들 보내주고 계신데 계절감 있으면서도 추억이 살짝 묻어있는 인생 명곡. 참 이렇게 숨어있는 이 명곡들만 쏙쏙 뽑아서 잘 보내주시는지 오늘도 3, 4부 기대가 됩니다.
6: 그러니까요. 저희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명곡의 수저만 잠깐 얹겠습니다.
7: 화음도 조금 올리는데. 네. 화음도 좀 얹어주세요.
6: 네. 함께 하실 분들 계속 문자나 미니로 명곡극장에서 상영하고픈 노래 알려주세요. 참여번호 문자는 샵800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더 들고요.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7: 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6: 여성시대입니다.

0: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 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 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이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2: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3: 코인 육수 해통령 해통령, 육수 하나에 해통령 해통령, 국에도 지게도 육수 하나에 해통령.
1: 코인 육수는 많아도 정답은 하나에 해통령 육수 하나에.
3: 코인 육수 해통령, 육수 하나에 해통령.
4: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5: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4: 어디?
5: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4: 하나은행?
6: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7: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8: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10: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1: 수확량 줄어도?
10: 보장.
11: 가격이 내려도?
10: 아이, 그럼.
11: 보험이 든든하구만.
12: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1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듣는 순간 심장이 찌르르르 떨리는 음악.
1: 접어둔 추억의 한 페이지가 차르륵 열리는 신청곡만 상영합니다.
0: 여성시대
1: 명곡 극장.

0: 10월 3일 토요일 개천절 아침 하늘도 열리고 추억 상자도 열렸습니다. 첫 번째 명곡 3126님의 사연부터 볼까요?
1: 가족들이랑 다 함께 차크닉 가는 길. 가을날 들으면 딱 좋은 노래 신청합니다. Westlife의 Nothing's Gonna Change My Life For You. Love For You.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신청합니다. 조지 벤슨의 원곡이지만 글렌 메디에로스가 그 버전도 좋은데 저에겐 웨스트 라이프가 부른 게 최고예요. 여성시대 양희은님도 정말 최고. 아 그러시구나. 지금 차 안에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0: 네, 그 옆에 일중이도 기억해 주시고요.
1: 네.
0: 아, 근데 이
1: 차크닉이 뭐예요? 차크닉 좀 알려주시오.
0: 차크닉이 이제 차에서 즐기는 피크닉.
1: 아, 차에서 뭐. 즐기는 피크닉.
0: 저도 그렇게 좀 좋은데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트렁크 문 딱 열어놓고.
1: 네. 그렇구나. 그러려면 트렁크 문이 열리는 차를 사야 되겠네. 그죠? 라디오에서 네. 이런 노래 나오면 그거야말로 진짜 가을 감성 최고 아니겠어요?
0: 맞습니다. 이게 좀 다양한 분들이 불렀네요. 조지 네. 벤슨도 불렀고
1: 네, 네.
0: 글렌 메데이로스도 불렀지만 웨스트라이프 버전으로 네. 신청을 해줬습니다.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듣겠습니다.

0: 아, 웨스트라이프 오랜만에 들어보는 그룹. 네. 예전에 그 90년대 후반 막 이럴 때 메가 히트 막 해서 팝송에 항상
1: 메가 히트 맞아.
0: 뭐 이런 거. 아. 예. 거기에 함께 수록돼 있던 가수들 중에 하나였는데.
1: 네. 예.
0: 자, 피부는 건조해져도 마음만은 촉촉하게 음악으로 감성 충전하고 있습니다. 여성시대 명곡극장.
1: 6867님이 주셨네요. 명절이라 본가에 내려오니 12년 전에 싸우고 멀어진 고향 친구 생각이 나네요. 잘 지내나 연락해보고 싶어도 선뜻 용기가 안 나요. 교복 입고 같이 놀던 그때가 그립고 오늘따라 유난히 보고 싶네요. 여행 스케치에 옛 친구에게 신청합니다.
0: 12년 전에 싸우고 멀어진 고향 친구다. 야, 이건 뭐 이제 뭐 때문에 싸웠는지도 기억 잘 안 날 수 있긴 해요. 근데 싸워서 지금 연락이 안 되는 건 사실이니까 다시 연락을 먼저 하자니 이것도 참 어색하고.
1: 아니 내가 먼저 연락을 했는데 그 전화 받는 목소리가 쌀쌀하다. 아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몰라.
0: 아직 안 풀린 건데 그럼.
1: 그죠?
0: 네.
1: 난 나라면 먼저 연락해요.
0: 아 그러시겠어요?
1: 왜 어때 뭐.
0: 한 유난히 또
1: 어린 날에
0: 그립고.
1: 그렇게 친구인데 그렇게 가까웠던 친구인데
0: 그 친구가 그립고 하면 하긴 저도 연락을 해볼 것 같습니다. 12년 네. 지났으면
1: 그렇죠. 네.
0: 굉장히 좀 무뎌지지 않았을까. 그때 안 좋은 감정들이 조금 누그러지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 교복 입고 함께 놀던 그 시절 그 친구에게 일단 이 노래 저희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추억 속으로 그렇게 빨려 들어간다. 한번 느껴보시죠. 여행 스케치의 옛 친구에게.

0: 오, 노래 신청도 기가 막히게 잘해주셨네요. 가사를 들으니까 특히.
1: 네.
0: 네. 어, 날 용서해 주오. 아직도 날 기억한다면. 나는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이면 널 위해 기도한다.
1: 어.
0: 어, 이 노래가 꼭 가서 닿았으면 좋겠네요. 그 친구.
1: 그렇죠. 이게 응답하라에 나와서 익숙해졌어요. 이 노래가.
0: 아, 그러니까 응답하라 시리즈를 시리즈에서? 통해서.
1: 네.
0: 네. 참 예전 명곡들이 또 많이 소개가 됐죠.
1: 맞아요. 그렇죠.
0: 네.
1: 자, 다음 명곡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니로 이건자님이 주셨어요. 20대 중반쯤이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30년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너무 슬퍼서 이현우의 헤어진 다음 날 이 노래를 카세트 테이프 앞뒤로 까뜩 녹음해서 계속 들었어요. 그 후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아들 둘 낳고 잘 살고 있지만 오랜만에 이 노래가 문득 듣고 싶어지네요.
0: 아, 문득 그런 추억에 잠기고 싶은 날이 있죠.
1: 네.
0: 그 카세트 테이프 앞뒤로.

0: 이별 노래만 녹음해서 듣던 시절. 그 가사말이 다 내 얘기야.
1: 예. 그렇죠. 네.
0: 아유, 뭐 그런 이제 마음 시끄러웠던 때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또 그때가 그리운 것도 사실이고. 예.
1: 이별의 고통이나 뭐 진짜 그때는 괴로워서 미치는데 지나고 보면 다 참 아름다운 추억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1: 이별하고 뭐 후유증 이런 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이별 후에 후유증. 이제 아들 낳고 잘 사니까 뭐 말해도 되잖아요.
0: 뭐 무슨 뭐 선녀예요.
1: 뭐 술을 마시며 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혼자 노래방 가서 울면서 아글아글 쓰며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 사람이 다 있겠죠. 이별하고 아, 네. 그 후유증을 푸는 갖가지. 네, 갖가지가 네. 정도가 아니라 한 300가지 방법이 있겠어요. 그지 않아요?
0: 그러겠네요. 예.
1: 300가지가 아니, 있을 수 있어. 사람들만 어떤 사람은 또 난 이런 스트레스는 먹으면서 풀어야 돼 하면서 계속 꾸역꾸역 먹는 친구 있고.
0: 아 뭔가를 해서 풀리면 정말 다행이죠.
1: 다행이죠. 네, 그렇게 맞아.
0: 풀어가 시간 지나면 다 희미해져 가고 그런 거니까. 예.
1: 근데 그 나이 때 그때는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도 안 와다. 와서 닿질 않아.
0: 맞아. 옆에서
1: 시간이 정말 흘러가는가?
0: 충고도 안
1: 시간이 여기서 지금 고여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죠.
0: 맞습니다. 예. 아니 부쩍 제가 명절 지나고 좀 조심스러워졌어요. 명절 때 처가에 갔는데 아 장모님께서 다 듣고 계시더라고.
1: 그러니까.
0: 그래서
1: 조심하세요.
0: 뭐 이런 이제 예, 이별 후 후유증 이런 걸 제가 여기서
1: 함부로
0: 예.
1: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0: 자, 아, 이건자님을 20대 중반으로 돌아가게 해줄 노래. 이현우의 헤어진 다음 날 저희 3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 4부로 다시 올게요.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5: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6: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8: 연휴 첫날이라 고속도로 나들이 차량이 아주 많습니다. 경부선은 부산으로 가는데 동탄 분기점에서 비룡 분기점 사이 모두 70km 구간에서 정체가 아주 심하고요. 중부선은 남이 방향으로 사고가 있습니다. 중부 1터널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고 중부 1터널부터 남이 분기점까지 45km 구간에서 밀립니다. 반대 하남 방향 서청주 일대도 사고 여파로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반월터널 진출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강릉 방향으로는 마성터널에서 여주 사이로 33km 구간, 이후로 문막에서 원주 새말 구간에서 어렵습니다. 최지안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명곡 한 곡씩 꺼내서 신청해 주세요. 여성시대 명곡극장.
1: 4부는 9587님의 추억으로 시작됩니다. 이 노래는 저의 젊은 시기를 관통하는 인생곡입니다. 스콧 맥킨지의 샌프란시스코. 20대 시절 저에게 샌프란시스코는 성인, 즉 세인트, 세인트 프란치스코의 이름처럼 평화를 염원하는 도시였습니다. 머리에 꽃을 꽂은 사람들이 모여 평화를 노래했더랬죠. 그 멋진 모습에 매료되어 간결하면서도 흥겨운 이 노래를 즐겨 듣고 불렀습니다. 부천에 사는 김장원이 신청합니다. 들려주신다면 감사하겠어요.
0: 네, 부천에 사시는 김장원님, 네, 좋은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 또 우리 누님도 잘 아시는 노래죠.
1: If you going to San Francisco,
0: 아, 그 곡이에요.
1: Be sure to wear sunflowers in your hair. 맞나요? 모르겠네. 기억이
0: 맞는
1: 아사무사하다.
0: 네. 스콧 맥킨지의 샌프란시스코.
1: 네.
0: 아, 딱
1: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꽃을 네. 꽂으세요. 히피들이 많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 옛날에.
0: 그래서
1: 네, 좀 분위기가 묘해요.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네. 아침에 이렇게 금문교 근처에 안개가 끼어 있고 좀 그러면 하여튼 좀 묘해.
0: 그래서 실제로도 그렇게 머리에 꽃을 꽂은 분들이 아 가사에도 이렇게 나오니까
1: 네 옛날엔 그랬죠. 요새는 또 뭐 어떤 방법으로 취해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비틀거리는 사람도 간혹 있는 동네가 있고 하니까 네
0: 평화 시위를 그렇게 또 꽃을 머리에 꽂고
1: 했던 시절이 있었죠.
0: 있다고 하는군요.
1: 그건 정말 오래전 얘기예요. 네.
0: 아 포레스트 검프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요.
1: 그래요. 맞아.
0: 네.
1: 맞아, 맞아.
0: 자, 포레스트 검프 또 더 락에도 나왔던 곡 함께 듣겠습니다. 스콧 맥킨지의 샌프란시스코.

0: 네.
1: 아, 명곡이네요, 진짜. 불러주신 가사 그대로.
0: 그래요.
1: 네. If you're going
0: to San Francisco.
1: 그렇게 부르네요. Let
0: me

0: 상징으로.
1: 그러니까 네. 이 노래에서는 그렇게.
0: 그렇죠. 나와요. 그렇죠. 김장원님의 신청곡 덕분에 아주 오랜만에 추억 소환했습니다.
1: 네. 자, 다음 명곡은 5534님이 주셨습니다. 두 분은 본인 이름에 만족하시나요? 저는 그냥 평범한 이름인데 어릴 땐 외자 이름이 그렇게나 좋아 보이던지요. 한동안 개명이 참 하고 싶었답니다. 요즘도 연예인처럼 멋진 활동명 하나 만들어보고 싶어요. 노래는요. 비의 I do 그리고 태양의 Live Fast Die Slow 두 곡을 신청해봅니다. 비와 태양의 조합 어떤가요?
0: 어허, 재밌는 분이시네. 아니 그렇죠. DJ를 하셔도 좋겠어. DJ 그래. 멘트 하시면서 이렇게 비, 태양 뭐 노래 두 곡을 이렇게 이쪽 저쪽에.
1: 그러니까 이 비와 태양도 활동명이잖아요, 그죠? 본명이 따로 있습니다.
0: 아, 그럴 테죠. 네. 네.
1: 그러니까 뭔가 이름에 대한 내 이름에 대한 저도 실은 김일중.
0: 일중.
1: 네. 세련된 이름은 절대 아니거든요. 예. 이걸 가지고 외자로 김일, 김중. 봐봐.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땐 좀 그랬는데 이제는 뭐. 그냥 일중이 독특하고 좋다.
0: 예, 예.
1: 흔치 그래요. 않아서 좋다.
0: 맞아요. 네. 흔치 않은 이름이에요. 네.
1: 그래서 그냥 제 이름이 이제는 또 좋아요.
0: 전 제 네. 이름이 독특해서 좋아요. 우리 나이 때는 다 순자, 미자 뭐 이런 식으로 다 붙어 있고 그랬거든요.
1: 네.
0: 자자 아니면 숙자가 들어갔죠. 숙자. 미숙이. 야,
1: 끝에 이렇게 희숙이. 자를 많이 이렇게. 쓰셨어.
0: 네. 아들 자자나 또는 뭐 말글 숙자인지 뭐 하여튼 이렇게 썼었죠. 네.
1: 예. 아니 개명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럼 저희도 활동명을 예전에 왜 늑대와 함께 춤을 그 영화에 보면 인디언들이 그렇게 이름 그렇게 짓잖아요.
0: 아, 그렇죠. 그 이들의 이름은 아주 독특하잖아요.
1: 우리도 인디언 이름처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태어난 연도 끝자리에서 뭘 하나 고르고 태어난 월에서 하나 고르고 태어난 일에서 하나 골라서 이렇게 한번 쭉 붙여볼게요. 네. 이게 연도 끝자리가 0이 푸른, 1 적색, 2 어두운, 3 조용한, 4 용감 뭐 이렇게 쭉 있어요.
0: 네.
1: 그러면
0: 연도 끝자리가
1: 전 79니까 9는 푸른이야. 예. 푸른. 우리 희영 누님은
0: 52년이니까 이자가 어두운이야. 네,
1: 푸른. 저는 네. 푸른. 어두운. 그리고 달로 가겠습니다.
0: 네.
1: 저는 저희 똑같이 8월이잖아요.
0: 8월이죠.
1: 돼지죠.
0: 돼지.
1: 돼지네. 8월은 돼지랍니다.
0: 그러네.
1: 예, 일단 어두운 돼지, 푸른 돼지 나왔고요. 1로 가는데요. 네. 재밌네. 먼저 하시면 이제 그 11일에서 20일 사이에 있으시잖아요.
0: 전 13일이니까요.
1: 네.
0: 누구의 노래 또는 누구의 정령 무엇의 눈빛 아 그러면 이렇게 되겠다 어두운 돼지의 눈빛
1: 요게 마음에 드세요?
0: 어두운 돼지의 노래 어두운 돼지의 눈빛 네.
1: 아, 왜 우리 돼지가 들어가가지고
0: 좋잖아요
1: 자,
0: 먹는 거 좋아하잖아 둘 다
1: 그럼 저는 푸른 돼지의 혼 푸른 돼지의 기상, 푸른 돼지의 파도 뭐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21일에서 30일.
0: 혼이 낫겠다, 혼.
1: 푸른 돼지의
0: 기상이나
1: 혼.
0: 혼이나.
1: 그래.
0: 네. 재밌네.
1: 재밌네.
0: 예. 재밌어요. 네.
1: 자, 푸른 돼지의 혼. 어두운 돼지의 노래. 자, 5533님.
0: 네, 5533님. 네.
1: 저희도 덕분에 활동명을 해봤는데 안 쓸래요. 예. 자, 비와 태양의 조합 두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 이 두 곡 저희가 이어서 듣겠습니다. 비의 아이도
0: 태양의 Live Fast Die Slow

0: 자, 비의 아이드에 이어서 태양의 Live Fast, Die Slow까지 네. 그야말로 태양과 비의 조합 듣고 왔습니다.
1: 야, 이제 오늘의 마지막 명곡 순서가 될 것 같은데요. 0304님의 사연입니다. 60대 중반 아침 저녁으로 싸늘한 가을 날씨가 어릴 적 학창 시절 생각나게 하네요.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점심 도시락은 엄두도 못 내고 점심시간이 되면 수돗가루 빠져나와 물로 배를 채운 기억은 왜 지워지지도 않는지. 고생을 많이 하며 살아서 그런지 나이 들수록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마음을 울리네요. 그러셨어.
0: 그러니까 저보다도 조금 더 윗세대의 그런 기억들 보면 예, 점심시간에 도시락이 없어서 혹은 네. 너무 배가 고파서 이렇게
1: 수돗물, 수돗가루 네. 가갖고 거기서 물배를 채운 분들이 많으셨죠.
0: 그러게요.
1: 맞았어.
0: 아, 그렇다고 배가 채워지나 그 꼬르륵 소리가.
1: 아이고, 그러게.
0: 네. 그러기에 나이 들수록 하숙생 이 노래가 더 마음을 울리신다고 하셨는데요.
1: 이게 우리 국민학교 때 노래인데.
0: 네. 진짜 말 그대로 국민학교 시절.
1: 국민학교 시절의 노래예요.
0: 예. 자, 이 곡은 저희가 광고 후에 준비하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3: 우와,
2: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백조 싱크.
7: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브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브.
8: 캣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근 1522588 관절 부근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근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부근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4: 너무 좋아요. 유후
3: 끝내줬어요.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4: 완전 좋아요.
3: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5: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가 방송됩니다.
6: 자, 오늘 끝곡 하숙생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네. 언젠가 우리 당당이님이 그런 문자를 주셨었어요. 최희준의 하숙생은 자취방 느낌인데 얼마 전에 손태진 씨가 또 불렀잖아요. 이 노래 하숙생.
7: 네네.
6: 그 노래는 고급 빌라 느낌이라고.
7: 맞아. 뭔가 느낌이 그래. 목소리에 윤기가 있어. 네. 손태진님은 최희준 대선배님은 목소리에 뭐랄까 조금 기름기가 부족한 느낌? 오. 그런 게 있어요. 네. 네.
6: 그만큼 또 시간도 많이 흘렀고요.
7: 얼마나 그치? 흘렀게요, 정말. 네. 네.
6: 자, 이 노래 신청하신 0304님 고생하신 기억 조금 덜어드리고 싶어서 그렇다면 고급 빌라 느낌으로 준비해보겠습니다.
7: 손태진의 하숙생 들려드리면서 저희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은희경 작가에게 소설을 쓰게 된 계기를 묻자 뜻밖의 답이 나옵니다. 저를 가장 싫어했던 시기예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차곡차곡 모범답안 같은 삶을 꾸리고 있었지만 꿈꾸던 인생과는 달랐다고 해요. 내가 노력할수록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건가? 난 왜 이런 인생을 살고 있지? 좌절로 가득한 괴로운 물음은 마침내 첫 소설 새해 선물로 이어졌습니다. 나의 삶이 싫고 나를 미워하는 마음이 쌓여서 새로운 길을 내기도 합니다. 사람은 참 놀랍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0: 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에는 한 세대의 화재가 이웃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평소 우리 집 소방시설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한데요. 소화기가 있는지, 감지기와 가스누설 경보기는 정상인지, 스프링클러 헤드 주변을 물건으로 막아두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주세요. 완강기가 설치된 세대라면 위치와 사용 방법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피 공간이나 경량 칸막이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아야 하는데요. 화재가 난 뒤에 확인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우리 집 소방시설, 평소 한 번의 점검이 가족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화재 예방 꼭 지켜주세요. MBC 재난정보였습니다.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1시 뉴스입니다.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의 남북대화 일축 반응 이후 하루 만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6시 3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면서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700km 이상을 비행했으며 정확한 재원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준중거리나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사거리를 줄여서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재원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 국가안보실이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함께 회의를 열고 북한의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위반일 뿐 아니라 지금의 상황 관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엄중한 행위라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규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현지 시간으로 2일 유조선 한 척이 미사일 발사체에 피격됐다고 영국 해사무역기구 UKMTO가 전했습니다. UKMTO는 오만 동쪽 사해리 해상에서 피격당했다는 선장의 보고가 있었다면서 선원 전원은 무사하다고 전했는데 현재까지 환경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또 선박의 이름과 국적, 항로와 공격 주체가 누구인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LNG 사업에 투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일 백악관에서 한국은 알래스카 사업 투자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성급하게 발표한 것은 아니라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나로서는 괜찮다. 그들에게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

0: 국장이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강조하면서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트 국장은 현지 시간으로 2일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 대담에서 미국 조선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노하우를 전수받아야 할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의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면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는 데 합의했고 이 중 1,500억 달러가 조선 분야 협력에 배정됐습니다. 주요 7개국 G7이 앞으로 4개월에 걸쳐서 비축 경유와 원유 1억 배럴을 방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G7은 현지 시간으로 2일 공동 선명을 내고 전 세계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해서 국제에너지기구를 통해서 경유와 원유 등 1억 배럴을 공동으로 방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출 약속을 즉시 이행해서 4개월 동안 시행할 것이라면서 이런 방안에는 G7 회원국과 파트너들이 초기 20일 이내에 상당량의 경유를 우선적으로 방출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주요 7개국 G7이 비축유를 방출한다는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일 IC 선물 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0.06% 내린 배럴당 102.25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개천절이자 토요일인 오늘은 맑고 일교차가 큰 가을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5도로 예보됐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져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8.5도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재은이었습니다.
1: MBC 언제부터였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 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명함이 좋다.
2: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3: 유쾌 상계통계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 인싸. 인사해 주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5: 네, 안녕하세요. 박상수입니다.
6: 안녕하세요. 강수유입니다.
7: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손해보험.
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5: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안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유쾌한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인싸.
2: 네, 여러분께서는 육개산 개통캐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인싸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으로 여러분 목소리 많이 보내주고 계신가요? 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는 글들도 소중하게 잘 읽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어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1심 때랑 똑같이 1년 6개월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 결과는 시장직 상실형이 나왔었고요. 3주 뒤죠. 23일에 이제 항소심 선고가 나올 텐데 어떻게들 예상하십니까? 누구부터 하시겠어요?
3: 변호사분. 아, 네. 저는 뭐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무죄가 나온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우리 당 정치인들 사이나 뭐 우리 당의 패널들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다음 보궐선거 이야기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에서도 과거에 보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1심에서 그 당선 무효형이 나왔을 때 그때 민주당 정치인 누구도 민주당 패널 누구도 경기도지사 보궐선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지점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뭐 정치적인 동지로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오세훈 시장이 당연히 무죄를 받고 우리는 보궐선거는 없다라는 견지를 적어도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유지해야 된다. 좀 그런 모습이 민주당이 참 괜찮더라고요.
2: 네. 자, 1심과 그러니까 항소심이 네. 뭐가 좀 달라진 게 있냐. 뭐 이게 있어야지 어쨌든 선고 결과가 바뀔 텐데요.
4: 그렇죠. 저는 바뀌지 않으리라고 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제 1심 때 유죄 판결 나왔을 때 가장 이제 중요하게 봤던 포인트는 김한정 씨라는 분이 여론조사 후원자? 비용을 예, 여론조사 비용을 송금한 거는 팩트예요. 그건 뭐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팩트인데 그러면 김한정 씨가 명태균을 잘 알지 못할 때 만난 적도 없을 때 그 비용을 냈거든요.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거래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줬다는 건 오세훈 시장을 위해서 준 거 아니겠느냐. 이게 이제 법원의 판단이었어요.
2: 예.
4: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김한정 씨가 본인이 여론조사를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본인이 진짜 명태균 씨에게 그걸 주문했다는 적극적인 어떤 증거 그게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게 항소심 와가지고 그걸 해소하지 못하면 결과가 같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평론을 했었는데 항소심 제가 쭉 지켜보니까 여전히 없습니다.
2: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측은 어쨌든 네. 내가 알았다는 증거도 없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4: 그렇죠. 근데 이런 그 정치자금법이나 뇌물사건에 뭐냐 이런 유해 사건에 있어가지고 명료한 직접 증거가 있는 경우는 드물어요. 오히려 드물고 김한정 씨는 아주 오랜 오세훈 씨의 이제 후원자였고 여론조사를 자신이 의뢰하던 이유가 없으며 명태균 씨를 알지도 못할 때 제대로 그때 비용을 턱 냈기 때문에 이건 극복하기 어렵다. 근데 이제 재판 도중에 나왔던 변수는 그 뭐 증언이 나왔는데 어쨌든 녹취록이 나왔는데
2: 네, 오세훈은 모른다라는 네, 통화 내용에
4: 오세훈이는 몰라요.
2: 네, 그 녹취가 네, 나왔죠.
4: 그 녹취인데 그게 뭐 모른다는 게 뭐 단일화 뭐 전략을 모른다는 거다 뭐 여차저차 또 명태균 씨가 사실하기서 내고 했는데 네. 근데 그 통화는 생각보다 좀 뒤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2: 시점이
4: 예 1심도 보면은 여론조사 중에 절반은 유죄 절반은 무죄잖아요. 뒤쪽 시점에 있었던 것들이 다 무죄로 나왔거든요. 네. 그 전화 녹취록도 그 뒤쪽 여론조사 무렵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별개다. 지금 이제 무죄 나온 부분하고는 별개여서 제가 보기에는 뭐 형량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무죄가 바뀔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2: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더하면 최근에 오 시장 측이 오세훈은 모른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녹취를 무죄 증거로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명태균 씨가 그 대화가 여론조사비에 대한 게 아니다. 후보 단일화에 대한 거라서 이걸 증거로 내는 건 명백한 허위다 이렇게 맞서고 있었던 그 부분은 그걸 이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냐 그걸 봐야겠어요.
5: 뭐 여러 가지 이제 증거가 재판 과정에서 더 나왔고 오세훈 시장도 1심을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좀 가볍게 봤다. 워낙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무죄라고 생각해 재판도 빨리 해달라고 하고 했는데 이렇게 좀 결과가 안 좋아서 2심을 굉장히 잘

0: 준비를 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네,
1: 변호인들도 굉장히 초고화로 그렇죠. 꾸렸다 이게 네, 화제가 됐죠.
0: 변호인을 예. 잘 구성했다는 뜻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증거들 본인한테 유리한 증거들도 다시 발굴을 한 거고 그걸 제출해서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본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결과 나와야 아는 거죠.
1: 예, 예.
0: 다만 이런 정도의 분위기라면 박상수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뭐 재보궐선거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상당히 좀 멀어지는 느낌이에요. 재판이 진행될수록 아 이거는 그냥 가겠다 하는 거 하고 이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 정도 느끼는데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결심 끝났고 이제 선고가 나올 그 단계에서 제가 볼 때는 박상수 변호사 의견이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1: 알겠습니다. 예. 그 어제 어쨌든 오 시장이 눈물을 보였다. 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2: 아니 뭐 눈물 보인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1: 근데 명태균 씨를 단호하게 못 끊었던 거를 후회한다 이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렸다.
2: 그 후회하셔야죠. 거기는 저도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1심 때 열심히 안 했다. 그러면 이제 항소시 때는 열심히 하고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 나오면 그때는 어떡할 겁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나? 아니 같은 논리로 따진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때 재판 때 직접 증거 없는데도 계속해서 유죄라면서요. 근데 지금 뭐 그게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무죄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무죄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번 기회를 보면서 아 정치인의 반응이 참 신중하고 좀 객관적이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아니 서울 지역구가 아니라 뭐 경기도 지역구인 국회의원도 지금 서울시장 있으면 뭐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너무 공허하게 들리는 것 같아서 정치가 참 비정하다 그렇게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굵직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78년 검찰 체제가 막을 내렸고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새 제도가 시작이 되는 건데 자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짧은 소회부터 한마디씩 하실까요?
0: 준비를 제대로 하고 했어야 우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그림을 그릴 텐데 시작하기 전부터 아예 수장이 없고 그래서 업무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하기에는 순서가 좀 뒤인 것 같아요.
1: 평가를 할 수도 없다.
0: 20년 넘게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이 검찰 개혁이라는 걸. 그럼 그동안 쭉 생각했던 하나의 굵직한 논리가 있을 거고 방안들도 있을 거고 20년이면 굉장히 긴 기간이니까요. 정권을 바뀌었더라도. 근데 지금 보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안수사권을 존치하냐 마냐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싸우다 결국 이런 식으로 뭐 중수청으로 뭐 7대 범죄인지 8대 범죄인지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정말 실행이 됐을 때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도 안 해보신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좀 뒤이고 잘 하셔라. 네.
2: 뭐 야당의 저는 비판은 저희가 이제 수용할 수밖에 없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검찰개혁을 부르짖었는데 결국에는 그런 검찰개혁을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검찰개혁의 일환이 중요한 게 이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고 해서 그 진통 끝에 수사와 기소 분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입법 공격이라든가 좀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보안수사권은 그래도 일부 좀 남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것 좀 논의 좀 길게 해보자고 했는데 야 중수청 10월 2일 날 개청하는데 빨리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 전당대회 기간 중에 또 후보자도 동의해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중수청의 수장이 없이 시작하게 된 거예요. 물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저는 뭐 이제 미비한 점은 있지만 결국에는 올바른 흐름대로 가고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미비점을 보면은 정치권의 쟁점이 아니라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여당이 책임지고 정상화시키고 제대로 된 중수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3: 저는 예. 검찰 개혁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고요. 그냥 형사사법의 민영화.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미제 사건이 뭐 최대 뭐 19만여 건이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검찰 미제 사건이 이 사건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야 될지도 그 어떻게 사건이 진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신규 사건까지 들어오게 되면 이번에 이것으로 인해서 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이 가장 피해를 보게 될 거고요. 실제로 지금 보면은 뭐 국내 유수의 대형 로펌들에서 과거 국가가 공짜로 서비스를 해줬던 증거조사라던가 포렌식을 돈을 받고 자기들이 서비스해주겠다고

0: 광고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알리기 시작했고 그게 기사도 나왔어요. 그런 대형 로펌들의 그 상담만 받으러 가도요. 정말 제일 연차가 낮은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아도 시간당 20만 원이고요.
1: 그래요?
0: 예. 그리고 좀 연차 있고 막 이렇게 그 전관 출신들 뭐 이렇게 만나겠다? 시간당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과거에는 지불하지 않아도 됐는데 이제는 범죄 피해자들이 자기가 증거를 다 조사해 가서 그런 거를 그 대형 로펌들이나 이런 데 로펌에 가가지고 증거 조사 비용을 내고 그걸 가지고 가서 경찰에 가서 제공해야 되고 이런 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영화입니다. 근데 이 민영화로 인해서 피해를 볼 것은 범죄 피해자, 돈 없는 사람들, 국민들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2: 뭔가 이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제도가 바뀌는 것과 관련해서 기존에도 있었던 이제 민생과 관련된 사건은 원래도 경찰이 맡았었고 네네. 지금도 경찰이 그대로 맡는다는 것이고 그중에서 이제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는 이제 검찰청에 있는 이제 검사들에게 이 수사를 맡겼다면 지금은 새로 생긴 중수청의 수사관들에게 이제 이 일을 맡긴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3: 그렇죠. 그러니까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어차피 우리가 시민들이 접하고 있는 사건들은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검사는 공소를 담당하는데 예외적으로 보안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수사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직접 보안수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극적으로 달라진 부분은 보안수사권이 아예 없어졌다는 거죠. 검사 이게 지금 이제 공소청에.
2: 그래서 철저히 수사 종결을 경찰선에서 한다는 거가 달라진 거죠.
3: 원래 종결은 경찰이 합니다. 과거에도 수사 그 불송치 송치 이제 그걸 결정할 권한을 경찰한테 줬는데.
2: 그러니까 보안
3: 근데 이제 검사는 이제 리뷰를 하는 거였죠. 이제 예를 들면 경찰 나 이거 죄 안 됩니다라고 검사한테 안 보내도 이제 기록만 송부한 상황에서 검사가 기록을 읽어보고 이건 그래도 좀 더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렇게 죄가 안 된다고 섣불리 할 건 아닌데라고 했을 때. 보안수사 요구를 하든가 아니면 직접 하든가 요 두 양극체제였는데 현재 바뀐 체제는 보안수사를 아예 못하게 한 거죠. 무조건 하여튼 기소만 해. 다른 건 일절 못해. 이제 이런 건데 저는 이제 이 주제 나오면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이제 우울증 걸릴 것 같은 기분이 자꾸 드는 건 수사 기소 분리라는 그 대명제를 틀리다고 얘기한 사람 없어요. 검찰개혁은 해야 하고 수사 기소 분리해야 되는데 근데 수사 기소 분리는 굉장히 다양한 양태가 있거든요. 해외에 정말 무수한 다양한 양태가 있는데 수사기소 분리라는 것을 특정 어떤 집단에서는 계속해서 도식적으로 딱 보고 딱 쪼개졌으니까 이때부터는 검사들은 골방에 처박혀 있어. 그렇게 자꾸 해석을 하니까 하나도 진전이 안 돼요. 제 정말 가슴 아픈 건 대표적인 게 보안수사권 논리잖아요. 지금 보안수사권 가지고 만약에 쟁점이 안 됐었다. 올해 초부터 쟁점이 안 됐었다면 올해 1월, 2월부터 진짜 논의됐던 건 야 중수청이 어떻게 하면 인원을 채워넣을 수 있을까? 어떻게 검찰청에서 잘 넘어오게 할 수 있을까? 수사 인력은 어떻게 충원하며 그리고 그 중수청하고 경찰의 관계 뭐 공소청하고 경찰의 관계는 어떻게 세팅하는 게 좋을까? 평소에 수사 관련해서 의견 어떻게 교환하는 게 더 좋은 시스템일까? 미국은 어떻게 하고 어디는 어떻게 하고 그 연구를 해야 될 시간에 오로지 보안수사권 하나 가지고
2: 너무 많은 시간을 써버렸다.
3: 그러니까 다 날려버리고 시간은 정해놓고 있고 뭐 명절 때까지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이래놓으니까 장도 못 임명하고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래놓고는 뭐 개혁엔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 정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2: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첫날부터 굉장히 혼란스럽다가 대부분의 평가이고 특히 수장 공백 사태가 가장 크게 지적이 되고 있는데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제 대통령이 청문 요청안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을 좀 볼게요. 원래 후보 추천위에서 4명의 후보를 확정한 게 9월 4일입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행안부 장관이 김지용 후보를 단수로 선정해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고요. 그리고 당일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9월 7일인 거죠. 그리고는 거의 한 달이 걸려서 후보자 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냈다. 이건데 이제 이렇게까지 시간이 걸릴 일인가? 너무 오래 걸렸지 않냐? 이제 이 지적인 거잖아요.
4: 이거는요. 민주당 쪽에서는 정말 심각하게 봐야 돼요. 이 김지용 후보자가 국무총리 후보자도 아니고 대법원장 후보자도 아니에요. 차관급 공직자예요. 차관급 장관급도 아니고 차관급 공직자 하나 임명하려고 하는데 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적어도 여권 내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뭐 대왕대법 수렴청정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친정 체제를 선언한 겁니까? 10월 들어와서?
2: 네.
4: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인원수가 많지는 않아요. 뭐 추미애 지사나 뭐 김

0: 홍민 의원이나 뭐 박은정 의원 아니면 이제 조국 신당에서 몇 분 말씀하신 건데 그것 때문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거기서부터 저는 사태가 틀어졌다고 봐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갔어야죠. 차관급 공직자를 내가 그 얘기 때문에 임명을 주저하고 있다는 인상을 줬을 때 국민들이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할까를 왜 판단을 못했는지를 이해를 못하겠고 그래서 대통령 제가 온 머릿속에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이게 아니라 우리 진영에서 나의 존재는 어떤가 나의 위상은 어떤가 나의 서열은 어떤가 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하긴 했는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지명하실 분들 많잖아요. 대법관 예를 들어서 22명을 한다고 하는데 대법원장도 내년 6월에 돼야 되잖아요. 새로. 그때 그러면 대통령 원하는 사람으로 정말 그게 일치 단결해서 민주당에서 아, 그 사람 좋습니다 할까요? 아닐 거라고 저는 봐요.
1: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늦어진 게 여권 내부의 이견 때문이다라는 건데 반대하는 법률권 강경론자들이 김 후보자가 검찰주의자다. 그리고 친윤검사다. 이제 이 논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반박을 했습니다. 박은정, 임은정, 이성윤도 검사다. 검찰의 복수가 목표가 아니다. 친윤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이렇게가 좀 정리가 될까요? 이 정도 반박으로?
2: 이제는 정리가 돼야죠. 그리고 정리 안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지져도 기차는 떠나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좌고우면을 할 수가 없고 뭐 차관급 인사라고 하지만 그만큼 검찰개혁의 상징인 중수청장으로서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고민이 있었던 건데 저는 대통령께서 그럴 필요 없었지만 그래도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려고 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할 수가 없다고 보고 앞으로는 이제 그 어떤 인사라도 대통령이 신중하게 검증해서 판단을 하시면 밀고 가시면 된다. 그게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의 바람이고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당원들이 항의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윤 의원을 예로 드셨으니까 저도 말씀드리면 이분이 서울고검장 때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성윤과 검사장 때 이성윤과 지금 정치인 이성윤은 어쨌든 바뀌었다는 건 팩트잖아요. 그러면 이성윤 의원은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민주당 주의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도 민주당의 뭐 정청래 전 대표도 있고 뭐 조국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있지만 이분들이 만약에 정말 우리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면 전 나중에도 지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반대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했던 거예요. 하지만 민주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지영 후보자가 검찰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 반대한다라는 건 맞지 않고 오히려 이제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네. 이제 이 사람이 정말 조직을 안정화시킬 능력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수사의 전문성이 있는 것인가 이걸 가지고 인사청문회에 임해야지 또 거기 가서도 뭐 과거에 윤석열하고 친했네 어쨌네 아닙니다 그때 좌천됐습니다 예, 예.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된다 아, 이런 말씀 드립니다.
1: 그러니까 그 친윤검사라는 그 표현도 굉장히 지금 기준이 뭐 명확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최은순 씨 사건인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예요. 박은정 의원 말에 의하면 당시에 김지용 후보자가 재기소 명령을 내린 건 맞는데 3개월 뒤에 본인이 무혐의로 승인 처리를 했다. 이 부분을 근거로 삼고 있거든요.
3: 아니 그래도 조사를 다시 해보라는 것 자체가 그건 엄청난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건 제가 변호사 생활 이제 10년 동안 일을 몰입돼서 하면서 대검찰청에서 재기수사 명령한 거 한 건도 못 봤습니다. 저는 아주 예외적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윤석열이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좌천시킨 거 아닙니까? 김지용 씨 결국.
1: 아니 근데 이 좌천도 되게 또 헷갈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좌천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지방의 차장으로 이제 좌천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부분이 근데, 있고 여기서는 야 그게 무슨 좌천이냐 그 전에 무슨
4: 법무연수원
1: 정도는 가야지 좌천이지 뭐.
0: 그 좌는 진짜 좌죠.
2: 좌천이에요. 비가 오잖아요.
3: 아니 대검 형사부장 하던 사람이 네. 아니 그래도 그렇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분석컨대는 추미애 지사는요. 제일 자기가 지금 아프게 그러니까 심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소위 추윤 대전 때 내 편 안 들었다 이거예요.
0: 그거죠.
3: 네, 그게 사감이에요. 사감. 자기가 지금 윤석열 징계해야 된다고 막 여론몰이 하면서 이제 강경 목소리 내고 있는데 어디 거기에 반대 성명에다 사인했냐 이거예요. 그 윤석열 편이지 그냥 이겁니다. 근데 김지영 후보자 얘기는 뭐예요? 이런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거 그릇됐다 잘못됐다. 실제로요 이 징계 관련해가지고 재판까지 뭐 행정소송 갔죠. 거기서 2심에서 쟁점이 됐던 게 뭐냐면

0: 되면 추미애 장관이 당시 장관이 절차를 안 지켰다는 게 법원에서 팩트로 이제 굳어졌어요. 검사 징계법이나 이런 걸 안 지키고 무리하게 했다는 거. 아니, 그런 걸 지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편 안 들었으니까 넌 나쁜 사람이야. 맙집 가봤더니 별로더라. 내가 검사장 승진했지만 별로더라. 사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쟁점 만들어서 대통령은 민주화 영역 앞에 와서 빌어야 된다. 김용민 의원, 반민특위 위원장을 친입한 의미한 것과 다름이 없다. 김구 선생님 어떻게 독립운동 하셨습니까? 검찰개혁도 이렇게 힘든데. 이 두 사람은 민주당에서 반드시 징계해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이제 청문회가 열릴 텐데 그 이야기는 광고를 듣고 와서 하겠습니다. 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고속페리, 호름방 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고속도로는 명절을 방불케 합니다. 경부선은 부산으로 가는데 90km 구간이 넘게 정체입니다. 특히 입장에서 비룡 분기점 사이 충청권에서 꽉 막혀 있고요. 중부선 남이 방향은 중부 1터널에서 남이 분기점까지 40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는 사고가 있습니다. 목포 방향 선운산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정체는 서서울요금소에서 순산터널, 화성휴게소에서 서해대교까지 길게 밀립니다. 평택 제천선 평택 방향 안진터널 구간 사고 나면서 정체고, 제천 방향은 서안성에서 대소분기점으로 27km 구간 쭉 밀립니다. 남해선은 순천 방향 동창원에서 7원 분기점으로 길게 정체입니다. 최지연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6: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7: 네, 이정민의 정치 인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 후보자 청문회가 시작이 될 텐데 여권 내에서도 검증 공세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법사위가 아니고 행안위에서 열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때까지 굉장히 강한 발언을 냈던 사람들은 대부분 법사위 소속인데 행안위에서는 어느 정도 수위로 조절이 될까, 혹은 그래서 청문이 이게 잘 통과가 될까, 뭐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8: 그래서 이제 행안위원장이 김영진 의원입니다. 네. 상당히 당내에서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이고요. 또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제가 봤을 땐 잘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죄송스럽지만 법사위 때보다 행안위는 다소 진정된 과정 속에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이제 이런 인사청문회에서 우리가 공직자를 이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친윤이냐 아니냐는

0: 그 누가 봐도 부적절할 것이다. 능력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걸 좀 봐주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추미애 지사께서는 이 김주영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없는 이해충돌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분께서 김주영 후보자에 대해서 옳은 지적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복수 혈전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추미애 지사님께서는 발언을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제가 청문회 물어보는데 왜 또 추지사 얘기하세요?
0: 또 이제 청문회에 두고 또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1: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이 청문회 통과 여부가 지금 야권이 캐스팅 보트를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여권 안에서 얼마나 반론이 나오지 않을까 뭐 지금 이거를 보고 있는 상황이.
2: 자리가 없어요. 알아를 못 건들 수가 없어.
3: 저는 그 야권의 여권의 네. 법사위 강경파 분들이 자기들께 자기가 넘어간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이게 중수청 어디에 둘까 가지고 그때 굉장히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냥 법무부에 뒀으면 지금 화력을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행안위로 보낸 거예요. 이걸 행안부로 보낸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청문회에서 지금 얘기를 못하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냥 제께 제가 넘어갔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장외 청문회를 할 것 같다. 특히 김용민 의원 같은 사람은 지금 아주 그냥 장외 청문회를 아주 하겠다는 걸 사실상 거의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이번 청문회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 와 만약에 그게 현실화된다면 심각한 문제예요.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했는데 야당도 가만히 있는데 여당에서 장외 청문회를 하겠다. 그러니까, 예. 대통령께서 설명을 안 하거나 양해를 안 구한 것도 아니고 거듭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심지어 추지사한테는 정무수석까지 보냈는데 끝까지 그런 식으로 나온다? 어린이집에서도요. 그런 식으로 짱돌 던지고 장난치는 어린이들 처음에는 말로 타이르다가 안 되면은 원장님 불러가지고 격리시킵니다. 이게 민주당이 질서가 있어야지 해도 해도 이거 너무하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라고 말이죠. 이거 가지고 선명성 경쟁하고 자기 정치하는지. 대통령이 결국엔 지금 뭐 행안위에서 질문을 할 때에도 저는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중수청장이 정치적으로 경도되면 어떤 정치인은 심하게 조사하고 어떤 편은 약하게 조사하고 그게 병폐 아니에요? 기존의 검찰에? 근데 그러면 본인은 지금 정치적으로 어디 기울어 있느냐? 그걸 검증하면 되는 거지. 예컨대 옛날에 윤석열 씨하고 뭐 가까웠다? 그러면 국민의힘 봐줄 거예요 앞으로? 뭐 이런 게 위험성이 있어야 그게 중수청장으로서 자질 문제가 되는 거지. 그냥 우리가 지금 검찰개혁 했는데 옛날에 검찰개혁에 대해서 역행했던 사람들이니까 싫어요. 기분 나빠요. 그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분 나쁜 거를 지금 몇 달째냐고 몇 달째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설명하는데.
1: 아 그러면 지금 김어준 씨도 그랬잖아요. 청문회. 그래서 이게 친윤이다 아니다 이거보다는 도움이 되냐 안 되냐가 관건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도움이 되는 기준은 뭡니까? 청문회에서는 뭘 봐야 됩니까?
2: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봐야죠. 네. 능력을. 그러니까 중수청이라는 게 처음 생긴 거니까. 그 새로 생긴 기관에서 그 수사 기능을 잘 할 수 있고 또 새롭게 그쪽에서 얘기하는 검찰 개혁을 잘 이룰 수 있는지를 기준을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걸 물어보면 되는 건데 그냥 시작부터 정말 말씀하신 대로 몇 달째 이런 얘기만 하니 저희가 들어갈 틈을 좀 주세요. 거기가 정리가 돼야 좀 우리도 야당 역할하지.
0: 들어오세요.
2: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오세요. 거기가 정리가 돼야지 우리가 뭘 하지.
4: 공간을 안 주려는 고도의 작전이 뭘 늦추셨군요.
2: 운동장을 너무 넓게 쓰는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그 한동훈 의원이 이 검찰청 폐지를 놓고 연일 또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급기야는 이제 17년 전에 노 전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논쟁까지 좀 다시 끌어냈습니다. 민주당에서 노 전 대통령을 검찰의 조작 수사 피해자로 규정하면서 이른바 노면 신화를 만들며 가스라이팅 해왔다 했고요. 특히 이른바 논두렁시계 논란에 대해서도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든 부쉈든 사목 피아제 시계를 받지 않았다는 거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2: 이 보수쪽에 계신 분들이 노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이미지, 그분의 정신에 대해서 다 부정하고 그러지 않아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과 노무현 개인, 대통령으로서의 노무현의 어떤 행보들, 그것과 분리해서 17년 전에 있었던 그 불행한 사태에 대한 어떤 실상, 거기에 대해서 또 그것이 어떻게 지금 유통되고 있느냐, 소비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노 대통령이 너무나 불행한 최후를 맞았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집착해서 당시의 정부가 검찰을 동원하여 그런 선택을 하시도록 압박하지 않았냐 이제 이

산 건데 그러는 과정에서 검찰이 잘못한 부분 분명히 있겠죠. 근데 너무나 과도하게 그렇게 몰고 가다 결국 검찰한 조직이 그냥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서 하나 나오는 게 민주당 쪽에서 기소되고 재판받고 형사적으로 피해를 받

0: 됐던 그 가족이 됐던 어쨌든 박연차라는 분에게 받아서는 안 되는 아주 큰 금품을 받은 거 아니에요. 돈과 금품을. 그거는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는 없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을 그렇게 망신 주고 압박을 너무해서 전직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에만 치중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조직 해체된 만큼 사실관계는 명확히 하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1: 근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 한간에서 막 보수 진영에서 얘기하듯이 논두렁에다가 시계를 뭐 버린다든가 뭐 내가 뭐 논두렁에다 시계를 뭐 받았다라든가 이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다 취지는 알겠는데 한동훈 의원이 왜이 얘기를 꺼냈냐는 거예요. 그것은 저는 민주당을 자극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2: 예.
1: 그러니까 사실 지금 검찰이 개혁이 되고 중수청에 출범한 이 가운데 갑자기 노무현 전 대통령 과거 얘기를 꺼내는 것은 좀 TPO가 안 맞잖아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한동훈 의원이 이 어떤 대한민국 정치에서 민주당과의 어떤 싸움을 홀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수 진영에게 어필하고 싶어하는 의도가 저는 뻔히 보이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이 굳이 여기에 대해서 저는 많이 과민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그렇게 말 한마디 했나 보다 하고 저는 지나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쨌든 검찰이 그런 잘못된 시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됐다는 거기에 저는 집중하는 게 좋다.
3: 근데 아까 강성필 부대변인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왜 계속 기분 나쁘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강성필 부대변인도 강소영 변호사도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분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한풀이를 해야 되는데 한풀이를 완벽하게 못하게 하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계속 그 민주당 안에서 그 논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검찰이라는 곳을 뭐 개혁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피해가 주는 방향으로 계속 지금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한풀이를 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한풀이의 신화를 그거를 깨야 이제 뭔가 국민들을 위한 그러한 것으로 좀 우리가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왜 지금 이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당시 우리 저는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당시에 한겨레 20일에 표지가 굿바이 노무현이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표지가 굿바이 노무현이었고 경향신문에는 이대근 논설위원이 쓴 칼럼이 있습니다. 굿바이 노무현이라는 칼럼이 있어요. 이 칼럼도 역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한겨레 경향 이런 곳에서 엄청나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그 칼럼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돈 받은 본질은 달라지지 않아. 이렇게 아예 대놓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누가 달라했고 누가 썼는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지시하고 전달받고 받은 이들은 모두 노무현의 가족이라는 점이다라고 노무현의 가족이라고 전 대통령 직함도 안 붙입니다. 이게 당시 경향신문 칼럼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자신들이 그렇게 먼저 돌아섰던 것에 대해서는 일만의 이야기도 하지 않고 돌아가신 다음에 이 부분을 신화화만 해가지고 한풀이를 해야 된다. 감정적으로 계속 접근을 하니까 이 검찰개혁도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4: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검찰개혁의 동기를 설명하면서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검찰개혁의 동기가 되는 시작점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었다고 이제 판단하고 이제 하는 건데 그 자체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의 수사기소가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점이 됐던 폐해는 비단 노무현 대통령 사건만이 아니죠. 그리고 저는 뭐 법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있어왔던 문제제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 모든 걸 환원시키는 것은 또 다른 이제 정치적인 이제 의도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제 과거에 이제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 국정원에서 이제 2017년에 개혁위인가 거기서 이제 조사를 하면서 이제 당시 이제 원세훈 국정원장이 이인규 이제 대검 중수부장인가 그분한테 이 시계 문제는 언론에 적당히 흘려가지고 비난 여론이 있게 망신을 주는 방식으로 활용해라. 라고 이야기한 게 이제 개혁위에서 밝혀졌었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검찰이 뭐 조사를 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선을 넘어가지고 언론하고 유착을 해가지고 정치인에 대해서 여론으로 먼저 사람을 보내버리는 그런 것들은 이제 없어져야죠. 다시는 있어서는 일이 아니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상처가 있는 부분이고 과오인데 분명히 검찰의 과오인데 마치 그걸 문제는 다 도시고 어쨌든 받은 거 맞잖아. 이거 하나로 모든 걸 통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미숙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한동훈 의원이

0: 굳이 구태여 이걸 소환할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냥 검찰 출신으로서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한동훈 의원이 아, 검찰 출신이지만 그래도 검사 시스템이나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에 이런 문제는 있다라는 자성의 목소리를 조금 내면서 뭔가 생산적인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별로 안 보여요. 한동훈 씨 검찰개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건지 개혁 전혀 할 필요 없다.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뭐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건지 그 메시지가 안 보이고 그저 진영에 대한 공격만 있으니까 그게 저는 아쉽습니다.
1: 아니죠. 아니죠. 네. 아니죠. 수사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과 노무현 대통령 사건이 직접 연결되지 않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그 수사한 내용을 미리 언론에 흘려서 사람 망신 주고 기소화 과정에서 굉장히 수세에 몰리게 하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동의합니다.
2: 예.
1: 그럼 그 방향에 대한 개혁이 있어야 하는데 완전히 검찰청을 해체했잖아요. 본질하고 다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개혁을 하는 게 검찰을 미우니까 검찰을 없애버린 거고 그 과정에서 수습하다 보니까 중수청을 어디다 두고 보안사고 어떻게 하고 이 논리가 없는 거예요. 20몇 년 준비했는데 그게 없었던 겁니다. 민주당에서.
3: 그러면 그런 이렇게 거 아닙니까? 물어볼게요. 아, 다 좋다 이거예요. 예. 좋은데 그러면 꼭 그런 지적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사건을 가지고 비유할 수밖에 없었나요?
1: 거기가 시작이라고 보는 건데.
3: 그리고 또 예. 그걸 말하고 풀어가는 과정도 상당히 사람이 아픈 곳을 찔러대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아, 지적을 하는 거예요.
1: 그거는 정치적으로.
3: 그 태도에 대해서.
1: 예예. 예. 그 예. 태도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감정이 드니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요. 민주당의 위선을 정말 제가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3: 민주당의 아, 위선도 그런데
1: 제가
3: 얘기하던 중에 또 얘기하셨으니까.
1: 아니 제 얘기하는데 들어와서 얘기하는
2: 잠깐만요.
1: 거.
2: 예, 잠깐만요. 먼저 말씀하시고 네. 또 받겠습니다.
1: 이 흐름 끊기잖아요. 민주당의 위선을 정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김민석 대표는 그러면 2007년에 대선 후보 경선 출마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제가 읽어드려요. 노무현 정권 실패했다. 노무현 실패로 민주세력과 386세대 전체의 무능한 세력이 낙인을 찍혔고 민주당을 깬 정치 쿠데타로 민주세력은 분열됐다. 다시는 이런 정권이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분이 지금 와서 당대표 되는 거에서 노무현을 얼마나 찬양을 해요. 이 위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2: 알겠습니다. 이게 너네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냐. 너네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가면 이제 논란이 너무.
3: 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예? 한동훈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끌어들인 이 사건의 한정에서 그 태도에서 얘기해야지 그런 식으로 놓고 빼고 하면 우리 둘 다 아무도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한 얘기예요.
1: 제가 얘기하는데 들어오셔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2: 알겠습니다. 자, 이게 형사사법 시스템이 새로 출범했다. 중수청이 출범했다. 이 주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김정 후보자의 청문회는 좀 지켜보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자, 오늘 개천절 당일이고요. 국민의힘은 대규모 장애 집회에 나섭니다. 작년 9월 28일 서울 집회 이후에 약 1년 만에 장애 투쟁에 나서는 건데 과연 어떤 성과가 있을까 혹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이걸 계획하고 추진하냐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4: 오늘 장동혁 대표가 또 불편할 장면이 연출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국회 앞에서 집회를 했을 때 우리 당의 뭐 당협위원장들도 참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참석한 당협위원장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 장동혁 대표가 나와서 연설할 때보다 김태규 의원이 나와서 연설할 때 네. 환호성이 더 많이 터졌대요.
2: 아하.
4: 그러니까
2: 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국민의힘 어떻게 봐야 됩니까?
4: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장동혁 대표는 사실 한동훈 의원보다 이진숙 의원이나 김태기 의원이 더 신경이 쓰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개천절 요 집회에서도 분명히 저는 이진숙 의원이나 김태기 의원이나 발언 기회가 없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장동혁 대표 때보다 이게 정치인들은 이 함성이나 환호, 박수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더 크게 터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 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국민의힘의 장애 집회를 바라보는 기준이 그 내부적으로 권력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 이거 보는 게 관전 포인트입니까?
4: 뭐 포인트죠.
2: 네. 아, 무슨 포인트입니다. 게 관전
3: 아니
2: 포인트입니까?
3: 박상수 변호사님 얼굴이
1: 아니, 나 뭐라고 무슨 말을 해야 돼?
3: 얼굴이 상당히 상기되어 있고 들떠 있고 기뻐 보여요.
2: 네. 아 진짜.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바로 다
1: 제가 조금 정리해도 될까요?
2: 그러니까 이게 네.
1: 저희 당에 이제 방통위 출신 네. 그 국민의 BTS 정도 되시는 두 분이 계신데 그분에 대해서 일부 열광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장애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막 희화화되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리고 당에서 이제 걱정하는 것은 저희가 오늘 남대문하고 서울역 사이에서 이제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다른

0: 분들하고 섞일까 봐.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될까 볼 걱정을 많이 하는 겁니다. 장애 집회라는 것이 저는 반대지만 원칙적으로 야당이 할 수 있는 가장 센 방법이어서 필요할 수가 있다고는 인정을 합니다만은 잘 기획하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아요. 예, 그 부분을 제가 좀 지적하고 싶었는데
1: 아까 말씀 중에 그 국민의힘의 BTS 말씀하셔서
0: 제가 만든 말이에요.
1: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팬들한테 공격받으실까 봐 제가
0: 그
1: 보호해드리고 싶네요.
0: 죄송합니다. 그럼 바꿀게요. BTS 좋아하는데 죄송합니다.
1: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리고 정광훈 씨 주도 집회가 또 광화문 세종로에서도 있고 하니 이 소위 말하는 아스팔트 극우 세력들과 섞여서 뭔가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지방선거 때도 봤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거예요.
2: 근데 정광훈 씨는 집회예요, 예배예요. 전 사실 그것부터가 좀 궁금해요.
1: 뭐라고 신고를 했을까요? 집회로 신고를 했겠죠.
2: 아니, 그 이분들은 도대체 왜 서울시는 이분들한테 이 아스팔트 도로를 내주는 건지 저는 서울 시민으로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이런 분들한테 이런 자리 자체를 내주는 게 잘못된 거예요. 왜 우리가 광화문을 드나들면서 교통 뭐 침체 때문에 아니 그 체증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해야 되냐고. 그 듣기 싫은 그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왜 이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오셔서 고생해야 되냐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제대로 된 집회하려고 해도 이분들 눈치 보느라고 딴 데까지 도망가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자 동아일보 사설도 보면은 예. 제1야당이 응답할 차례다. 뭐 개헌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정감사 시즌에는 국회 안에서 제대로 준비해서 야당의 능력을 보여주고 또 그와 병행해가지고 그 원내대표하고 또 당대표는 당대표로서 이 본인이 뭐 대통령 연임할지 말지 밝히라면서요. 그것 때문에 지금 개헌 동참 못한다면서요. 아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연임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으면 책임지는 태도로 개헌에 대해서 성의를 보여야죠. 국민의힘의 김태우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맞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장외 나가지 말고 국회 안에서 일하세요.
1: 그러니까 자유통일당 이름으로 네. 이제 집회를 하는 것으로 예, 알려졌고
3: 그쪽이 이거는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장외 집회도요 이렇게 활발해진 게 민주당 덕분이에요. 그렇지. 박주민 의원한테 물어보세요. 그때 촛불 집회 때 청와대 앞까지 집회하러 가려고 하면서 법원에서 그 금지할 때마다 그거 가처분 신청해가지고 누가 풀었는지 당시 박주민 의원이 변호사로 활약할 때 굉장히 그거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열어주신 거예요. 원래는 옛날에는 뭐 대사관 주변 100m 이런 제한들 다 있었는데 집회 시위법 그거 다 풀어가지고 그 자유를 정광훈 목사가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만든 거예요.
2: 그 논리로 따진다면 그 논리로 따진다면 나쁜 걸 배운 거예요?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4: 근데 어쨌든 아니, 예. 이제 우리가 집회를 바라볼 때 이게 위력이 있으려면은 정당이 주도하는 집회는 원래 별로 위력이 없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는 집회가 진짜예요. 근데 이렇게 집회를 이제 국민의힘이 중심이 돼서 장애 집회를 할 때 누가 얼마나 결합하느냐 예. 그걸 봐야 되는데 시민들의 호응이 많지 않을 거예요. 결국 조직화된 정당의 조직을 동원한 혹은 종교적 조직을 동원한 집회가 돼버리면 안 한만 못하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전당대회 전초전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하. 국민의힘에서의 힘싸움장으로 보이는 거지.
1: 아니 그래서 아까 관전 포인트가 국민의힘 네. 내부에서 힘싸움이라고 네. 정리가 그러니까 되는 것 같아가지고.
4: 오죽하면 내부에서 이런 평가까지 나오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장동혁 지도부는 제가 보니까 장동혁 개인의 내 정치적 역량 나만을 위해서 소구되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 라고 대외적으로 말하고 싶은 그 욕망이 적어도 1년 전부터 막 간절해요. 근데 몇 번 실패했거든요. 대구 서문시장이라든가 어디 예. 갔을 때 생각보다 사람들이 안 모여가지고 민망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야기할 거리 많으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결단을 내린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1: 아니 근데 네. 이번에 이 장외투쟁 일정을 두고 장동혁 대표랑 원내 어떤 지도부 사이에 이견이 있다 뭐 이런 보도들도 있던데 분위기는 어떤 거예요?
0: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와 당 지도부 사실은 이렇게 분리돼서 얘기하는 게 참 좋지 않은 건데 언제부턴가 저희 당에 그렇게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1: 예.
0: 당 대표가 이제 원내가 아닌 분이 많이 되는 바람에 비대위 체제도 많이 되고. 어쨌든 원내는 원내 지도부는 장애 집회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인 반응이 있고 또 그동안에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뭐 일정을 같이 한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1: 맞아요.
0: 거의 없다고 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좀 다르다. 어쨌든 이 집회는 당 지도부가 주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에서도 우리 자체도 우리 내부 사람들도 많이 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다. 걱정이 많습니다.
1: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0: 당장 화요일부터가 국정감사잖아요. 네. 이게 사실 가장 야당으로서는 정부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합법적인 그런 타이밍인데 굳이 왜 장외에서 국감 화력을 좀 분산시키냐 이런 내부적인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1: 그러니까 백령도 갈 때 네. 뜬금없이 가가지고 국방위 간사 막 데리고 가는 거 봐요.
2: 뭐 그런 건 계속 기억을 해.
1: 아니 이게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인데 거기서 어떻게 할 생각이 없다니까요.
3: 제가 보좌관 오래 하면서 국정감사 예. 한 12번 이상 해봤는데 예. 지금 이 정도 시기가 되면 보좌관들이 질의서를 A급, B급, C급으로 쫙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이 스터디를 한 다음에 스터디하고 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에 대해서 서로 조율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휴일 딱 끝나고 나서 이제 국정감사 하는 건데 이때 밖에 나가버리면 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당연히 국정감사의 질이 낮아지고 수준이 낮아지고 검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뭐 여당으로서는 방어하기 좋지만 하여튼 좀 기존의 야당의 모습은 좀 약해질 것 같습니다.
0: 어쨌든 분위기상으로는 지금 국민의힘은 이렇게 좀 나눠지고 있다 내부적으로. 그런데 어느 쪽이 더 힘이 쏠리고 있다 뭐 이렇게 의원들 사이의 움직임을 좀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을까요?
4: 글쎄요. 오늘 이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그런 걸 봐야 되겠죠.
0: 광고를 들으셔야겠네요. 광고요.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2: 가치, 더 나은 선택.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3: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탄탄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 방수 탄탄탄탄 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1: 탄탄 방수
2: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3: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4: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어디?
4: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하나은행?
4: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3: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5: 투자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네, 이정민의 정치인성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강수영, 박상수, 윤희석 네 분과 함께했고요. 저는 이정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5: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 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4: MBC 정오 뉴스입니다. 신한과 국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에 이어서 지방은행인 부산은행에서도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제2금융권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태광그룹 계열로 총 자산규모 2조 원대로 저축은행 중에 중상위권인 예가람 저축은행은 2026년 9월 30일 고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버에 신원 미상의 해커가 접근해서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에서 해킹 피해가 확인된 건 예가람 저축은행 한 곳으로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현재 시중은행에서 문제가 된 AI 해킹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개천절인 오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를 규탄하는 여론전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서울시청역과 숭례문 일대에서 이재명 정권 심판, 민생 회복, 안보 수호, 국민행동대회를 개최합니다. 국회의원 약 100명을 비롯해서 전국 당협위원장과 지방의원, 당원, 당직자 등이 대규모로 참석할 예정으로 국민의힘이 서울 도심에서 장외 집회를 여는 건 지난해 9월 이후 약 1년 만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집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와 최근 비무장지대 지뢰폭발 사고 등 안보 현안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서 서울 동북, 서남, 서부권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해당 지역은 동북권 노원구, 성북구 등 8개 구, 서남권 강서구, 관악구 등 7개 구, 서부권 은평구, 마포구 등 6개 구로 동남권 4개 구를 제외한 모두 21개 자치구입니다. 건조주의보는 목재 등의 건조 정도를 나타내는 실효 습도가 이틀 이상 35% 이하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양궁 대표팀의 오예진 선수가 아시안게임 리커브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 인도의 17살 쿰쿰 아닐 모호드 선수에게 패하면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오예진 선수는 세트스코어 5대5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한 발을 싸서 승자를 정하는 슛오프에서 8점에 그치면서 10점을 올린 모호드에게 졌습니다. 이로써 여자 리커브 대표팀은 역대 아시안게임 최초로 한 개의 금메달도 따지 못한 채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이강인 선수가 스페인 프로축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이적한 이후 처음으로 구단 팬투표로 뽑는 이달의 선수에 선정됐습니다. 아틀레티코 구단의 공식 후원사인 스페인 맥주 브랜드

0: 가드 마오우는 현지 시간으로 2일 SNS를 통해서 이강인 선수가 아틀레티코의 9월 이달의 선수에 선정됐다고 알렸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아틀레티코가 지난달 치른 스페인 프로축구 라리가 4경기에 모두 선발 출전했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지하철 1호선 의왕역과 성균관대역 사이의 선로에서 60대 남성이 전동열차에 치여서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상행선 열차 운행이 오전 8시 40분까지 약 2시간 반가량 지연됐고 사고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150여 명이 다른 열차로 갈아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내일까지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3도, 부산 24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5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부산 18도 등 8도에서 1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낮 사이에 부산과 울산, 경북 동해안에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0.5도입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이재은이었습니다.
1: MBC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2: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1984년 시카고의 한 영화관.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흘러나오던 음악을 듣다가 한 남자가 갑자기 귀를 기울였습니다. NBA 프로농구팀 시카고 불즈의 장내 아나운서 토미 에드워즈. 그는 다음날 바로 이 음반을 구해서 음악에 맞춰서 선수들의 이름을 읽는 연습을 시작했다고 하죠. 경기장에 불이 꺼지고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시리우스가 흐르는 순간 선수들이 한 명씩 코트로 등장했고, 이 장면은 마이클 조던 시대를 거치면서 시카고 불즈가 경기를 시작하는 하나의 의식이 됐습니다. 바로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음악입니다. 늘 듣는 노래가 아니라 어떤 순간이 오면 반드시 꺼내게 되는 노래. 10월 3일 토요일 손석희 12시 오늘 LP에선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확장판에서는 네 사람에게 그런 의미를 가진 리추얼 송을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조강.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선열로.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예, 손석희 12시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토요일 확장판. 지난 3주 동안은 각자의 인생 영화 음악을 골라서 들었는데 오늘부터는 다시 이제 새로운 주제의 플레이리스트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리추얼 송, 그러니까 매일 습관적으로 듣는 노래라기보다는 어떤 감정이나 상황이 찾아왔을 때 리추얼, 마치 하나의 의식처럼 자연스럽게 꺼내 듣는 음악을 말합니다. 오늘도 박정영, 김학선, 김윤화 세 선곡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세요.
4: 예예. 또 일주일이 휘딱 지나가 버리고 세 분을 만나 뵙네요.
5: 네.
4: 예. 자, 그럼 오늘 이제 그 각자의 리추얼 송, 어떠한 경우에 꼭 꺼내 듣게 되는 음악, 이걸로 이제 시작을 할 텐데.
5: 네.
4: 오늘 뭐 여전히 또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5: 네.
4: 예. 1963년. 야, 이거 뭐 너무 오래된 얘기죠.
5: 60년 넘었네요.
4: 예.
5: 네.
4: 한국 전쟁이 끝나고 10년, 5.16 군사 쿠데타 일어나고 2년, 예, 사회 분위기는 암울했습니다. 극히 일부를 뺀 모든 사람이 가난했고, 저희 집도 뭐 당연히 전세 사리를 전전했습니다. 그 당시 전세 계약 기간이 얼마였는지 모르시죠?
6: 네. 네.
4: 요즘은 2년 플러스 2년 4년 가죠. 그때는 6개월이었습니다. 집주인이 6개월 뒤에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시대.
7: 갱신할 때마다 조금씩 또 올라가네요. 그때.
4: 당연히 올리려면 올리고 그렇죠. 예. 예. 수도 없이 이사를 많이 다녔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저는 1학년 들어가자마자. 근데도 저는 아무튼 그때가 제일 뭐랄까 안온하고 아늑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예. 그런데 이제 지금도 남아 있는 옛날 사진 한 귀퉁이에. 1963년 12월과 64년의 달력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 달력의 12월의 사진은 예쁜 아주 그 서양 여자아이가 소녀가 핑크색 스웨터를 입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5: 네.
4: 그때는 그 전체적으로 이 서양에 대한 로망. 예, 동경이 있어서 모델 사진도 그렇고 심지어는 그 한복 입은 인형의 얼굴도
5: 아 그쵸, 그쵸. 맞아요 맞아요
4: 기억나세요?
5: 아 네, 그럼요 기억납니다. 저희 어렸을 때 갖고 놀던 인형들 다
4: 좀 오래되신 분이군요.
5: 아, 저도 나름대로 네, 그래도 80년대 정도엔 살아 있었기 예. 때문에
4: 아무튼 그 인형도 서양 사람 얼굴을 하고 있었을 정도로
5: 맞아요.
4: 서양에 대한 동경이 아주 심했죠. 그래서 아마 그 달력 사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그 필동 지금은 그 MBN 매일경제신문인가요?
5: 네네 네.
4: 그 자리가 있던 자리가 제가 살던 동네였습니다. 예, 그때까지는 아직 그 일제가 남기고 간 적산 가옥들도 있었고, 저희 집에서 길 건너가 대한극장이었습니다.
5: 예,
7: 아 거기 주택가가 있었구나.
5: 네.
4: 아 그 뭐 쪼무레기들도 많았고 네. 지금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5: 네.
4: 그리고 그 이제 적산 가옥들에는 미군들이 때로는 한국인 부인들과 함께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엊그제 그 오프닝에서 1948년도 서베를린에 대한 공수작전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5: 네.
4: 어린이들에게 뭐 미군과 영국군이 그 사탕하고 초콜릿을 자그마한 그 낙하산에 달아서 떨어뜨렸다는
5: 네.
4: 그런 일화를 전해드리기로 했는데 그 작전 이름이 그 비틀즈 작전이었어요.
5: 네.
4: 그러니까 앞에 V로 시작하니까 네. 비틀즈하고는 다르죠.
5: 네.
4: 식량 공수 작전을 얘기하는 필동 저희 동네 그 적산 가옥에 살던 미군도 퇴근하고 돌아오면 자기 집 2층에서 동네 꼬마들한테 초콜릿을 던져주곤 했습니다.
5: 진짜 네. 또 다시 또 전설 같은 이야기가.
7: 그러니까 김미 초콜릿이

0: 직접 겪으신 그쵸, 거잖아요. 예. 아.
1: 그럼 거기에 같이 계셨어요? 밑에?
2: 아니, 저는 그냥 뒤에서 구경만 했어요.
3: 아, 쿨하셨네요 그때도. 예.
1: 자존심이지. 쿨한 게 아니고. 어?
2: 네. 아, 근데 뭐 철없는 아이들이니까.
3: 네, 네. 그러니까요.
2: 뭐, 대여섯 살짜리 뭐 저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지만 예.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건 자존심 상하는 네. 일이죠. 예. 미군들은 그때 우리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생각하면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을 봤던 쪼무레기들을 뭐라 할 수는 없는 네. 그런 그렇죠. 시절이었습니다. 네. 배고팠던 시절이었으니까. 아, 참 눈물 나는 얘기네. 네. 아무튼 그해 1963년에서 64년으로 넘어가던 그 겨울이 아까 말씀드린 달력 속에 그 소녀의 사진과 함께 어린 소년에게는 정말 뭐랄까 걱정 없고 안원했던 아늑했던 그런 시절로 기억이 되는데 그렇게 시간을 잊고 지내다가 1975년과 76년으로 넘어가던 그 해에 이 노래를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프랭키 벨리와 Four Seasons의 December 1963, 1963년의 겨울. 네. 예. 프랭키 벨리는 뭐 잘 알려진 대로 그저 영화에도 나왔죠. Can't Take 네. My Eyes Off You. 그리고 영화 그리즈의 주제가도 네. 불렀습니다. 존 트라볼타하고 올리비아 뉴턴 존이 나왔었죠. 근데 이 디셈버 그 1963는 원래 1933년 12월에 있었던 금주령 해제를 노래한 노래였는데 처음에 만들 때는 근데 이제 발표하기 전에 계속 수정을 하면서 이게 30년 뒤인 1963년으로 넘어와서 노래 내용도 전혀 엉뚱하게 하룻밤의 사랑을 그리게 되는 그런 노래로 바뀌었죠. 저로선 뭐 그런 건 상관없이 아무튼 1963년의 겨울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가 됐고 뭐랄까 지치거나 아니면 좀 힘들 때 자주 듣게 되는 그야말로 리추얼송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곡을 지금부터 들려드릴 텐데 볼륨을 평소보다 약간 높이고 들으시면 도입부의 드럼 소리가 아주 심장을 울립니다. 그러면서 락의 리듬이 더 와닿는 그런 흥겨운 노래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볼륨을 조금 높이시고
4: 네. 올렸습니다. 지금.
2: 예. 시작하겠습니다.

0: 예, 프랭키 베들리와 The Four Seasons의 노래 December 1963였습니다.
1: 네.
0: 괜찮았습니까?
2: 아, 근데 네. 저는 뭐 사실 오늘 원고를 보고 딱 오면은 손 DJ님께 따봉 하나를 드리겠다고 제가
0: 아 그래요?
2: 딱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3: 왜 따봉? 뭔데 따봉이야 지금? 아니
4: 포도알 같은 거야 뭐야? 뭔데 따봉?
2: 자, 선물. 좋아요. 그럼 좋아요로 정정합니다. 네. 좋아요로 드린 게 그러니까 네. 프랭크 발리 곡을 이 곡도 사실은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프랭크 발리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원고를 딱 보고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노래가. 그래서 제가 막 LP를 뒤졌는데 이게 약간 프랭크 발리가 1960년대 활동하고 이건 좀 나중에 나왔잖아요.
0: 그렇죠. 예.
2: 베스트 앨범에 이게 없더라고요.
0: 아 없어요?
2: 네. 없죠. 앨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갖고 있는 베스트 앨범에는 아. 없어서 아. 결국엔 또 한참을 뒤져서 주문을 하나 했습니다.
0: 어 그래요?
2: 그리고 덴마크에서 지금 아마 이제 아까 아. 결제했으니까 이제 오고 있을 겁니다.
4: 판 가격보다 왠지 배송비가 더 아니야. 비쌀 것
2: 북유럽
4: 같은데.
2: 쪽이 좀 쌉니다.
0: 네. 아, 그래요?
2: 그래서 지금 덴마크에서 아. 프랭크 밸리의 이 곡이 담긴 후기 베스트 앨범이 예. 덕분에 손디제이님 아. 덕분에 아.
3: 또 예. 안주인 분께서 이제 역따봉 아. 하고 계시겠네요. 예.
2: 음악이 좋으면 따봉이죠.
0: 예. 아, 그 정도로 이렇게 마음에 드셨습니까?
2: 아,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되게.
0: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2: 네,
0: 또
2: 따봉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0: 그참 뭐라고 할 말이 없게 만드셨네요.
3: 약간 기분을 여쭤볼 수도 없고. 예예. 예.
0: 예. 아무튼 따봉입니다.
3: 네. 예. 예.
0: 두 번째 곡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두 번째 곡은 사실 이게 제가 그 재작년에 배철수 씨 휴가 갔을 때그 게스트 DJ로 네. 나갔었거든요. 그때 이 곡을 들려드리면서 사연도 들려드려서 아~ 약간의 재방 기운이 있는데
3: 네.
0: 어 그러나도 빼놓긴 좀 어려워서 오늘 위추얼 송이라고 하니까
2: 저희는 네. 모르니까
3: 그렇죠 네. 저희도 못 들었으니까
0: 아 예 그래요
3: 네네
4: 네 근데 좋아하는 건 알고 있어서
3: 네.
4: 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비 오는 날 오프닝곡으로 한번 보내볼까
0: 아 그래서
4: 그 생각을 했는데
3: 우리 손 DJ님의 예. 마음에
2: 성향까지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4: 아니 성향이 아니고 그냥 이 노래를 네. 좋아하시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3: 그쵸.
4: 그리고 지금 이 노래가 네. DJ님이 처음 골라온 한국 음악 아닌가요? 토요일 날?
0: 아 그러네요.
3: 네, 네, 제 생각에도 제 기억에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3: 네. 네.
0: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3: 네. 네. 네.
0: 그거는 뭐 약간 저에 대한 야유이십니까?
4: 아닙니다. 그냥 팩트입니다. 그냥 팩트 확인한 겁니다.
0: 네. 그 팩트를 어떤 순간에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에 따라서 네. 야유가 되기도 하는데 네. 이번에 약간 야유 기운이
4: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0: 알았습니다. 그 1997년에 제가 이제 미국으로 떠나서 LA에 잠시 머물다가 거기서 이제 회사 명에 따라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원래 목적지 이제 미네소타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꽤 긴 거리여서 중간중간 뭐 이렇게 쉰다고 생각하고 열흘 정도 이제 계획을 잡고 갔는데 유일하게 하나 딱 가지고 있던 카세트가 이승훈 씨의 이 앨범이었어요.
3: 비 오는 어떤 거리가 우연이죠?
0: 아 그 LA에 있는 한인타운에서 네. 카세트 테이블을 샀는데
3: 네.
0: 이거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걸 사가지고 그냥 줄창 열흘 동안 이걸 들었습니다.
3: 아. 네.
0: 하나밖에 없으니까.
3: 약간 없던 정도 생길 수밖에 없는.
0: 아 근데 노래 자체가 너무 좋아서.
2: 네. 좋죠.
0: 네. 진짜. 정이 정말 많이 붙더라고요.
3: 네.
0: 낮에는 뭐 여기저기 구경도 좀 하고 주로 밤에 움직이자 그래가지고 한밤중에 프리웨이를 달렸는데 아 그거 정말 너무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그 광활한 대륙을 밤에
3: 아.
0: 가족들을 태우고 어린애들도 있는데
3: 네.
0: 거의 프리웨이를 달리는데 앞뒤로 아무도 없어요.
3: 네.
0: 가로등은 물론

0: 놓고 예. 깜깜한 밤에
1: 그리고 막 그 뭔가 회전하는 것도 없지 않나요? 그냥 계속
0: 예, 그냥 가는 거죠.
1: 직진이죠?
0: 예, 그냥 가는데 이게 그 아, 나 다시 이 짓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은 했지만 아무튼 그렇게 갔는데 범죄 영화를 하도 많이 봐서
1: 상상력이 도가되셨군요.
0: 예. 뒤에 차가 나타나면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 맞아.
0: 저자가 어떤 자인지 모르고
1: 그쵸.
0: 나한테 와서 무슨 해코지 할지도 모르는데 강도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진짜 한밤중에 달리면서 한 10번 이상 해야 되는
1: 네.
0: 그 괴로운 프리웨이 길을 그러다가 이제 그 차가 저를 앞질러 가면 안도가 되는 거예요. 네, 안도가 되는 거예요.
1: 네. 네.
0: 그 참 그 특이한 경험이었습니다.
1: 범죄 영화 예. 적당히 보셔야 되는데 우리 손재재인지.
0: 예. 그래서 그 지금도 생각나는 건 네바다 사막을 건너가는데 네. 끝이 없잖아요 밤에. 네. 그 불을 이렇게 휴게소에서 헤드라이트 끄잖아요.
1: 아.
0: 그러면 360도 1도 안 보여요. 정말 깜깜해요.
1: 네.
0: 예. 아무튼 그렇게 달리다가 달리면서 들었던 것이 바로 이 이승훈 씨의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2: 그거 지금도 갖고 계세요?
0: 지금 어디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지금. 예. 열흘 동안 진짜 무한 반복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앨범의 유일한 히트곡이었던
1: 네.
0: 비오는 거리. 그냥 자연스럽게 가사를 다 외게 되고.
1: 그러니까 사실 이 곡은 보통 비 오는 날과 네, 관련이 그렇죠. 되어 있는 어떤 네. 에피소드들을 아, 갖고 계신데
0: 전혀 상관없어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도 비가 안 오는 사막에서.
1: 그러니까요.
0: 예, 이걸 이제 계속 들으면서 갔죠. 그래서 지금도 이 노래를 들으면 뭐랄까 무한대로 캄캄했던 네바다 사막이 생각나고 그 밤길을 가족을 책임지고 달려야 했던. 가장의
1: 이 낭만적인 노래와 함께
3: 노래에 담긴 의미와 전혀 다른 의미를
0: 그렇죠.
3: 갖고 계시는 거네요.
1: 근데
3: 예.
1: 되게 매력 있네요.
0: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비 오는 거리는 진짜 저한테는 위로이자 네. 격려이기도 했고요. 음악의 힘이란 게 늘 하는 얘기지만 아 이런 거구나.
1: 네.
0: 이걸 정말 온몸으로 느꼈던 시간이고 노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 이승훈 씨는 이 노래 이후에 특별히
3: 요즘 네. 뭐 하시죠?
0: 예.
3: 학선 씨.
1: 제가 학선 씨가 그런 것 좀 잘하는
2: 한 10년 전쯤에 거의 알려진 게 없는데
1: 네.
2: 실용음악 그러니까 음악 학원 같은 거
1: 아,
2: 하셨던 걸로 알고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고.
1: 네.
2: 아, 그런데 예. 앨범 한 4장인가 더 냈는데 히트곡은 나오지 않았죠.
3: 없었어요.
0: 네. 네.
2: 예.
0: 그건 좀 아쉽게 생각하고.
2: 그러니까, 네.
0: 예. 이 방송을 혹시 듣고 계시다면 제가 그토록 의지했던 음악이라는 걸 좀 알아주시고
2: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 아마 누군 얘기 많이
1: 맞아요.
2: 주변에 해줬을 것 같아요.
1: 네.
2: 주변에서 얘기해 줬을 것 같아요.
0: 예. 네.
1: 문자 주세요.
2: 누구한테요?
1: 아, 여기로 저 12시로 문자 주세요.
0: 비 오는 거리보다 더 훌륭한 곡을 작곡하게 되기를
2: 네.
0: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1: 네.
0: 아무튼 그 네바다 사막에 험악했던 밤길을 생각하며 이 노래를 다시 듣겠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개천절 연휴 고속도로는 나들이 차량으로 정체가 아주 심합니다. 경부선 부산 방향 동탄분기점에서 비룡분기점 사이 무려 80km 구간에서 정체고요. 천안 논산고속도로 들어서면 논산 방향으로 천안 분기점에서 남공주까지 20km 구간, 또다시 논산 분기점에서 밀립니다. 중부선에는 사고가 있습니다. 증평 일대 사고 때문에 정체고, 반대 남이 방향으로는 호법 분기점에서 진천터널 사이로 차량이 많아지면서 밀립니다. 평택 시흥선도 어려운데요. 남한산에서 마도 분기점까지 평택 쪽으로 20km 구간 정체고,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호법 분기점에는 고장차가 서 있어서 밀립니다. 최수연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당신의 점심시간에 꽤나 괜찮은 선택. 손석희의 12시. You've got a friend
6: in me.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7: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8: 저기요, 몇 층이에요?
9: 32층이요.
8: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9: 가치,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0: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0: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2: 캣박시부.

0: 필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2: 예. 1부를 마치고 이제 2부로 넘어왔습니다. 1부는 뭐 그야말로 뭐랄까 감동의 실화들이.
3: 아니 저는 가끔 예. 손 DJ님이 무표정으로 이런 얘기하실 때 너무 웃겨요.
2: 아 그래요?
3: 집에서 라디오 듣다가도 예. 혼자 막 웃어요.
4: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아요?
2: 아 제가 그렇게 무표정합니까?
3: 은근히 무표정으로 얘기하세요.
4: 이런 얘기할 때만 더 무표정.
5: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깍쟁이라고.
4: 아, 일부러.
3: 서울 깍쟁이라고.
5: 아, 선생님이 그래서 그러신 네, 것 같아요.
3: 맞아요. 네.
2: 아, 그 김혜자 선생님이 그 10년 전에 그 얘기를 했는데 아, 그 이후로부터 이게 벗어나기가 참 네. 어렵습니다. 엊그저께 나오셔서 또 그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3: 그러니까요.
2: 아무튼 예, 이제 2부는 박정영 위원의 플레이리스트입니다.
3: 네.
2: 오늘 각자의 리추얼송.
4: 네.
2: 마치 의식처럼 어떠한 순간에 듣고 싶어지는 노래를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오늘 첫 선곡의 주제는 행복해지고 싶을 때 듣는 노래라고 하셨네요.
4: 네.
5: 예. 야, 여기서 더 행복해지고 싶어요.
3: 아니. 네.
4: 아니 행복은 저희가 저나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3: 네.
4: 저나 유나 씨가 늘 이게 카톡창에 저희 대화방에서 네. 인생은 김학선처럼
3: 아,
4: 이런 얘기를
3: 맞아요.
4: 하거든요.
3: 그러니까
2: 아, 그래요.
4: 행복은 네. 어떻게 보면은 좀 타고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성향과 성정 같은 게.
2: 예.
4: 근데 이제 저나 유나 씨는 좀 예민하고 그런 편이고 학선 씨는 전혀 예민하지 않아서
3: 바위 예. 같은 남자죠.
4: 네, 늘 그냥 행복한 상태거든요.
2: 아니 근데 어떤 때 보면 또 굉장히 예민하실 때도 있어요.
4: 아, 네. 근데 남 얘기할 땐 예민하고요.
3: 약간 섬세한 부분이 네. 있긴 한데
2: 예.
3: 예민한 데는 별로 없어요.
2: 어, 그래요.
3: 네, 예. 바위입니다.
4: 그래서
3: 바위.
4: 하여튼 제가 자주 불행한데 그때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마다 약간 아 정말 이 노래를 들으면 가장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노래가 뭘까 하면
2: 예.
4: 아마 이거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노래일 것 같은데요. 카일리 미노그와 제이슨 도노반의 Especially for You라는
2: 예.
4: 곡인데요.
2: 아. 제목부터가 뭐 네. 아주
4: 그렇죠.
2: 네. 그러면
4: 예. 1988년도 노래고 사실 이때 저는 막 프로그레시브 락 듣고 막 재즈 듣고 이럴 때여서 이 곡을 좋아한다고 차마 말하기 어려운 그런 고등학생 시절이었는데
2: 예, 예.
4: 제 마음속에 딱 품고 있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좀 곡에 대한 배경을 아시는 게 좋긴 해서 설명을
2: 예.
4: 드리면 카일리 미노그와 제이슨 도노반 둘 다 호주 출신이고요.
3: 네.
4: 이 둘이 10대 초반에 드라마의 남매 사이로 출연을 했던 인연이 있어요.
2: 예, 예.
4: 그래서 호주의 약간 전설적인 일일 드라마인데 네이버스라고 그러니까 뭐 한지붕 세가족 같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2: 예.
4: 그런 일일 드라마에 커플로 출연을 했다가 극중에 결혼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2: 극중 역할로.
4: 네, 극중에서 네. 결혼을 한 다음에 네. 그 드라마가 끝나고 실제 드라마 밖에서도 연인이 돼요.
2: 아 그렇군요.
4: 네, 드라마가 예. 성공하고 차례차례 호주에서 가수로 데뷔해서 막 큰 성공을 거두고 되는데 근데 그동안 공식 발표는 안 해요. 이게 우리 둘이 사귄다는 얘기를 안 하다가 이 노래를 딱 발표를 하면서 공식 연인 발표를 하고요.
2: 예.
4: 그다음에 이 둘의 듀엣곡 이 노래가 딱 발표가 돼요. 이게 완전 그 지금으로 따지면 너무 자기적인 스토리잖아요. 막 욕먹을 스토리인데
2: 예.
4: 그때 당시는 이 사람들도 그렇고 그 대다수의 대중들도 너무 순수했던 것 같아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너무 아름다운 스토리고 드라마에서 있던 사랑이 드디어 현실로 이루어지고 둘이서 이런 러브송을 발표하고 이게 엄청나게 히트를 해서 뭐 영국까지 막 차트 1위를 하고
2: 예, 예.
4: 막 이렇게 되거든요. 엄청난 인기를 끌다가 1년 뒤에 둘이 헤어지거든요.
2: 불과 1년 만에? 네,
4: 불과 1년 만에 헤어지는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른들만의 사정, 뭐 비즈니스 이런 거였나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런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고 너무 아름다운 러브스토리고 저는 사실 카일리 미노그를 그때 너무 좋아하게 돼서
2: 그럼 뭐 그 네. 남성들이 좋아할 만한 또
4: 그쵸.
2: 예,
4: 그러니까 약간 손 DJ님 세대로 치면 올리비아 뉴튼죠? 아, 아닌가요?
2: 굳이 왜 세대 부분을
4: 네, 네, 네. 근데 이제 저한테는 약간 카일리 미노그가 그런 존재여서
2: 예.
4: 카일리 미노그는 그 뒤에도 한 40년 동안 지금도
3: 그럼요.
2: 예.
4: 엄청나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사실 거의 한 마돈나급이라고 제
3: 네,
4: 마음속에는
3: 맞아요.
2: 그러고 보니까 올리비아 뉴튼 존도 호주 출신이네.
4: 네, 맞습니다.
2: 예, 예.
3: 네.

0: 정확히 또 딱 지적을 하시네.
1: 아니 뭐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네.
0: 그리고 네. 또 마지막 뒷얘기가 있는데 제이슨 도노반은 호주에서 활동 중이긴 하고요. 예. 저는 막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주로 뮤지컬 같은 데서 활동하고 가끔씩 레트로 팝 그 인기 가요 무대 같은 데 나와서 예, 예.
2: 토토가 같

0: 헤드라이너로 딱 섰는데 이 노래를 카일리 미노가 막 불러요 혼자. 아, 예, 예. 부르고 있는데 한 중반쯤에
1: 등장.
0: 저 옆에서 어디서 배 나온 아저씨가 딱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이슨 도노반이고 둘이서 갑자기 막 옛날 브루스 댄스를 추면서 예. 함께 노래를 하는데 과거의 환상이 막 깨지는 것 같으면서도 막 너무 막 뭉클하고 이게 이제 어떤 그런 관계든 시간이 흐르면서 막 추억이 보정이 되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저 영상 보면서 너무 막 흐뭇해서 아하. 아마 찾아보셔도 좋을 겁니다.
2: 그 말 그대로 그 서사가 있는 음악이네요.
0: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추억 때문인지 이 노래만 들으면 예. 그냥 막 이렇게 만면의 미소가 쫙 띄워지는 저한테는 그런 노래 예, 예. 됐죠.
2: 저한테 남은 건 배나온 아저씨.
0: 그 마지막 영상을 보면 예. 추억이 깨질 수도 있는데 예. 하여튼 뭔가 따뜻해집니다.
1: 임팩트가 있네요. 예. 예.
2: 들어볼까요? 박정영 의원이 행복해지고 싶을 때 꺼내든다는 리추얼송 카일리 미노그와 제이슨 도노반의 Especially for You를 듣죠.

0: 예, 카일리 미노거와 제이슨 도노반의 Especially for You,
1: 네.
0: 박정영 위원의 행복해지고 싶을 때 듣는 리추얼 송이었습니다.
2: 지금 행복해졌어?
1: 야, 너무 행복하게 제 맞은편에서 웃고
2: 네.
1: 계셔가지고 죄송해요.
2: 영상을 딱 띄워주셨는데
1: 말을
2: 보면서
1: 안 했어요.
2: 행복해졌어요.
3: 이렇게 쉽게 행복해하면서 계속 불행하다고.
2: 특별한 얘기, 음악이죠.
0: 예. 김학선 의원은 그냥 안 넘어가요. 뭐 하나 딱 걸고 넘어가지.
3: 네.
0: 잘 들었습니다. 근데 네. 저는 또 뭐 아주 어려운 곡을 가지고 오시나 했더니 네. 곡은 굉장히 착하고 순하네요.
2: 좀 뭐 너무 대중적인 곡이죠. 그러게요. 인기 많이 끌었다.
1: 그리고 뭔가 예. 리추얼송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현악적이고 이런 곡보다는 좀 직관적인 곡들을 많이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저도.
0: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예, 뭔가 좀 계속 예, 편안하게
2: 예. 자주 꺼내 듣고 의미 있을 때 꺼내 듣는다는
1: 그쵸.
2: 게 아무래도 예. 그렇게 되죠.
1: 오히려 좀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0: 두 번째 선곡의 상황이 좀 다른데.
2: 네. 두 번째는 좀 다릅니다.
0: 아무도 날 위로해주지 않을 때.
1: 지금 저희 둘 다.
2: 네. 왜 고개를 절레절레.
3: 결혼은 뭐, 부족해요?
2: 예? 네?
3: 결혼은 부족해요?
1: 위로. 저 오늘 뭐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김학선님이.
0: 결혼은
2: 아무도 나를 공격하지 않을 때 공격하는.
1: 아, 네. 아니, 저는 이 문장을 그러니까 저희 선곡할 때 먼저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외로울 때. 전 이런 건 있을 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아무도 날 위로해주지 않을 때, 전 여기에서 이미 예. 너무 많은 함의가 들어있다고 느껴져요.
2: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친구도 그리고 우리 이렇게 일주일에 두세 번씩 보는 이런 동료도 그리고 때로는 가족도 내 마음을 이해 못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음악은 예. 내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해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죠.
1: 음악뿐이네요.
0: 예, 얼핏 들으면 좀 뻔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2: 아, 그러니까 네. 아무도 날 이해 못하네요.
1: 그러네, 여기에서조차.
3: 빨리 들어야겠네요.
1: 네, 네. 예. 어떤 곡인가요?
2: 아, 두 곡을 준비했고 이 두 곡이 약간 짧아요. 2분 30초씩 돼서 합해도 한 5분 정도이고.
0: 아, 연이어서 듣는데.
2: 네, 예. 그래서 뭐 짧아서 선곡한 것도 있지만 이 두 곡을 항상 늘 같이 듣기도 하고요.
0: 예.
2: LP바 같은 데서 이 두 곡을 같이 신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이어 들으면 되게 좋고요.
0: 예.
2: 하나는 주디 실이라는 미국 포크 가수의 크레용 엔젤이라는 곡이고
0: 예.
2: 나머지 하나는 벤 모리슨의 크레이지 러브라는 곡입니다.
0: 둘이 안 어울릴 것 같은데.
2: 아, 너무 잘.
0: 아, 그런가요?
2: 네, 예, 너무 예. 잘 붙고요. 한 곡은 1970년, 뭐 한 곡은 1971년 되게 비슷한 시기의 곡이고
0: 예.
2: 주디 실 같은 가수는 사실은 많은 분이 잘 모르실 거예요.
0: 예.
2: 되게 숨겨진 가수이기도 하고 잘 안 알려진 가수인데
3: 뒤늦게 약간 발굴된 가수.
1: 아, 맞아요. 발굴됐죠.
2: 뒤늦게 나중에 발굴됐고
1: 네.
2: 이 가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운 삶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본인이 약간 뭐 절도 또는 뭐 마약 투약 수감까지 되고요. 나중에 범죄자였다가 본인이 음악을 하게 되면서 자기 인생을 약간 구원했던
0: 예.
2: 그런 음악. 근데 음악을 많이 발표하지 않았고 나중에 시대가 지나서 이 음악이 특별히 조명이 됐고
0: 예.
2: 오늘 소개할 크레용 엔젤 같은 경우는 매니아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아마 학선 씨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3: 네,
2: 저도 네. 이 곡은 겨울만 되면 꼭 찾아 듣는
0: 예.
2: 되게 따뜻한 음악이고요. 그 연이어서 소개할 벤 모리슨은 아, 사실 저는 그 여러 자리에서 벤 모리슨을 너무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0: 예.
2: 저한테는 거의 한 밥 딜런만큼 되게 위대한 싱어송라이터인데 한국에서는 사실 크게 인기가 없죠.
0: 사실 그렇죠.
2: 네, 예. 한국에서 인기가 없는 편인데 아일랜드 그 벨파스트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거장이고요.
0: 예.
2: 1970년 발표한 명반 문댄스에 수록된 곡인데 드문 발라드입니다. 벤 모리슨의
0: 예.
2: 드문 발라드고 크레이지 러브라고 하면 막 진짜 미칠 것 같은 사랑 뭐 이런 얘기를 떠오르실 것 같은데
0: 예.
2: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미칠 것 같이 사랑하면 되게 편안함에 이른다. 사랑하는 사람과 아주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관계 단계에 이른다. 뭐 이런 가사여서
0: 예.
2: 요 두 곡을 늘 같이 듣기도 하고 딱 들으면 아무도 저를 위로해 주지 않을 때 이 음악이 저를 많이 위로해 줬던
0: 예.
2: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0: 예. 두 곡 이어서 합쳐도 한 5분?
2: 5분 정도 됩니다.
0: 예. 듣겠습니다.

0: 나를 위로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박정영 의원이 차례로 꺼내서 듣는다는 리추얼송 주디스 힐의 크레이온 에인젤스하고 반 모리슨의 크레이지 러브였습니다.
1: 아,
0: 어,
1: 이게
0: 그두 곡을 이어 뭐야?
1: 아니요, 손디제이님의 그 멘트로 아무도 날 위로해주 이런 걸 들으니까
2: 부끄러워요?
1: 좀 민망하긴
2: 아니, 지금
1: 하네요.
2: 얼굴이 빨개졌어요.
1: 빨개졌어요.
2: 깜짝 놀랐어요.
1: 아, 약간 민망하네요, 진짜.
2: 네.
0: 뭐 그랬다는 건 근데 진심이었다는 얘기네요.
1: 네, 진심이긴
2: 아,
1: 합니다.
2: 그렇죠.
0: 제가 뭐 말만 하면 왜 모두들 그렇게 거북해 하십니까?
3: 아닙니다.
2: 아닌데요?
1: 아,
2: 저 너무
1: 좋아하세요.
2: 즐거운데요? 예.
0: 알았습니다.
2: 정말 즐겁습니다.
0: 예.
2: 예.
0: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2: 아니, 이러시니까
0: 느낄 때.
2: 그렇죠.
3: 저 반성하고 있습니다. 더 잘해야겠구나.
0: 얼마나 외로우시면.
1: 네.
2: 저는 약간 들으면서 이두 곡을 왜 이어듣게 되셨을까도 좀
0: 그러게요.
2: 궁금했었거든요.
1: 플레이리스트에 있었죠.
2: 아.
1: 네. 저의 되게 좋아하는 그냥 아무도 날 위로해 주지 않을 때 듣는 플레이리스트가 있는데
2: 너?
0: 예.
2: 아, 그 플리를 따로
1: 아니 뭐 이렇게 나름 좋아하는 플레이리스트 중에 이제 그런 플레이리스트가 있잖아요.
2: 어머,
0: 예.
1: 그때 이두 곡이 딱 연이어 있는데 너무 좋아서
0: 예.
1: 좋아하게 됐다.
0: 예.
1: 설마 그렇게 제목을 붙였겠어요?
3: 아니 뭐 그럼 알겠습니다. 아니, 네,
1: 제가 설마 제 플레이리스트 제목에 아무도 날 위로해 주지 않을 때 이렇게 붙였겠습니까?
0: 네, 아무튼 그 댁에서는 별로 위로를 못 받으실 것
1: 아유,
0: 같아요.
2: 점점 구렁텅이로 네. 들어가는 느낌.
1: 사람을
0: 뭐,
1: 봤죠. 사람을.
0: 아니 툭하면 어디 저 판 레코드 주문하고 그러니.
3: 그러니까.
0: 네. 반겨하시겠습니까?
3: 제 아내가 이제
0: 예.
3: 박정용 의원도 잘 알고 하는데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50대 중반 중에 저렇게 행복한 50대 중반이 없다. 그런데
0: 예.
3: 오늘은 예. 너무
0: 서로 하는 얘기 아닙니까?
2: 그러니까.
3: 뭐 그렇죠. 저도
2: 예.
3: 그런데 너무 불행하고 위로도
1: 아, 불행하다고 한 건 아니고
3: 네.
1: 행복은 타고나는 성정에 되게 관련이 있다.
0: 예.
1: 그 얘기를 다시 하고 싶네요.
2: 지금 방송 듣는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이 두 분이 평생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옆에서 그래요. 같은 느낌으로 이 행복한 두 분을
0: 예.
2: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0: 그 반 모리슨의 Crazy Love는 사실 다른 가수들도 많이 리메이크
1: 네,
0: 했었잖아요.
1: 네.
0: 그리고 동명의 다른 곡들도 또 있어서
1: 네.
0: 누구더라? 포코든가요?
2: 아,
0: 예.
2: 전
0: 뭐 크레이지 러브 뭐
2: 네,
0: 이런 거
2: 맞아요,
0: 있잖아요.
2: 맞아요. 아, 그 유명한 곡이 있고 저는 또
0: 예.
2: 크레이지 러브하면 비욘세 노래도 생각나는데
0: 아, 비욘세.
3: 네, 요즘 세대한테는 거의 비욘세 곡으로.
1: 근데 그 다른 크레이지 러브의 의미랑 이 가사가 굉장히 달라요.
2: 네,
1: 전혀 크레이지한 러브는 아니에요.
0: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두 곡을. 두 곡을 연이어 듣는 거는 저희 토요일에선 처음인 거
1: 제가 첫 시도를.
2: 네.
0: 네. 예. 각오하십시오. 다음 주.
2: 아니 좀 무섭다.
0: 한 10분짜리로 두 개를 연이었어요.
1: 아니 뭐 저희 좋습니다.
3: LP바에서 이런 곡 신청해서 듣는 것도 좀,
0: 예.
3: 좀 저랑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1: 아니 근데
3: 네.
1: 이런 거를 가끔 틀어줘요.
3: 아,
1: 왜냐하면 늘
3: 브루스타인처럼.
1: 브루스타임이 뭡니까 지금.
3: 네.
0: 예.
2: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댓글창에 박정용파 김학선파로 나뉘어서
0: 아,
2: 예,
0: 예, 예.
2: 지지파와 네, 반대파가
0: 예.
2: 격렬하게 싸우고 계시지 않을까.
0: 자. 이렇게 박정영 위원의 리추얼송까지 들었고 잠시 후에 3부로 넘어가겠습니다.
4: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5: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6: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파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 연골 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5: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0: MBC 생활정보 화상을 입었을 때 조기 응급처치가 중요한데요. 먼저 화상 부위를 흐르는 시원한 물로 통증이 줄어들 때까지 충분히 식혀야 합니다. 옷 위로 뜨거운 물이 쏟아졌다면 피부에 달라붙은 옷을 억지로 떼어내지 말고 입은 상태에서 물로 식혀줍니다. 화상으로 생긴 물집은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터뜨리지 마시고요. 얼음을 피부에 직접 대거나 된장이나 연고를 바르는 행동도 피해주세요. 화상 부위를 충분히 식힌 뒤에 깨끗한 거즈나 선으로 가볍게 덮어서 보호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화상 범위가 넓거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응급처치하고 나서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화상은 신속하게 식히고 상처를 자극하지 마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한시 뉴스입니다. 최근 3년 가까운 기간에 10개 대형 증권사에서 전산 사고로 고객에게 배상한 금액이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자기 자본 3조 원 이상의 종합 금융투자사업자 10개사에서 발생한 전산 사고는 총 113건이었습니다. 배상받은 고객은 19,055명이며 피해 금액은 73억 2,923만 원, 지급된 배상금은 총 69억 8,941만 원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LNG 사업에 투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일 백악관에서 한국은 알래스카 사업 투자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성급하게 발표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나로서는 괜찮다. 그들에게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의 남북대화 일촉 반응 이후 하루 만인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3일 오전 6시 30분경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면서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700km 이상을 비행했으며 정확한 재원에 대해선 한국과 미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상 사거리 300에서 1000km의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데 군 당국은 북한이 준중거리나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사거리를 줄여서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재원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오늘 오전 6시 36분쯤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최소 한 발이 발사돼서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 바깥쪽 해상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방위성은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의 최고 고도가 약 90km였으며 약 680km를 비행한 뒤에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쪽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항공기나 선박 등의 피해 정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월 미국의 고용 증가폭이 예상치를 크게 밑돈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9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만 9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8만 4천 명이었습니다. 실업률은 4.2%로 한 달 전 4.1%에 비해서 다소 올랐습니다. 예상보다 부진한 고용 지표가 발표되면서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보다 부진한 9월 미국 고용 지표로 10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낮아지면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일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0: 지수는 전장보다 250.4포인트, 0.49% 오른 51,176.9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내일까지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3도, 부산 24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5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부산 18도 등 8도에서 1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낮 사이에 부산과 울산, 경북 동해안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2.6도입니다. MBC 1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재은이었습니다.
1: MBC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3: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Well,
7: well, well,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고

0: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예, 손석희 12시 토요일 코너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요. 확장판. 오늘은 특정한 순간마다 의식처럼 꺼내듣는 음악, 리추얼송을 주제로 한 플레이리스트를 듣고 있습니다. 세월이 빠르죠.
2: 금방 네. 이제 연말 될 것 같아요.
1: 뭐 사실 그러네요. 또.
2: 올해가 100일도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1: 안 남았죠.
2: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제 뭐 석 달도 안 남았으니까.
3: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주말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패턴이 아니었잖아요.
2: 인생이.
3: 맞아요. 뭘 왜냐하면 여기 프리랜서여서
2: 맞아요, 맞아요.
3: 주말과 평일이 상관이 없는데 네. 이 손석희 12시를 하면서 어머. 주말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2: 아. 어머.
4: 저도 기다려집니다.
2: 그렇긴 해. 네. 네. 네. 맞아요.
4: 어머라고 한 거는 아니라는 얘기.
2: 너무 좋아서 기가 막힌 멘트를 또 준비해 오셨다는 네. 생각에.
1: 평소에 뭐 그렇게 고생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하여간.
3: 아니, 아닙니다.
2: 아닙니다. 예. 너무 즐겁습니다. 네.
1: 예, 3부는 이제 김학선 의원의 플레이리스트입니다.
2: 네.
1: 첫 번째 선곡은 이게 좀 특이한데 그냥 감성적이고 싶을 때도 아니고 특히 한밤에.
4: 네.
1: 이거 아침엔 절대 안 들으시나요?
4: 네.
3: 아니 이거 남 얘기할 게 아니네요.
4: 아닙니다.
2: 아,
4: 사실 선 뭐 이게 네. 곡 주제 이런 것보다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제가 이 곡을 이렇게 찾아 듣게 됐는데요.
1: 아 그런가요?
4: 네. 제스로툴의 엘레지라는 곡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1: 예.
4: 이 곡이 전영역의 음악 세계라는 라디오 프로그램 시그널 음악이었습니다.
1: 아 예예. 예.
4: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곡 때문에 시그널 음악의 뭔가 위력 같은 거를 체감을 하기도 했었고
1: 이게 예.
4: KBS에 지금은 이제 방송을 안 하지만 KBS에 밤 자정에 하던 프로그램이었거든요.
1: 예, 예.
4: 근데 그 당시에 뭔가 한국에서 음악 좀 듣는다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1: 근데 그렇죠.
4: 저도 이제 예. 학생 때 이제 이 음악을 듣고 했었는데 이 음악만 들으면 뭔가 이렇게 딱 그대로 멈춰서게 됩니다.
1: 예, 예.
4: 지나가다가도 어찌나 우연히 이렇게 들으면 듣게 되고 그리고 한밤에 이제 그때 라디오 들었던 제가 생각이 나서
1: 예.
4: 네, 이렇게 일부러 찾아듣게 되고 그러면 또 이제 감상에 젖게 되고 예, 그런 예. 느낌이 있는데 지금 계속 박정용 의원이 이상한 표정으로
3: 아니, 쳐다보고 아니, 있어서 공감하는 표정
4: 네.
2: 오늘 선곡은 망했어
4: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1: 그쵸.
4: 딱 나오면서 예. 어떤 지점에서 이렇게 DJ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1: 예, 예.
4: 아 이제 이 목소리가 들릴 때가 됐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3: 마법 같은 곡이죠 이 음악이 딱 나오면 그냥 그 시간으로 딱 점프
4: 예. 네 맞아요
3: 그 다음에 이 프로가 1시에서 2시까지 했거든요
4: 12시 저는 12시에서 아, 2시
3: 저는
4: 네.
3: 나중에
4: 네, 네 맞아요
3: 그러니까 2시면 사실 잘 시간이거든요 근데
1: 그렇죠
3: 어떻게든지 이걸 듣기 위해서 초저녁에 먼저 잤다가 깨기도 하고
1: 아 심지어는 네.
4: 저 같은 경우는 120분짜리 공테이프를
3: 아 녹음을
4: 12시부터 1시까지는 듣고
2: 야.
4: 1시부터 1시엔 자야 되니까
1: 예.
4: 늘 12시부터 녹음 버튼 이렇게 녹음 버튼 눌러 놓고 듣고 그다음 날 야간 자율학습
3: 그래서 저한테는 듣고. 이 엘리지가 딱 들으면 자장가예요. 아 이걸 딱 나오면 아 이제 잘 시간이다.
1: 예.
4: 그래서 이 음악을 뭐 듣는 것도 있고 일부러 유튜브 같은 데 가서 아직도 이거 그때 녹음해 놓은 분들이
1: 있죠.
4: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 듣기도 하면서 굉장히 좀 감상해졌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라디오 프로그램 가운데 이렇게 뭔가 그리움의 대상, 그리움의
1: 예.
4: 크기가 큰 프로그램이 제가 보니까 정은임의 영화음악이라
1: 그렇죠.
4: 예. 예, 이 전용의 음악 세계가 약간 거의 양대 산맥인 것 같습니다.
1: 아.
4: 그래서 거의 추억에 좀 잠기기도 하고 감상해졌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1: 예.
4: 생각해보면 정말 좀 이상한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2시간짜리 프로그램이 음악 좀 진지하게 듣는 사람들의 취향을 거의 다 그 프로그램 2시간짜리가 다 결정을 지었거든요. 헤비메탈, 뭐 프로그레시브 락, 재즈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뭐 한국에서 프로그레시브 락의 크기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크다라고
1: 예,
4: 말씀을
1: 예.
4: 드렸는데 그것도 이런 프로그램 영향 때문이기도
1: 있었다.
4: 하고
1: 예.
4: 그리고 제가 그때 들었던 에피소드는 당시에 KBS에 새로운 PD들이 들어오면 그 청출이 되게 안 나올 거잖아요. 너무 어렵고. 근데 PD들이 모두 다 그 프로그램을 맡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1: 아,
4: 어릴 때 이제 그걸 듣고 자란.
1: 그것도 그렇고.
4: 네.
1: 부담이 없거든요.
2: 아, 여기 또.
1: 네. 청출 신경 안 써도 되니까.
2: T가 네. 바로 들어오네요.
4: 그래서 이걸 듣고 있으면, 아, 정말, 좀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간대로 저를 좀 다시 돌려보내는
1: 예.
4: 것 같아서 언제나 좀 감상해.
1: 저는 뭐 그렇게 열심히 듣던 편은 아니었지만. 네. 그래도 가끔 들었고,
4: 네.
1: 이 음악은 뭐 그래서 너무나 귀해 있고 지금 배음으로 깔리고 있는데,
4: 네.
1: 예, 근데 아, 이 프로그램이 그렇게까지 매니아들한테는 뭐 정영음만큼의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1: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2: 그리고 사실은 뭐 인생을 바꿨다 이런 표현도 약간 과하지 않을걸요.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음반을 사기가 어려우니까 이 음악 요기를 통해서 새로운 음악을 접할 수 있는 창구가 거의 유일했던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제트로 툴의 1979년에 발표한 정규 앨범 스톰워치의 마지막 곡으로 들어가 있죠.
0: 맞습니다.
1: 예, 예. 제목도 딱 맞습니다.
0: 네.
1: 다음에 엘레지 듣겠습니다.

0: 예, 김학선 의원이 한밤에 감성적이고 싶은 순간에 듣는 곡. 무조건 한밤에.
1: 네. 근데
0: 예.
1: 사실 한낮에 들어도 그냥 감상에, 지금 들어도 감상에 젖게 됩니다.
2: 근데 왜 요즘은
1: 네.
2: 저녁에 음악 세계 같은 프로가 단한 프로도 없는 거죠?
1: 그러니까요.
0: 근데 방송국 놈들이.
1: 네. 근데 그때도 방송국들이 문제가
2: 아니, 근데
1: 있죠.
2: 이게 그 과거와 달리 취향이 되게 다변화되고
1: 네.
2: 그래서
3: 네.
2: 이런 프로가 하나 정도는 있어도
0: 예.
3: 아.
2: 청취율이 그렇게 아주 나쁠 것 같지도 않은데
0: 그러게요.
2: 새벽 시간에
3: 아우,
2: 예를 들어서
3: 그렇죠.
0: 예.
3: 사실은 좀 도전해 볼 만한
2: 네.
3: 포맷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쉽게 등장하지는
2: 아니 그런 프로
3: 않더라고요.
2: 생기면 유나 씨나 학선 씨
3: 아, 너무
2: 약간 뭐 돈
3: 좋죠.
2: 안 받고도 같이
1: 아,
2: 할수 있잖아요.
3: 저요?
2: 네.
3: 그래도
2: 그리고
3: 거마비는
2: 아, 역시
3: 출신
2: 다르다.
3: 세대
2: 역시 신세대 다르다. 우리는
1: 네.
2: 뭐 전혀
3: 아,
2: 그런 생각
3: 그래요?
2: 안 하는데.
1: 밀레니얼 세대 다르네요.
3: 아, 그래도
1: 네.
3: 새벽에 하려면 택시도 타야 되고.

0: 자, 엘레지 제스트로 툴의 곡을 들었고 이제는 또두 번째는 어떤 곡입니까?
1: 네, 두 번째는 제가 주제는 평정심이 필요할 때 듣는 곡인데,
2: 근데 네. 이것도 너무 웃기죠.
3: 아니, 뭐 항상 평정심 유지하고 있지 않나요?
2: 아니, 평정심이 왜 필요하죠?
1: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이게 약간 제목은 어그로성이고 네. 제가 평정심을 잃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네. 아, 제가 이 얘기를 하기가 참 부끄러운데 아까 막 1963
2: 지금 좀 잃었네.
1: 아니요. 1963년 네. 겨울 막 기부미 초콜릿 이런 거 얘기해 네. 이런 에피소드와 비교하니까 제가 너무 부끄러운데 제가 가끔 당구를 칠 때 평정심을 좀 잃습니다.
3: 아 잠깐 이건 내가 이길 수 있겠다. 제가 지금 네. 앞선 그 손 디제이님 에피소드가 너무 깊이가 있어서 네. 조금 위축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네. 김학선의 당구 정도는 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1: 당구가 맞지 않을 때 그리고 그 당구를 치면 꼭 주변에서 견제가 들어오죠.
0: 당구를 얼마나 치십니까?
1: 그렇게 잘 못 칩니다. 150 칩니다. 근데 아, 그냥 예.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모여 저희가 그냥 이름도 막 거창하게 상수동 당구 포럼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예. 상수동 모여서 늘 당구를 치는 멤버들이 있는데 예. 당구가 안 맞을 때 그리고 그럼 이제 마음이 좀 흔들릴 때 이 노래를 흥얼거리거든요. 이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뭔가
3: 아,
1: 마음의 평정심을 네, 정말로 아. 몇몇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와 뭐 윤영배의 키 큰 나무 이런 곡들 혼자 흥얼거리면서
3: 당구를 치면서요?
0: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지만 듣기도 전부터 좀 무게감이 떨어집니다.
1: 아닙니다. 근데 이 곡 자체는 너무 무게감이 있는 곡이고 그래. 좋은 예. 곡이고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근데 정말 그만큼 마음에 이렇게 평화를 주는 예. 곡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냥 뭔가 마음이 평안하고 평화로울 때 또 그럴 때 또 흥얼거리는 노래이기도 예. 해서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최고의 연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제목을 알려주세요.
1: 네. 노래 제목 제가 아직 네. 얘기 안 했군요. 네. 한영의 마음 깊은 곳에 그대로를 아, 이라는 곡입니다.
2: 당구 얘기하느라고 제목도 네, 안 하고 그러니까, 계속 지금. 네.
3: 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1: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해바라기의 이주호 씨가 만든 곡이거든요.
0: 예, 예.
1: 근데 원래 70년대 4인조 해바라기로 활동할 때 그때도 한영애 씨가 한번 불렀고
0: 아, 4인조에 있었을 때도 네. 있군요. 예.
1: 네. 그리고 그때는 이정선 씨가 리더였고
0: 아, 예.
1: 예. 그리고 1980년대 2인조 해바라기가 됐을 때 또 이주호 씨가 부른 버전이 있습니다.
0: 예, 예.
1: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주호 씨가 부른 버전을 더 좋아하는데 예. 전에도 한번 해바라기 노래를 추천을 해서 이번에는 근데 한영애 씨 버전도 완전히 좀 다른 느낌으로 다르죠. 불렀거든요.
0: 그렇겠죠. 네. 그분은 뭘 부르면 바로
3: 네. 네. 한영애 버전.
1: 맞습니다. 네. 이게 한영희 씨 3집에 담겨 있는데 뭐 3집에서는 코뿔소나 조율 같은 노래가 예. 더 유명하긴 한데 저는 이 곡을 가장 아끼거든요. 그래서 이 곡에 이게 뭐 건반이나 기타가 있는데 또 정원영 씨가 건반 연주를 했고 신윤철 씨가 기타 연주를 했고 근데 제가 약간 여기에서 또 좋아하는 포인트가 정원영 씨가 그때 30대 초반이었거든요. 진짜 젊잖아요.
0: 예.
1: 대신 이제 30년 세월을 흘러서 정년 퇴직을 하고 막 하고 있는데 뭔가 저는 이런 게 세월의 순환 같아서 좋더라고.
0: 예.
1: 세월의 순환 같고 얼마 전에 전영혁 아 참 그 정원영 씨를 만나서 30대 때 음악 하실 때 막 뭔가 거인 같은 선배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0: 예.
1: 근데 지금 그 나이가 됐는데 그분들이랑 뭔가 비견할 만하냐 물어봤더니 전혀 그렇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아직도 애 같고
0: 예예.
1: 자기가 어릴 때 봤던 그런 선배들의 모습은 자기는 절대 못 쫓아가는 것 같다. 예.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전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좀 그런 생각이 또 나거든요. 그래서 한영애 씨도 그 당시에는 비교적 젊은 나이였고
0: 예.
1: 지금은 뭔가 굉장히 거장 거인이 됐는데 한영애 씨도 지금은 자기가 뭔가 거인이가 그런 생각 안 할 것 같거든요.
0: 예.
1: 근데 이런
0: 이 자리에 나와셨었는데 제가 그 질문은 미처 못했습니다.
1: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이 앨범을 듣고 그러면 이 곡에 담겨 있는 그런 정서 그리고 이 앨범에 참여했던 연주자들의 뭔가 이렇게 세월의 순환 이런 게 느껴져서 예. 그런 부분으로도 좋고 곡 자체도 정말 너무 좋습니다. 제가 아까 뭐 잠깐 말씀드린 최고의 연가라고 생각해서 아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꼽으라면 한 다섯 곡 안에
0: 예.
1: 들어갈 법한 노래고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 곡을 너무 좋아했는데 예전에 한번 커피 광고에 한석규 씨랑 심은하 씨가 광고한 게 있거든요. 어, 되게 유명한 그 M사. 근데 거기서 한석규 씨가 이 노래를 부릅니다. 기타를 치면서.
0: 아, 그런가요?
1: 심은하 씨를 맞은편에 두고.
0: 기억이 안 나는데.
1: 그거 예. 아마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목소리가 워낙 좋으니까.
0: 그러니까.
1: 예. 야, 이런 노래를 또 발굴을 해서.
0: 가요제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1: 맞습니다. 네, 강변가요제 출신이고. 뭔가 할 말이 있으신가요?
2: 아니, 이렇게 좋은 사연 놔두고 왜 당구 얘기를 처음에 끊어갖고.
3: 아니, 근데 어쨌든 이 노래를
1: 그만큼
3: 사용하는 건
1: 네.
3: 그때라는.
1: 그리고 들으면 정말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네. 이게 노랫말도 되게 지금 예스러운 매력이 있거든요.
0: 예.
1: 예스러운 매력. 그리고 각 이주호 씨가 부른 버전, 한영희 씨가 부른 버전 이렇게 있는데 한번 번갈아가면서 들으시면
0: 예.
1: 한석규 씨가 부른 버전도 있고 들으시면 그 각각의 매력을 좀 발견하실 수 있을
2: 저는
1: 겁니다.
2: 저는 해바라기 버전.
1: 네, 좋았습니다. 예.
0: 그럼 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들어보시고 어느 버전인가를 한번 택해보시죠. 네. 한영애 씨가 해바라기 시절부터 불렀고 훗날 자신의 솔로 앨범에서 다시 녹음한 곡 김학선 의원이 당구 치다가 공이 안 맞을 때
1: 공이 안 맞는다 보다
3: 한영애 씨 죄송해요.
1: 주변에서 사람들이 저를 흔들려고 할 때 네.
0: 평정심이 필요한 순간 꺼내듣는 노래 한영애 씨 미안합니다.
1: 죄송합니다. 네.
0: 마음 깊은 곳에 그대로를 듣고 4부에서는 김윤하 위원의 리추얼송을 만나겠습니다.

0: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고속도로 정체가 많이 심한데요. 사고까지 여러 건입니다. 우선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향 선운산에서 사고입니다. 두 개 차로가 막히면서 4km 구간에서 정체고요. 평택 제천선 제천 방향 대소 분기점 부근에서도 사고 나면서 2km 구간 어려워졌습니다. 대구 포항선 포항 방향에는 두 건의 사고입니다. 도동 분기점 달전 터널에서 각각 사고 나면서 일대로 정체가 심해졌고요. 남해선 순천 방향 사천 터널에서도 사고 여파로 밀립니다. 또 창원 2터널에서 함안 휴게소까지 27km 구간에서 정체고요. 경부선 부산 방향 입장에서 비룡 분기점 사이 60km 구간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최시연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5: 연금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6: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5: 어디?
6: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5: 하나은행?
6: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5: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7: 투자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장수.
1: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0: 탄탄 방수.
1: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2: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예, 토요일 LP에서는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의 확장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마지막 4부가 됐네요. 오늘 네. 주제인 리추얼 송 플레이리스트의 마지막 순서. 어쩌다 또 마지막으로 가셨네요. 네.
7: 그러니까요. 네. 뭐
6: 김이나 위원님.
7: 약간 익숙하네요. 안정적입니다.
8: 주인공이야.
7: 네. 그만해요.
8: 네.
7: 네.
6: 김이나 위원의 첫 번째 선곡 테마는
7: 네.
6: 외로울 때 듣는 노래도 아니고
7: 네.
6: 이게 외로움인가? 할 때 듣는 노래라고 하셨는데 뭔 무슨 차이입니까?
7: 우선 외로울 때라는 건 예.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확실히 느꼈을 때 듣는 노래인 거고
6: 예.
7: 그 감정이 확신이 없을 때는

0: 외로움인가?
1: 아, 그게 확신이
0: 라고
1: 없을 때도 있어요?
0: 제가 사실 외로움을 그렇게 많이 느끼는 사람이 아니에요.
1: 아니, 그런 것 같아요.
2: 그렇죠. 예.
0: 그리고 의외로 그 블루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우울하거나 이런 감정을 어떻게 보면 좀 의식적으로 누르면서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왜요?
2: 누른다는 게 누른다는 걸 알고 있어요?
0: 이제는 익숙해져서 괜찮은데 제가 이제 10대 시절에 좀 질풍노도의 시기가 나름대로 있었어요.
1: 나름대로가 아니라 확실히 있었을 것 같아요.
0: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시나요?
1: 아니, 그동안에 몇 차례 이렇게 말씀 나누는 거 보면
0: 아 그래요?
1: 10대 뭐 누구 죽어서 태어나면 누구 목소리로 태어나고 싶다.
0: 아, 제가 죽어서 태어나면이지 누굴 죽인 것은 아니지만 뭐 어쨌든 그래서 좀 10대 때랑 지금의 제가 굉장히 다르고 10대 시절에 굉장히 좀 예민하고 부모님들을 좀 괴롭혀드리는 어린아이로 자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성인이 되면서부터는 제 안에 그런 어떤 휘몰아치는 감정 같은 걸 좀 약간 누르면서 산 사람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음악을 많이 듣게 된 건 아무래도 이제 20대 이후여서부터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의 간극에서 뭔가 새롭게 알게 된 음악들의 감정을 얹어서 느끼게 된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저에게 내가 그렇게 틀어 잠그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던 그 감정이 이거였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버튼을 눌러준 곡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제가 첫 곡으로 리처송으로 가져온 리 리트너라고 예전엔 얘기했었죠. 요즘엔 리 린나워라고 다들 얘기하시던데 리 린나워의 No Sympathy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1: 저도 좋아하는 곡입니다.
0: 아 그러세요? 아, 다행입니다.
1: 이거 오래된 곡인데.
0: 맞아요. 이게 뭐 80년대 초니까 정말 뭐 아마 제가 태어날 때 나왔던 앨범이었을 거예요. 81년작?
1: 81년.
0: 그 릿이라고 하는 앨범에 수록이 되어 있는 곡이고 그 앨범에 원래는 이제 Is It You라고 하는 굉장히 큰 히트곡이 있는데 수록곡으로 이 No Sympathy라는 곡이 있고 이 앨범을 듣고 제 마음엔 이제 이 곡이 한 번에 싹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리추얼송을 찾다 보니까 다른 어떤 선곡을 할 때보다 노랫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리추얼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멜로디만 좋고 아티스트만 좋아서는 안 되고 뭔가 그 노랫말 하나가 탁 마음에 꽂혀야 인생에 남게 되는 것
1: 그렇죠.
0: 같은데 이 곡이 가사가 쉬워요. 기억하실 겁니다. 진짜 별 그 어려운 문법이었고 지금 나오는 이 파트인데 Who cries for me? Who knows my tragedy? 그러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울어주나요? 누가 나의 비극을 알아주나요? 뭐 Who tries to see? No tears, no sympathy. 그러니까 뭐 눈물도 없고 동정도 없는 어떤 이제 이런 어떤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감정 상태를 아주 쉬운 언어로 노래를 하는데 이 노래를 저도 아마 그때 밤이었던 것 같아요. 무심하게 듣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1: 눈물이
2: 되게 이례적인데.
0: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사실은
1: 언제 초등학교 때요?
0: 아니에요, 아니에요. 20살 넘었을 때였어요.
1: 20살 넘어서.
0: 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10대 시절에는 흑인 분들이 있는 앨범들만 들었었기 때문에 사실 리리트너 같은 음악 들으려면 20대 넘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리인나워를 알게 된 것도 4플레이라는 팀이 있었어요.
1: 있었죠.
0: 또 많이들 좋아하실 텐데 그 팀은 좀 R&B를 기반으로 한 곡들도 많아서 4플레이를 먼저 알았다가 이제 연주자를 알게 되어서 역으로 이제 리트너의 노래들을 좀 듣게 됐었죠. 그 가운데서 가장 좋아하는 앨범이 되었고 좋아하는 노래가 되었던 곡이에요. 그래서 요즘도 뭔가 좀 여러분도 다 하시다 보면 좀 내가 좀 누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나 좀 이거 풀어야 되는데 이 감정을. 그럴 때 마치 수도꼭지 이렇게 여는 것처럼 저에게는 이 노래를 들으면 그 감정이 좀 이렇게 시원하게 해소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자주
1: 그렇군요.
0: 찾아 듣습니다.
1: 원래 그 리나와는 퓨전 재즈인데 사실 리트너라고 옛날에 발음했어요.
0: 그러니까 저도 지금 계속 혼용해서
2: 아까,
0: 쓰고 있었어요.
2: 아까 노래 나오기 전에 저는 박정용 의원이 리트너라고 해서 혼자 웃었거든요.
3: 옛날 사람이라고.
0: 하지만 저도 리트너 세대예요.
2: 그러니까 지금 계속 리트너.
0: 맞아요.
1: 아무튼 퓨전 재즈였다가 이렇게 약간 팝 쪽
2: 맞아요.
1: 변화가는 시기. 그때 나온 곡 아닌가요?
0: 이게 81년 정도니까 아마
2: 네.
3: 딱 말씀하신 게 이 네. 곡이 좀 다르게

0: 느껴지는 게 예. 키보드랑 편곡을 한 담당이 데이비 포스터.
1: 맞아요.
0: 그래서 네. 아마 네. 문화 씨가 그 정보를 모르고 들었어도 딱 느꼈을 게 아마 그때.
2: 맞아요. 예. 그리고 맞아요. 이 노래 부른 게 에릭 태그가 거의 AOR계 명 보컬리스트.
0: 다르죠.
2: 아. 네. 완전히 좀 팝적인 느낌이 예. 굉장히 강합니다.
3: 거기에. 저는 사실 퓨전 재즈 시절이 더 좋은데. 네.
1: 하지만 이 곡도 예. 좋아하시죠?
3: 아, 좋아하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1: 좋습니다.
3: 김이나 위원이 이게

0: 리 윗나우의 No Sympathy를 들었습니다.
1: 아, 전 지금도 울컥합니다.
0: 근데 그 평상시에 우리 김이나 위원께서 보내주시는 선곡하고 좀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2: 맞아요.
1: 아, 그래요?
0: 예.
1: 아.
0: 근데 흑인 음악도 많이 보내주시고 그러는데 이 곡은 전혀 안 그렇거든요.

0: 네네. 예. 뭐 아무래도 제 안에 또 이제 팝자 예, 예. 같은 것, 그렇겠죠. 퓨전 재즈의 조각 같은 것, 시 조금 살아난 선곡 아닌가 싶습니다.
1: 앞으로 선곡하실 때 좀 이게 외로움인가 하시면서 좀
0: 그럴까요? 아 그래요?
1: 노래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제가 그러면은 요 의견 반영해서 다음 예. 주부터 다시 한번 심기일전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교수님 감사합니다.
1: 오늘의 이제 마지막 곡을 이제 또 추천을 해주셔야 되는데
0: 네.
1: 근데 외로움을 확인한 뒤에
0: 네.
1: 에, 이번엔 힘을 좀 내볼까?
0: 맞습니다.
1: 하는 순간에 아이고. 듣는
0: 왜요?
2: 약간
0: 왜요?
2: 유행어 되겠는데요?
0: 네. 해볼까 이런 걸?
2: 이게 배고픔인가? 이런 식으로. 네.
0: 그러게요. 제가 제 감정에 확신이 없나? 네.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외로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진짜 좀 그런 감정이 해소가 필요할 때 느낌 때문에 예. 그런 문장을 썼고 사실 지금 사용한 이 힘을 좀 내볼까 이거는 자 이제 그만 울고 힘을 좀 내볼까? 약간 이런 조금은 물음표보다는 느낌표에 가까운 선곡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예.
0: 아, 요즘에 그 인터넷들 보면 그 많은 분들께서 노동요 같은 곡들 많이 들으세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 이제 일해야 될 때 내 안에 뭔가 이 피를 좀 펌프질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예. 그 노동요 플레이리스트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시고 출근길에 듣는 음악도 예. 플레이리스트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좀 뒤에서 팍팍 힘있게 밀어줬으면 하는 걸 누구나 바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1: 그렇죠. 예.
0: 네, 저에게 있어서는 이 노래가 작년에 발표가 된 곡인데 사실
1: 그 따끈따끈한 곡이
0: 맞습니다. 신곡이고 예. 사실 불린 건 몇 년 전부터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세상에 나온 건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1: 예.
0: 근데 발표된 그 순간부터 제가 좀 힘을 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땐 늘 제 곁에 있었던 곡이에요. 작년에 저도 연말에 올해의 노래 중에서 하나로 꼽기도 했었는데요.
1: 예.
0: 싱어송라이터 정우의 철의 삶이라는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1: 정우 씨.
0: 예. 네네. 혹시 아시나요?
1: 잘은 모르죠.
0: 그 데뷔한 지 이제 10년 조금 안 된 싱어송라이터.
1: 꽤 오래됐네요. 예.
0: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거리 공연 같은 걸 시작한 건 10여 년 정도가 됐고
1: 예.
0: 철대 앨범이 나온 건 이제 한 7년? 2019년에 첫 정규 앨범을 내면서 데뷔한 여성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뭐 지금 노래 들어보시면 약간 좀 포크 계열의
1: 예, 예.
0: 베이스를 두고 있고 이제 밴드 형식으로도 그 음악들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정우 씨의 특징이라고 하면 정말 그 잘 벼려진 칼 같은 목소리예요.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깨끗한 계곡에서 흐르는 물 예. 같다고 해야 할까요? 정말
1: 예.
0: 손을 대면 아차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1: 그 표현이 뭐
0: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것 같죠?
1: 예, 지금 살짝 또 들리잖아요.
0: 네.
1: 예, 그런 것 같아요.
0: 정말 그 포크 음악에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목소리를 예. 가지고 있어서
1: 옛날 포크 음악에 가장 어울리는 노래가 왜 존 바에즈 목소리였잖아요.
0: 맞아요.
1: 비슷한가요?
2: 약간 맑은.
0: 그래요. 예, 네. 그 목소리보다는 조금 더 맑음이 들어있는 목소리인데 사실 그 맑음에 비해서 노랫말들은 또 상당히 날카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부른 곡들 중에서 사실은 저는 정우 씨의 목소리만큼이나 가사를 좋아하고
1: 예.
0: 가사만큼이나 목소리를 좋아하는데 이 철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1: 철의 삶.
0: 그렇습니다.
1: 예, 예.
0: 뭐죠? Life of Iron.
3: 철의 노동자 같네요.
0: 그렇죠?
1: 그런 무슨 저 어벤져스 영화 같은 느낌.
0: 한편으로는 뭐 예. 그런 좀 힘을 내고 싶은 그런
1: 예, 예.
0: 뭐 자신에게 거는 주문 같은 노래이기도 하고 이제 이 노래의 화자는 사실은 지금 굉장히 좌절을 해 있는 상태예요.
1: 예.
0: 노래에 나오는 가사로 표현을 하자면 달군 머리에 변기를 쳐박고 울었다. 인정한다. 나는 쓸모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아, 그게 가사예요?
0: 네네. 그걸 이제 내레이션으로 중간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1: 예, 예.
0: 달군 머리잖아요. 그 머리를 꺼내 들고 1000번을 두드려서
1: 예.
0: 다시 일어서는 삶을 이 노래 안에서
1: 예.
0: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반복이 되는 후렴구가 나는 철의 삶, 철의 여인, 뜨겁기 위한 말과 몸짓, 사랑의 생을 받고 슬픔을 가눌 거야 라고 하는 이
1: 예.
0: 구절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저 작년에 진짜 좀 힘들 때마다 주문처럼
2: 외웠던 엄청 좋다고 했던 기억.
0: 맞아요. 맞아요.
1: 얼핏 느낌에 이거 비교는 안 되는 노래지만
0: 네.
1: I will survive가 생각이
0: 나요. 느낌은 있을 수도 있어요.
2: 이거 학생 씨가 네. 그럼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당구가 잘 안 될 때 약간 철의 삶 딱 듣고
0: 저의 철

0: 삶에 당구 끼얹지 아, 마세요.
1: 어, 지금 당구를 비하하시는 건가요?
0: 당구 비하까지 제가 얘기해야 네.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1: 생활 스포츠를. 네.
0: 아무튼 너무너무 제가 사랑하는 곡이고요. 곡에서 진짜 그 기운이 좀 느껴져요.
2: 예, 예.
0: 실제로 음반으로 나오기 전에도 공연장에서도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던 노래고
2: 이게 오늘 무슨 상도 받았다면서요?
0: 아 이게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네. 예, 또 지목이 되기도 했었어서 예. 아마 들어보시고 오늘 마음속에 담는 분들도 꼭 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2: 예.
0: 네.
2: 삶의 피로와 또 뭐랄까 자기 연민 이런 것들을 단련 중인 철의 이미지로
0: 네.
2: 예, 상징화해낸 사운드는 굉장히 그 경쾌한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듣기에. 약간 좀 진짜 예전 어떤 약간 포크 느낌도 좀 나고요. 재미있는 예.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포크 기반의 싱어송라이터.
3: 예. 노래 마음에 드시면 공연을 한번 보시면 완전 팬이 돼.
2: 아, 그런가요?
0: 전 정말 추천합니다.
2: 예.
0: 네.
2: 정우라는 이분은 노래만 하나요? 악기도 하나요?
0: 어 기타
3: 치면서
0: 아, 치고 그래요? 노래를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는 지금 이제 밴드 형식인데 혼자 기타 혼자 치면서 예. 목소리로 홀을 채울 때 그 아, 그 기운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2: 어.
0: 정말 기운이라는 게 느껴지는 보컬리스트입니다.
2: 예.
0: 네.
2: 알겠습니다. 지금 듣는 음악 그러니까 철의 삶
0: 네.
2: 뜨겁게 달구고 두드릴수록 더 단단해지는 철의 삶을 빗댄 노래 과연 힘을 내볼까 하는 그 순간에 듣는
0: 나죠 힘이
2: 예, 네. 리추얼송으로 어울릴지 여러분께서도 한번 듣고 판단해 보시죠. 정우의 철의 삶 오늘 마지막 곡이 됐습니다.

0: 있어.
1: 예, 김이나 의원의 마지막 추천곡 정우 씨의 철의 삶까지 듣고 이제 또 인사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2: 네.
1: 그 정우 씨는 노래 정말 잘하네요.
2: 라이브로 보면 더 잘하거든요. 한국 아티스트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공연도 많이 하는 아티스트라 청취자분들 중에서 마음에 드셨으면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평일 선곡 때 이렇게 그 스토리랑 맞으면 추천해 주시면 또
2: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이 결제권자가
2: 좋습니다.
1: 바로 결제해드리겠습니다.
2: 네. 좋습니다.
1: 예. 오늘 네 분이 저 포함해서 네 사람이 저마다 특정한 순간에 의식처럼 꺼내듣는 각자의 리추얼송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토요일 LP에서는 비온 소리가 들린다 확장판 박정영, 김학선, 김윤아 세 선곡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시 뵐게요.
3: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예.

0: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간 해마다 470회 넘게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에 갈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 지정된 장소 외에는 취사나 야영 또한 금지돼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도 안 되겠죠. 무엇보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입니다.
3: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였습니다.

0: 예향 남도가 꿈꾸는 문화예술은 어떤 모습일까요?
1: 술가 너무 좋아서 목포로 내려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꾸준히 연습해가지고 제 윗세대 명창분들 같이 무대에 서서
0: 남도의 소리가 새로운 세대의 꿈으로 이어지고 사는 곳에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를 누립니다. 서로 다른 예술이 만나 새로운 문화를 만듭니다.
2: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술인들만의 의지로만 돼서는 안 되거든요.
0: 우리의 관심이 모일 때 예술도 지역도 다시 살아납니다. 목포 MBC 연중 캠페인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2배,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0: 자동차 서비스,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의 남북대화 일촉 반응 후 하루 만인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3일 오전 6시 30분경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한 발에 포착했다며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700km 이상을 비행했으며 정확한 재원에 대해선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상 사거리 300에서 1000km의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데 군 당국은 북한이 준중거리나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사거리를 줄여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재원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오늘 오전 6시 36분쯤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최소 한 발이 발사돼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 2이지 바깥쪽 해상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방위성은 발사된 북한 미사일의 최고 고도가 약 90km였으며 약 680km를 비행한 뒤 일본 2이지 바깥쪽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항공기나 선박 등의 피해 정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가안보실이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함께 회의를 열고 북한의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현 상황 관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엄중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규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알래스카 에카 천연가스 LNG 사업에 투자하기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백악관에서 한국은 알래스카 사업 투자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가 성급하게 발표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나로서는 괜찮다. 그들에게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주요 시중 은행들이 AI를 활용한 신종 해킹 공격에 줄줄이 노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신한은행에서는 2만 5천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고 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해킹에 뚫리는 등 전 금융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1: KB 국민은행에서는 고객 정보 150여 건이 해킹으로 외부에 빠져나갔습니다. 직원용 모바일 업무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정보가 유출됐는데 고객 이름은 물론 전화번호, 주소, 암호화된 주민번호 등이 해커 손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은행은 일단 해당 서버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또 다른 시중은행인 하나은행도 뚫렸습니다. 외부 해킹 프로그램이 영업지원 시스템에 접근해 고객 89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겁니다. 하나은행은 피해 고객에게 개별 통보한 뒤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5대 은행인 우리은행과 농협은행 역시 해킹 공격을 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만 이 두 은행은 다행히 정보 유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해킹 손길은 지방은행에도 뻗쳐 BNK 부산은행에서는 외주 직원의 신상 정보 11건이 빠져나갔습니다. 앞서 신한은행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종 해킹에 고객 2만 5천여 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주목할 점은 신한과 국민, 하나은행을 공격한 IP 일부가 겹친다는 겁니다. 동일한 해커가 국내 은행들을 모두 공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금융당국은 원인 파악에 나서는 한편 은행권에 외부 노출된 전산 시스템 전반을 보안 점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0: 특히 이번 공격은 해커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대규모 연쇄 해킹을 시도해 성공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는 중국어 기반의 AI

0: AI 도구가 사용된 것 같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1: 해킹 경로로 거론되는 건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작위 공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국어 기반 AI 도구가 쓰였을 거라는 게 보안 전문가들의 추측입니다. 은행을 공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버에서 중국어로 공개된 AI 프로그램 이름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보안 점검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AI 도구인데, ChatGPT처럼 말로 시키면 AI가 알아서 정보 수집부터 약점 찾기 등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라도 해킹 도구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내려받아 봤습니다. 특정 사이트의 취약점을 찾아달라고 하자 단몇초 만에 이를 점검하고 어떻게 뚫을지 스스로 계획까지 세웁니다.
2: 여기에 취약점이 있다. 그러면은 그 데이터베이스 먼저 여기부터 여기까지 데이터를 가져오게 보여줘. 그럼 쭉 보여주게 돼 있어요.
0: 최진성 CN 시큐리티 위협 정보 사업부 이사입니다.
1: 이렇게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는 AI를 이용한 해킹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AI를 활용하면 이번처럼 대규모로 고객 정보를 탈취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조사에 착수한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에 대한 이번 공격을 AI를 활용한 무작위 해킹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중국 AI가 활용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긴급 상황 대응 회의를 열고 전 금융권에 자체 보안 점검을 실시해 정보 유출이 있었는지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0: 신한과 국민, 하나 등 시중은행에 이어 지방은행인 부산은행에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제2금융권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태광그룹 계열로 총 자산 규모 2조 원대로 저축은행 중 중상위권인 예가람 저축은행은 2026년 9월 30일 고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버에 신원미상의 해커가 접근해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에서 해킹 피해가 확인된 건 예가람 저축은행 한 곳으로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며 현재 시중은행에서 문제가 된 AI 해킹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개천절인 오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애 집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를 규탄하는 여론전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서울시청역과 숭례문 일대에서 이재명 정권 심판, 민생 회복, 안보 수호, 국민 행동 대회를 개최합니다. 국회의원 약 100명을 비롯해 전국 당협위원장과 지방의원, 당원, 당직자 등이 대규모로 참석할 예정으로 국민의힘이 서울 도심에서 장애 집회를 여는 건 지난해 9월 이후 약 1년 만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집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와 최근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등 안보 현안에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셀부트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이 한국과의 조선협력을 강조하면서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트 국장은 현지 시간 2일 미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 대담에서 미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노하우를 전수받아야 할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의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면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하는 데 합의했고, 이중 1,500달러가 조선 분야 협력에 배정됐습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전북 군산시 비응항에서 낚시를 하던 20대 남성이 어선 갑판으로 추락했습니다. 무릎과 허리를 다친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구름 많겠고 내일까지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부산 24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5도,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부산 18도 등 8도에서 1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낮 사이 부산, 울산과 경북 동해안에, 내일 늦은 밤부터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모레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상권 일부 내륙, 제주도에는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7도입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을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0: 광주은행, 사모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 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사막도 목포왕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2시 10분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어렸을 때는 모든 노래를 쩌렁쩌렁 씩씩하게 불렀습니다. 어른들이 부르는 유행어도 의미나 감정 상관없이 목청껏 부르고 다녔죠.

이별하고 떠나는 슬픈 이야기인데 씩씩하게 불렀고요. 뜻은 몰라도 줄줄 외우듯 불렀던 노래, 이것도 빠질 수 없죠.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당군 할아버지가 더 잡으시고, 기억나시나요? 어릴 때는 그저 외우기 바빴는데 지금 다시 들어보면 이렇게 뜻깊고 거창한 노래가 또 없습니다. 같은 노래라도 세월이 지날수록 그땐 몰랐던 감정들이 새롭게 다가오죠.

0: 송대관의 유행가 들으면서 10월 3일 토요일 개천절이자 황금연휴의 첫날 손트라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 뭔가 뜻모르고 천진하게 불렀던 노래들 소개했는데 진짜 이런저런 노래들 참 많죠. 방금 불렀던 그 노래도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에 제가 어디서 들어서 따라 불렀고 어떻게 외웠더라 싶은 그런 노래들이 잘 생각해보면 많습니다. 또 어렸을 때 어떤 가요를 가장 먼저 부르셨을까요? 한번 생각해보면서 오늘 손트라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볼게요. 손트라를 빛낸 신청곡들 가득가득 모아서 들려드리는 손트라 차트쇼로 채워보는 시간이죠.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잠시 후에 만나요.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3: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3: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3: 보험이 든든하구만.
1: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5: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대한민국 트로트 대표 차트 쇼가 되는 날까지 거침없이 달려봅니다.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손트라 차트 쇼. 내가 보낸 신청곡 어디 갔지? 궁금하셨죠? 한 주 동안 보내주신 귀한 신청곡들 모아서 가져왔어요. 듣고 싶은 노래 언제든지 접수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우리 오늘 10월 첫째 주 손트라 차트쇼 바로 출발! 22부터 출발해볼게요. 3735님께서 올해 칠순 생일이라 대만으로 3박 4일 여행갑니다. 생일 축하해주시고 신유의 시계바늘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대만이요?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저도 뭐 방송 때문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긴 합니다만 만약에 조금 참고하실 만한 뭐 맛집들이나 뭐 이런 곳 있을지 한번 모니터링 다시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 방송 보시면 저랑 박지연 씨랑 엄청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22 신유의 시계바늘이 올랐네요. 다음은 19위예요. 6725님께서 여기는 부천 공장입니다. 일하면서 듣고 있어요. 신청곡 박지연의 녹아버려요 들려줘요. 마침 박지연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딱 신청곡을 보내주셨네요. 19위에 오른 박지연의 녹아버려요 듣기 전에 우리 신유의 시계바늘도 먼저 들어볼까요?

듣다 보면 마음이 살살 녹는 손트라 차트쇼 18위 소개합니다. 7003님께서 건전한 음주 문화를 위해 꺾어 마십시다. 영탁의 꺾어 신청합니다. 아, 또 영탁 씨가 신곡 꺾어로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많은 또 챌린지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주에 18위에 올랐네요. 17위로 넘어갈게요. 8510님께서 안녕하세요 태진님 반갑습니다. 신청곡 부탁드립니다. 마이진 가수의 사랑의 리콜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 마이진 씨와 함께 손트라에서 즐거운 시간 보냈는데요. 우리 또 이렇게 계속 그 이후에도 문자 보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영탁의 꺾어 먼저 듣고요. 마이진의 사랑의 리콜 두 곡 연달아 들을게요.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시

0: 팀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 가세요.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오전보다 정체가 줄긴 했지만 연휴 나들이 차량이 여전히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입장에서 비룡 분기점 사이 40km 구간에서 정체고요. 중부선은 남이 쪽으로 마장 분기점에서 서청주 사이로 25km 구간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강원권 영동고속도로 강릉으로 가는 길도 차량이 많습니다. 용인에서 여주, 원주에서 새말, 동둔내에서 봉평터널 사이로 정체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진입하면 창원 방향으로 여주부터 감곡, 문경 2터널에서 진남터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선 양양 방향은 남양주요금소에서 서종, 북방 3터널에서 화촌 7터널, 내촌에서 서석터널 사이로 속도 떨어집니다. 최수연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트로트가 필요한 순간 손트라 차트쇼와 함께하시죠. 신청곡 오늘도 받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우리 16위 바로 이 곡입니다. 0159님께서 우리 이쁜 막내딸 지수 10월 3일에 결혼합니다. 무지 축하하면서 조항조 옹이 신청합니다. 아니 10월 3일이면 오늘 아닌가요? 오늘 지금 결혼하신다고요? 그럼 지금 결혼식장에 계시려나? 어디 계실까? 아 얼마나 떨릴까요? 아 정말 많은 분들 사랑 축복 속에서 아, 또 사랑해서 예쁘게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조항조의 옹이가 16위에 차지했네요. 15위는 어떤 곡일까요? 8279님께서 수출입 물류를 책임지고 운행하는 화물 노동자와 듣고 싶어요. 노사연의 만남. 야, 또 이제 함께 하고 있는 분들과 또 노래를 나눈다. 사연 보내고 함께 같이 노래를 듣는다. 이게 때로는 육체적으로 진짜 힘들 때 이런 노래 한 곡이 그리고 또 이렇게 소개 한 번이 되게 그 힘을 조금 덜어내드리는 것 같죠. 우리 노래 보내드릴게요. 조항조의 옹이 먼저 듣고요. 이어서 노사연의 만남까지 보내드릴게요.

나도 모르게 열창하게 되는 시간 손타라 차트쇼 이번에 14위입니다. 0948님께서 제 숨구멍 예쁜 딸이 사촌 올케 6촌 조카랑 동유럽 갔다가 방금 공항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시베리아 벌판인 우리 집에서 소통 창구가 되어주는 딸이 드디어 도착하니 너무 좋으네요. 무사 귀국을 축하하며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 신청해봅니다. 남의 편이 좋아하는데 노래 듣고 기분 좀 풀었음 하는 바람이었네요. 아... 아니 집이 시베리아 벌판이라는 게 되게 썰렁하고 되게 아무 이야기가 없다. 그게 어떤 냉기가 흐를지 모르겠지만 그 온기는 또 따님이 유지를 해주나 봅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래도 또 이번에 또 여행 갔다 와서 우리 0948님께서 맛있는 것도 이렇게 딱 준비해 놓으시면 더 좋아질 거예요. 우리 이어서 7657님도 같은 노래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빠가 좋아하시던 최백호 낭만에 대하여 신청해 봅니다. 진짜 이 노래는 그냥 첫 소절부터 굳은 비 내리는 날 하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하게 그 남자들이 울리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들어볼까요?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

낭만이 하늘을 찌르는 손타라 차트쇼 13위는요 8255 하나님께서 경남 진주에서 단감 농사 짓고 있는데 판로가 없어 올해는 강원도 정선에 단감 판매를 위해 일주일에 두 번씩 왕복합니다. 진주로 내려가면서 듣고 있어요. 평행선 신청합니다. 아이고 올해 조금 뭔가 힘든 것들이 많이 예상되는가 봅니다. 하지만 우리 8255 하나님 정말 잘 이겨내실 수 있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아 우리 평행선 신청해 주셨는데 13위에 올랐네요. 이어서 12위는 이 노래입니다. 0129님께서 태진님 안녕하세요. 요즘 독감이 유행한다고 하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언제나 행복하세요. 최재명 흥이나 내보자 신청합니다. 아 독감도 흥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쫓아내볼까요? 먼저 문희옥의 평행선, 오늘은 조정민의 목소리로 그리고 최재명의 흥이나 내보자 띄워드릴게요.

0: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서머네드피아.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저기요, 몇 층이에요?
9: 32층이요.
8: 난 280층이요.
10: 층은 달라도
11: 층은 달라도
10: 고민은 하나, 더는 같이 더는 선택
12: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3: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14: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0: 지친 나를 안아프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링.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완전 좋아요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1: 한 주 동안 보내주신 신청곡으로 꾸미는 손트라 차트쇼 벌써 11위까지 왔네요. 5123님께서 듣고 싶은 노래 민수연 검은 고와 기러기 신청합니다. 처음 보낸 문자입니다. 기러기. 아우 반갑습니다. 처음 보내주셨는데 잘하셨습니다. 처음이던 많이 보냈던 오늘도 여러분의 신청곡 받고 있고요. 우리 민수연의 검은 고와 기러기 듣고 3부에도 손트라 차트쇼 이어질게요. 뉴스까지 듣고 3시 5분에 만나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숨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언제부터 였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영암이 좋다.
5: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7: 응,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8: SK 케미칼 기넥신 F정.

0: MBC 세시 뉴스입니다.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상황보고서에 대해서 주권국 인권실상을 왜곡 날조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자마에서 유엔 사무총장 구테우스는 적대 세력들의 악랄한 비난과 모략선전으로 일관된 인권보고서라는 것을 유엔총회에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상황보고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조사 결과를 담은 것으로 첨단 기술 적용 확대로 주민 감시 통제가 강화하는 등 북한 인권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인권 침해 가해자를 조사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의 남북 대화 일축 발언 뒤 하루 만인 오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아침 6시 30분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며 700km 이상을 비행했고 재원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는 비무장지대 내 지뢰 폭발 사건으로 군 장병 3명이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지 사흘 만입니다. 북한 김여정 부장은 북한군 지뢰로 인한 것이라는 군 당국 발표에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반발했고 우리 정부의 대응과 대화 제의에 대해서도 자작 광대극,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망상이고 일방적인 넋두리라고 일축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 들어 15번째, 지난달 20일 이후 13일 만입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머물고 있는 상어 북항이를 바다로 보내기 위해 구조당국이 수로 출구 근처에 그물을 설치했지만 북항이가 하루 만에 그물을 넘어 수로 안쪽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부산해양 등 관계 당국은 어제 친수공원 제4 보도교 인근에 길이 50m, 높이 6.8m의 대형 그물을 펼치고 바다와 가까운 제6 보도교 방향으로 그물을 끌며 북항이가 수로 밖으로 나가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물이 바닥에 걸린 데다가 북항이가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자 당국은 수로 출구에서 100m 안쪽에 그물을 고정하고 구조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설치된 그물은 북항이가 다시 수로 안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는데 빈 틈을 찾던 북항이는 그물을 넘어 수로 안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신한과 KB국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에 이어 지방은행인 BNK 부산은행에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제2금융권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이 구름 많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부산 18도 등 8도에서 1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오전 부산 경북 동해안에 늦은 밤부터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상권 일부 내륙, 제주도의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버스기사 강희정입니다. 첫항이라고 불리는 첫차를 운행할 땐 같은 시간 같은 정류장에서 만나는 승객들이 있습니다. 청소 일을 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시고 경비 일을 하시는 아버님들도 계실 텐데 반갑게 인사를 나눌 때마다 참 성실하시다 느끼죠. 저는 아직도 새벽 출근이 힘든데 성실은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도 쉽게 유지되는 것도 아니던데 참 오랜 세월을 한결같이. 그래서 전 새벽 어머님, 아버님들을 존경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

브랜치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3: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2: 탄탄방수
3: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TV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러크라면 알고 있죠.
2: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1: 그렇죠. 바로바로 TVX로 혜택 가득하게.
2: TVX 타고 상품권 타고.
1: 트러크라면 TV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VX.
3: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TVX.
4: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 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온누리 스토어에서 혈행 건강 솔루션 서큐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부모님 애창곡부터 내 최애곡까지 모두 다 있는 손타라 차트쇼 11호 이어집니다. 8560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밀양에 사는 청취자입니다. 신랑이랑 마늘 심는 작업을 하면서 신청합니다. 장윤정 신곡 하늘에. 아, 반갑습니다. 밀양에서 또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마늘 심는 작업하면서 듣기 좋을까요? 장윤정의 하늘에가 12위에 올랐네요. 이어서 9위 176 하나님께서 매일 잘 듣고 일합니다. 신청곡 시간 날 때 들려주세요. 유진아의 미운 사내 듣고 싶어요 해주셨어요. 아, 정말 사랑 많이 받는 곡들 보내주셨는데 장윤정의 하늘에 신곡인데 또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되게 또 반응들이 핫하게 올라오고 있고 유진아의 미운 사내도 두 곡 연달아서 듣고 오시죠.

낮은 산에 아니고 좋은 산에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고요. 손태라 차트쇼 8위도 아주 좋은 곡이네요. 8359님께서 남편과 경동시장 가서 뱅어와 조기를 사왔어요. 점심때 뱅어구이로 맛있게 먹었네요. 손태진 사랑의 멜로디 신청합니다. 아우 정말 아름다운 멜로디죠. 아름다운 멜로디고 기분 좋아지는 멜로디인데 지금 아마 배불러서 기분도 더 날아갈 것 같은데 이 노래 들으시면 더 좋겠다. 손태진의 사랑의 멜로디 띄워드릴게요.

사랑스러운 멜로디가 가득 담긴 손타라 차트쇼 7위로 달립니다. 4668님께서 태진씨 앞뒤로 하트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일이 없어서 집에서 미용실 열었어요. 올케 머리카락 자르고 염색도 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박구윤씨 노래 인생면허증 신청합니다. 집에서 미용실 열었다는 게 올케 머리카락을 자를 정도면 근데 꽤나 금손이시고 실력자인 것 같은데 손재주가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댄서 친구를 한 명 봤는데 막 머리를 완전 하얗게 이렇게 탈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그거 머리 하는데 되게 힘들었겠다. 뭐 두피 괜찮아?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미용실 가서 한 게 아니고 요새는 탈색도 집에서 샴푸 형태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해내더라고요. 이야, 그러니까 충분히 집에서 미용실 열 수 있습니다. 우리 4668님 정말 최고고 아마 좀 더 바빠질게 여기저기 친척들 중에서 나도 이러지 않을까요? 우리 2428님도 이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 박구윤의 노래 의리로 신청합니다. 아 모르는 사람들이서 파티에서 불렀던 노래요. 왜 공명이 생각 안 나죠? 그렇게 인사할 때마다 불렀는데 아 나무꾼인가? 미안합니다. 아니 정말 다 불렀죠. 인생면허증을 뺏기 뭐 시작했다가 나는야 당신 뿐이고 아 정말 엄청 많지만 아마 인생면허증 또 최신곡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구윤의 인생면허증이 7위에 올랐네요. 다음은 6위인데요. 머리하면서 듣는 분 또 계시네요. 7246님께서 저는 대전 카이스트 근처 미용실을 한 달에 한 번 갔는데 이곳 사장님은 항상 손틀어 듣고 있어서 저도 자주 듣습니다. 신청곡 채윤 가수의 불어라 꽃바람 부탁드립니다. 야 거기 대전 어딘가요? 카이스트 근처 어디 미용실이길래? 아우 저도 가서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박구윤의 인생면허증 먼저 보내드리고요. 우리 7246님께서 신청해 주신 채윤의 불어라 꽃바람 두 곡 이어서 듣고 오시죠.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천암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성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인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 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 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전국 탑지구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0: 응, 구 기자 탐험하세요.
1: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개천절 연휴 첫날인데요. 특별히 정체가 심하진 않고 평소 주말과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지금 총 42km가 밀리는데 먼저 신갈분기점 2차로에는 사고가 발생해 갑자기 정체가 심해진 상태고요. 이후로는 입장부터 천안 호두휴게소까지 이 충청권에서 30km가량 꽉 막힌 모습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방향으로 선운산 부근 지금 추돌사고 발생해 줄포 나들목부터 여파를 받고 있고요. 그 밖에 정체는 서평택부터 서해대교까지 13km가량 지금은 비교적 짧게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원주부터 새말, 동둔내 하이패스부터 봉평터널까지 어렵습니다. 박소영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손트라 신청곡 대방출 손트라 차트쇼 계속 달려볼게요. 신청곡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우리 6080님께서 매일 오후에 즐겨 듣고 있습니다. 힘들 때, 피곤할 때, 울적할 때 들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했는데 아우 제가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 힘들 때, 뭐 피곤할 때, 울적할 때 언제든 찾아와 주시면 제가 싹 날려드릴게요. 우리 기분 전환의 특효약 손트라 차트쇼 5위로 가볼게요. 9569님께서 카사블랑카 최헌 노래 신청합니다. 동생 집에 김장김치 가지러 가는 중에 신청합니다. 김장김치 가지러 가면서 카사블랑카를 이렇게 신청해 주셨네요. 이 노래가 5위 올랐어요. 계속해서 4위는요. 4427님께서 매일 듣는 청취자입니다. 지금은 공원에서 팔다리 걷고 따스함을 느끼며 맨발 걷기 합니다. 이명웅이 부른 보랏빛 엽서 듣고 싶어 신청합니다. 맨발 걷기 너무 좋죠. 건강에도 참 좋다고 하는데 우리 걸으면서 이 두 곡 듣고 올까요? 최헌의 카사블랑카 그리고 이명웅의 보랏빛 엽서 원곡 서른도죠.

엽서도 좋지만 노래로 마음을 띄우는 손태라 차트쇼 3위로 갈게요. 8708님께서 안녕하세요. 외롭고 지칠 때마다 듣는 노래

다음은 2위예요. 7011님께서 일 끝내고 동료들과 손틀어 듣고 있어요. 세 명이 김치 수제비 해먹습니다. 박상민의 중년 신청해요. 야, 김치 수제비 맛있겠다. 그거 약간 뚝배기에다가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우리 이렇게 신청해 주셨는데 이찬원의 메밀꽃 필 무렵 오늘은 피아노 버전으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박상민의 중년까지 함께 듣고 올까요?

0: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찰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광어 양식 의무자조금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지벤.

0: 이렇게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 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1: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0: 어디?
1: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0: 하나은행?
1: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2: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3: 투자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8: 못하겠네 못하겠네 허리 아파 못하겠네.
9: 애지우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경상도 특유의 어사용 곡조로 부르는 벼베는 소리입니다.
8: 전도 해다 죽어.
9: 해가 뉘엿뉘엿 저물 때까지 들판을 누비다 보면 처량한 신세타령이 절로 흘러나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10: 여러분은 손태신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손트라 가족들의 취향을 엮어서 만든 손트라 차트쇼로 달려봤습니다. 1위 발표를 해야 되겠죠. 1위는 바로 이은하의 당신께만. 그 7433님께서 듣고 싶은 노래 이은하 당신께만. 단짝 친구가 미국으로 이민 가서 자주 못 보는데 그 친구와 같이 불렀던 노래라 친구 생각날 때면 부르곤 했습니다. 손트라에서 들려준다면 감사하죠. 내 나이 72, 죽기 전에 친구 얼굴 볼 수 있을까요? 강남에서 나연이가 신청합니다. 아, 당연히 볼 수 있죠. 볼 수 있고, 정 안 된다면 마음으로 그쪽 미국에서도 손트라 듣고 여기 한국에서도 손트라 듣고 하면 연결되지 않을까요? 우리 7800님도 젊었을 때 이은하님 노래 많이 들었어요. 오늘은 당신께만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이 명곡을 또 여러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 주셨고 이번 주 1위에 올랐네요. 우리 이은하의 당신께만 같이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를 머리 위로 들기 힘들거나 밤에 잘 때 어깨가 쑤시고 아프다면 어깨 힘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신체를 통해 힘줄 손상이 의심되면 초음파나 MRI 검사를 통해 힘줄의 상태와 파열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깨 힘줄은 한 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상태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절 레싱을 이용하면 절개를 최소화하면서 손상된 힘줄을 봉합할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을 단순한 증상으로 넘기지 마시고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어깨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내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4시 뉴스입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8년 총선의 주 전장은 부산이고 낙동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부산에서 열린 청년 간담회에서 부산은 YS,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곳이라며 부마가 있는 부산과 광주가 민주화 투톱 도시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서울 도심에서

0: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를 규탄하는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오후 3시부터 서울시청역과 숭례문 일대에서 이재명 정권 심판, 민생 회복, 안보수호 국민행동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서울 도심에서 장외 집회를 여는 건 지난해 9월 이후 약 1년 만입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머물고 있는 상어 북항이를 바다로 보내기 위해서 구조당국이 수로 출구 근처에 그물을 설치했지만 북항이가 하루 만에 그물을 넘어 수로 안쪽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부산해양 등 관계 당국은 어제 친수공원 세사 보도교 인근에 길이 50m, 높이 6.8m의 대형 그물을 펼치고 바다와 가까운 제6보도교 방향으로 그물을 끌며 북항이가 수로 밖으로 나가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물이 바닥에 걸린 데다가 북항이가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자 당국은 수로 출구에서 100m 안쪽에 그물을 고정하고 구조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설치된 그물은 북항이가 다시 수로 안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는데 빈틈을 찾던 북항이는 그물을 넘어 수로 안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경기 시흥 월곶동 평택 시흥 고속도로에서 인천 방향으로 달리던 1톤 화물차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50대 남성이 숨졌고 승용차 2대의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정체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승용차가 밀리면서 또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궁 남자 리커브 대표팀 이우석 선수가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2관왕에 올랐습니다. 남자 개인 결승에서 일본의 나카니시 주니아 선수를 세트스코어 6대2로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양궁 대표팀은 이번 대회를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로 마무리했습니다. 요트 대표팀 최지훈 선수가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소년부 딩기 경기에서 12번의 레이스를 치른 최종 점수 합산 1위에 올라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 최 선수는 2014 인천대회 16세 이하 옵티미스트 종목의 박성빈 이후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청소년부 종목에서 금메달을 수확했습니다. 전국이 구름 많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등 8도에서 1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오전 부산 경북 동해안에 늦은 밤부터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상권 일부 내륙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2: 존 컨스터블 같은 영국 화가의 풍경화엔 구름이 참 멋진데요. 해양성 기후에다 바람이 많은 덕분이기도 하죠. 나이덕 시인도 영국에서 안식년을 보낼 때 그 구름에 매혹됐는데 웬걸? 한국에 돌아와 보니 우리나라 구름도 역시나 못지않게 근사하더라. 그래서 알았다죠. 아, 그땐 안식년이라 하늘을 보고 지내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이구나. 내가 잃어버린 건 구름이 아니라 구름을 바라볼 시간과 마음이었구나. 하늘이 처음 열린 개천절, 그 김에 고개를 들어서 좀 오래 바라볼까요?
3: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6: 문천식 오다비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7: 네, 안녕하세요, 스페셜 DJ 오나입니다.

0: 네, 요즘도 그 지역별로 열리는 데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예전에는요 이 개천절 경축 행사로 백일장 대회가 열렸대요.
1: 아 진짜요? 그럼 예. 예전이라면 어느 정도 오래된 거예요?
2: 예, 1957년이지요.
0: 그해 제1회 개천절 기념 전국 백일장이 열렸는데 네. 시조부 예선에서 장원하신 분이 바로 고 장순하 시조 시인이랍니다. 그 다음 해에는 문예지에 작품을 발표해서 등단하셨대요.
1: 와, 아니 개천절 백일장에서 장원한 시라고 하니까 네. 아, 더 궁금한데요?
0: 그래서 찾아봤는데요. 남인 씨가 그 마지막 부분을 좀 읊어주실래요?
1: 아, 네. 이제 벽은 무너지고 하늘 다시 열리는 날 12줄 가야금의 청아한 목청이랑 닐리리 새우바람에 덩실덩실 춤추리.
0: 벽은 무너지고 하늘이 다시 열리는 날. 이야, 이 개천절을 문학적인 표현으로 들으니까 의미가 좀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1: 그러니까요.
0: 남희 씨가 들으시긴 어때요?
1: 그러니까 이게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는 그런 좀 설레이는 그런 감정이 좀 드는 것 같아요.
0: 그죠.
1: 네네. 아, 그리고 이게 지금 계속 들어보니까 어디서 본 얘기더라고요. 네. 프랑스에는 장관이 되려면 그 나라의 아름다운 시를 여러 편 암송을 해야 된대요.
0: 아 진짜로 장관 되는데?
1: 네. 오. 그 아는 프랑스 장관님이 없어서 확인은 못했지만 그렇대요.
0: 그렇구나. 네. 아 어쨌거나 뭐 국경일을 역사책으로 공부하는 것도 물론 좋고요. 네. 또 이렇게 문학적으로 알아가는 것도 기억에 오래 담을 것 같습니다. 그죠?
1: 네.
0: 남희 씨 혹시 좋아하는 시귀나 외우고 있는 것들 있을까요?
1: 저는 나태주 선생님의 그 시를 좀 좋아하는데 그 좀 저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0: 예, 첫 곡.
1: 굿 타이밍.
0: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0: 예, 언제나 시원한 목소리 우리 네. 마야의 노래 들으셨고요. 아, 10월 3일 토요일 개천절이네요. 그렇죠?
1: 네. 맞아요. 네. 아니 근데 선배님은 네. 가을 되면 그 시집 있는 사진이나 그 여러 가지를 SNS에 네. 종종 올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0: 허세.
1: 아 허세.
0: 허세 샷을 좋아합니다 제가. 아. 명언이나 시 이런 거.
1: 예. 그걸 이제 많은 분들에게 알리는 그런 걸 좋아하시는
0: 제가
1: 거죠.
0: 제가 이상한 개그맨인데 진지병이 네.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1: 네네. 네. 아 그러면 혹시 올해도 어떻게 올리실
0: 예,
1: 생각이세요?
0: 준비 있으세요? 중입니다.
1: 아 지금
0: 가장 폼 나는 걸로.
1: 아 폼 나는 걸 지금 예. 수집 중이시구나.
0: 예, 준비 중입니다.
1: 아 기대해 보겠습니다.
0: 예, 예. 자 지라 씨도 100일장이 있습니다. 지라 씨 라떼 100일장이죠.
1: 네
0: 예.
1: 이번 주는요 우리 심현보 씨와 함께하는데요. 3부부터 보실게요.
2: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3: 안녕하세요.
4: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4: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3: 완전 좋아요.
4: 연두리.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100% 청취자 맞춤형 서비스.
6: 사전 예약, 지라시, 부킹, 사연.
5: 노션은
6: 노노노.
5: 여러분이 미리 예약하신 사연들 저희가 웃음과 감동으로 꽉꽉 채워서 소개하는 시간이죠. 지라시 부킹 사연.
6: 네, 먼저 사전 예약은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안내해 주세요.
5: 네, 방송 중에 문자 주시면 됩니다. 샵 8001번이에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아닐 때 사연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라시 홈페이지 있습니다. 부킹 사연 게시판에서 사연을 예약하시면 돼요.
6: 네, 오늘 첫 번째 예약 사연의 주인공입니다. 3785님.

0: 님이 산에 가신대요. 이쪽으로 오세요.
1: 예, 자, 안녕하세요. 예, 이제 저 그 주말에는 그 이제 오나미 씨가 나오는구만. 예, 잘 듣고 있어요. 네. 나는 저 주말에 이제 그 친구들이랑 산에 가기로 했어요. 예, 등산하기에는 이제 너무 거창하고 산책이라기에는 난이도가 좀 있거든.
0: 네네.
1: 그래서 이제 산이다 보면 이제 천천히 올라갔다가 뭐 하산 중일 것 같은데.
0: 네.
1: 어떻게 우리 저 오나미 씨는 산을 좋아하나?
0: 아, 산 보는 건 좋아하는데 저기 산 타는 걸 제가 잘 못해가지고.
1: 그래요?
0: 예전에 한번 산을 타려고 갔거든요. 근데 진짜 토할 것 같은 거예요.
1: 아, 힘들었구나.
0: 네.
1: 아, 축구는 잘하시면서.
0: 근데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1: 맞아요. 저는 네. 꿈이 100대 영상 다 가보는 건데
0: 네네.
1: 한 12개밖에 못 가봤어요.
0: 12개도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1: 언젠가 은퇴하면 네. 천천히 천천히 다 가볼 생각입니다.
0: 와, 멋있다.
1: 네.
0: 네.
1: 자, 다음은 4402님이 보내주셨네요.
2: 네, 남이 언니, 천식 오빠, 저 친구들이랑 국내 여행 갑니다. 여행지는 안 정했답니다. 당일날 버스 터미널에서 끌리는 대로 갈 거예요. 이 사연이 나올 때면 어딘가에서 놀고 있겠죠. 저랑 친구들 모두 MBTI P라서 가능한 여행입니다.
1: 오,
0: 나랑 비슷하다. 저도 완전 P예요.
1: 그래요? 그러면 네. 마음이 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0: 네, 저는 마음이 가는 곳 그리고 또 해외를 가더라도 네. 전날 예약한 적도 있어요.
1: 아, 진짜?
0: 네, 그 정도로 P여가지고.
1: 임박해서 하시는구나.
0: 네네네.
1: 저도 P인 아내랑 살다 보니까 네. 점점 더 J가 되는 거예요.
0: 아, 맞아. 한 명이 J가 돼야 돼.
1: 네, 반대로 가더라고 이렇게. 이게 수평을 잡는 일인 거 같아요.
0: 맞아요. 그렇죠? 네. 저희 남편도 P인데 J가 돼가고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0: 네, 비슷하네요.
1: 혹시 남해 씨 국내에 가고 싶은 데 있나요? 요즘?
0: 저는 네. 남해 쪽을 가보고 싶어요.
1: 남해
0: 너무 좋대요.
1: 예쁘대요.
0: 너무 예쁘대요. 네. 남해 너무 가고 싶어요.
1: 알겠네요.
0: 네. 네. 네, 4402님이 신청하신 아이유의 Dear My Crazy Soulmate 듣고 올게요.

0: 저희 딸이 이 노래 듣더니 아빠 뱃살메이트래 그러는데 가사를 찾아보니까 배드 소울메이트 배드 소울맨 이렇게 했는데 저희 딸 4학년이거든요.
1: 4학년이구나.
0: 뱃살메이트 무슨 말이지 이러더라고요.
1: 귀여워. 어떻게 듣는
0: 대로. 나이의 신곡 들으셨고요. 네.
1: 네. 우리 문철씨 오나미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주말엔 여러분이 사전 예약한 부킹 사연으로 꾸며집니다. 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할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0: 먼저 2392님 보내주셨네요.
1: 전식이 형 나미씨 안녕하세요.
0: 네네.

0: 주말에 가족들이랑 꽃 구경하러 갑니다. 집 근처에서 꽃축제 하더라고요. 우와. 가서 바람도 쐬고 아들이랑 아내 사진도 찍어주고. 아 잠시만요 여보 여보 거기 서봐. 자 하나 둘 셋. 오.
1: 어, 많이 찍으시네.
0: 잘 나왔다 잘 나왔어. 결혼하고 나서는요 휴대폰 갤러리에 가족들 사진밖에 없네요. 두 분은 어떠세요?
2: 어 맞아요 대부분 네. 그럴걸요. 특히 아이가 커나가는 그 시기에는 애들 사진이 많아요.
0: 맞아요.
2: 남희 씨는 셀카도 찍어요?
0: 셀카를 옛날에 네. 연애하기 전에는 셀카를 진짜 많이 찍었었는데 어, 지금은 잘 안 찍는 것 같아요. 저도 막 이렇게 음식 사진이나 그쵸. 풍경 사진 이런 거 많이
2: 찍어요. 오히려 연예인들이 셀카를 잘 안 찍어.
0: 어 맞아요. 그쵸? 누가 찍어주지 않으면 잘 안 찍더라고요.
2: 잘 찍더라고요. 네. 어. 이효리 씨도 평소에 옷차림을 털털하게 하고 다닌대요. 왜냐면 어. 하도 화려한 옷을 입어가지고
0: 아 그렇겠다.
2: 지쳤대 이제.
0: 맞아 맞아. 아, 개그맨들도 참. 되게 네. 밖에서 활발할 줄 알았는데 되게 네. 조용한 분들 맞아, 진짜 많거든요.
2: 맞아. 그런 네. 거죠. 네. 네. 어쨌든 꼭꼭 잘 다녀오시고요.
0: 네. 이번엔 4982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따님이 시무룩하시다고요.
3: 아 네네. 저희 딸이 중3인데요. 이번에 중간고사에 말아먹었어요. 딸애가 너무 시무룩하더라고요. 정희야 나와서 과일 좀 먹어.
4: 안 먹어.
3: 아이고 시험 망한 거 뭐 하루 이틀이야. 기말 때 또 잘 보면 되지.
4: 몰라.
3: 아이고. 두 분이 우리 딸 기운내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딸 좋아하는 김치볶음밥도 해주려고요. 사랑하는 우리 딸 괜찮아 엄마는 기운내.
0: 아 엄마가 너무 따뜻하시다.
2: 엄마가 좋으시네. 그러니까요. 본인이 실망했구나 지금.
0: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뭐 시험이 중요한 건 아니죠.
2: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지나고 나면 안 중요한데 남이 씨. 우리도 그렇죠. 왜 중3 때 고3 때는요. 네. 그 전부였어.
0: 아 그렇구나. 그렇죠?
2: 세상
0: 아,
2: 무너지는 것 같고.
0: 아 그러네. 지금 생각하면은 어. 별거 아닌데.
2: 우리 어차피 개그맨들 네. 거니까 사실 공부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는데.
0: 아 그렇죠.
2: 또 그때는 또 중요했다.
0: 그러네. 아이고. 아 그런 마음일 거야.
2: 그렇죠. 네 따님 네. 괜찮아요.
0: 네 우리 네. 따님 화이팅해요.
2: 화이팅.
0: 네.
2: 다음은요 8197님이 오 부럽다. 캠핑 네. 가신대요.
5: 안녕하세요. 주말에 캠핑 가요. 그동안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성격이 소심해서 도전을 못했거든요. 사촌이 같이 캠핑 가자고 해서 저도 같이 낑겨갑니다. 자연 속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불멍도 하고 힐링하고 갈게요.
2: 아 좋죠.
0: 아 캠핑 너무 네. 좋죠.
2: 아 코로나 때 캠핑이 빵 떴잖아요.
0: 진짜 많이 떴어요.
2: 그죠 그죠. 요즘도 근데 가신 분 있더라고요.
0: 맞아요. 제 주변에도 개그우먼들 네. 중에 우리 네. 정경미 씨도
2: 정경미.
0: 아, 네 김경아 씨도 그렇고 네. 캠핑은 굉장히 좋아요.
2: 이게 그렇게 낭만이 있다면서요.
0: 네, 거기서 근데 이제 치울 때가 마지막에 좀 힘든가 봐.
2: 맞아, 올 때, 그렇죠? 철수할 네. 때가 좀 그렇죠.
0: 철수할 때가 제일 힘들어.
2: 불멍할 땐 진짜 좋은데.
0: 어, 밤에 네. 너무 좋아요.
2: 저 언제 좀 이렇게 나이 들고 나면 혼자 캠핑 다닐 계획이 있어요.
0: 아 진짜요?
2: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에 가거나,
0: 가거나?
2: 캠핑 가거나 이렇게 자연으로 좀 유랑객처럼 떠돌아다닐 생각입니다.
0: 혼자서요?
2: 예. 예.
0: 네. 선배님 화이팅.
2: 예 화이팅입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외롭지 갑자기?
0: 아니 그러면 네,
2: 8197님 신청곡이네요.
0: 네 듣고 네. 오겠습니다. 8197님이 신청하신 박보검의 별 보러 가자.

0: 진도 이모님들, 신안의 이장님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구 백화점을 차렸답니다. 품격도 천사 같고 가격도 천사 같고 사장님도 완전 천사시네요.
1: 목포 용해동 동아아파트 4거리 구 알리앙스 웨딩홀 3층 천사 가구 백화점.
2: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3: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2: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4: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2: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5: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2: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6: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2: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6: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4: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2: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7: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연휴 첫날인데 전국적으로 하늘이 좀 흐린 상태입니다. 내일은 비 소식도 약간 있는데요.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부산, 울산, 경북 동해안 지방에 비가 오겠고 늦은 밤부터는 서울, 인천, 경기 북부와

0: 강원 북부 내륙 지방에 비가 예상됩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모레도 오전 한때 내륙 곳곳에 빗방울이 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중부지방에 5에서 30mm가량 가장 많은 비가 예상되니까 야외활동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지금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 주암부근 3차로와 갓길 막고 중형 화물차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남춘천 일대도 사고 여파로 정체입니다. 박소영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문천식 오나미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라시 부킹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약 사연의 주인공은요. 0142님이 보내주셨어요. 바로 모실게요.
3: 아따 안녕 허시지라이. 나 아는 형님이 깨농사 짓는디요. 들기름 허벌나게 거시기 해가지고 들기름 잘라고요. 음이 고소한 거 어떻게 이리 냄새가 좋을까이. 이거 향수로 뿌리고 댕겨볼까. 확 아. 참고로 우리 집은요 참기름보다 들기름을 좋아해갖고요. 눈 깜짝하면 사라져 문단지예요. 어여 집에 가서 마늘님이랑 비빔밥에다가 그 들기름 조금 넣어서 먹어야겠습니다. 신청곡도 한번 들려주시오.
2: 오.
3: 남희씨 요즘 들기름 막국수가 유행이더라고요.
2: 아 들기름 막국수 너무 맛있어요.
3: 그죠?
2: 거기 이제 메밀면으로 해가지고 먹으면
3: 그래 맞아
2: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3: 그리고 깨 냄새가 너무 좋잖아.
2: 네,
3: 그죠?
2: 저 들기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3: 맞아요.
2: 네. 그 계란에다가 들기름 넣어가지고 간장
3: 들기름 후라이.
2: 너무 맛있어요. 저 들기름 완전 좋아합니다.
3: 이분도 그러신가 봐요. 그죠?
2: 네, 그러니까요.
3: 최고입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2: 네, 건강하세요.
3: 네, 지라시 부킹 사연 놓을 수 없는 그날까지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약하고 싶은 사연 있으면 미리 보내주시고요. 지라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2: 네, 0142님 신청곡 남진의 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0: 지라시 주간베스트
1: 기억하는 사람 손
2: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주간베스트 한 주간 방송된 웃음 편지들 중에 고르고 골라서 가장 웃긴 사람만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3: 네, 사연이 나간 뒤엔요 퀴즈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2: 자, 그럼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주간베스트 발표할까요?
3: 9월 21일 월요일에 소개됐죠. 부산에서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2: 네가 처음이야.
3: 네, 사연자분께는요 10만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2: 그리고 200만원 상당의 상품 받으실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3: 네, 사연자분의 키가 192cm의 거구였는데 우와. 유치원 선생님이랑 사귀고 조련을 당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2: 이번 주는 오나미씨가 사연을 감아드릴 텐데요. 아, 저희는 효과음 안 쓰는 거 아시죠? 이게 정선혜씨 다 그 입으로 구강으로 셀프로 하셨거든요.
3: 네네.
2: 나미씨도 비슷한 예, 상황이시니까
3: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2: 잘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3: 사연 감을게요.
4: 네, 안녕하세요. 정선혜 씨, 문천식 씨.
5: 안녕하세요.
4: 네, 저는 키 192cm.
5: 와우.
4: 몸무게도 세 자릿수 육박하는 어딜 가나 덩치와 험한 인상으로 주변을 압도하는 남자입니다. 오죽하면 술집에서 분위기 이상해진다 싶으면 친구들이 저를 불러요.
6: 어, 정야, 여기야 여기. 얘가 내 친구예요. 야, 어딜 도망가?
4: 네, 뭐 이렇게 쓰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이런 제가 소개팅을 하게 됐는데요. 상대가 유치원 교사. 처음에 나긋나긋 귀여운 말투에 아, 역시 유치원 선생님답다라고 생각했습니다.
7: 제가 냅킨으로 종이배 접어줄까요?
4: 네? 갑자기요?
7: 서로 어색할 때는 어디 사냐, 취미가 뭐냐, 뭐 그런 거 묻는 것보다 종이접기 하면서 친해지는 게 더 좋거든요. 친해지면 궁금한 것도 더 많아지고요.
4: 아, 예, 뭐 그렇겠네요. 예.
7: 그러면 저를 따라 접어보세요.
4: 그 모습이 좀 예뻐 보여서 전 애프터를 신청했고 우리는 정식으로 사귄 사이가 됐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이제 길거리에서 큰 말다툼이 일어난 적이 있었죠. 평소 자존심이 세고 욱하는 성격이었던 저는 연애 초 기선을 제압해야겠다는 못된 심보로 잔뜩 인상을 썼습니다.
7: 자기 지금 길 한복판에서 나한테 화내는 거야?
4: 화 안 나게 생겼어? 어? 내가 그랬지. 내가 친구를 만나든 술을 마시든 잔소리하지 말라고. 190 넘는 거구로 아내를 내려다보며 어? 그 일부러 목에 핏대 막 더 세우고
6: 오.
4: 거친 목소리로 윽박지르듯 강하게 말했습니다. 나 지금 진짜 화났어. 어? 장난하는 거 아니니까 내 얼굴 똑바로 봐. 보통 이 정도로 제가 정색을 하면 웬만한 남자들도 기가 죽고 여자들은 막 울면서 최악의 상황에 이별 통보까지 하는데요. 근데 어? 아니, 저 아내는 제 눈을 가만히 응시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두 손으로 턱에 꽃받침을 하고선 눈을 크게 뜨더니 하이톤으로
8: 오구오구 우리 정이가 지금 많이 화가 났죠요? 오구 속상했죠요?
4: 뭐야 지금 나 놀려?
8: 놀림 받는 기분이었죠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죠요?
4: 뭐하는 거야?
8: 뭐하는 건지 몰라서 힘들었죠요?
4: 아 그런 게 아니잖아.
8: 오구오구 요리요리 입술이 이따만큼 나와가지고 웅변대에 나온 어린이처럼 씩씩하게 말하네. 아이고 속상해라. 많이 속상했죠요?
4: 이 여자 뭐지? 순간 제 뇌가 완전히 정지됐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제가 당황해서 동공지진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아내는 한술 더 떴습니다. 제 소뚜껑만한 손을 한 손으로 포개어 잡더니 검지손가락으로 제 미간을 꾹 누르며 조곤조곤 말했어요.
8: 여기에 번개 표시 찌릿찌릿하면 어떤 얼굴이 되나요?
4: 미운 얼굴?
8: 딩동댕! 어? 오구오구 우리 정이 잘 알고 있네요. 자, 속상했던 마음 예쁘게 예쁘게 풀고 내 눈 보고 예쁘게 얘기해볼까요? 눈 예쁘게 떠야지. 예쁜 눈.
4: 힛.
8: 그렇지. 자, 앞으로도 미운 눈 하면 사람들이 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쁜 눈이 되도록 노력해볼까? 할 수 있죠?
4: 네.
8: 어이구, 대답도 잘해요 우리 정이는.
4: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면서
3: 뭐지?
4: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3: 오.
4: 아 왜냐면 지금껏 살면서 저한테 이렇게 대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3: 없지.
4: 다들 제 겉모습만 보고 무섭다 아니면 피하고 막 이랬는데 이 여자는 제 카리스마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다 못해서 저를 귀한 반려동물 취급을 하더라고요. 저는 생각했죠. 어, 나한테 우쭈쭈를 시전한 여자는 네가 처음이다. 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반항심은커녕 묘한 카타르시스와 함께 아내의 엄청난 포스에 완전히 압도당해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험악해진 그 표정을 싹 풀고 유치원생처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 미안해. 앞으로는 이쁘게 얘기할게.
8: 아이고 이뻐라. 반성했어요? 그래요. 앞으로는 아무리 화가 나도 공공장소에서 목소리 크게 내면 안 되는 거예요?
4: 네. 그날 이후로 전 아내가 우리 정이 하고 부르기만 하면 아무리 화가 나도 이상하게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화를 내봤자 돌아오는 건 애기 취급이었거든요.
8: 어구 우리 정이 화났네. 어, 그 무서워라. 호랑이가 어흥하는 거 봤죠요? 그래서 호랑이 흉내내는 거예요. 어흥. 아이 무쳐 아이 무쳐. 그만해요. 화 풀고 코 풀자. 어, 내가

0: 보여줄게.
1: 흥.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조련을 당해서 마침내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애와 결혼은 또 다르잖아요. 결혼 생활은 그야말로 기선제압이 생명. 그래서 제가 또 신혼초에 이 집 어떤 권력자가 되려고 일부러 술도 자주 마시고

0: 그러다 보면 들어오기로 한 시간마다 좀 늦게 올 수도 있는 거지. 그거 하나 이해 못해.
1: 김정희.
0: 내 이름 그런 식으로 부르지 마. 이제 안 통해. 그 뭐 연애 때나 통하는 거지 말이야. 나 어엿한 자기 남편이야.
1: 뚝. 김정희 그만해야지.
0: 뭐가 뚝이야. 내가 애야. 도대체 나를 몇 살로 취급하는 거야.
1: 김정희 목소리 높이지 않아요.
0: 내 목소리 내가 크게 낸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1: 정희가 왜 큰 소리 내고 있을까. 친구 상철이가 시켰을까.
0: 뭐 됐고 나 지금 나가서 한 잔 더 할 거야. 열받네 진짜. 새벽에 들어올 거니까 먼저 자. 근데 그때였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 기다려.
0: 뭐?
1: 이리 와서 앉아. 잘못했다고 말하면 나가게 해줄 거야.
0: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아내는 제 두 팔을 잡고 놔주질 않았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연애 때 봤던 그 유치원 선생님의 상냥함 대신 오은영 박사님 같은 단호함이 느껴졌거든요.
1: 안 되겠네. 계속 이렇게 고집 피울 거면 화 가라앉히는 동안 생각하는 식탁 의자에 앉아 있어요.
0: 어?
1: 얼른. 내가 얘기했어요. 지금 안 앉으면 우리는 평생 만날 수 없는 거예요.
0: 또 그럴 생각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1: 진짜.
0: 예, 생각하는 식탁 의자에 앉아 있다가 못 나갔어요. 그리고 그날 예, 그 의자에서 난 영원히 아내를 이길 수 없겠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현재 아내는 무려 20년 넘는 짬밥을 자랑한 베테랑 유치원 교사고요.
2: 못 이기지.
0: 저는 결혼 벌써 이제 한 10년째 돼갑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 동안 저는 여전히 아내 손바닥 안에서 가장 말 잘 듣는 정의 어린이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철부지였던 저를 최고의 남편이자 아빠로 길들여준 나의 아내. 나한테 이러는 여자는 자기가 처음이었고 내 평생에도 자기밖에 없어. 앞으로 20년 30년도 조련당해줄게. 사랑한다.
1: 정이 쓰레기 버리고 와야지.
0: 예.
3: 아, 재밌네. 네. 그 남희 씨도 근데 운동한 남자분이랑 결혼했지만
4: 네.
3: 사실 남자가 내 여자 앞에서 이렇게 자가지고 수그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4: 그렇죠. 저희 네. 남편도 제가 이제 일하는 모습을 멀리서 이제 지켜봤었는데 네.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3: 그렇죠.
4: 네,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근엄한 감독님이신데 네. 이제 제 앞에서는 그렇게 네. 사과도 잘하고 네.
3: 애교도 보여주고 해지마 내고
4: 해지마 하죠.
3: 문자 많이 왔는데요. 0062님 제 여친도 어린이집 교사의 9년 차입니다. 저도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말 잘 듣는 남자로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란 건 정말 위대한 분입니다.
4: 어, 네. 그래 맞아. 선생님들은 위대해요 정말.
3: 맞아요.
4: 네, 8182님. 예. 저희 와이프도 저를 고쳐 쓰고 있습니다.
3: 엥?
4: 제가 망나니였는데요. 지금은 햇병아리로 살고 있습니다.
3: 우와.
4: 라고 보내주셨어요.
3: 제대로 만나셨네, 그죠?
4: 그러니까요.
3: 그래서 그런 표현 있잖아요. 임자 만났네, 임자.
4: 임자 만났네. 여긴 진짜 임자 만났네. 햇병아리로 그러니까. 살고 계시네요. 너무 귀엽다.
3: 그러게요. 네. 이순봉 님도. 우리 와이프도 조련왕입니다. 이거저거 일시키면서 잔소리하면 한 번씩 욱 하는데 그때 아내가 제 손에 용돈을 쥐어줘요.
4: 와, 최고의 아내시네요.
3: 그러니까.
4: 아, 용돈이 최고죠. 뭐 어떻게?
3: 진짜 지혜로운 아내가 최고입니다, 그죠?
4: 네, 맞아요. 네,
3: 바보 온다를 또 장군이 되게 하는 게 이 아내분들이잖아요.
4: 그러니까요.
3: 자, 사연 나갔으니까 퀴즈 드려야죠.
5: 웃음 편지 주간 베스트 특이평가 퀴즈.
4: 사연을 잘 들으셨다면요, 누구나 맞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평가 퀴즈 문제 내주세요.
3: 키 190이 넘는 사연자를 가볍게 제압한 아내의 직업은 이것이었죠. 과연 무엇일까요?
4: 1번 군인, 2번 유도선수, 3번 유치원 교사.
3: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4: 네, 정답자 5분을 뽑아가지고요.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3: 네.
4: 자, 문자 기다리는 동안 우리 데프콘의 힙합 유치원.
6: 어린이 여러분, 시작!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3: 당진의 나루 쌀
2: 덮밥에도
3: 당진의 나루 쌀
2: 국밥에도
3: 당진의 나루 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 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TB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럭크라면 알고 있죠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죠 바로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5: TBX 타고 상품권 타고
4: 트럭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6: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7: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TBX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9: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0: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주간 베스트 듣기 평가 퀴즈. 사연자 아내분의 직업 정답은요?
3: 네, 정답은요. 3번.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2: 네, 정답자 5분 뽑아서 저희가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3: 네.
2: 아, 여러분이 주신 문자가 소중한 문자가 많아서 좀 더 볼게요.
3: 네.
2: 4142님. 얼마 전에 웃긴 일이 있어서 웃음 편지 사연 쓰는데 막상 써놓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도 올려볼까요? 혹시 모르니까?
3: 아, 이거 그냥 혹시 모르니까 올리는 건
2: 올려야죠, 올려야죠.
3: 올려야죠.
2: 선생님 평가는 네. 저희가 좀 네. 해도 될까요?
3: 네. 올려주세요.
2: 올려주십시오.
3: 궁금하다, 네. 근데.
2: 그리고 또 저희 작가님들이
3: 네.
2: 원래 있는 사연을 좀 맛깔스럽게 살려주는 재주들이 대단한 분들.
3: 아, MSG를 좀.
2: 아유, 그렇네. 이 글맛이라고 하죠.
3: 네, 그렇죠.
2: 아, 그거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3: 네. 너무 궁금하다.
2: 일단 보내주십시오.
3: 보내주세요.
2: 예, 예.
3: 네, 3727님. 이번 주 내내 병원 투어했습니다. 4살, 네. 2살 아기 키우고 있는데요. 언제 안 아프나요? 네. 늦깎이에 엄마가 돼서 저도 아픕니다.
2: 그렇군요. 요즘 그러니까. 엄마들은 대부분 늦깎이 엄마잖아요. 그래서 아기들 걱정 많이 하실 텐데
3: 네.
2: 제가 아이 키워보니까 아이들은 생각보다 강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거나 너무 울지 않으셔도 괜찮더라고요.
3: 그러니까 이게 네. 늦깎이 엄마가 되면은 다 그냥 너무 소중하거든요.
2: 그렇지. 네. 감기 걸려서 아기가 콧물만 흘려도 엄마도 눈물 나거든.
3: 맞아. 네, 나도 눈물 날 것 같아.
2: 그러니까 네. 힘내십시오.
3: 네.
2: 예.
3: 네. 저희는 이승환의 기다린 날도 지워질 날도 듣고 뉴스까지 듣고 3부에 돌아올게요.
2: 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2: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예향 남도가 꿈꾸는 문화예술은 어떤 모습일까요?
5: 술가 너무 좋아서 목포로 내려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꾸준히 연습해가지고 제 윗세대 명창분들 같이 무대에 서서
4: 남도의 소리가 새로운 세대의 꿈으로 이어지고 사는 곳에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를 누립니다. 서로 다른 예술이 만나 새로운 문화를 만듭니다.
6: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술인들만의 의지로만 돼서는 안 되거든요.
4: 우리의 관심이 모일 때 예술도 지역도 다시 살아납니다. 목포 MBC 연중 캠페인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2배,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4: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5시 뉴스입니다. 현대캐피탈도 인공지능 활용 해킹 공격을 받아 주택대출 모집인 관련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현대캐피탈은 해외 인터넷 주소 IP를 통해 주택대출 모집인 조회 페이지가 공격받았고 146명 중 일부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신한과 KB국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에 이어 지방은행인 BNK 부산은행에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제1금융권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총 자산 규모 2조 원대로 저축은행 중 중상위권인 예가람 저축은행은 9월 30일 고객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버에 해커가 접근해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 대해 북한

0: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유엔 사무총장 구테흐스가 적대 세력들의 악랄한 비난과 모략 선전으로 일관된 인권 보고서라는 것을 유엔총회에 제출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조사 결과를 담은 것으로 첨단 기술 적용 확대로 주민 감시 통제가 강화하는 등 인권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가해자를 조사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의 남북대화 일축 발언 하루 만인 오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아침 6시 30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한 발이 700km 이상을 비행했고 재원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으로 군장병 3명이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지 사흘 만입니다. 북한 김여정 부장은 북한군 지뢰로 인한 것이라는 군 당국 발표에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주장했고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대해서도 자작 광대극, 대꾸할 가치 없는 망상이고 넋두리라고 일축했습니다. 김주영 선수가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골프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일본 가스가이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최종 4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5개 등으로 6언더파 64타를 기록해 최종 합계 18언더파 262타로 2위 그룹을 3타 차로 뿌리치고 우승했습니다. 한국 남자 골프가 아시안게임 개인전에서 우승한 건 2010년 광저우 대회 이후 16년 만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부산 18도 등 8도에서 1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오전 부산 경북 동해안에 늦은 밤부터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상권 일부 내륙, 제주도에는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버스기사 강희정입니다. 첫항이라고 불리는 첫차를 운행할 땐 같은 시간 같은 정류장에서 만나는 승객들이 있습니다. 청소 일을 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시고 경비 일을 하시는 아버님들도 계실 텐데 반갑게 인사를 나눌 때마다 참 성실하시다 느끼죠. 저는 아직도 새벽 출근이 힘든데 성실은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도 쉽게 유지되는 것도 아니던데 참 오랜 세월을 한결같이. 그래서 전 새벽 어머님, 아버님들을 존경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2: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3: 지금은

0: 문천식 오나미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1: 오늘 3, 4부는요. 추억이 작품이 되는 시간. 지라시 라떼 100일장이 있는 날입니다.
0: 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주옥가도 같은 노래 만드는 싱송라이자 지라시에서는 한톤 연기로 밀고 나가신 분 작사가 심현보 씨 함께 할게요.
1: 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100일장 사연 소개도 함께하고 있고요. 함께 심사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심현보 씨 만나볼게요.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중화역 가까이
2: 새집이 라온.
1: 기다려온 서울 새집,
2: 드디어 라온.
1: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2: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1: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 건설.
3: 안녕하세요, 남국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4: 코인 육수 해통령 해통령, 육수 하나 해통령 해통령, 국에도 찌개도 육수 하나 해통령.
0: 코인 육수는 많아도 정답은 하나에, 해통령 육수 하나에.
4: 코인 육수 해통령, 육수 하나 해통령.
5: 연금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6: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5: 어디?
6: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5: 하나은행?
7: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8: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9: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0: 지벤.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찰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광어 양식 의무 자조금 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주제 하나에 연필 쥐고 고민하던 그때 그 시절처럼
1: 한 줄 한 줄 나만의 이야기를 담아보는 시간
0: 지라시
2: 라떼 백일장
1: 이래봬도 우리 오나미 씨가 오요태라는 혼성 그룹의 메인 보컬이거든요. 마치 코요태 신지처럼, 그죠?
0: 네네.
1: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의 작사가 이분과 통하는 부분이 한 명, 분명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1: 심현보 씨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네. 너무 쑥스럽네요.
1: 네. 형님, 그 우리 네. 오나미 씨가 요즘 어쩌라고라는 노래로
3: 아 오요태.
0: 네. 오.
1: 아, 네. 이별해서 슬퍼서 눈물이 나는 걸 어쩌라고 뭐 이런 거죠?
0: 네, 그렇죠. 네. 뭐 이렇게 헤어졌는데 어쩌라고.
1: 아, 당당하게 이별을
0: 당당,
1: 받아들이겠다.
0: 네, 그렇죠.
1: 형님 이런 가사 어떻게 보십니까, 형님?
3: 강인한 어떤 자기 어필이네요.
0: 네네, 그렇죠. 자기애가 강한 것 같습니다.
3: 내 감정이 중요해. 네. 뭐 이런
0: 그런 거죠. 그래 나 차였다. 그래서 어쩌라고.
1: 아, 요즘 스타일이죠.
3: 좋아요.
1: 예.
0: 아, 괜찮아요.
3: 요즘 느낌.
0: 예. 아 그래요.
1: 심현보 씨랑 결이 안 맞는 게 심현보 씨는 굉장히 여리여리한 가사를 쓰시거든요.
0: 네, 그렇죠.
1: 당당한 이런 거 별로 없으세요.
0: 아 그렇구나.
3: 저 약간 옛날 스타일이에요. 그냥 숨기고 뭐 감추고 이래.
1: 아.
3: 미화하고 막 이런 쪽이고.
0: 네네.
3: 이렇게 당당한 게 오히려 요즘 분들한테는 더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근데 형님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진짜 옛날 발라드들은 다 주로
3: 네.
1: 헤어졌지만 잘 지내 뭐 이런 가사들이네요.
3: 그렇죠. 넌 나쁘지만 그래도 잘 살아 막 이런 느낌이죠.
0: 맞아, 맞아. 따뜻했다. 이게 축복해주는 거잖아요.
1: 그러네요.
0: 네.
1: 아, 어쨌든 오늘 현보 씨랑 나미 씨
0: 네.
1: 공통점이 있기를 바라면서
0: 네, 이 있죠.
1: 이어가겠습니다.
0: 네, 그럼요. 네.
1: 나미 씨가 좋아하는 노래 중 혹시 심현보 작사한 노래 있을까요?
0: 저는 네.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라는 노래 너무 좋아해가지고
3: 아 진짜요?
0: 네 어디 가서 축가도 가끔씩 합니다.
3: 그 노래?
0: 네 온종일 정신 없이 바쁘다가도 틈만 나면 현보 생각나.
1: 뭐
0: 이렇게 이제 개사를 해가지고 네 신랑 앞에 가서 섹시 댄스 추고
1: 아이고 아이고 네네 아이고 무리수 아닌가요?
0: 네 무리수죠.
3: 아, 근데 진짜 메인 보컬 하신만 하시네요.
0: 아 진짜요?
3: 목소리가 되게 뭔가 까랑까랑하면서 되게
1: 그렇죠.
3: 흡입력 있는 목소리.
0: 오, 이거 진짜 최고의 칭찬이다.

0: 저는 현보님 중에 네. 노래 중에 뭐 네. 성시경 노래도 많지만 네. 묘해 너와 그 노래 제일 좋아합니다.
1: 아 진짜요?
0: 묘해 너와
1: 불러.
0: 아니 그 여자분 노래라.
1: 아 네 죄송합니다.
0: 너무 좋아합니다. 형님 그 노래도 금방 쓰셨나요?
2: 그랬던 것 같아요.
0: 그 노래는 작사 작곡 다 하셨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네,
0: 천재 천재.
1: 그러니까
0: 천재.
1: 아니 그러면 제 목소리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혹시 네. 뭐 같이 뭐 저희 작업을 지금 저 표정이 갑자기 싸늘해지셨어요.
2: 아니 제가
1: 좀만 해도 되게 아니 제가
2: 적응하셨거든요? 아니 적응 기간이 필요하니까.
1: 아 그래요?
2: 네, 저 제가 표정이 오남희 씨를 좀 네. 뵙고 네. 네, 목소리도 들어봤고
1: 아니,
2: 하니까
1: 아니 요즘 날씨처럼 굉장히 싸늘해졌어요.
2: 이게 바로 나오진 않아요.
1: 아 그래 네네.
2: 저도 좀 생각할 네. 시간이 필요해서.
1: 아 그러니까.
0: 남희 씨 우리는 개그맨이라 뭐가 쭉쭉 네. 가잖아요. 네, 스피디하게. 네. 근데 심현보 씨는 네. 좀 차분히 차분히 가는
1: 아 차분히 네.
0: 좀 알아가야 돼요.
2: 제가 일단 어쩌라고 좀 들어보고요.
1: 아 네 일단 그 근데 그 잘 들어보시면 제 목소리가
0: 제가 알기로 현보님은 어떤 가수 노래를 쓰려면 네. 그 가수를 천천히 알아가시는 스타일이에요.
2: 아, 아 그럼요, 그럼요.
0: 맞죠?
2: 중요합니다. 예.
0: 맞죠?
1: 네. 한 10년 넘게 아실 것 같은데. 네, 한번 자, 기다려보겠습니다.
0: 네, 네. 글로 네. 승부하는 시라시 라떼 101장인데요.
1: 네. 네. 네. 네. 주제를 듣고 떠오르는 추억이나 에피소드들 자유롭게 글로 써주시면 되고요.
0: 네, 101장에 소개되시면 외식 상품권 맛있게 식사하시도록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요. 매주 뽑힌 장원에게는 외식 상품권에다가 녹용 홍삼 세트를 얹어서 드립니다. 심사는 거의 뭐 심현보 씨 입김이 가장 강력하다고 그렇죠. 보면 되겠습니다.
1: 네. 예. 그리고 지라시 홈페이지에 지라시 라떼 101장 게시판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짧은 글, 긴 글 모두 여기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자 그럼 지라시 라떼 101장 이번 주제가 문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맛보기로 하나만 먼저 소개해 볼게요. 조화금 님께서 네. 남편하고 한바탕 싸운 날 화가 뻗쳐올라 어디에라도 풀지 않으면 안 됐었다. 그래서 휴대폰을 열어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다. 나 진짜 열받아서 못 살겠다 얘. 우리 남편은 대체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전송을 누르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바로 답장이 왔다.
3: 숨쉬기?
0: 그 말에 어이가 없어서 피식 웃음이 났는데 어머나 세상에 친구가 아니고 남편한테 보낸 거였어요. 하지만 어쩌랴 이미 보내버린 문자를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남편에게 다시 답장을 보냈다. 그것도 내 돈 주고 산 공기로 숨 쉬는 거잖아. 그렇게 그날의 부부싸움은 문자로 시작했다가 문자로 끝났다. 이후 남편은 평생 얄미운 존재다.
1: 그 문자로 하면 안 돼. 전화로 해야 돼.
0: 그런가요?
1: 네.
0: 남희 씨는 남편분에게 그 하루에 톡이나 문자 여러 번 하십니까? 통화로 하십니까?
1: 저는 통화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전화예요. 근데 그래요? 남편은 이제 톡하는 걸 이제 좋아하는데.
0: 오, 그렇군요. 네.
1: 저는 왜냐면 이 톡으로 하면 내 감정이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2: 아, 그 뉘앙스를 알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죠.
1: 네, 맞아요.
2: 글만 보면.
0: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인이니까 아내가 전화로 하기보다는 톡으로 많이 하거든요.
1: 아, 그렇겠네. 네. 피해가
0: 혹시나 이제 데리고 올리면 되니까. 현보님은 어떠세요?
2: 저도 전화보다 톡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0: 그렇죠. 요즘 그 젊은 친구들 톡을 거의 많이 하는 거 같아요.
1: 아니 요즘은 톡보다는 DM을 많이 한대요.
0: 아,
2: 네. 그런 얘기 저도 들었어요.
1: 맞아요.
0: 이거 다이렉트 메시지 줄임맞죠?
1: 네네.
0: 그 처음에 줄임말 뜻을 몰라갖고 내가 DM이 뭐야 그랬다가 젊은 사람들한테 엄청 눈치발.
1: 그러니까 네 SNS로 네. 한다고 하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네.
0: 아 우리 사연자분께는요 조화금 어머님께 네. 커피 교환권 모바일로 보내드리고요.
1: 네. 네. 그리고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101장 응모해주신 분들의 글 이어서 소개해드릴게요.
0: 매주 우리 심사위원이시죠 심현보 씨가 노래를 한 곡 추천해 주시는데
1: 네.
0: 너무 여리여리한 착한 분이셔서 본인 네. 노래를 소개 못 하시고
1: 본인 노래 하셨어.
0: 네, 남의 노래만 소개하세요.
1: 너무 착하셔서.
0: 오늘은
1: 그래.
0: 어떤 노래?
2: 오늘은 저기 오나미 씨도 뵙고
1: 네.
2: 남희 씨도 뵀으니까
1: 네.
2: 남희 선배님 노래 하나.
1: 저는 오유태 어쩌나 본 줄 알았더니
2: 아니, 우린 발라드로 가야 돼. 저 슬픈 인연 네. 지금 가을
0: 그러네, 그러네.
2: 가을이 그래서 슬픈 인연 좋잖아요.
1: 너무 좋아요.
2: 그죠, 그죠.
1: 네.
2: 요런 감성도 괜찮으세요, 나희 씨?
1: 저 진짜 좋아해요.
2: 아, 그래요?
1: 네.
2: 요런 거 제가 가능해요.
1: 아 그래요?
2: 오. 기쁜 인연 이런 걸로.
1: 기쁜 인연 좋네요. 잠깐 인연 네 기쁜 네. 인연.
0: 발음 주의해 주시고요.
1: 네네 기쁜 인연.
0: 네. 네. 네. 노래 소개해 주시죠.
1: 네 남희의 슬픈 인연 듣고 올게요. 네.

0: 네, 지라시 라떼 101자 문자를 주제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 작품 볼게요. 경기 시흥에서 권문경님 사연입니다. 제목, 3년 만에 받은 문자. 직장생활 9년차가 되던 어느 날 매일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일상을 반복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1: 나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걸까? 아, 뭐라도 제대로 하나 해보고 싶다.
0: 그렇게 나는 국가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퇴근 시간은 오후 6시. 회사에서 나오면 곧장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리고 밤 12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돌아오면 새벽 1시. 잠시 몇 시간 눈을 붙이고 또 출근 시간. 회사 도서관 집, 회사 도서관 집 세 곳을 매일같이 오감해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가 나에게 물었다.
2: 아유, 아니 뭘 그렇게 열심히 해요? 아이, 그냥 편하게 좀 살아요. 어?
1: 아, 제가 가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노력해야죠.
0: 그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은 나도 하루에 몇 번씩 흔들렸다. 무엇보다 힘든 건 잠과의 싸움.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리다가 책상에 앉으면 책 속의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잠에 쏟아졌다.

0: 꾸벅꾸벅 졸다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책을 펴고 그러다 보면 꼭 이런 생각이 따라왔다.
1: 아, 오늘 딱 하루만 그냥 쉴까? 하루 쉰다고 큰일이 나겠어. 아우, 피곤해 진짜. 아니지. 오늘 쉬면 지금 당장은 편하겠지만 내일에 내가 분명 후회할 거야. 응, 조금만 더 해보자.
0: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다. 하지만 첫 번째 시험은 불합격. 두 번째 시험에서도 또 불합격이었다. 그러자 나는 많이 흔들렸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나를 믿어보기로 했다. 그렇게 세 번째 시험을 준비했고 드디어 결과 발표의 날. 떨리던 마음으로 문자를 확인했고 마침내 기다리던 두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합격!
1: 와, 합격이다! 합격! 불합격 아니고 합격!
0: 합격! 그 두 글자가 믿기지 않아 한참을 바라봤다. 계속된 실패에도 다시 책을 펼쳤던 날들, 잠을 쫓아가며 버텼던 수많은 밤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믿어보려고 애썼던 시간이 떠올랐다. 내가 올해 받은 수많은 문자 가운데 가장 짧지만 가장 오래 기다렸던 문자. 합격. 와, 아니 어떤 국가 고시길래 이렇게 힘들게 붙으셨을까?
2: 그러니까. 근데 와. 진짜 노력의 결과가 있어서 네. 다행이다 진짜.
0: 오, 대단합니다. 남희 씨는 개그맨 네. 합격했을 때 너무 좋았나요?
2: 너무 좋았죠. 저는 네. 영등포 역에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같이 이제 시험 봤던 친구들도 같이 있었는데 네네. 그 얘기를 듣고 딱 그때 명절이었는데 네. 명절이었는데 진짜 영등포 역이니까 사람들 진짜 많았어요. 근데 다 하나같이 다 박수, 나를 위해서 박수를 쳐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뭐 엄청 울었거든요.
0: 저는 MBC 운 좋게 한 번에 붙었는데.
2: 한 번에요?
0: 네, 남희 씨는 여러 번 보셨나요?
2: 저는 MBC를 제가 두 번 받고 KBS 세 번째 이제 됐어요.
0: 그러면 MBC 시험 보실 때는 여의도에서 줄 서셨겠네요?
2: 네, 줄 서서. 그죠. 줄 서서 저도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처음 네. MBC를 제가 개그맨 시험을 처음 본 게 MBC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 갔는데 제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대사를 다 까먹은 거예요.
0: 어떻게
1: 마지막에서?
2: 예.
0: 어떻게?
2: 그래가지고 떨어졌죠.
1: 그날 되게 힘들었겠다. 막 그런 막 되게 자책하고 막 그러잖아요.
2: 네. 왜 그때 그랬을까?
1: 긴장만 안 했으면 되는 건데.
2: 긴장만 안 했으면 됐는데.
0: 형님 가수분들도 무대에서 막 긴장하면 가사 까먹고 그래요?
1: 아 저는 엄청 까먹어요.
0: 아 그래요?
2: 진짜요?
1: 저도 가끔 노래할 때 있는데. 네. 저는 진짜. 엄청 긴장하는 스타일이거든요.
0: 아, 진짜?
2: 나랑 비슷하시구나.
0: 아, 가수들도 그렇게 하는구나.
1: 네. 막 뭘 하고는 있는데 가사 다 틀리고.
0: 아 진짜. 내가 썼는데도
1: 네, 멈출 수는 없으니까 막 하고 있는데 네. 뭐 말도 안 되는 거 막 부르고 있을 때도 있어.
2: 그래도 애드립이 생각난 거잖아.
0: 다행히도 본인이 노래니까 본인이 네. 만들어 드립해도 되잖아.
2: 아 그러네. 사람들 모르지.
1: 아, 제 창작입니다. 뭐 이런 거 그냥 가는 거지.
2: 아 그럼 되겠다. 네. 네. 개그맨들도 NG 같은 거 많이 내죠.
0: 많이 내죠.
2: 네. 아유, 아 너무. 네.
0: 아 어쨌든 사연자분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죠?
2: 네.
0: 권문경님인가요?
1: 네. 세 번째 합격.
2: 네, 진심으로 대단하다. 축하드립니다.
0: 진짜
2: 네.
0: 멋집니다.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작품 만날 텐데요.
2: 네, 디바의 웨블러 듣고 다음 작품 만나볼게요.
0: 광고까지 이어 듣고 올게요.

0: 가구 사진 보고 골라서 후회하셨죠?
1: 요한인의 할인 매장에는 다 있습니다.
0: 축구장에
2: 두 배. 우와!
1: 만져보고 보고 앉아보고
0: 임태성의
3: 요한인의
0: 할인 매장.
1: 이곳은 나의 단골이야.
4: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5: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6: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8: 지금 고속도로는 그리 정체가 심하지 않습니다. 서울 요금소를 기준으로 부산까지 4시간 30분, 강릉은 2시간 40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늦은 오후가 되면서 반대 도심 쪽으로 교통량이 더욱더 몰리는 상황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옥산 하이패스부터 청주휴게소 구간, 서해안고속도로는 서평택부터 화성휴게소 구간 가장 혼잡하고요. 영동고속도로는 인천방향으로 광교터널부터 반월터널 구간 속도 안 납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 쪽으로도 정체 심합니다. 노우지 분기점부터 송내, 또 사태산 터널 앞두고 정체고요. 그 밖에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감곡부터 여주까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박소영입니다.

0: 문천식 오나미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작사가 심연보 씨와 제라 씨 라떼 백일장 함께하고 있는데요.
1: 네, 이번 백일장 주제죠. 문자를 주제로 온 작품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0: 네, 이번에 들려드릴 작품은요, 정은경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1: 제목, 할머니 살려줘. 어느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는데 열산 손녀에게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2: 할머니 살려줘.
1: 정신이 번쩍 들어 시계를 보니 아침 6시 40분. 손녀에게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건가 싶어 급하게 답장을 보냈죠.
3: 아가, 무슨 일 있니? 일어나면 바로 할머니한테 전화해.
1: 걱정하며 기다리는데 아침 8시쯤 손녀에게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2: 할머니, 이거 비밀인데 내가 어제 학원 갔다 왔는데 엄마 눈이 토끼처럼 빨갛어. 아무래도 운 것 같아. 기분도 엄청 안 좋아 보였고, 근데 엄마랑 아빠랑 막 싸우는 거야. 그러다 안방에서 엄마 우는 소리가 들렸어. 예예.
3: 아유, 얘가 뭐라는 거야 지금?
2: 할머니, 할머니, 그래서 내가 안방에 휴지 갖다 놨거든. 근데 빨래가 다 돼가지고 엄마가 방에서 나왔는데 눈이 더 빨갛고 내가 놔둔 휴지를 챙겨서 나오는 거 있지. 그러더니 세수하더라고. 아무래도 또 온 거 같아. 유유. 그리고 할머니 있잖아, 엄마랑 아빠랑 말도 안 해. 할머니 듣고 있죠? 답장 좀.
3: 그랬어? 엄마랑 아빠랑 싸웠다고? 우리 아가 밥은 먹었고.
1: 손녀의 문자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2: 할머니, 그래서 나는 엄마 말 잘 들으려고 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책장 정리도 하고 옷도 혼자 잘 입었죠. 근데 오빠는 있잖아, 눈치 없이 엄마한테 로션 어딨냐고 물어봤다. 아, 그리고 이거 나만 아는 거야. 할머니도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았지?
1: 문자를 보니 무슨 상황인지 눈에 훤하더라고요. 손녀가 기특하기도 하고 짠해서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얼른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3: 우리 강아지도 걱정 많이 했겠다.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할머니만 알고 있을게.
1: 그리고 그날 저녁 손녀에게 또 문자가 왔습니다.
2: 할머니, 할머니, 엄마랑 아빠 화해한 것 같아. 너무 좋아. 하트.
1: 그날 손녀의 문자 덕분에 딸과 사이의 부부싸움을 생생하게 들었네요. 엄마 아빠들, 아이 앞에서는 조금만 덜 싸웁시다.
0: 아이고, 애기 너무 귀엽네요. 그죠?
1: 귀엽다.
0: 생중계, 생중계.
1: 생중계, 진짜.
4: 리포터, 리포터.
0: 리포터. 현장에 나와 있는 10살 통신원! 그래가지고.
1: 통신원! 네,
4: 지금 장난 아닙니다.
1: 왜 네.
0: 아이고야.
1: 아니, 이렇게 얘기해주면 할머니 입장에서도 좀 안심이 될 것 같아. 손녀가 다 상황을 알려주니까.
0: 너무 귀여운 게 비밀로 하래. 아,
1: 비밀로 하래. 웃겨. 근데 자기는 다 얘기하면서. 네.
0: 저는 가끔 말다툼하는데 우리 스페셜 DJ 오나미 씨는 네. 성격이 워낙 좋으셔갖고 안 싸울 것 같아요.
1: 약간 저는 그러실 것 같아요. 잘 안 싸우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싸워야 되는 상황이면은 이제 저 뭐냐 그 AI의 도움을 조금 빌립니다.
0: 어떻게요?
1: 그 친구한테 이런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막 하면 좀 현명하게 그 친구가 좀 대처하는 방법들을 많이 알려주더라고요.
0: 우와, 네. 그렇게 쉼표 네. 찍으면서 간다고요?
1: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알려주는 대사 이런 것들을 좀 네. 이렇게 조합을 해서 제 입맛에 맞게 바꿔가지고
4: 설계자네,
1: 이제
4: 설계자.
0: 와,
1: 싸움의 설계자네. 남편이 저를 이길 수 없습니다.
0: 우와,
1: 네.
0: 아, 남편이 똑똑하다.
4: 네. 이기는 싸움만 하는구나.
1: 네, 이기는 싸움. 요즘 이제 AI 이제 그 친구들이 많이 도움을 많이 주더라고요.
0: 아니, 현보님, 요즘 사람들 좋은데. AI 쓰는 건 알았는데 부부싸움에도 네. 쓰는 줄 몰랐어요.
4: 이렇게 활용되는 거는 거의 네. 전 세계 최초 아닌가요? 이렇게. 네.
1: 아니, 근데 이렇게 그 친구들 좀 감정이 없긴 해. 아.
4: 본인이 감정 넣잖아요. 근데
1: 그럼
4: 거기다가.
1: 이제 내 감정을 넣는 거죠.
4: 그치,
1: 여기다가.
4: 그치.
0: 와, 대단하다. 예쁘게. 이제. 처음 들었어요. 이런
1: 아, 그래요? 한번 써보세요.
0: 그래요?
1: 네. 아, 나중에.
4: 야, 근데 이거 되게 네. 되게 솔깃하는데요?
0: 그러니까. 근데 남희 씨 화 네. 났을 때 확 질러야 맛이 나잖아요.
1: 저는 확 안 질러요. 아, 그때는 말을 안 해요.
0: 이기는 싸움 하시는구나.
1: 네, 이기는 싸움 안 해요.
4: 전식 씨.
1: 네.
4: 확 찔르면 징겨.
1: 아, 맞아, 확 찔르면 안 돼.
4: 확 찔르면 네. 징겨.
0: 맞아. 꼭 후회. 꼭 후회. 나중에 사과해야 돼.
1: 좀 참아야 돼.
0: 사과해야 돼.
1: 참고.
0: 알겠습니다. 아, 하나 배웠네, 그죠?
1: 네. 예.
0: 아, 악뮤 노래 듣고 갈까요?
1: 네. 악뮤의 오랜 날, 오랜 밤 듣고.

0: 지라시 라떼 101장 문자를 주제로 한 마지막 작품인데요. 네네. 휴대폰 뒷번호 9805님이 보내주셨습니다.
1: 제목 딸의 결혼식. 딸아이가 결혼할 사람이라며 남자친구를 처음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0: 어려운 날.
1: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남이 남자친구입니다.
0: 싹싹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지만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 사람에게 한 번의 이혼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내 자신만큼은 평탄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 친구가 가자마자 딸에게 말했죠. 너 정말 그 사람이랑 결혼할 생각이야? 아니 딸, 왜 굳이 어려운 길을 가려고 그래?

0: 마음으로는 함께해주고 싶었지만 한번 어긋난 사이를 먼저 풀기가 쉽지 않더군요. 그렇게 결혼식 날 아침 딸은 먼저 집을 나섰고 저는 텅 빈 딸아이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방 한쪽에 벗어놓은 잠옷과 머리끈을 보니 그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우리 딸 오늘이면 정말 이 집을 떠나는구나.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딸아이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하나둘 떠오르면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혼자 눈물을 닦고 있는데 딸의 문자가 왔습니다.
1: 엄마, 그동안 내 고집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지? 그래도 나 엄마 딸로 살아서 너무 행복했고 감사했어요.
0: 그 말에 눈물이 더 왈칵 터졌습니다. 자식의 선택을 따뜻하게 안아주지도 못한 엄마를 딸이 먼저 보듬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전해지 못했던 진심을 담아 문자로 보냈습니다. 내 딸로 태어나줘서 엄마가 더 고맙다. 모질게 굴어서 미안해. 네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엄마도 믿어볼게. 꼭 행복하게 살아야 돼. 사랑한다 우리 딸. 몇 시간 뒤 신부 대기실에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꼭 껴안고 또 한 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동안의 서운함과 앙금을 녹이고 서로의 진심을 이어준 건 그날 주고받았던 따스한 문자였습니다.
1: 진짜 이 결혼할 때 특히 부모님과 이런 진심을 더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2: 남희 씨 그 MBTI F잖아요.
1: F죠.
2: 울었죠.
1: 저는
2: 네, 어땠어요?
1: 준비하는 기간부터
2: 네 결혼 울었어?
1: 계속 울었어요. 아. 그래서 결혼식 날은 한 결혼식 날은 네. 나오기 전에 이제 경미 선배님이 네. 저한테 우리 남이 오늘 얼마나 예쁠까 막 그러면서 그런 문자를 보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울고 나왔는데 매니저 동생이 차 그 축제차에 네. 제 사진을 다 붙여놓고 그 친구가 항상 옷을 추리닝이나 뭐 편한 옷을 입고 있는데 정장을 딱 입고 우산을 딱 들고 서 있는데 그 모습에 한번 또 울고 그렇게
2: 산보인크라이도 아니고 계속 울어.
1: 진짜 그 결혼식에 못 오는 사람들이 샵으로 또 막 찾아오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거에 또 울고
3: 한 명 한 명 볼 때마다 계속 눈물이 나는 거죠. 그냥.
1: 진짜 한 전 몇십 번 울었어요. 결혼식 날.
2: 그러셨군요.
1: 네.
2: 현봉이님 우리 아저씨들은 잘 안 울잖아요. 그죠?
3: 아 저는 계속 싱글벙글했던 것 같은데.
1: 아 진짜요? 아 진짜?
2: 제가 살아봤는데 형님이 그날 유독 네. 밝으셨어 표정이. 네.
3: 저는 그때 안 갔으면 못 갔어요.
1: 아니 저도 그렇긴 한데.
2: 아 그래. 근데 어머니 사연이 너무 뭐랄까 좀 따뜻해.
1: 아 따뜻해.
3: 그죠? 따뜻해
1: 맞아. 진짜.
3: 네.
1: 진짜. 근데 아빠들도 진짜 눈물이 많아요.
2: 그럴 것
1: 딸
2: 같아요.
1: 결혼할 때. 네.
3: 얘기 안 하고 계시다가
1: 네.
3: 그때까지 되게 근엄하게 계시다가 어느 시점에 이렇게 탁 하고 터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2: 그렇죠,
1: 그렇죠. 맞아요.
2: 심현보 씨도 여동생이 3명이나 했잖아.
3: 아, 그렇죠, 그렇죠.
2: 아빠 마음으로 보냈어.
3: 저는 큰 동생 갈 때는 네. 괜찮았는데 막내 동생 갈 때 약간 진짜 좀
2: 그치, 아빠 마음인 거지.
3: 울컥하더라고요.
2: 아빠 마음.
1: 맞아, 맞아.
3: 그런 기분 좀 느꼈었어요. 막내 네. 동생 갈 때.
1: 아, 그럴 것 같아. 울진 않으셨어요?
3: 좀 울었던 것 같아요.
2: 눈물 나지. 눈물
1: 맞아.
2: 나지. 저는 딸 4학년인데 네. 시집 안 보낼 거예요.
1: 아 왜요?
2: 아 여기서 시꺼먼 놈이어가지고 우리 딸 달라고 그럴 거 아니야. 바로 뻥 차버릴 거야.
1: 근데 울 것 같아. 선배님 울 것 같아.
3: 울 것 같아. 무조건 울 것 같아.
2: 내 딸, 내 딸 안 돼.
1: 아, 내 딸 안 돼.
2: 알겠습니다.
1: 네.
2: 아, 제이리베시 노래 Happy Things 듣고요. 광고도 듣고 어떤 작품의 장을 주실지 드릴지 얘기 좀 나눠볼게요.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조강.

0: 루키
1: 검색창에서 루키 파크 골프채 루키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4: 층은 달라도
5: 층은 달라도
4: 고민은 하나 더 난같이 더 나은 선택
3: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2: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애지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경상도 특유의 어사용 곡조로 부르는 벼베는 소리입니다.
1: 전도 해다 죽어
0: 해가 뉘엿뉘엿 저물 때까지 들판을 누비다 보면 처량한 신세타령이 절로 흘러나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2: 자, 광고 나가는 사이에 저희 제작진과 심현보 씨가 고민을 하셨거든요.
3: 네.
2: 오늘의 장원을 정해주셨는데 네. 심현보 씨 발표해 주시죠.
4: 네, 제가 실 라떼 101장 오늘 장원은요.
2: 과연?
4: 이분입니다. 9805님 딸의 결혼식.
3: 우후! 축하드립니다. 네, 이분께는요 네. 기본 선물 외식 상품권에 이어서 녹용 홍삼 세트까지 얹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맞아요. 아니 사실 3년 만에 받은 문자 사연도 쎘는데 이 딸의 결혼식이 네. 네. 너무 울컥한 사연이어가지고.

0: 맞아요.
1: 광고 나가는 동안에 계속 문천 씨 내 딸은 안 돼. 이렇게
2: 아, 아직 지금 왜?
0: 아니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네.
1: 벌써부터 지금 무슨
0: 네.
3: 예, 안 보냅니다.
0: 초등학교 4학년인데
3: 안 보냅니다. 네, 제가 데리고 살 겁니다. 자, 저희 백일장 새로운 주제를 알려드려야 됩니다. 문자가 지금 한 3, 4주 진행됐기 때문에 새 네. 주제 커피 되겠습니다.
0: 네, 가을에 딱 맞는 주제인 것 같은데요. 커피 하면 일단 종류부터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믹스 커피부터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라떼, 카푸치노.
3: 많죠, 많죠. 네. 심현보 씨 커피 좋아하시죠?
1: 좋아합니다. 저는 아메리카노 좋아하는 것 같아요.
3: 네.
0: 오, 아메리카노 무난하죠.
3: 또 노래 쓰시는 분이니까 이 사연도 아마 되게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커피랑 관련된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많을 것 같아요.
3: 그죠? 네. 진짜 많을 것 같아요.
0: 그리고 또 일반 사연, 시, 에세이, 소설 등등 형식은 굉장히 자유롭게 받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커피 사연 기다릴게요.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우리 현보 씨?
1: 네. 네. 지라시 홈페이지에 지라시 라떼백일장 게시판이 열려 있고요. 여기다가 남겨주시면 됩니다.
3: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스페셜 DJ 오나미 씨와 심현보 씨가 함께 처음 만나신 날인데
0: 네.
3: 어떠셨어요? 아까 우리 심현보 씨가 오나미 씨에게 노래를 네. 써줘야 되는지
0: 네네.
3: 천천히 생각해 오신다고 했는데
1: 네네네.
3: 어떻게 방송 진행해 보시니까요.
1: 오늘 좀 그 나미 씨랑 네. 대화를 나눠 보니까
3: 예, 예.
1: 아까 계속 우신 거
3: 네.
1: 3보 1크라이 하신 거 보니까
3: 네, 네.
1: 발라드 정서
3: 네.
1: 발라드 정서가 있으세요.
3: 있어요.
0: 저 발라드 굉장히 좋아합니다.
1: 정확한 타이밍이 오면
0: 적당한
1: 네. 타이밍이 한번
3: 고민해 보시면
1: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진짜 저 문천식 씨랑도 했는데 뭐.
0: 아, 네, 네, 하셨어요? 네, 네. 어떠셨어요?
3: 어떤
0: 그때?
3: 놈이라고 있는데.
0: 네. 네.
3: 곡을 너무 좋은 걸 주셔가지고. 네. 제가 글을 쓰는 바람에
0: 네.
3: 잘 망했습니다.
0: 망했어요. 네.
3: 죄송할 따름이죠.
1: 저기 남희 씨는
3: 네.
1: 가사까지 완제품으로 우리가 납품을 완제품으로 갈게요.
0: 그게 낫죠.
3: 아, 누가 손대면 안 되더라고요.
0: 안 돼.
3: 현보이는 작품은 네. 누가 손대면 안 돼.
0: 그냥 한 사람이 하는 게 낫죠.
3: 그게 나아요.
0: 네. 네.
3: 그래요.
0: 기대하겠습니다.
3: 네. 신현보 씨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세요.
3: 다 다음 주겠네요.
0: 네.
3: 끝곡 뭡니까 남희 씨?
0: 네. 끝곡으로 브라운 아이즈의 위드 커피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내일 오후 4시 5분에 돌아올게요.
0: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1: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MBC 재난정보.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에는 한 세대의 화재가 이웃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평소 우리 집 소방시설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한데요. 소화기가 있는지, 감지기와 가스누설 경보기는 정상인지, 스프링클러 헤드 주변을 물건으로 막아두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주세요. 완강기가 설치된 세대라면 위치와 사용 방법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피 공간이나 경량 칸막이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아야 하는데요. 화재가 난 뒤에 확인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우리 집 소방시설, 평소 한 번의 점검이 가족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화재 예방 꼭 지켜주세요. MBC 재난정보였습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6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와 최근 만찬 회동에 대해서 이번 당시 위로 전화통화를 하던 중 만나기로 해서 귀국 후 만찬 회동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청래 좀 그만 괴롭히시라 너무 잔인한 듯이라고 적은 누리꾼의 글을 공유한 뒤 정 전 대표는 어둠과 죽음의 시대, 내란의 밤을 함께 건너온 동지라면서 정 전 대표가 전당대회 직후 자주 만나고 싶다고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누리꾼을 향해서는 사물을 바른 시각으로 받아들여보면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1년 만에 거리로 나선 국민의힘이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 검찰청 폐지 등 안보 사법 이슈를 전면에 내걸고 이재명 아웃, 이재명 응징을 외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이재명 정권 심판 민생 회복 안보 수호 국민 행동 대회를 열고 집값 폭등과 주식 폭락 이재명을 응징하자 경제 파탄 안보 실종 온 국민이 분노한다 제멋대로 농지조사 재산 강탈 규탄한다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었습니다.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의 남북대화 일축 발언 하루 만인 오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아침 6시 30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한 발이 700km 이상을 비행했고 재원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으로 군장병 3명이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지 사흘 만입니다. 북한 김여정 부장은 북한군 지뢰로 인한 것이라는 군 당국

0: 발표에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주장했고 우리 정부의 대화제의에 대해서도 자작 광대극, 대꾸할 가치 없는 망상이고 넋두리라고 일축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 들어 15번째, 지난달 20일 이후 13일 만입니다. 송다빈 선수가 생애 첫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태권도 겨루기 대표팀에 이번 대회 첫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송다빈 선수는 일본 도요아시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태권도 겨루기 여자 67kg 초각부 결승에서 중국의 무원저 선수를 라운드 점수 2-1로 꺾었습니다. 한국이 이 체급에서 금메달을 딴 건 2018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 이다빈 선수 이후 8년 만입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제주 애월읍 도로에서 자전거와 버스가 충돌해 자전거를 운전하던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부산 18도 등 8도에서 1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오전 부산 경북 동해안에 늦은 밤부터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상권 일부 내륙, 제주도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존 컨스터블 같은 영국 화가의 풍경화엔 구름이 참 멋진데요. 해양성 기후에다 바람이 많은 덕분이기도 하죠. 나이덕 시인도 영국에서 안식년을 보낼 때 그 구름에 매혹됐는데 웬걸? 한국에 돌아와 보니 우리나라 구름도 역시나 못지않게 근사하더라. 그래서 알았다죠. 아, 그땐 안식년이라 하늘을 보고 지내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이구나. 내가 잃어버린 건 구름이 아니라 구름을 바라볼 시간과 마음이었구나. 하늘이 처음 열린 개천절. 그 김에 고개를 들어서 좀 오래 바라볼까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언제부터였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 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명함이 좋다.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0: 김태형의 뉴스 하이킥.
1: 10월 3일 토요일 개천절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저는 뉴스 큐레이터 김큐 김치영입니다. 개천절인 오늘 국민의힘이 서울 도심에서 약 1년 만에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규탄하는 여론전에 나선 건데요. 그런데 당내에선 환장할 노릇이란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코앞에 둔 국정감사 준비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데 장외로 나가는 게 맞냐는 거죠. 더구나 앞서 당에서 장외투쟁에 선을 그어놓고 하루 만에 말이 바뀌면서 국민의힘 지도부 간 엇박자가 노출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검찰청 깃발이 내려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닻을 올렸습니다. 두 기관 모두 아직 수장이 공석인데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로 보내졌습니다. 여권에선 김지용 후보자와 일부 검찰개혁 강경파를 두고 누가 진짜 친윤이냐는 논쟁이 뜨겁습니다. DMZ 북한 지뢰 폭발 사고를 놓고 계속되는 여야의 공방까지 일부와이브 정치면 주말 토크 정말 토크에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0: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럼 광고 듣고 정말 토크로 시작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3: 안전화.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저기요, 몇 층이에요?
5: 32층이요.
4: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5: 가치,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4: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1: 한 주간 정치 뉴스에 대한 진짜 토크, 정치면 주말 토크, 정말 토크.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우리 성치훈 부대께서는 이제 유부에 진입하신 거죠?
3: 아, 예.
1: 결혼 뭐 네. 신혼여행 잘 다녀오셨습니까?
3: 예, 잘 좀 탔습니다. 예. 지금 화면을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원래 까맸지만 더 탔고 2주 전 공교롭게 딱 하이킥 하는 시간에 네. 식을 치러 가지고 그래서 2주 동안 못 나왔습니다. 네.
1: 새 세상이 열리신 것 같으십니까?
3: 행복합니다.
1: 표정과 약간 실제가 다른 것 같긴 한데 네. 알겠습니다. 이제
2: 제가 네. 결혼을 뭐 한 이미 23년 전에 한 선배로서 어떻게 사느냐는
1: 거의 결혼하셨었어요? 네.
2: 아유 네. 어떻게 사느냐는 네. 그 사람의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르니까 정말 마음을 잘 먹으시기 바랍니다.
1: 유부 선배로서 네. 또 조언까지 해주시고 자 정치 토크로 들어가겠습니다. 개천절인 오늘 국민의힘이 서울 도심에서 장애 집회 열고 이재명 정부 규탄에 나섰습니다. 의원들하고 당협위원장 등 많이 참여했는지 좀 궁금한데 정광재 대변인 말씀부터 들을까요?
2: 네 오늘 그 집회 현장에 현역 네. 의원이 한 60명 왔다 그래요. 그동안 뭐 장동혁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 간에 엇박자 있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네. 오늘은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 대표 다 같이 참석했고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현역 의원 60명이니까 전체 뭐 109명의 의원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봐야죠. 원외 위원장들도 많이 오셨고 집회 측에서 추산한 게 20만 명이더라고요. 근데 네. 누구나 잘 아시겠지만 집회 측은 굉장히 그 참석 인원을 좀 부풀려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죠. 이건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네네. 과거에 집회했을 때도 뭐 100만이 모였다 이렇게 했으니까 20만 명 모였다고 해서 아 그게 뭐 20만 명이 되느냐 이렇게 비판적으로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 뭐 한 4, 5만 명 정도 모였으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근데 이제 사흘 뒤 국정감사인데 국감을 코앞에 두고 한창 바쁠 시간인데 이 시점에 장애 집회를 나간 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국감 직전에 이렇게 장애 집회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평가도 해보고 뭐 효과에 대한 전망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당내에서도 뭐 환장할 노릇이다 이런 뭐 얘기가 나왔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2: 그런데 그거는 네. 당내에 여러 의견들이 있잖아요. 한 방향으로만 딱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는 뭐 그 장동혁 지도부가 하는 정치 행보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장애 집회가 필요할 때는

0: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3일에 혹시 아시겠지만 조국 전 법무장관 지명을 두고
1: 네.
0: 그때도 당시에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보수 정치 세력들이 자발적인 집회를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인 적도 있어요. 뭐 국감을 앞두고 왜 이런 장애 집회를 하느냐라는 비판적 의견보다는 지도부가 이런 때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특히 부산 북한의 네네.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너무나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안보 불감증과 대북 굴종 외교에 대해서 분노하는 보수 세력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에서 이렇게 동원한다고 해서 이런 정도 사람들을 모긴 어렵거든요. 거기에 호응하는 일부 유권자 국민 네네. 여러분께서도 많이 나와주신 것 같아요.
1: 성친부대 말씀 좀 들을까요?
2: 많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네. 볼 때는. 그리고 지금 연휴 기간이거든요. 월요일까지 공휴일이기 때문에 지금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도심에 차가 많지가 않아요.
1: 네네.
2: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많은 분들 지금 휴가 지나러 가신 상황 속에서 왜 이 날짜를 잡았는가. 국민들이 느낄 때도 왜 연휴 기간에. 전 보좌진들이 가장 이 환장을 노릇이라는 거는 보좌진들이 많이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지금 작년에도 뭔가 장애 집회하고 할 때 보좌진들이 되게 볼멘소리 하는 거 국힘 쪽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사실 국감 기간에 의원들보다 진짜 보좌진들이 진짜 바쁜데 이 시기 아마 동원됐을 거거든요. 의원실별로 몇 명 이런 거 다 분명히 동원돼서 우리 당도 집회할 때 동원 시키니까 그 보좌진들 일 못하고 여기에 불려가는 그런 것들 내부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걸 그럼 왜 했을까?
1: 네네.
2: 장동혁 대표가 저 한동안 저도 하이킹 나와서 장동혁이라는 세 글자를 말을 안 한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1: 민주당이 이슈에... 워낙 문제를 많이 일으키시니까.
2: 아, 네, 죄송합니다. 그건 맞죠. 근데 뭐 야당에서도 뭔가 그거에 대한 뭐 날카로운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장동혁 대표가 사실 주도하지 못했고 이슈에 본인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무리한 좀 장애 집회를 장동혁 대표가 주도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하면 좀 본인 메시지나 본인의 이런 장애 집회에서의 올림픽 공원에서 하던 그 집회에 네네. 동원됐던 사람들도 여기 와서 자기 목소리에 박수를 쳐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효과가 있는 장애 집회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그 국힘도 이 장애 집회를 3일날 한다 안 한다 뭐 이거 가지고 얘기 나올 때쯤에 원내수석 대변인이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라면서 장애 투쟁 가능성 없다고 본다라고 얘기했다가 그날 의원총회 결과 3일에 한다 이렇게 또 얘기가 바뀌었거든요. 그럼 의원들도 원했다는 건지 아니면 지도부가 밀어붙인 건지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 간에 또 엇박자가 노출됐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건 실제로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겁니까?
0: 처음에 최수진 네. 원내수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었을 때는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의원총회에서 지도부가 10월 3일에 있는 장애 집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하게 좀 어필을 했고 의원들이 추인을 했으니까 진행이 된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뭐 지도부 내에 갈등이 있었다라고 네.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정점식 원내대표나 장동혁 대표가 같은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가 9월 달에 한 번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워낙 뭐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좀 네. 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지만 장애 집회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참석했고 의원총회를 통해서 추인받은 결과니까 뭐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네. 큰 게 노출될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고 오늘 장동혁 대표가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는 분들은 혹시 뭐 부정선거 관련해서 또 이런 국민 정서와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는 분도 있었는데 오늘 한 얘기는 저는 장동혁 대표가 아주 야당 대표로서는 선명하게 많은 좋은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게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는 측면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북한 메시지라든가 네. 검찰 해체라든가 오늘 또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했잖아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너무나 좀 미온적이다라는 그 걱정하신 분들 많은데 이런 점을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린 거는 잘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 오늘 정경재 대변인이 다른 때하고 달리 장동혁 대표를 좀 칭찬을 많이 하시네요.
0: 칭찬하는 건 아니고 네. 장동혁 대표가 이제 장외 집회를 했잖아요.
1: 네.
0: 뭐 저도 이제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뭐
1: 오늘 못 가서 여기서 이렇게 막 칭찬하시는 뭐
0: 그런 건
1: 아니세요?
0: 아닙니다. 그런데 네. 제가 걱정했었던 다른 메시지, 예를 들어서 뭐 극우 성향의 다른 그 정치 집회와 뭐 이렇게 좀 혼합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국민 정서와 조금 결이 다른 얘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탄핵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
1: 네.
0: 또 외환죄다 지금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하는 건 이런 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국민 정서가 그런 쪽으로 가진 않는데 그거를 당 대표가 이런 장애 집회에서 나와서 선도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얘기는 안 했거든요.
1: 그럼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0: 보니까 오늘 장대욱 대표가 집회에서 한 얘기들 조금 보죠. 이성을 상실한 이재명 독재 대한민국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 이런 발언 나왔고요. 나라 망쳐놓고 밤낮 없이 SNS만 하고 있다. 성친부대 말씀 좀 듣겠습니다.
1: 지금 뭘 독재를 한다는 독재 프레임을 자꾸 씌우려고 하는 건데 뭘 독재를 한다는 거죠. 최근에 있었던 중폭 개각에서 두 명의 인사가 결국 철회가 됐고 그런 것들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뭐 자꾸 독재하는 거죠. 그리고 SNS요. 뭐 만약에 다른 일정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뭔가 그런 것들을 SNS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일할 거 다 하시고 밤에 SNS 하는 게 또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뭐 표현이나 이런 것들 네네. 야당이 볼 때 부적절하다 뭐 저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밤낮 없이 아니 밤낮 없이 일하면서 SNS 하는데 그게 뭔 상관이에요. 아, 본인들이 모셨고 본인들이 만들었던 대통령은 밤낮 없이 술 먹었었잖아요. 술 먹었던 대통령을 모셨던 분들이 지금 밤낮 없이 뭐 일하면서 SNS도 하면서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네. 비판하는 게 과연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역시나 저는 오늘 나온 메시지로 봤을 때 장애투쟁을 하는 목적이나 이런 거에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만약에 아까 조국 전 장관 옛날 수년 전 그 집회를 얘기하셨는데 그때는 임명을 강행했었잖아요.
0: 네.
1: 임명을 강행했고 그거에 대한 반대 목소리 막 나왔던 집회가 있었던 건데 그 김성원 후보자 결국 자진사퇴했고 임명 안 됐고 그런 다음에 지금 무슨 목적을 갖고 장애 집회라는 건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뭔가 한 인사에 대해서 아니면 뭐에 대해서 뭔가 이거를 철회할 때까지 우린 장애 집회를 계속 하겠다라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뭔가 좀 뭔가 허상에 대고 뭔가 그냥 계속 독재다. 뭔가 그 SNS만 하고 있다.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장동욱 대표가 그냥 뭔가 관심 받고 싶어서 나온 집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0: 오늘은 정점식 원대가 더 세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존재 자체가 헌법파괴, 사법파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일부 최고위원들은 이재명은 내려와라 뭐 선창하는 등 좀 강경한 발언이 나왔다고 하네요.
2: 이 정도 발언은 뭐 야당이 장외 집회에서 본인 우리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인 네네. 집회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걸 동력으로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이걸 추구한 것과는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장외 집회에서 나온 정치적 구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오늘따라 되게 정원재 대변님이 장동혁 지도부에 상당히 우호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0: 장외 집회 못 가서 그러신 거 아닌가요?
2: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왜냐하면 네.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국민의힘의 이제 당직은 맡고 있지 않지만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이런 토론 프로그램에 나오게 되잖아요.
0: 네네.
2: 그런데 또 한편으로 지나치게 이 당대표 일정과 관련해서 행보와 관련해서 비판만 하면 이게 또 자꾸만 당내 분열의 요소가 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뭐 제가 말하는 게 그런가요?
1: 아,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일부 최고위원이라고 했지만 제가 안 봤지만 조광한 최고위원이나
0: 네.
1: 아니면 김민수 최고위원 둘 중에 한 명일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입에서 이재명 뭐 내려와라 하약 이건 저는 국민들 공감 못할 목소리 같은데 평소와 뭐, 좀 다르네요.
0: 대변인께서는 네. 이제 장애 집회라는 특성을 좀 고려하면 그런 발언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뭐 오늘 장애 집회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 부산에서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2028년 총선의 주요 전장은 한강이 아니라 낙동강, 부산이고 이곳에서 승리하겠다면서 개헌을 거부하는 국민의힘보다 오히려 민주당이 YS 정통성을 더 계승하고 있는 세력으로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보수를 좀 파고들려고 하는 전략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 성친부대 말씀부터 들을까요?
1: 일단 수도권도 중요하지만 부산이 지금 2년 전 총선 때도 저희가 영남에서 부산 한석 그게 전재수 현 부산시장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전재수 시장도 시장으로 가시면서 의원직 내려놨기 때문에 지금 영석입니다. 영남 지역이 영석이기 때문에 영남 지역에서 의석 우리가 만연을 딴 10석도 넘어갔었는데 그 중심에는 부산이 당연히 있었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대표 체제에서 뭔가 이 부산에 대한 의석들을 좀 탈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부산을 지금 가신 거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저희 당에서 집권 여당에서 해야 되는 행보라고 보고요. 2년 뒤 총선 때 임박해서 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부산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거에 대한 지금 3개월, 4개월, 6월 지방선거 때 어쨌거나 부산시장을 승리를 했잖아요. 부산 민심이 무조건 민주당에 반하는 민심이 아니거든요. 잘하면은 신뢰를 얻으면 충분히 2년 뒤 총선에도 의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김민석 대표가 행보를 하신 거라고 봅니다.
0: 장동혁 대표가 뭐 어쨌든가 오늘 국힘이 서울서 장애투쟁하는데 김민석 대표는 부산으로 가서 이제 청년 파고들기에 나선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2: 김민석 대표의 이번 행보가 보수 세력의 일부를 민주당이 자임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셨는데, 그러려면 지금 북한 지뢰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지금 가서 YS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이 민주당이다 이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수 세력의 가장 중요한 것이 튼튼한 안보예요.
0: 네.
2: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그동안 그 민주당이 집권할 때마다 굴종적이다, 뭐 대화에 집착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받아왔는데, 북한군이 매설한 MDL 지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뭐 보수 세력의 일임 일부를 우리가 담당하겠다라고 하는 게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을까요? 저는 정말로 보수 세력의 일부까지 담당하려는 의지가 네네. 있다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뭐 보안수사권 폐지라든가 개혁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강경 세력들이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두질 않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정말 구호뿐인 보수 세력화 네네. 추진한다? 여기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저희가 뒤쪽에 북한 지뢰 얘기가 순서상 있긴 한데 그래도 반론을 듣긴 들어야 되겠습니다.
1: 저는 네. 국민의힘이 뭔가 보수라고 얘기, 뭔가 안보 얘기할 때마다 그거야말로 구호뿐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북한이 지금 적대적 도국가를 얘기한 것도 23년 윤석열 정부 때고요. 그리고 그 요새화되고 있는 거 DMZ 징크가 요새화되고 있는 거 한 건 24년. 그때도 보수 정부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 뭔가 국민의힘 정부 때 그렇게 안보를 중요시하고 북한에 적대적으로 막 하셨던 분들, 지금 북한의 이런 요새화 지뢰 문제 이런 것들 다 그때부터 뭔가 더 심각해지고 하나도 해결 못했잖아요. 근데 대화하겠다는 대화를 통해서 대화를 하는 게 우리가 뭐 북한이 좋아서 대화합니까? 국민들의 안전,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 굴종적 외교다. 그럼 굴종적 외교 안 하셨던 보수 정부 때는 대체 뭐 했냐는, 무슨 발전이 있었냐는 거예요. 대북 관계 더 악화됐고 피해는 더 심해졌고 관계는 더 악화되면서 지금 북한의 저 태도는 더 기고만장해졌고 아무것도 뭔가 바로잡지 못했으면서 뭔가 안보하는 게 그거야말로 구호뿐인 안보 아닌가요?
2: 근데 이제 적대적 두 국가론과 관련해서 북한이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적대적 두 국가론, 이 두 국가론에 대해서 우리 측이 호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일 먼저 호응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비서실장, 지금 통일부 장관을 하고 있는 정동영 장관, 이런 분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 주장하니까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어요. 그 국경 요새화, MDL 이북 지역에 대한 북한이 요새화를 추진하고 네네. 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그것이 MDL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 윤석열 정부 때는 적어도 경고사격해서 그것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았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이재명 정부 시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을 두고 전 정부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1년 4개월 지난 집권 세력과 이재명 대통령으로서 할 얘기는 아니죠.
1: 아니요. 원활하게 진행 막았다고 지연시켰다고 저는 느끼지도 않고요. 윤석열 정부 때 그렇게 해서 날아온 게 뭐였죠? 오물풍선 날아왔고요. 거기서 굉음방송, 이상한 방송하면서 적경 지역에 있는 국민들의 피해가 막심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무슨 안보라고 저희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0: 알겠습니다. 저희가 뒤쪽에서 조금 시간 남으면 이 DMZ 지뢰 관련된 얘기는 조금 더 하기로 하고요. 검찰청 이제 깃발이 내려갔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이 어제 닻을 올렸는데 중수청 개청식은 성대하게 진행된 반면 공소청 개청식은 간소하고 비공개로 또 진행이 됐습니다. 현판식도 없었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두 분의 소회도 좀 들어보면서 얘기를 좀 들어보죠. 먼저 정광재 대변인 하십시오.
2: 공소청과 중수청이 개청하는데 네. 두 청의 수장이 모두 공석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 전에 확정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라면 충분히 예견된 일정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공석 없애고 수사 역량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만들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수청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 정원이 2,800명이거든요. 지금 확보한 인력이 1,900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68%만 확보했습니다. 이 가운데 간부급 5급 이상이 600명 정도가 정원인데 200명밖에는 확보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발생하는 인력의 부족에 따른 그 수사 공백 이거 네. 어떻게 할 겁니까? 본인들이 검찰을 없애고 그 검찰의 대부분의 권한을 중수청으로 옮기기로 했다면 적어도 그 공백이 없도록 준비했었어야 하는.

0: 되는데 그러진 못하고 더군다나 중수청장 그 후보자의 인선을 두고 본인들끼리의 자중질환으로 아직 국회에서 임명 청문회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거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개청은 했는데 지금 두 기관 다 수량이 없는 상태여서 현장에 혼란이 있다. 이 지적은 뭐 뼈아프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긴 하고, 이제 여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저희가 좀 나눠봐야 되는데 입으로 넘어가서 성친부대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가을이 되면서 요즘 부쩍 해가 짧아졌습니다. 벌써 일몰이 시작돼 지금 하늘에 주황빛 노을이 천천히 번져가고 있는데요. 내일은 비 소식이 좀 들어있습니다.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부산, 울산, 경북, 동해안 지방 그리고 늦은 밤부터는 서울,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 지방에 비가 올 텐데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중부지방에 5에서 30mm가량 비가 예상되니까요. 야외 활동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비교적 수월한데요. 서울 시내 특히 광화문과 종로, 시청 일대는 집회 때문에 많이 밀리고 강남 도산대로 북은 축제 여파로 혼잡하니까 이동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박수영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4: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5: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2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정말 토크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1부 말미에 이제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개청한 거 얘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기관 다 지금 수장이 없는 상태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광재 대변인이 비판적인 목소리로 좀 말씀을 좀 많이 하셨는데 성치훈 부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6: 뭐 수장이 부재한 것 그리고 현장에서의 준비가 부족하게 보여지는 것 이거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 비판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78년 동안 검찰이 독점해왔던 수사와 기소 권한 이런 것들을 악용해왔던 남용해왔던 검찰이라는 기관이 이제 그것을 못하도록 막는 것에 방점과 목적이 찍혀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너무 야당이 그런 것들을 강구한 채 너무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국민들의 뭔가 삶이 이제 다 망가질 것처럼 뭔가 공포 마케팅을 조장하고 있는 것. 오히려 야당이라면 네. 야당이 지금 소수야당이잖아요. 그럼 다수당인 민주당 이런 개혁의 의지를 갖고 뭔가 추진하고 있는데 불안한 부분이 보인다면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야당의 목소리로 내줘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망할 거다, 끝날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다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적절한 야당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아까 말씀드린 수장의 부재 특히나 중수청 같은 경우에는 야당의 뭔가 목리나 발목 잡기가 아니라 우리 진영 내부에서의 그런 네. 문제점들 지적들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저는 참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5: 이제 뭐 이게 되네 안 되네 뭐 이거 논란은 의미가 없고 이제 공소청하고 중수청이 닻을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빠른 안정을 위해서는 뭐가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정광재 대변인.
7: 글쎄 이 수사 공백을 어떻게 막을 거냐 그리고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누가 어떻게 견제할 거냐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지금 일선 경찰 14만 명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경찰과 중수청이 모두 행안부 내 조직으로 존재하게 되거든요.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검찰개혁을 얘기하면서 경찰에 대해서 검찰이 견제할 수 있고 경찰도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얘기했었는데 네. 지금은 경찰 권력이 너무 비대해지게 되는데 그 비대해진 권력이 또 하나 수사 노하우가 충분히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검찰이 고도의 그 수사 노하우를 갖고 있었는데 그 중수청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 갖고 있던 그 수사 노하우의 부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보안수사권이 완전 폐지됐잖아요. 그러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민생사범의 그 피해들이 나오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아직 어떤 식으로 나올 거다라고 네.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부작용들이 나왔을 때 그걸 제도적으로

0: 으로 민주당이 빨리빨리 법안을 고쳐서 그러면 할 건지 여전히 뭐 수사 기소 분리에만 집착해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1: 당장 지금 눈앞에 있는 거는 이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안을 지명 24일 만인 그제 국회로 보냈습니다.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가 남았는데 이건 행안위에서 하잖아요.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여야 행안위원들 현재 기류가 어떤지 궁금한데 이 성치훈 부대부터 말씀 좀 주십시오.
2: 일단 행안위에서 하는 것 지금 김지용 후보자 반대하는 우리 당의 그 우리 당뿐만 아니라 그 강성 의원들이 다 법사위에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중수청은 행안위 소환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셨던 분들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반대했으면서 결국 지금 인사청문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건데 저는 행안위에 계신 특히나 집권여당 우리 당의 이런 그 인사청문 위원들은 이 김지용 후보자가 어떻게 중수청을 이끌 수 있는지 이 역량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독립적인 기구를 어떻게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서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인사청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럽게도 지금까지 김지용 후보자가 적절한 인물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가 아닌 이 사람이 사상적으로 뭔가 친윤이냐 아니냐 이것만 네. 지금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저는 그 강성 의원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야 친윤이고 그런 거 상관없고 우리가 듣고 싶은 거는 그래 너네가 78년 만에 체제를 바꿨는데 이 사람 그 기간 잘 이끌 수 있는 거 맞아? 역량 있는 사람 맞아? 이거 듣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뭔가 그림과 상들을 잘 보여드릴 수 있는 청문회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만약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를 법사위에서 했다면 어떤 모습이 났을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특히 이제 민주당 김용민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이분들이 이제 김지용 후보자를 친윤검사 출신이라고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0: 저는 그 지금 300명 국회의원 있잖아요. 네.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 김용민 의원이에요. 이분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도대체 어떤 소신과 철학 아니면 그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계기를 갖게 됐는지 궁금할 정도로 그냥 검찰은 무조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중수청장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이제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곳이잖아요. 중대범죄 수사를 맡았던 노하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던 조직이 검찰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하는데 그 자리에 누가 가서 제일 일을 잘할 수 있느냐 연착륙해서 조직을 안정화시킬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검찰 출신 중에 뽑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검찰 출신이니까 안 된다.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했기 때문에 안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도 굉장히 빈약하다고 봐요. 저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징계를 당시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추진했는데 그 징계에 반대한다고 했다. 그래서 친윤 검사라고 한다면 그때 그 검찰에 있던 정말 99%의 검찰 다 친윤 검사입니다. 근데 왜 그때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징계에 대해서 반대했느냐? 그것이 법률적 헌법적 가치에 위반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오히려 이분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그분에 대한 재기 수사를 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 걸 고려한다면 특정한 사건 하나만 골라서 이 사람이 친윤이기 때문에 중수청장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아니 일 잘할 사람 뽑아야 되는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이렇게 그 발목 잡기만 하고 있으면 소는 누가 키우냐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1: 김지용 후보자가 이제 친윤 검사라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은 뭐라 하는지도 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0: 뭐 개인적으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뭐 한동훈 의원이 갖고 있는 생각은 명확한 것 같아요. 당시에 검찰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도구지 특정 뭐 정치 집단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악마화해서 검찰 해체하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고 그 김지용 후보자나 이런 분들과 개인적 인연들은 물론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걸 제가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서 김지용 후보자가 친윤이란 건 납득이 어렵다라고 하면서 직접 반박을 했지 않습니까? 김지용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 교사 무혐의 사건 재기 수사를 명령했다가 윤석열 정부 때 좌천됐다. 또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이성윤 의원도 검사 출신인데 이분들은 어찌 되겠느냐라고 언급을 또 했단 말이죠. 성친부대 말씀 듣겠습니다.
2: 그러니까요. 이 친윤 검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좌천됐던 시기가 또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이분은 꽃길 걸었던 분이고요. 반대로 윤석열 정부 때는 좌천됐던 사람인데 뭘 더 설명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니까 저는 박은정 의원, 김용민 의원, 추미애 지사 이 세 분이 대표적인 분들인데 이분들이 김지용 후보자를 비판하는 거는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친윤 검사라가 아니라 친 박은정이 아니라서 친 김용민이 아니라서 친 추미애가 아니라서로 생각합니다. 본인들 마음에 그냥 안 드니까 반대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인사권 침해입니다. 저는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근거가 뭔지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친윤 검사라는 거 아니라는 거 검사하셨던 분들은 다 안 돼요. 친윤 검사 라인이 누구고 누구고 근데 네네. 검사 출신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우리 당은 김기표 의원 같은 경우도 검사들은 다 안다. 누가 친윤 검사인지. 근데 이 사람 친윤 검사로 분류되던 사람 아니다. 근데 박은정 의원 검사 출신이잖아. 알 겁니다. 알면서도 이러는 거거든요. 알면서도 이러는 거니까 저는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는 건지 아무래도 본인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본인의 정말 계속 지금 의혹 제기되고 있는 본인의 남편과 네네. 관련된 문제 제기 이런 것 때문에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건지 추미애 지사 같은 경우는 본인의 전 사적 감정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언급되었던 징계 관련해서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기 때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적 감정을 여기다 풀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사적 감정 때문에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78년 만에 지금 받고 있는 제도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는 거는 같은 진영에 있는 분들이 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언급이 좀 되긴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서로 뭐 당신이 찐윤 아니냐 뭐 약간 이렇게 가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찐윤은 이성윤 의원하고 박은정 의원 남편인 이종근 전 대검 형사부장 아니냐는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최은순 씨 모해위증 교사 사건을 처음에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했을 당시에 지검장이 이성윤 의원이었고 박은정 의원 남편인 이종근 당시 대검 형사부장은 최은순 씨 사건이 재안고로 넘어왔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뭉개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거죠. 이후 이제 대검 형사부장으로 김지용 후보자가 오면서 이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졌던 거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정광진 대변인 말씀 들을까요?
0: 아니 박은정 의원의 남편이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했는지 안 친했는지 이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아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보면 정말로 이분들은 도그마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국민 전체적인 정서가 안 좋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때를 묻히면 이 사람에 대해

0: 그런 사람이 앉히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박은정 검사 남편이 어떤 그 검사 네. 생활을 했는지 이런 것까지 알 필요 있어요, 사실 우리가?
1: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박은정 의원은 이제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 SNS에다 반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은순 씨의 재항고장이 2021년 5월 17일 접수됐다라고 언급하면서 5월 말 배당됐을 것이고 남편은 6월 초 발령받았는데 누가 무슨 사건을 뭉갰다는 거냐. 남편은 윤석열 정부 때 법무연수원으로 자천됐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 표현이 이제 걸려요. 5월 말 배당됐을 것이다. 이건 약간 추측에 가까운 발언이기 때문에 그쵸. 명확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2: 그 표현도 네. 별로 설득력이 없고 거기에 5월 말 배당됐을 것이고 배당됐다 칩시다. 5월 말에 배당이 된 다음에 남편은 6월 초에 발령받은 이게 뭐 해명이 되는 거죠? 자, 발령받아서 왔는데 배당받은 사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을 안 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갖고 저희도 말하는 게 박은정 의원의 논리라면 이건 또 친윤이냐라고 저희가 되묻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해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렇게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은정 의원의 이런 목리 때문에 네. 정말 이런 계속해서 이 사상 검증하듯이 그래서 친윤인가 아닌가를 검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저는 이분이 자 제가 검사 출신으로서 이 사람을 아는데 수사 역량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수청을 이끌 역량이 없다라고 주장하면 그 비판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하고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박은정 의원 정말 작작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표현을 좀 세게 하셨는데
0: 아, 이러니까 네. 이러니까 저 박은정 의원이나 뭐 김용민 의원이나 당내에서 저는 이렇게 가면 결국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중수청이 생기고 뭐 검찰청 없어진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발목 잡는 사람들로 인해서 제대로 구실도 못하는 상태에서 발족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래요. 본인이 의지가 있었다면 그냥 김지용 후보자를 훨씬 더 일찍 국회에 청문 요청을 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 그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도 주저주저하다가 결국 민주당 네. 강성파에 밀려서 완전 폐지로 간 거 아니에요.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은 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본인의 인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송부를 이렇게 늦게 하는 것 자체가 아, 국정을 좀 방기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1: 결국에는 이제 그 인물에 대해서 이제 출신 뭐 성향 분석 이런 것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걸 주장하는 분들의 부분까지 이제 다 파고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은정 의원이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윤석열에 맞섰던 검사들 모두 법무연수로 자천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 때 김주영 후보자가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간 건 자천이 아니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 당시 박은정 의원도 법무연수원으로 보내진 게 아닌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으로 보내졌으니까 이건 그럼 또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런 반발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2: 이거를 네. 자기의 그런 인사도 설명을 못하면서 법무연수원에 다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좌천되는 게 어디로 가면 좌천인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사가 좌천성으로 광주지검 갔다는 것도 모두가 끄덕이면서 듣고 있는 건데 법무연수원 아니니까 내 기준으로 봤을 땐 이건 좌천이 아니다. 이 말이 무슨 설득력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박은정 의원의 말에 아, 더 이상 귀 기울여주고 싶지가 않은데 이것 때문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뭔가 우리가 검증해야 네. 될 부분들을 검증 못하고 있는 게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빨리 그래서 전 아까 앵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다행인 것 같습니다. 행안위에서 인사청문을 하게 된 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분들의 목리를 계속해서 전 들어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1: 공소청하고 중수청이 문을 연 어제 김지용 후보자 지명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국민의힘이 아닌 바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이걸 또 했습니다. 대통령의 설명에도 김용민 의원이 계속 공개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유를 분석해보면 정광길 변호사 어떻게 보이십니까?
0: 저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으니까.
1: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인물이라고 네, 아까 말씀하셨죠.
0: 그냥 이해하기 네. 어려워요. 이분이 왜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히 탈레반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지. 뭐 생각해 본다면 본인 법조인이잖아요. 법조인으로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모순을 많이 느꼈나? 이렇게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김용민 의원도 그동안에 그 강성 지지자들의 그 지원을 받고 정치를 했는데 네. 본인 지지 세력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깃발을 본인이 들었다 정도로밖에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정도까지 이재명 대통령

0: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뭐 이제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반대할 거라고는 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성치현 대변인에게 이분 왜 이러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궁금하네요, 진짜.
1: 저도 궁금해서 제가 최근에 만나고 있는 뭐 의원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니까. 근데 단 한 번도 이해한다는 분을 못 봤어요. 자기들도 이해 못하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의원들끼리, 동료 의원들끼리도 설득이 안 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들이 과연 이 사람의 행보를 설명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지금 비유를 이제 김구 선생님 사진까지 올리면서 지금 반민특위 친일파 위원, 진짜 이게 본인만의 기준으로 본인이 생각해서 본인의 마음에 안 들면 이건 친일파라 다름없다라는 주장이 박은정원과 똑같은 논리인데, 내 마음에 안 들면 이 사람은 좌천된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이 사람은 친일파라 다름없는 사람이고, 이런 식의 논리가 무슨 설득력이 있냐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분들 목소리의 볼륨을 키워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언급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2: 김지용 후보자 강력 반대하는 또 다른 인물이 있죠. 바로 추미애 경기도지사입니다. 어제 SNS에 또 글을 올렸는데, 김지용 후보자는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는 자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절차에 돌입하자 징계가 부당하단 집단 항명에 김지용도 이름을 올렸다. 친윤인가 반윤인가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저의 사람 보는 실력이 형편없음을 고백하며 제가 김지용 후보자를 과거 검사장으로 발탁한 걸 그를 신뢰하는 근거로 삼지 말아달라. 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거 성친부대 말씀으로 먼저 시작하죠.
1: 그러니까 사람 보는 실력이 형편없다고 고백하셨는데 지금도 사람 보는 실력이 좀 형편없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러면서 또 맛집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맛집이, 저는 그러니까 김지용 후보자 이 사람 뭐 일 잘한다고 해서 맛집이라고 해서 했더니 위생 엉망이었고 직원들 분칠절했다. 음식 재료도 맛도 부실했다. 그런데 네. 그 사람을 본인이 승진을 시켰으면 그 음식점의 사장이나 아니면 그 음식점의 주방장은 본인이십니다. 그 당시에 본인이세요. 추미애 당시 주방장께서 음식 맛과 위생 상태와 그런 서비스에 책임이 없는 겁니까? 본인의 실력도 정말 형편없었다는, 인사 실력뿐만 아니라 그 음식점 운영에 대한 실력도 형편없었다는 걸 고백을 하고 계신 건데, 경기도는 어떻게 이끌 것인지 참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는 이거 추미애 도지사가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것 관련된 김지용 후보자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지금 중앙정치에 가서 너무 많은 간섭들을 하고 계신데 경기도정에 좀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2: 이게 맛집 비유 말씀하셨는데, 이 맛집 비유가 김지용 후보자 얘기한 거냐, 이재명 정부 자체를 겨냥한 거냐, 뭐 이런 말씀들도 하던데요.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0: 저도 추미애 경기지사가 맛집 비유했었을 때 이렇게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미슐랭 가이드 아시죠? 미슐랭 가이드에서 5스타 집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5스타 집에 가서도 음식이 왜 이래? 뭐 서비스 태도는 왜 이래? 이렇게 하고 별점태로 하거든요.
2: 네네.
0: 근데 그 별점태로 하는 사람들이 어디든 뭐 있긴 있습니다. 저는 추미애 지사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맛있고 깨끗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내 입맛에 안 맞으니까 이거는 진짜 맛없는 집이야. 이게 어떻게 미슐랭 5 집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비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그렇고,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아까 뭐 김용민 의원처럼 친일파를 반민특위 위원장으로 시키려고 한다. 이런 감정적인 비판하고, 또 여기 위생이나 뭐 맛집이라고 소문났는데 경험한 자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얘기 드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정치적이라고 봐요.
2: 근데 이런 가운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전 대표가 청와대에서 만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누리꾼이 대통령을 향해서 정청래 전 대표 좀 그만 괴롭히시라라는 글을 올리니까 대통령이 SNS로 또 직접 해명했죠. 정청래 전 대표가 전당대회 직후 자주 만나고 싶다고 했다. 이번 당시 제가 위로 전화 통화 중에 만나기로 해서 만찬 회동한 거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성신부대 말씀 좀 듣겠습니다.
1: 뭐 대통령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셨으면은 실제 이런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정말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8월 전당대회 때 우리 당의 지지자들이 참 많이 상처를 입고 갈라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 회동 한번 한다고 해서 그 감정의 골이 메워지진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동을 통해서 정치인들, 특히나 대통령이나 아니면 또 김희석 대표가 되실 수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이런 행보들을 계속 보여주셔야지 그 감정의 골이 조금씩 메워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도, 정청래 전 대표도 대통령이 또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서 그 사진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전 대표도 지금까지 좀 김민석 대표에 대한 좀 볼멘소리를 좀 하셨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네. 어디인지를 좀 명백하게 아실 거라고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요즘 좀 조용하시거든요. 지금 사실 야당과 싸울

0: 정청래 전 대표의 또 화력이 필요합니다. 좀 이제 좀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 이 회동 계기로 해서 이제 정청래 전 대표의 뭔가 활동의 폭도 넓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근데 이제 만찬일이 또 좀 공교롭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서 김인석 대표가 4선 이상 중진들과 만찬했는데 이 자리에 정청래 전 대표가 안 가고 대통령 만찬 간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대통령과의 만찬 선약이 돼 있어서 김인석 대표와 만찬 자리를 안 간 건지 아니면 정청래 전 대표가 김인석 대표의 만찬에 불참한다는 소식을 듣고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를 부른 건지 이건 저희가 유튜브에서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2: 저는 선후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잠시 후에 유튜브로 돌아오죠.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2: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3: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4: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5: 저기요, 몇 층이에요?
6: 32층이요.
5: 난 280층이요.
7: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같이 더 나은 선택
8: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9: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10: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2: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1: 제조원
13: 현대 오피스.
14: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15: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4: 어디?
15: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4: 하나은행?
16: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17: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18: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9: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 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 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국민
20: 건강보험. 특정적을 정해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21: 네,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하이킥. 오늘 3부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에서는 국가대표 AI 선발 중단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거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4부 판을 읽는 국제정치에서는 지금 미국은 중간선거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법 발동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이 소식부터 시작해서 국제정치 뉴스 꼼꼼하게 챙겨드립니다. 3부 전까지 유튜브를 통해 정치대담 틈새토크, 앞서 얘기 못다한 것들 두 분과 함께 더 나누겠습니다. 유튜브로도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2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입니다.
23: 감기가 좀 오래가네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이 있으시죠? 폐렴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으로 진행될

0: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입니다. 감기약을 복용해도 일주일 이상 고열이나 누런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계속되거나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면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기침이나 발열 없이 기운이 없거나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 구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고속회리, 코롬방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 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7시 뉴스입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폐막을 하루 앞두고 우리 선수단이 양궁, 골프, 태권도 등에서 금메달을 수확했습니다. 4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하는 남자 축구는 잠시 후 일본과 결승전을 치릅니다. 김숙은 기자입니다.
4: 전날 김우진, 김재덕과 함께 양궁 리커브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합작했던 이우석은 개인전 결승에 올라 일본의 나카니시 주니어와 대결했습니다. 4세트 초반 연속 10점을 쏴 승기를 잡은 뒤 결국 세트스코어 6대2로 승리해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그동안 메이저 대회 개인전과 인연이 없었던 이우석은 아시안게임 세 번째 도전 끝에 종합대회 개인전에서 첫 금메달을 따내 대회 2관왕에 등극했습니다. 여자 양궁은 1978년 방콕 대회 이후 처음으로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하나도 따지 못하며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남자 골프 개인전에 출전한 김주형은 우리 선수로는 16년 만에 아시안게임 정상에 올랐습니다. 합계 18언더파로 공동 2위 그룹을 3타차로 따돌리고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태권도 대표팀의 송다빈은 여자 67kg 초과급 결승에서 중국의 무원저를 라운드 점수 2대1로 꺾고 겨루기 종목 첫 금메달을 수확했습니다. 송다빈은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 이다빈 이후 8년 만에 이 종목 정상을 탈환했습니다. 남자 축구 대표팀은 숙명의 라이벌인 일본과 잠시 후 결승전을 치릅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사업에 투자하지 않으면 돈을 두 배로 물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추가 협의 대상이란 한국 정부를 압박한 겁니다. 김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5: 현지 시각 2일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사업에 투자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데 발표가 좀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발표가 성급했던 건 아니라면서 한국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돈을 더 청구하면 된다,

0: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세나 다른 분야의 투자를 통해 한국의 부담을 높일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SNS를 통해 한국과의 협상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면서 한국이 원유 회수 증진 프로젝트에 84억 달러, 우리 돈 11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존 한미 투자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업 성격이나 위치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미 투자 관련 합의는 양국의 공동 합의서와 보도자료 등에 나온 게 전부라면서 미 당국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1: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의 남북대화 일축 발언 하루 만인 오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아침 6시 30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한 발이 700km 이상을 비행했고 재원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으로 군 장병 3명이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지 사흘 만입니다. 북한 김여정 부장은 북한군 지뢰로 인한 것이라는 군 당국 발표에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주장했고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대해서도 자작 광대극, 대꾸할 가치 없는 망상이고 넋두리라고 일축했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 대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유엔 사무총장 구테흐스가 적대 세력들의 악랄한 비난과 모략 선전으로 일관된 인권 보고서라는 것을 유엔 총회에 제출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조사 결과를 담은 것으로 첨단 기술 적용 확대로 주민 감시와 통제가 강화하는 등 인권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가해자를 조사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한과 KB국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에 이어 지방은행인 BNK 부산은행에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제2금융권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총 자산 규모 2조 원대로 저축은행 중 중상위권인 예가람 저축은행은 9월 30일 고객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버에 해커가 접근해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국내 5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그리고 현대캐피탈에서도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쇄 해킹이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2: 해킹 경로로 거론되는 건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작위 공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국어 기반 AI 도구가 쓰였을 거라는 게 보안 전문가들의 추측입니다. 은행을 공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버에서 중국어로 공개된 AI 프로그램 이름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보안 점검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AI 도구인데 챗GPT처럼 말로 시키면 AI가 알아서 정보 수집부터 약점 찾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라도 해킹 도구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내려받아 봤습니다. 특정 사이트의 취약점을 찾아달라고 하자 단 몇 초 만에 이를 점검하고 어떻게 뚫을지 스스로 계획까지 세웁니다. 이렇게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는 AI를 이용한 해킹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AI를 활용하면 이번처럼 대규모로 고객 정보를 탈취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조사에 착수한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에 대한 이번 공격을 AI를 활용한 무작위 해킹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중국 AI가 활용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8년 총선의 주 전장은 부산이고 낙동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부산에서 열린 청년 간담회에서 부산은 YS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곳이라며 부마가 있는 부산과 광주가 민주화 투톱 도시라고 강조했습니다. 1년 만에 거리로 나선 국민의힘이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 검찰청 폐지 등 안보 사법 이슈를 전면에 내걸고 이재명 아웃, 이재명 응징을 외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이재명 정권 심판 민생 회복 안보 수호 국민행동대회를 열고 집값 폭등, 주식 폭락, 이재명을 응징하자 경제 파탄, 안보 실종, 온 국민이 분노한다, 제멋대로 농지조사, 재산 강탈, 규탄한다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었습니다.

0: 부산 북항에 머물고 있는 상어 북항이를 바다로 보내기 위해 구조당국이 수로 출구 근처에 그물을 설치했지만 북항이가 하루 만에 그물을 넘어 수로 안쪽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부산 해경 등은 어제 친수공원 제4보도교 인근에 길이 50m, 높이 6.8m 그물을 펼치고 바다와 가까운 제6보도교 방향으로 그물을 끌며 북항이를 수로 밖으로 유도했습니다. 그물이 바닥에 걸린 데다 북항이가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자 당국은 수로 출구 100m 안쪽에 그물을 고정하고 구조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물은 북항이가 수로 안쪽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는데 빈틈을 찾던 북항이는 그물을 넘어 수로 안쪽으로 돌아왔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부산 18도 등 8에서 1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오전 부산 경북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나운서 박소영이었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언제부터였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 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영암이 좋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3: 세상을 크게 보는 눈,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4: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3부 문을 열었습니다. 3부 김큐의 경제 뉴스 큐레이션에서는 정부가 독자 인공지능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과 프론티어 AI 개발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 재편을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4부 판을 읽는 국제정치에서는 미국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투자 합의를 안 하면 경제적 부담을 두 배로 청구하겠다 이런 발언도 내놨는데요.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되는 문자번호 샵 8001번,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갔다 돌아옵니다.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2: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환자 경험 평가 참여로 의료가 나아요. 이제는 당신 차례. Now You.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합니다.

0: 경제뉴스 큐레이션 배아량 리포터를 대신해서 1일 코너 지기로 온 김영조 작가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이슈 한 큐에 알려주는 김큐 안녕하세요.
1: 네, 어서 오십시오.
0: 유튜브에 심재사님이 네. 배아량 화이팅 응원합니다. 근데 오늘 김영조예요.
1: 저는 뭐 두 분 중 누가 오셔도 즐겁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0: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1: 연휴 잘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사실은 연휴 끝나고 복귀하는 주라 일상으로 복귀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맞아요. 했는데 그래도 또 다음 주에 이틀의 휴일이 있으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후루룩 한 주가 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서 벌써 주말이야? 이러면서 오늘 나왔습니다.
0: 맞아요. 며칠 사이에 날씨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1: 이건 제가 읽어드려야 되겠는데요. 유튜브에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초미녀 영조다라고 올리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저의 궁금증을
1: 말문을 막아버리는 댓글이었습니다. 네.
0: 궁금증을 좀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그 독파모가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중단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사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그러니까 사실 AI의 그 약간 토대가 되는 모델을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만들어보자 이런 프로젝트를 정부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1: 그렇습니다.
0: 이게 네. 중단론이 나오고 있어요.
1: 이게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중단이라고 쓰고 있고 이걸 중단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나? 라는 생각도 좀 있는데 일단 이제 독파모라는 말 자체가 조금은 어색한 분들도 계실 테니까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줄여서 우리가 이제 독파모라고 부르고 있고요. 쉽게는 국가대표 AI 개발 사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요. 출범하자마자 진행한 중점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중단한다라고 뉴스를 그대로 읽으면 굉장히 무게감이 있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세히 내용을 뜯어다 보면 우리만의 이제 AI 개발 자체를 포기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목표와 방식을 변경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중단이라고 표현하는 게 앞서 제가 이제 맞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약간 목표와 방식을 변경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백영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독파모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게 아니라 프론티어 AI 모델 개발이 같이 진행되는 거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0: 어쨌든 파운데이션 모델은 네. 기초 모델이고 프론티어 모델은 최상급 모델인데 이거를 생각해보면 왜 처음부터 최상급 모델을 만드는데 이렇게 도전하지 않고 기초 모델의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1: 그래도 우리 영조 작가님께서는 파운데이션 모델하고 프론티어 모델에 대한 구분은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사실 AI의 뭐 파운데이션이 뭐고 뭐 프론티어는 뭐고 용어 자체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파운데이션 모델, 그러니까 독파모로 우리가 지금 하려고 개발하려고 했던 거는 일종의 범용 모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의 성능을 뭐 1등부터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해보면 중상위 정도에 있을 정도의 모델. 요걸 이제 우리가 범용 모델로 보면 그걸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정도로 보고요. 프론티어는 말 그대로 영문 자체로 제일 앞서 있는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상위급 네. 성능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최상위를 목표로 삼아야지. 왜 어정쩡한 목표를 삼아가지고 중간에 이거 뭐 프로젝트를 바꾸네 중단하네 이런 소리 나오게 만들어 라고 얘기하실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현실적인 한계가 몇 가지 고려된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얼마나 우리가 이걸 개발을 잘할지 가늠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제 컴퓨팅 파워하고 자금의 문제가 있죠. AI 모델 개발은 말 그대로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맞아요. 상황이잖아요. 근데 자금만 많이 때려 넣는다 그래서 이게 개발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개발하려면 우리가 이른바 엔비디아의 GPU라는 게 성능 좋은 GPU를 많이 확보를 해야 돼요.

0: 되는데 그거 자체가 그 당시에는 우리가 얼마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것도 뭐 돈만 많이 쓴다고 우리가 최상위 모델 하려면 그럼 GPU가 몇 장인데 한 1000장 있는데요? 그게 되겠냐? 뭐 이런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고려가 됐고요. 세 번째는 지금 프론티어 모델로 변경한다니까 벌써 또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혜 지원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의 어떤 뭔가 모델을 개발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부어야 되고 잘하는 사람한테 뭔가를 더 쏟아부어 내줘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엔 그렇게 되면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특혜 이슈가 쏟아질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 정부가 생각했던 거는 여러 사업자들이 경쟁을 하면서 그중에 잘하는 애들한테 이걸 몰아주면 이런 이슈에서도 조금 자유로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약간 경쟁 방식에 여러 업체들에게 균형적으로 자원을 나눠주는 형태의 개발 형태를 띄고 목표도 너무 높은 게 아니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로 가보자라고 목표를 세웠던 거죠.
1: 근데 저는 이 그 국가 대표를 만든다라는 방식 자체가 되게 좋았었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15팀 중에 3팀까지 지금 꾸려졌잖아요. 네.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좀 밀어붙여 보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0: 근데 앞서 제가 이제 현실적인 한계가 몇 가지 있었다라고 쭉 제시를 해줬잖아요. 근데 이게 핵심 몇 가지 환경이 지금 변했습니다.
1: 뭐 바뀌었어요?
0: 뭐가 제일 바뀐 것 같으세요?
1: 그 뭐 젠슨 황 왔었으니까 네. GPU가 좀 늘었을 거고.
0: 좀 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 처음에 도파모가 시작할 당시에 과기정통부가 도파모에 참가한 사업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컴퓨팅 인프라가 팀별 엔비디아 GPU H100 약 1024장 또는 B200 510장 정도였거든요.
1: 네.
0: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젠슨 황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그 당시에 뭐 치킨 미팅 뭐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도 만나고 그러면서 한국에 좋은 선물 주고 갈 거예요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GPU 제공하기로 약속한 물량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공공 서버인 AI 전용으로 최신 GPU 5만 장, 민간 기업 연계 포함하면 총 확보량이 26만 장을 지금 넘어섭니다. 더군다나 이 GPU들은 가장 최신 모델인 블랙웰 관련 제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판을 좀 다시 짜도 되겠구나. 이 정도의 우리가 컴퓨팅 인프라하고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전에 야 이것도 부족하고 자금을 얼마나 쓸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 한 중간에서 조금 더 상위 이 정도로 목표를 잡는 게 아니라 이제 최상위 모델로 가버리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15개 팀이 경쟁해서 이 AI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여를 했거든요. 두 번의 심사를 거치면서 지금 3개 팀을 남겨둔 상태인데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우리가 좀 봤습니다. 물론 아직 최상위 모델보다는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가지고 되겠어? 최상위 모델로 가야지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 거니까 나름 성과를 내고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럼 이들을 활용해서 최상위 모델을 가는 것도 목표로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1: 지금 도파모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지금 SK텔레콤이 1위예요. 70.6점으로 1위고 업스테이지가 2위. 그 부경훈 부총리가 원장으로 있으셨던 LG AI 연구원이 지금 3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최종 순위는 아니고요. 내년 초쯤에 이제 최종 선정이 예정이 될 텐데 그렇다는 거는 이제 프론티어 모델 개발에 이제 도전해볼 만한 실력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 네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원 환경하고 실력 검증이 됐으니까 정부가 이제 전략 수정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정부나 관계 부처에서 일단 파운데이션 모델 중단이라는 프레임 공격을 지금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 받게 되니까 아니다 이거 같이 하는 거다라고 지금 표현은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들려오는 얘기나 뭐 이런 것들로 판단해 보면 아마도 프론티어 모델 쪽으로 목표와 전략 수정을 하면서 정부가 그쪽에 더 힘을 쏟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이제 이런 전략 수정이 되거나 할 때 이게 중단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우리가 공격하는 포인트보다는 이 과정으로 가는 동안에 정부가 이제 예산도 쓰고 지원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제대로 된 예산을 썼고 제대로 된 곳에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이걸 검증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당초 목표 설정이 잘못됐는지도 좀 따져봐야 되긴 하겠지만 마치 필요 없는 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이거 사업 중단하는 거다라고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거는 진짜 정치적인 논리로 공격하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독자 AI 모델이 필요하냐 아니냐를 물어보면 대부분 다 필요하다라고 답을 하실 것 같아요.

0: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이나 미국의 그 AI 모델에 종속이 되게 되면 지금 당장 안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1: 맞아.
0: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그쪽에서 야, 이거 돈 많이 이제 앞으로 내야 돼라고 하는 경우나 아니면 이 모델 어느 국가는 사용 못 해. 뭐 국제관계가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편 아니면 사용 안 하게 할 거야.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1: 맞아요.
0: 그런 상황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모든 시스템 중단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의 독자 모델은 필요한데 이거 성능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이니까 이거 가지고 뭐 쓸데없는 것에 돈 투자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진짜 정치적인 공격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실제 요 며칠 사이에 은행들 5대 은행 지금 해킹 공격 받았다는 뉴스 보셨을 거예요.
1: 맞아요. 응.
0: 근데 이게 사실은 기반은 AI를 가지고 해킹 공격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갈수록 AI 개발 속도는 빨라지고 성능은 높아지는데 우리가 범용 수준의 파운데이션 모델 가지고 과연 이게 될 것이냐. 그렇다라면 우리가 어느 정도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자금도 모였고 GPU 인프라나 뭐 이런 것들도 된다라고 하면 최상위 모델로 힘을 합쳐서 가보자라는 거는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은데 그 과정에 있어서의 몇 가지 검증해야 될 것들만 잘 검증한다라고 하면 뭐이 모델에 대한 뭐 중단이다 아니다 논란은 조금은 뒤로 미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1: 우리나라에서 프론티어
0: 네.
1: AI 모델이 나오게 되면 중국에서 AI 모델 나온다고 이렇게 막 주가가 요동치고 이런 거는 조금 막을 수 있는 거예요?
0: 근데 프론티어 모델을 어디까지 또 해낼 수 있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여서 해냈으면 좋겠고요.
1: 저도.
0: 그만큼의 예산과 이런 것들이 좀 투입돼서 또 능력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1: 그 코스피가 이제 7천을 다시 한번
0: 네.
1: 넘어섰어요. 근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항상 자기들이 욕을 너무 많이 먹고 있다.
0: 네네.
1: 그래서 지금 금융위가 증권사들의 이제 무기명 매도 보고서를 허용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냈는데 이거 이야기 좀 해주세요.
0: 증권사들 보고서가 대부분 매수 추천 보고서죠.
1: 맞아요.
0: 그렇다 보니까 뭐 지적들이 많았잖아요. 왜 매도 보고서를 안 내느냐. 그거에 대한 구조적인 이유를 보면 일단 증권사들이 매도 보고서를 낸 해당 회사하고 증권사하고의 관계. 그러니까 이른바 대기업들은 증권사를 통해서 자금도 조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주요 고객인 이 기업에 대해서 증권사가 매도 보고서를 내버리면 주가가 빠지고 주가가
1: 맞아요.
0: 빠지면 너네가 이랬다고 하면서 고객이 떠날까 봐못 낸다. 이게 구조적인 거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매도 보고서를 쓰게 되면 그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원성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누가 썼는지 그 사람들을 또 이렇게 신상 정보를 파내 가지고 와서 공격하고 심지어 증권사 앞에까지 찾아와서 뭐 약간 공격적인 행위를 하고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다 보니까 이 애널리스트들이 매도 보고서를 내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를 안 해버린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위 쪽에서 그러면 익명을 허용할 테니까 이제 좀 써봐라. 그리고 쓸수 있는 환경을 좀 마련해 줄게. 약간 이렇게 이번에 얘기를 하게 된 거죠.
1: 근데 증권사 홈페이지
0: 네.
1: 들어가면은 어떤 분야 애널리스트고 거기 내선 번호도 이렇게 다 적혀 있어요. 이게
0: 네네.
1: 효과가 있을까요?
0: 그래서 별로 효과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권사에서 보고서 나오면 작성자의 이름은 안 써있지만 증권사하고 어디 리서치 센터인지는 다 나오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면 일단 아까 말한 그 고객과의 관계, 대기업들은 어느 증권사에서 썼는지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니까 아까 매도 보고서 썼다고 너네랑 거래 끊을 거야. 이 과정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리서치 센터는 섹터들이 좀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기전자, 뭐 반도체
1: 맞아요,
0: 담당하는
1: 맞아요.
0: 사람 따로 있고 조선 담당하는 사람 따로 있고 뭐 스몰캡 담당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 보고서가 스몰캡을 썼으면 들어가서 리서치 센터에 스몰캡이 누구야라고 보면 두세 명으로 특정이 된단
1: 맞아요,
0: 말이죠.
1: 맞아요.
0: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약간 탁상행정에 가깝다. 이거 별로 시장에 의미 없을 거야. 이거 익명으로 한다 그래서 매도 보고서가 많이 나오진 않을 거다 또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면 약간 이런 건가요? 미국에선 조금 더 자유롭다고 듣기는 했었거든요.
0: 근데 이제 이번 대책에 익명의 보고서만 지금 얘기가 됐는데 사실 다른 것도 있긴 합니다.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목표 주가하고 실제 주가의 이 괴리율을 평가를 해서 이거 잘 맞힌 사람들, 우수한 사람들 명단 공개하겠어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만 공개하면 안 되고 저는 반대도 공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1: 아, 못한 사람들을.
0: 괴리율이 너무 많이 벌어진 사람들. 그래야 사실 여기에 안 들어가려고 열심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맞아요,
0: 그러니까
1: 맞아요.
0: 요거 두 개가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은 공매도가 좀 허용이 많이 돼 있죠. 그리고 이미지도 우리처럼 터부시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은 공매도를 위한 매도 보고서를 전문적으로 내는 그 리서치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공매도 하면 완전히 터부시되기 때문에

0: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없으니까 보고서가 안 나오는 것도 있죠.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진짜 생각해 볼 문제네요. 오늘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MBC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3: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2: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4: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2: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5: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2: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6: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2: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6: 소담스퀘어 전남.
7: 소담스퀘어 전남.
8: 소담스퀘어 전남.
9: 소담스퀘어 전남.
2: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10: 예향 남도가 꿈꾸는 문화예술은 어떤 모습일까요?
11: 술가 너무 좋아서 목포로 내려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꾸준히 연습해가지고 저희 윗세대 명창분들 같이 무대에 서서
10: 남도의 소리가 새로운 세대의 꿈으로 이어지고 사는 곳에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를 누립니다. 서로 다른 예술이 만나 새로운 문화를 만듭니다.
12: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술인들만의 의지로만 돼서는 안 되거든요.
10: 우리의 관심이 모일 때 예술도 지역도 다시 살아납니다. 목포 MBC 연중 캠페인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두 배 임태성의
1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주말에도 뉴스는 계속된다. 김지영의 뉴스 하이킥.
1: 전 세계 판도를 단 한 번에 알 수 있는 시간, 판을 읽는 국제정치.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미국 얘기부터 할까요? 다음 네. 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법 발동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해서 논란이 좀 일고 있네요.
2: 사실 그 항상 11월 중간선거에서 결과 네. 어떻게 나올까요? 라는 질문 진짜 많이 받잖아요. 근데 정상적으로 만약에 선거가 이뤄진다면 네. 투표가 가능하다면 민주당이 훨씬 우세하겠지만 중요한 건 그 중간선거가 제대로 이뤄질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대답 진짜 많이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내란법 발동이에요. 내란법을 발동을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미국 본토에 정규군하고 네. 주방위군을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또 아이스 이민세관 단속국 직원들을 만약에 투표소에 배치하게 되면 면은 네. 이민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축돼서 사실 투표를 하러 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미국 언론들도 관련 질문을 사실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지난 1일에 공개된 미 시사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광범위한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상사태 선포를 배제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근데 이 질문이 혹시 내란법을 뜻하는 거야? 라고 물은 다음에 한 번도 사용한 적은 없지만 사용할 수도 있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끔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투표소에 아이스 요원들을 배치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생각해보지 않았어 라면서도 그 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지난 8월 극우 매체인 리얼 아메리카스 보이스의 인터뷰에서도 선거를 이유로 국가안보 비상사태를 선포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에 이렇게만 말하겠다.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한 일도 일어난 적이 있다. 그 정도로만 해주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네. 내란

0: 법을 발동시킬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인 가운데 그럼 왜 자꾸 이 이야기가 나오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큼 궁지에 몰렸다라는 건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특히 AP 여론조사가 가장 최근에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생활비 대응에 대한 지지율이 17%로 조사가 된 거예요.
1: 네.
0: 미국 성인의 65%가 이 높은 물가 상승의 원인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탓으로 돌렸다라는 겁니다. 자, 게다가 지지율도 지금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에 대해서 조작된 수치이고 여론조사 기관들은 부패했다. 공화당이 승리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 이번 주에 우리하고 관련된 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와 관련된 거를 발표를 했는데 그 안에 우리하고 뭐 협의된 내용하고 좀 다른 것들을 막 쏟아냈잖아요. 그게
0: 그렇습니다.
1: 이제 대표적인 게 알래스카 LNG 사업인데 이거 한국이 투자하기로 했다. 우린 지금 협의 중이다라고 정부는 발표를 했는데
0: 맞습니다.
1: 이 논란도 결국에는 중간 선거를 의식한 거다라는 해석들을 많이 하더군요.
0: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이제 하원은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거지만 네. 상원에서는 100석 가운데 35석만 투표를 하거든요. 원래는 이제 그래도 공화당이 우세할 거야.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35석 중에서 22석이 공화당 현직 의원이 있는 곳이니까.
1: 네네.
0: 그랬는데 심지어 그것도 쉽지 않아라는 예상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히 알래스카라든지 텍사스 같은 공화당의 텃밭에서도 접전 양상을 보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난달 30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본인의 집무실 사무실 그 책상에서 뒤에
1: 네.
0: 그 알래스카 주의 공화당 정치인들을 쫙 세워두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알래스카 LNG 사업 관련해 가지고 한국이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어라고 일방적으로
1: 네네.
0: 발표를 한 겁니다. 요 내용 뭐 다들 들으셨겠지만 알래스카 최북단에서 남쪽에 한국까지 1300km에 달하는 가스관을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1: 네네.
0: 이미 이 구상은 1968년에 가스전이 발견된 이후 58년째 계속 이어져 왔지만 문제는 이 너무 혹한의 날씨라든지 얼어붙은
1: 네.
0: 땅 때문에 여건이 너무 열악하고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최근에 이 사업비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최대 76조 원이 될 거다라는 예상이 나왔는데 이게 멕시코만 연안의 LNG 사업의 2배 이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이터통신은 미국에서 제한된 LNG 사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 사업비가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지난해 취임 직후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1: 네.
0: 알래스카 LNG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를 했고 소위 역량이 되고 만만한 한국한테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1: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이 사업에 참여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는 충분히 지금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0: 그렇죠.
1: 텍사스도 아까 접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텍사스에 우리가 LNG 복합 프로젝트 한다라고 이건 결정을 해버린 거고 알래스카도 지금 완전히 초접전 양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0: 그렇습니다.
1: 올 거야, 이 프로젝트 할 거야라고 지금 정치적으로 얘기해버린 거다. 이런 해석이네요.
0: 맞습니다. 그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를 13% 이상 이겼던 곳이거든요.
1: 네네.
0: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댄 설리번 현직 공화당 상원 의원이 민주당 후보한테 뒤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원래 알래스카는 미국 본토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물가 많이 비싸잖아요. 땅덩어리는 넓고 그다음에 사람은 숫자는 띄엄띄엄 조금만 살고 있는 과정에서 물가 원래 비쌌는데 그 물가에 치솟는 수준 자체가 미국 본토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민심 이반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에너지 프로젝트 내 업적이고 설리번 의원과 협력해서 성사시켰어라고 하면서 일부러 공화당 의원을 띄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으로 12,000개의 건설 일자리와 1,000개의 운영 일자리가 창출될 거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아직 결정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1: 네네.
0: 기자들이 또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국 결정 안 했대는데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국이 알래스카 사업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더 부담시키면 된다. 곧 합의하지 않는다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해달라고 우리를 대놓고 협박했습니다.
1: 네네.
0: 자,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 매체들조차도 사실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어요.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접전 지역에 그 중점적으로 대형 프로젝트들을

0: 지금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공화당 전략가들 사이에서도 너무 미미하고 늦었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1: 네.
0: 실제로 가동이 된다면 2030년이 돼야지 될 텐데 이게 당장의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에 불만을 품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선거 끝나면 이란에 대한 폭격을 더 강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이 사실 물가가 오른 이유가 네. 이란 전쟁 때문이고 이란 전쟁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킨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 세력들도 불만으로 내세우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지 계속해서 더 강한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 최근에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도 이란을 전멸시킬 수 있다고 위협 수위를 높였죠.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그 타임 인터뷰에서도 중간 선거 이후에 이란에 대한 폭격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질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 네.
0: 게다가 지금 현재 어떤 발표가 나왔냐면은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과 병력 약 만 명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온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란의 자동차, 철도 기업과 해외 공급 업체를 무더기로 제재했습니다. 이미 지난달 27일에 그 항공모함인 시어도 루스벨트함이 모항인 샌디에고를 떠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 네.
0: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에 중동으로 간다면은 그 중동에 무려 항모전단만 3개가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달 28일에는 상륙강습함과 항공기 해병대원 2,200명으로 구성된 메이킨 아일랜드 상륙준비전단도 출항을 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미 재무부는 이란 자동차 산업이 혁명수비대 후원 네트워크와 얽혀있다면서 관련 자금 조달 경로를 차단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급하게 나온 소식이 하나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수뇌부가
1: 네.
0: 대통령 휴양지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극비 회의를 열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참석했던 당국자 중 한 명이 어떤 결정이 내려졌거나 적어도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란과 관련돼서
1: 네.
0: 어떤 급박한 상황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이건 좀 며칠 지켜봐야 되겠네요. 뭔가 행동에 나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변화가 있는 건지는요.
0: 네.
1: 근데 미국 보수논계 티커 칼슨이 이란 전쟁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공개했는데 여기에 좀 충격적인 발언이 담겨 있다면서요?
0: 저도 이 얘기에 네.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는데 이게 지난달 24일에 미국 공영 라디오 NPR에 칼슨이 출연을 했었는데 여기서
1: 네.
0: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전쟁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었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전쟁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1: 네.
0: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 말이 맞아. 하지만 결국 우린 모두 죽잖아? 라고 얘기를 했대요.
2: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0: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니 무슨 얘기냐. 우리 아이들, 손주들 그리고 미국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얘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뭘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해. 어차피 사람 죽는 건데 전쟁하는 게 뭐. 이런 식의 반응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란 내부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
1: 네.
0: 에스마일 바가이 외무부 대변인이 자신의 X에 칼슨의 발언을 전하면서 어차피 우리는 모두 죽으니 상관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 아니다. 현대의 허무주의는 막대한 양의 살상무기를 손에 쥐고 있다라고

0: 대통령하고 가까웠거든요.
1: 네.
0: 근데 최근에 이 전쟁 때문에 굉장히 결별을 했어요.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로가 서로를 많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1: 네네.
0: 아, 칼스는 현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트럼프가 이란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탄핵시켜야 한다라고까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칼슨을 맹비난하면서 자신에게 반기를 든 그 네. 정치인들을 만난 부분을 비판하면서 칼슨은 패배자다, 루저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1: 다른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북한 이슈를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군사분계선 측정을 명분으로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북한의 반응이 나왔나요?
0: 나왔죠. 예, 그것도 아주 세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그 정 장관이 지뢰 폭발 문제를 불행한 일이다.
1: 네.
0: 근본 해결 방안으로는 결국 군사 분계선 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북한 측에 대화를 제의를 해야 된다라고
1: 네.
0: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우리 측은 군사 분계선에 남쪽까지 북한이 넘어와서 지뢰를 매설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데 북한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김여정 총무부장이 북한군 지뢰 폭발이라는 우리 군 당국의 발표에 대해서 명백한 자작극이다. 우리 군인들은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은 적이 없다고 부인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 장관의 대화 제의에 대해서 또 김 부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회담의 방법으로 국경선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힘의 사용으로 우리의 주권 경계선을 긋는다면서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망상이고 일방적인 넋두리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죠. 다시 말해서 대화 안 한다라는 거를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1: 네네.
0: 정 장관 이외에 지금 이제 우리 일각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주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일이다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북 사과 요구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당연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북한 측은 이런 사과 요구에 대해서도
1: 네네.
0: 우린 사과 안 한다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일에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에 대해서 김 부장은 광대극의 절정 장면이다. 자작 광대극의 제2부다라면서 조롱하는 추가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유엔사 측에서는
1: 네네.
0: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라면서 우리 군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우리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엔사가 지금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을 한 거니까
0: 그렇죠.
1: 북한은 이제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거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뭐 해결 방안을 찾고 대화하고 이건 또 다른 문제여서 일단은 북한이 여기를 이제 그때 이전에 있었던 데 2주 지난 다음에 인정을 했잖아요. 이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를 일방적으로 깬 우크라이나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었죠. 그 지난달 23일에
1: 네.
0: 젤렌스키 대통령이 무려 유엔 총회 연설 회장에서 공개적으로 이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정부가 비공개 합의를 한 적이 없다면서 오히려 우리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갔습니다. 심지어 부단호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이 지뢰 폭발 사건을 거론하면서
1: 네.
0: 아우 통제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야. 라고 주제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우리나라와의 갈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 사안을 사건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다. 그냥 외교적 오해 정도라고 해두자. 상황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한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국가라고 하면서 슬쩍 넘어가는 분위기를
1: 네.
0: 풍긴 겁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 발언을 다룬 보도를 X에 공유하면서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를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하겠다. 합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했더니 도리어 남북 간 군사 충돌 임박 운운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을 기도하는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과가 없을 경우 주 우크라이나 한국 대사 소환이라는 초강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 네네.
0: 대사 소환은 상대국

0: 대한 가장 강한 수위의 외교적 항의 표현입니다. 자, 우리 내부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전쟁 중인 나라와 너무 갈등 키우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자, 외교 관계에서는 물밑에서 조용히 해결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부분도 있습니다.
1: 네네.
0: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공개적으로 한 발언이고 다른 나라들 역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가 강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1: 네네.
0: 전쟁이 끝난 후에 우크라이나 재건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과 유럽이 재건 부분과 관련해서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자체적으로 재건을 이 나라와 해야 되겠다, 이 기업과 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자율성의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은 게 현실이고요. 제가 봤을 땐 차라리 러시아 재건 쪽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러시아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독일과 경제적 협력 상당히 많이 해왔거든요.
1: 네네.
0: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서 협력 관계 거의 끊어졌고요. 그리고 이 전쟁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아졌는데 그래서 중국이 재건에 결국은 참여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러시아의 속내는 더 이상 중국 의존도를 높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이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 네네.
0: 이런 이유들로 우크라이나와 갈등 키우면 안 된다라는 주장은 거기는 저는 힘을 실어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우크라이나는 이번에 참 뭐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약간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거 아닌가.
0: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죠.
1: 어리석은 선택을 좀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외교적으로 우리도 강한 지금 항의를 하고 있고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4: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5: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6: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3: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1: 10월 3일 토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사이킥 마칠 시간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졌죠.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 점심은 그래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해가 굉장히 강해서 야, 이게 가을 날씨 맞나 싶을 정도였는데 이제는 점심에도 바람이 굉장히 쌀쌀하게 불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너무 떨어져서 건강 유의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 이란하고 호르무즈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뭐 경제부터 시작해서 증권 뭐 주식의 반응도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요. 그걸 떠나서 요즘은 미국의 금리 문제가 굉장히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서 국채 금리가 내려오지 않으면 사실은 주식 시장에 올라가기 힘들다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휴일 동안 쉬시면서 뭐 이런저런 거 많이 보실 텐데 경제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컨텐츠 중에 미국 국채금리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보시는 것도 도움이 좀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아시안게임도 그 종반으로 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번에 우리나라 구기 종목이 꽤 성적을 잘 내고 있어서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요. 현재 우리나라 남자 축구 결승전 진행 지금 중인데 한일전에서 0-0 상황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 아마 금메달 따면 네 번째 아시안게임 연속 금메달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좀 이겨서 축구도 금메달을 좀 따줬으면 하는 바람까지 말씀을 드려보죠. 내일 나오면 이제 저게 되겠네요. 결과가 나온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의 아이 인 더 스카입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을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 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 마트, 목포 신항만 운영, 목포 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 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사막도 목포왕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8시 뉴스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오늘 오전 동해상에서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같이 발표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 훈련을 참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합참이나 일본 방위성의 발표와는 달리 사거리가 더 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같은 차이가 탐지 능력 제한성과 미사일의 특수성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한다고 주장했는데 저고도에서 비행 궤도를 변경하는 기술을 적용한 전략 무기인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스포츠 클라이밍의 간판 서채연 선수가 일본 나고야 포트 메세 전시관에서 열린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여자 리드 결승에서 톱을 받아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한국 선수가 스포츠 클라이밍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2018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 콤바인에서 우승한 천종원 이래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행 플라이두바이 여객기에서 기장을 흉기로 공격한 부기장이 테러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아랍에미리트 당국이 현지 시간 3일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검찰은 부기장이 비상용 도끼로 기장을 공격하면서 여객기 조종장치를 장악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29세 오만 국적자인 하맘 알함마미로 신원이 알려진 부장은 과거 급진적 이념 성향에 대한 우려로 오만에서 비행 금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30일 두바이를 출발해 텔아비브로 향하던 플라이 두바이 소속 보잉 737 여객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상공을 지나던 중 부기장이 기장을 흉기로 찌르고 기체를 급강하시키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기장이 조종실 문 잠금을 해제했고 이스라엘 승객 3명과 승무원이 조종실로 진입해 부기장을 제압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정부군 등이 예멘 후티 반군을 상대로 지상 공중 공세를 준비 중이며 몇 주 안에 실행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2일 보도했습니다. 예멘 정부군과 친정부 무장 세력 10만 명 이상이 동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 목표는 지난달 후티 반군이 장악한 바브엘 만데브 해협 연안을 기종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설명했습니다. 바브엘 만데브 해협은 홍해의 남쪽 출구인데 이란전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폐쇄되면서 대체 항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북항에 머물고 있는 상어 북항이를 바다로 보내기 위해 구조당국이 수로 출구 근처에 그물을 설치했지만 북항이가 하루 만에 그물을 넘어 수로 안쪽으로

0: 되돌아왔습니다. 전국이 구름 많겠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8에서 1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넉넉한 한가위 연휴 보내셨습니까? 늘 변함없이 정겨운 고향이지만 귀향길엔 항상 아쉬운 마음이 남게 되는데요. 내 고향을 후원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아시나요? 2023년 시작된 이후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기부 방법이 한층 편리해지고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지정 기부가 확대되면서 돌봄이라든지 의료, 환경, 청년 지원 등 지역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향을 아끼는 마음이 기부로 이어지고 그 기부가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고향이 활기를 띠는 것도 시간 문제 아닐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언제부터였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 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영암이 좋다.
3: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지난달 경북 경산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대학생까지 총 48명이 모여서 바다의 시작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이 바다의 시작 자원봉사 활동은 도심 속에 있는 빗물바지가 하천을 거쳐서 바다로 연결되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리고 일상 속의 작은 실천이 해양 생태계 보호로 이어져 멸종위기 해양생물 상괭이 캐릭터 스티커와 함께 쓰레기 안 돼요 같은 문구도 부착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설마 빗물바지 속으로 기어이 쓰레기를 던져넣는 분은 안 계시겠죠? 지난 여름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역 인근에 있는 빗물바지에는 5분 만에 담배꽁초 30개가 쌓이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빗물바지가 바다의 시작이라는...

2026년 10월 3일 토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세렝게티의 바다로 가는 길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 바다의 시작 자원봉사활동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도심 속에 있는 빗물바지에 이렇게 귀여운 상괭이 캐릭터 스티커를 붙이고 쓰레기 안 돼요. 여기는 바다의 시작 이렇게 글씨를 써놓았다고 합니다. 저도 사진을 보니까 너무 귀엽더라고요. 진짜 이런 모습을 보고 설마 쓰레기 던져놓는 분은 안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귀엽게 그림을 잘 그려넣어주셨는데 아, 우리가 빗물바지에 무심코 던져넣는 이 담배꽁초나 쓰레기 같은 게 결국에는 바다로 향하는 거라는 걸 항상 기억하시고 늘 쓰레기 넣지 않도록 주의하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오프닝이었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토요일 코너들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잠시 후에는 민자영 리포터와 함께 모여라 우리 동호회 만나볼 거고요. 2부에는 녹색연합 박수홍 활동가 모시고 오늘은 지구편 함께할게요. 그리고 3부에는 지난주에 첫선을 보인 코너죠. 오슐랭 가이드 노중훈 작가님과 만남 준비돼 있고요. 4부에서는 한 주 동안 보내주신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코너로 가득한 토요일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광고 듣고 모여라 우리 동호회 돌아오겠습니다.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코인 육수 해통령 해통령 육수 한알 해통령 해통령 국에도 지게도 육수 한알 해통령.
2: 코인 육수는 많아도 정답은 한알 해통령 육수 한알.
1: 코인 육수 해통령 육수 한알 해통령.
3: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4: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어디?
4: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하나은행?
5: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6: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7: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9: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0: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좋아하는 걸 나누면 즐거움이 두 배. 취미가 있어서 오늘도 즐거운 사람들. 같은 취미로 이어진 인연들의 소소하지만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모여라, 우리 동호회. 매주 이 시간 동호회 현장을 직접 다녀와서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분입니다. 민자영 리포터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젠디, 네. 추석 명절 지나고 나니까 본격적으로 계절의 변화가 진짜 확 느껴지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3: 어제 오늘은 아침 저녁으로 진짜 제법 좀 쌀쌀하더라고요.
2: 그러니까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또 마음이 좀 이렇게 헛헛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싱숭생숭한 느낌 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3: 그렇죠. 그럴 때는 또 헛헛한 마음에 감성 한가득 채워야겠죠.
2: 네.
3: 그래서 가을하면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3: 젠디도 책 진짜 좋아하시잖아요.
2: 네네.
3: 필사도 하고 직접 책도 쓰고. 이 수많은 문학 장르 중에 젠디가 가장 좋아하는 장르는 무엇인가요?
2: 저는 막 하나를 꼽기가 어렵게 자기개발도 좋아했다가 에세이도 읽었다가 뭐 소설도 가끔 읽고 그중에서도 이 종교서적 성경책 매일 읽고 뭐 하나를 이렇게 꼽을 수가 없네요. 민정이부터는 어때요?
3: 저는 좀 의외로 독서 편식이 좀 있어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로맨스 소설 이거 좋아하고요.
2: 네.
3: 뭔가 찾아보면서 읽을 수 있는 역사 소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젠디, 이 문학 작품 중에 시는 어때요? 좋아해요?
2: 시 너무 좋죠. 근데 좀 어려울 때가 있어서.
3: 맞아요.
2: 그 시를 읽다 보면 아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가을의 감성을 표현하기에 시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3: 맞아요. 젠디 말씀처럼 가을은 시가 정말 잘 어울리는 계절이잖아요.
2: 네.
3: 그래서 오늘은요, 가을의 문턱에서 메마른 감성에 촉촉하게 잊고 있던 감정을 떠올리게 하는 특별한 모임을 만나보겠습니다. 학창시절에 한 번쯤 품었던 소녀 감성을 되살리고 일상 속에서 힐링의 창구로 신앙송을 하고 있는 신앙송 모임, 행복한 실기 모임이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특히 이 목소리를 사용하고 있는 라디오 리포터로서 와, 나도 나중에 저렇게 멋지게 목소리를 사용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절로 드는 모임이었는데
2: 네.
3: 일단은 모임장 서수옥 씨부터 만나본 뒤에 더 많은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 그러니까 뭐 학창시절이나 소녀 감성으로 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 자기가 좋아했던 애송시나 그런 시들을 읽으면서 힐링도 하고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좀 털어내는 그런 모임이에요. 50대 후반부터 한 70대? 어쩔 때는 80대 분들도 오시고요. 우리 이제 낭송이 시를 외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외우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열심히 잘 외우시더라고요. 전에는 이제 정기 모임으로 해서 뭐 아카데미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수시로 번개처럼 날씨가 좋으니까 우리 시 읽을까요? 가을이 됐으니까 우리 시 한 편 읽으면서 놀아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유롭게 참여하시는 분들 모여서 시 읽고 놀고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2: 일단 우리 모임장님의 목소리부터가 너무 좋으시네요.
3: 네.
2: 그리고 날씨가 좋으니까 우리 시 읽을까요? 라는 문장 자체가 굉장히 낭만적으로 다가오는데 여기에 또 애송시가 있을 정도로 온전히 시를 외워서 낭송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니까 정말 멋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신앙송 모임이 어떻게 처음에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3: 일단 이 신앙송 모임 이전에 신앙송과 관련해서 다양한 예술인들이 활동하는 사단법인이 있어요. 여기에 서수옥 모임장님이 참여를 하면서 이걸 좀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다면 세상에 시가 더 가득 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2: 네.
3: 그리고 그 첫 시작으로 동네 분들과 함께 이 시를 나눠보자.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송에 대한 기법도 조금씩 나누고 그 옛날 시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풀어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보고자 신앙송 모임을 열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면서 2년여의 시간이 흘러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됐는데 시 낭 낭송, 시 낭독 언뜻 보면 좀 같은 말로 알기 쉬운데
2: 네.
3: 시 낭독의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글자를 보고 읽는 것이고요
2: 네네.
3: 낭송은 이걸 외워서 말한다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글을 읽을 때도

0: 감정을 넣을 수 있겠지만 이 외워서 내가 직접 말로 시를 표현하다 보면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고 머리로 한 번 더 그 상황을 떠올리고 이 시라는 게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입으로 이렇게 하나를 더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네. 더 깊게 풍부하게 표현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1: 오 그렇군요. 그냥 책을 입 밖으로 소리내서 읽는 것도 좀 부끄러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시의 특성상 더더욱 감정을 넣어서 낭송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굉장히 쑥스러워한다고 합니다. 쭈뼛쭈뼛 서로의 이제 눈치를 보기도 하고 저는 처음이라서 이런 거 못해요. 이러면서 이제 소리도 좀 작게 내고
1: 네.
0: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몇 달 정도 함께 지내다 보면은 나중에는 왜 나를 안 시켰냐. 내 차례였다. 라면서 서운해할 정도로 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막 안 하겠다고 이 손사래를 치던 분이 내가 하겠다고 하나둘 손을 들고 자신감을 갖기 시작하면요. 이거 진짜 그 변화가 너무나 뿌듯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린이집 교사였던 혜영 씨도 처음에는 너무 떨려서 발음도 발성도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었지만 지금은 이 신앙송 무대에서 그 분위기를 즐길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2: 많이 민망했죠. 평상시에는 그래도 괜찮게 발음을 하는 것 같은데 낭송 딱 하려고 하면 발음도 꼬이고 굉장히 떨리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이집 교사로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들하고도 상담도 하고 애기들이랑 대화도 해서 떨림이 없었는데 무대 올라가면 떨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가다 보니까 많이 극복된 것 같은 느낌? 옷 예쁘게 입고 무대에 올라가서 제가 외웠던 거를 관객들한테 이렇게 들려줄 때 저도 낭송하면서 이렇게 소름 끼칠 때가 있어요.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눈맞춤이 되잖아요. 그럼 아 잘하고 있다고 막 이렇게 할 때 전파돼서 저한테 오는 것 같은 그런 전율이 쫙 올라와서 소름 끼칠 때가 많아요.
1: 와 어린이집 교사로 아이들 앞에서 늘 말을 하던 분인데도 신앙송은 또 다른 결의 긴장감과 전율이 느껴지는군요. 근데 생각해보면 긴 시를 일단 통째로 외운다는 게 보통의 노력이 아니잖아요.
0: 네.
1: 근데 앞서 모임장님이 나이가 있어도 더 잘 외울 수 있다라고 하셨지만 그 뒤에는 엄청난 암기와 연습의 시간이 숨어 있었겠죠.
0: 네 맞아요. 보통 이 시라고 하면 짧은 단문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찾아보면 뭐 2분에서 5분 이상 줄줄 혼자서 낭송을 해야 할 정도로 긴 시들도 많거든요.
1: 네.
0: 머리로 내용을 외우고 가슴으로 다시 한번 느끼고 삼키고 또 여기에 노래하듯이 이 감정을 싣고 입으로 뱉어내야 하다 보니까 진짜 대단한 몰입 없이는 어렵겠다 싶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혜영님의 경우에는 이 원고를 받으면 그 사람이 된 것처럼 배우들처럼 연기도 해보고요. 거울을 보고 표정 연습도 해보고 남편 앞에서도 해보고 밤을 새워서 감정을 담아서 외우기도 하고
1: 와.
0: 정말 너무 푹 빠져 있어서 이제 딸들이 보고 있다가 우리 엄마 미쳤나 봐 막 이런 표현까지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1: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0: 네, 물론 지금은 이 엄마의 신앙송에 나름 코멘트도 하면서 응원도 해주는 사이가 됐지만
1: 네.
0: 지금까지 20편이 넘는 시들을 낭송해내면서 정말 마음이 충만해졌다는 표정을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이 감정을 넣어서 낭송을 계속하다 보니까요. 현실에 치여서 힘겨웠던 감정들도 많이 풀어지고 편안해졌다는 이야기 인터뷰를 하면서 회원들에게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었거든요.
1: 네.
0: 강혜숙님의 목소리로 그 이야기 더 자세히 들어보시죠.
3: 저도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잖아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근데 신앙송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저는 풉니다. 그 자연스럽게 감정이 이렇게 막 욱하다가도 신앙송을 하면 가라앉더라고요. 시 속에 그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 속에 따라가다 보면 나도 감정이 잔잔하게 되더라고요. 시는 메마른 감성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 남들과의 대화했을 때도 부드러운 대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감성이 충만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를 쓰기도 했고 낭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친구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제가 여기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같이 왔는데 너 때문에 시를 접하게 돼서 내가 너무너무 요즘에는 마음적으로 풍족하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와, 시 속에 감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또 내 감정을 넣어서 낭송을 해야 하다 보니까 뭐 희망적인 시, 기쁨과 환희가 담겨있는 내용에 빠져있다 보면 진짜 뭐 스트레스, 우울한 감정, 짜증이 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혜숙님의 경우에는 시를 쓰다가 이 시를 잘 낭송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다면 반대로

0: 이렇게 신앙송 모임에서 시를 만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아예 직접 시를 써보고 싶다고 도전하려는 분들도 점점 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게다가 몰랐는데 이렇게 신앙송으로 연극을 하는 시극이라는 장르도 있고요. 이 시와 악기 연주들이 어우러지는 예술 무대들도 있어서 생각보다 생활 곳곳에서 이 시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다양했어요. 네. 사실 요즘에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쵸. 이렇게 동네에 모여 앉아서 서로 시를 읽어주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 자연스럽게 따뜻한 마음이 오고 가는 따뜻한 공간이구나. 참 소중하구나.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한번 나만의 애송시를 갖고 싶다.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채소 마켓에서 신앙송 모임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진행이 되지만 참여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 이 그리고 시를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시를 사랑하는 분들이 더욱 커져 나가길 바라는 소속 모임장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함께 하시죠.
1: 어느 분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시 한 편을 애송하는 그날까지 이 신앙송이 계속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데 뭐 전 국민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 지역 주민이라든가 가까운 사람들이 시 한 편은 암기하면서 살 수 있는 그 날까지 열심히 낭송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날 돌아보니 모두가 내 잘못이더라. 지난 날 돌아보니 모두가 내 욕심이더라. 지난 날 돌아보니 모두가 내 허물뿐이더라. 내가 진실로 낮아지고 내가 내 욕심을 온전히 버리니 세상에 사랑 못할 게 용서 못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 가도 가도 세상은 눈부시도록 아름답기만 하더라. 가도 가도 세상은 눈물 겹도록 아름답기만 하더라.
2: 와, 마지막에 모임장님이 직접 이렇게 낭송을 해주신 거죠?
0: 네.
2: 와, 너무 멋집니다. 사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잊고 지냈던 감성들을 오늘 이 행복한 시읽기 모임 덕분에 다시 한번 꺼내보게 된 것 같아요. 가을에 나 혼자라도 읊어볼 수 있는 애송시, 어떤 시가 좋을지 고민을 해보게 됐는데요. 오늘 시집 한번 둘러봐야겠다라는 다짐과 함께 행복한 시읽기 모임에서 추천하는 노래 어떤 노래인가요?
0: 오늘 요게 가득했잖아요.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시를 낭송하는 동호회 행복한 시읽기 모임의 활동 모습 궁금하신 분들은요. 오늘도 당신편 공식 홈페이지 사진첩에 올려두도록 할 테니까 구경하러 오시고요. 소개하고 싶은 동호회가 있으시면 모여라 우리 동호회 게시판에 글도 남겨주세요. 바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 2003년에 나온 앨범 히스토리에 실린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저희 민자영 리포터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0: 안녕.

그야말로 연락선 선천가에서 돌아올 사람 없을지라도 슬픈 배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천암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성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1급자동차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전국 탑지구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고속도로 정체는 많이 풀렸는데요. 곳곳에 지금 사고와 고장차가 좀 많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먼저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순천 1터널 부근에 승용차 관련 추돌사고가 발생했고요. 또 평택제천고속도로는 평택방향으로 안진터널 안에 대형 버스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그 밖에도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건천휴게소 또 칠곡휴게소 부근에 고장차가 확인되니까 전방 잘 살펴 이동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정체 많이 풀렸습니다. 이제 안성과 양재 일대만 남았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 정안휴게소부터 정안 나들목 구간 지체입니다. 박소영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일주일에 딱 한 번 지구에게 조금 더 마음을 내어주는 시간 어떠세요? 소소한 실천 방법부터 우리가 몰랐던 지구의 이야기까지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구편. 오늘도 지구편에 서서 우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입니다. 녹색연합 박수홍활동가님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활동가님 벌써 10월이 됐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1: 네, 벌써 10월이 왔다는 게 믿기지 않는데요.
0: 네.
1: 시간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네,
1: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 더워서 가을이 오긴 오나 싶었는데요.
0: 네.
1: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꽤 선선해진 걸 보면 그래도 계절이 바뀌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이제 추워진 김에 이때다 싶어서 지난 주말에 꽁꽁 넣어뒀던 가을 옷이랑 겨울 옷을 다 옷장에서 꺼내서 날 잡아서 한꺼번에 세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양광 발전이 활발한 낮 시간대에 맞춰서 주말에 열심히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0: 벌써 이제 가을 겨울로 다 정리하셨군요.
1: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정리할 계획이시라면 우리 활동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낮 시간대에 세탁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지구편에서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1: 네, 오는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튀르키예에서 유엔 기후변화 협약 제31차 당사국 총회, 뭐 일명 COP31이 열리는데요.
0: 네.
1: 이번 회의에서 주목해서 볼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전기화입니다.
0: 네.

0: 예, 조금 낯선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석유나 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나 뭐 난방 산업 분야를 점차 전기로 전환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휘발유차를 전기차로 바꾸거나 가스보일러 대신에 전기를 이용하는 히트펌프로 전환하는 것처럼요.
1: 네.
0: 네,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을 전기화라고 하고요. 오늘은 왜 전기화가 기후위기 시대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 네, COP31 유엔 네. 네.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당사국들이 모이는 총회인데 저희 오늘은 지구편 첫 시간에 네. 브라질에서 열렸던 COP30 이야기 나눴던 게 엊그제 같은데 네. 그때는 30번째 회의여서 30이었고 이제 이번에는 31이군요. 31번째라서.
0: 네, 맞습니다. 제가 첫 번째 방송 주제로 다뤘던 것이 COP30이었는데요.
1: 네.
0: 네, 벌써 10월 초니까 올해 유엔기후변화협약 그 당사국 총회 COP31도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COP31의 주요 화두 중에 하나가 전기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본격적인 총회에 앞서서 공동 개최국이 튀르키예와 호주이거든요. 이 두 나라의 요청으로 국제에너지기구가 전기화와 관련된 보고서를 발간을 했다고 합니다.
1: 네.
0: 예, 당사국 총회가 11월에 열리기도 하지만 그 준비를 위해서 1년 내내 분주하게 활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만큼 전기화가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건데요. 그동안에는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빠르게 많이 확대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였다면
1: 네.
0: 이제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1: 그러니까
0: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본이고요.
1: 네.
0: 뭐 자동차 공장 건물에서 석유와 가스를 태워서 사용하던 에너지를 얼마나 빠르게 전기로 바꿀 것인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1: 네.
0: 국제적인 고민거리가 된 것이고요. COP에서는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을 얼마나 할 것인가 등의 목표 설정의 과정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점점 그 목표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염두한 구체적인 실행 과제들이 세부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1: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바꿔나갈지가 중요해진 건데
0: 네.
1: 그중에 하나로 사용하는 이 에너지를 점차 전기로 바꿔나가는 이 전기화가 중요한 의제로 나왔고요.
0: 그럼 네.
1: 전기화가 왜 중요한 건가요?
0: 네.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을 하려면 당연히 그 석탄이나 가스발전 같은 화석연료를 줄여야 하는데요. 예, 그런 과정에서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움직이고 건물을 난방하고 공장을 가동할 때 여전히 석유와 가스를 직접 태워서 쓰고 있기 때문인데요.
1: 네.
0: 그래서 이런 화석연료 사용 자체를 전기로 바꾸는 전기화가 한 축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휘발유차를 전기차로 바꾸고 가스보일러를 히트펌프로 바꾸는 그런 것들이 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그런데 현재 전 세계에서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에너지 가운데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1: 네.
0: 예, 그 외에는 다 화석연료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결국에는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하는 동시에 자동차, 난방, 산업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도 전기로 바꿔나가야 화석연료 사용을 더 빠르게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1: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중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까지 20%에 불과하다는 말씀이네요.
0: 네, 네.
1: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전기화를 확대하기 위해서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0: 네. 최근 국제사회에서도 전기화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1: 네.
0: 지난 6월에 런던 기후행동 주관에서는 한국과 EU, 브라질, 영국 등 여러 국가와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Electrify Now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전기화 지금이라는 공동 연대 활동이 시작을 했습니다.
1: 네. 네,
0: 그러니까 앞으로의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어떻게 전기를 깨끗하게 만들 것인가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어떻게 깨끗한 전기로 바꿔나갈 것인가까지 함께 고민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1: 네.
0: 지금 저희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내걸고 있는 기치 자체도 전기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1: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소만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자동차부터 난방 또 산업까지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건데
0: 네.
1: 그렇다면 이렇게 사용

0: 하는 에너지를 점차 전기로 바꿔나가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1: 네, 그 전기화를 확대했을 때 가장 큰 효과는 우리가 직접 태워서 사용하는 석유와 가스를 크게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특히 자동차나 난방 같은 분야는 전기로 바꾸면 에너지 효율 자체도 훨씬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0: 네.
1: 같은 거리를 이동하거나 같은 공간을 난방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양을 훨씬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는데요. 전기화를 확대하는 만큼 그 전기를 화석연료가 아니라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공급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구조에서 탈피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단순히 전기화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탈화석연료가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0: 네.
1: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요즘 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뭐 석유나 가스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국가들은 전기화를 확대하고 그 전기를 자국의 재생에너지로 생산할수록 국제 유가나 가스 가격 변동에 대한 의존도를 아주 낮출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0: 네. 그러니까
1: 실제로 IEA 보고서를 보면 그 효과가 상당합니다.
0: 그러니까
1: 수송 부분에서는 현재 추세대로 전기화를 진행돼도 2035년 하루에 약 1천만 배럴의 석유 수요를 줄일 수 있다고 하고 더 빠르게 추산하면 하루에 1,800만 배럴까지 줄일 수 있다라고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0: 네.
1: 그 하루 1천만 배럴이면 현재 전 세계가 하루에 사용하는 양의 약 10분의 1 정도 되는 양이거든요.
0: 네.
1: 우리나라 하루 석유 소비량의 약 4배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규모이기도 하고요.
0: 그렇군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전기차를 타고 또 집에서도 전기를 쓰는 게 환경에는 좋다고 하지만 오늘은 지구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던 얘기들을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이면이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1: 네, 맞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 있을 텐데요. 네, 자세히 짚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기화를 확대한다고 해서 그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인데요.
0: 네.
1: 최근 미국 오리건주 에너지부가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 전기차나 뭐 고효율의 전기 히트펌프로 전환했을 때 실제로 가정의 에너지 사용량과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가구별로 분석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기차와 히트펌프로 바꾸면 에너지 사용량 자체는 전반적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가게가 부담하는 비용은 개별 가구마다 달랐다라고 해요.
0: 그래요?
1: 예, 전기차는 대부분 가구에서 비용 절감 효과는 있었지만 가스보일러를 히트펌프로 바꾼 경우에는 전기와 가스요금에 따라서 오히려 비용이 늘어나는 사례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느냐 살펴보면요. 전기차나 히트펌프를 처음에 설치할 때 드는 비용부터 전기요금, 어떤 집에 사는지, 집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지 등 각자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문제는 저소득층이나 임대주택 거주자, 농촌 지역 주민들처럼 새로운 에너지 기술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전환 과정에서 더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전기화는 단순히 이런 인프라들을 많이 보급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환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전기요금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임대주택이나 저소득층도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지 등등도
0: 네.
1: 자세히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전기화가 환경에는 도움이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누가 비용을 부담하느냐도 함께 살펴봐야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에너지를 점차 전기로 바꿔나갈수록 당연히 필요한 전기도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텐데요.
1: 네.
0: 그 많은 전기를 감당하려면 재생에너지는 지금보다 얼마나 더 빠르게 늘려야 할까요?
1: 네, 아주 많은 양을 아주 빠르게 확대를 해야 하는 우리 지구 공동의 목표가 있을 텐데요.
0: 네.
1: 최근 IEA는 전기화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에는 2035년에는 지금보다 약 1만 5천 테라와트시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0: 네.
1: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현재 전 세계 발전량의 절반에 가까운 상당한 규모라고 하는데요. 결국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석탄이나 가스 발전으로 충당한다면 전기화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전기화와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지난해 전 세계에서 새로 설치된 재생에너지가 약 693기가와트로

0: 인데요. 국제사회가 세운 2030년 목표 달성을 하려면 앞으로 매년 1200기가와트씩 늘려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훨씬 더 높여야 한다라는 거죠.
1: 네.
0: 그리고 재생에너지

0: 14년 전력 체계도 함께 만들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장거리 송전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보다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재생에너지와 확대와 함께 저장장치와 분산형 전력 체계 구축이 하나의 패키지로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1: 네, 오늘 전기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결국 재생에너지 확대 또 전기 에너지 시스템도 같이 변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0: 네.
1: 자, 이쯤에서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잔나비의 노래 듣고 올게요.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듣고 왔습니다. 박수홍 활동가님과 함께 COP31에서 중요한 이야기로 떠오른 전기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코너 속의 코너죠. 우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구를 위한 실천. 활동가님, 오늘은 어떤 실천 함께 보면 좋을까요?
1: 네, 오늘도 제가 조금은 불편한 실천거리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쓰레기통 없애기입니다.
0: 쓰레기통 없애기.
1: 네, 그러니까 무조건 쓰레기통을 다 치워버리자라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집이나 사무실에서 보면 책상 밑에도 있고 방마다 있고 여기저기 작은 쓰레기통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이거를 한번 줄여보자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쓰레기통이 바로 옆에 있으면 사실 별 생각 없이 이것저것 버리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쓰레기통을 한 곳에 두면 뭔가를 버릴 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는 첫 번째 방법은 어쩌면 쓰레기통을 조금 불편하게 만드는 것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에서 쓰레기통 없애기를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0: 네, 네. 오늘 지구를 위한 실천은 쓰레기통 없애기였고요. 오당지 홈페이지에 지구를 위한 실천 게시판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실천해보시고 어떠셨는지 저희에게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실천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오늘은 지구편 지금까지 녹색연합 박송 활동가 님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홉 제이스 무라즈의 러브 러브.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현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층은
3: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4: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5: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6: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 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8: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안전운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토요일 밤 잘 보내고 계신가요? 3, 4부에도 재미있는 코너들 준비돼 있으니까요. 남은 시간도 오당재와 함께해 주세요. 그럼 저희는 1650님이 신청해 주신 선우정아의 네가 있잖아 이 노래 듣고 9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 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MBC 생활정보. 화상을 입었을 때 조기 응급처치가 중요한데요. 먼저 화상 부위를 흐르는 시원한 물로 통증이 줄어들 때까지 충분히 식혀야 합니다. 옷 위로 뜨거운 물이 쏟아졌다면 피부에 달라붙은 옷을 억지로 떼어내지 말고 입은 상태에서 물로 식혀줍니다. 화상으로 생긴 물집은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터뜨리지 마시고요. 얼음을 피부에 직접 대거나 된장이나 연고를 바르는 행동도 피해주세요. 화상 부위를 충분히 식힌 뒤에 깨끗한 거즈나 선으로 가볍게 덮어서 보호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화상 범위가 넓거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응급처치하고 나서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화상은 신속하게 식히고 상처를 자극하지 마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4: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4: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9시 뉴스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12시간여 만에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고 공개하고 기술 우월성으로 한일 군당국이 추적에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전략무기 발사 훈련이 진행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합동참모본부와 일본 방위성이 탄도미사일 비행거리를 700km 이상 약 680km라고 각각 분석한 점을 거론하며 궤적 추적 실패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은 미사일 속도를 알아야 한다면서 적어도 비행궤도 변경능이 있고 인공지능을 도입했다고 한 자신들의 발표를 상기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타격을 피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위협했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에 대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유엔 사무총장 구테우스가 적대 세력들의 악랄한 비난과 모략 선전으로 일관된 인권 보고서라는 것을 유엔 총회에 제출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조사 결과를 담은 것으로 첨단 기술 적용 확대로 주민 감시와 통제가 강화하는 등 인권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가해자를 조사,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 행 플라이두바이 여객기에서 기장을 흉기로 공격한 부기장이 테러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아랍에미리트 당국이 현지 시간 3일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검찰은 부기장이 비상용 도끼로 기장을 공격하면서 여객기 조종장치를 장악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29세 오만 국적자 하맘 알함마미로 신원이 알려진 부기장은 과거 급진적 이념 성향에 대한 우려로 오만에서 비행 금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30일 두바이를 출발해 텔아비브로 향하던 플라이두바이 소속 보잉 737 여객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상공을 지나던 중 부기장이 기장을 흉기로 찌르고 기체를 급강하시키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기장이 조종실 문 잠금을 해제했고 이스라엘 승객 3명과 승무원이 조종실로 진입해 부기장을 제압했습니다. 부산 북항에 머물고 있는 상어 북항이를 바다로 보내기 위해 구조당국이 수로 출구 근처에 그물을 설치했지만 북항이가 하루 만에 그물을 넘어 수로 안쪽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부산 해경 등은 어제 친수공원 제4보도교 인근에 길이 50, 높이 6.8m의 그물을 펼치고 바다와 가까운 제6보도교 방향으로 그물을 끌며 북항이를 수로 밖으로 유도했습니다. 전국이 구름 많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7: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8: 국내 한 대학의 건축학부 학생들은 해마다 특별한 봉사활동에 나섭니다. 농촌 지역을 찾아가서 취약계층의 낡은 집을 고쳐주는 건데요. 덕분에 농촌 주민의 생활 여건이 개선되고 학생들은 실전 경험

0: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대학의 학생들도 전공을 살려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죠. 미용학과 학생들이 농촌 어르신의 머리를 다듬어드리고 조리학과 학생들은 음식을 만들어서 마을에 전달합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을 이웃을 위해 쓰는 모습, 우리 사회가 한층 따뜻해집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MBC.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6: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토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지난주에 처음 선보인 코너죠. 노중훈 여행 작가와 함께 오슐랭 가이드 만나볼 거고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4부에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오슐랭 가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7: 연금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8: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7: 어디?
8: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7: 하나은행?
9: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10: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11: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한인제약.
1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4: 네.
1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3: 맥스 안 터져요.
1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3: 맥스 안 터져요.
6: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로 시작해서 전국 곳곳을 누비는 노중훈 작가의 알짜배기 정보를 한 스푼 더해 함께 떠나볼게요.
5: 오슐랭 가이드.
6: 우리 오당대 청취자들이 직접 추천해 주신 가게에 맛깔난 이야기 한 스푼 더해 주실 분이죠. 오슐랭 가이드의 코너지기 노중훈 여행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6: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6: 네, 작가님. 네. 지난주 오슐랭 가이드 첫 방송 들으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 미니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16: 아이고.
6: 먼저 윤수빈 님이 오, 뉴 코너 두근두근 하셨고.
16: 아기 내근이죠.
6: 네. 네. 남승희 님. 오슐랭 가이드 첫 코너 축하합니다.
16: 고맙습니다.
6: 6665 님은 와, 노중훈 작가 님이다. 저녁에는 라디오를 잘 안 듣는데 명절 귀갓길에 들으니 반갑네요 하면서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16: 이렇게 두 손 벌려 환영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6: 네.
16: 근데 무엇보다 이제 감동적이었던 건 지난주 우리 첫 시간이었는데
6: 네.
16: 우리 애청자 김미금님의 식당.
6: 맞아요.
16: 그 서울 논현동 영동시장 안에 있는 이제 이응 단골집.
6: 네.
16: 순대국밥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그 그렇죠. 방송을 듣고 역시 애청자답게
6: 그러니까.
16: 반응을 보내주셨다고요.
6: 네, 맞아요. 네. 오당제 애청자인 미금님의 식당을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죠. 방송 들으시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진짜 영광입니다. 김치 깍두기 다 제가 직접 합니다. 미니 족발을 하나만 드셔도 됩니다. 젠디랑 노 작가님 꼭 한번 드시러 오세요. 오소리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젠디는 살코기로 드릴게요 하고.
16: 그러니까 아직 내장 쪽을 조금 어려워하는 그러니까. 젠들을 위해서는 네. 살코기 많이
6: 와.
16: 저에게는 내장 듬뿍
6: 그러니까
16: 너무너무 반가운 문제였고
6: 네.
16: 사실은 이제 저희가 감사하죠.
6: 너무 감사하죠.
16: 네, 이렇게 알려주셨으니까
6: 그쵸.
16: 제가 언젠가 꼭 가서 저의 정말 영혼의 음식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순대국밥 시켜놓고 미니족발 하나 사이드로 시켜놓고
6: 오.

0: 맑은 술 한 잔 따라서 맛있게 비우. 우리 저 소미란 PD 박채연 작가도 네. 같이 가면 좋을 텐데.
1: 그러니까 족발도 있고 하니까.
0: 상암동에서 멀다고 안 가.
1: 그러니까 조금.
0: 그런 그렇구나. 아니한 자세는 아주 배격합니다. 지금.
1: 아니 왜냐하면 아무래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네네. 점심 때 가기가 조금 멀고 그리고 저녁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0: 반찬 해야죠.
1: 아 그런 방법이.
0: 왜냐면 이 집이 9시부터 족발을 먹을 수 있다고 제가
1: 아침 9시부터
0: 그래 말씀드렸던 말이에요.
1: 아무튼 미금님 언젠가 네. 저희가 한번
0: 가야죠.
1: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갑니다.
1: 네. 자 오슐랭 가이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장소 어딜까요?
0: 이 오늘 소개해드릴 두 번째 식당도 애청자 중에 한 분이 보내오신 곳이에요.
1: 네.
0: 어딨냐면 경남 김해시 대청동에 위치한 짜장 11 뭐 중국집이에요. 중국집
1: 알죠. 오당 애청자분이 역시 하시는 식당인데
0: 맞아요.
1: 지난 1월에 저희가 전화데이트를 했었거든요.
0: 네.
1: 사장님 성함이 최두일님이었어요. 부모님과 함께 자영업하고 계신데 장사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응원해달라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전화데이트를 네. 한 적이 있습니다.
0: 응원해드릴 거고요.
1: 네.
0: 직접 또 이번에도 이제 문자를 주셨는데
1: 오,
0: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1: 네.
0: 중식당 맛있게 하는 곳 있습니다. 위치는 경남 김해 장유. 네. 바로 제가 하고 있는 중식당입니다. 저는 이렇게 셀프 홍보 대단히 환영하고요.
1: 너무 좋죠.
0: 저희가 미력하나마 장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네. 애를 써볼 작정인데 제가 여기 가보진 못해서 그 최신 그 리뷰 후기를 봤어요.
1: 네. 어때요?
0: 일단 가격이 말이 안 됩니다. 짜장 5,000원.
1: 우와.
0: 짬뽕 6,000원.
1: 우와.
0: 탕수육 소짜 10,000원.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지정하는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1: 진짜요?
0: 이게 이제 저희가 숫자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가장 위급할 때, 가장 급할 때 거는 번호잖아요.
1: 그죠.
0: 그러니까 짜장은 그런 거죠. 짬뽕은 그런 거죠.
1: 오.
0: 정말 급해서
1: 그렇구나.
0: 갑자기 막 달려가고 싶을 때 얼마나 좋은 상호입니까? 내 속에 식욕이 폭발할 때
1: 네.
0: 바로 가면 좋을 것이고요. 아주 해묵은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중식하면 떠오를 수밖에 없는.
1: 네.
0: 그래서 이제 제가 급하게 코너 속 코너를 하나 마련해봤습니다. 이른바 노잼 아니고요.
1: 네.
0: 노젠의 취향입니다.
1: 노젠.
0: 네네 밸런스 게임이고요. 하나 둘 셋 하나만 고르시면 됩니다.
1: 네네.
0: 자 짜장 짬뽕 하나. 아이 여보요. 하나 둘 셋 하고.
1: 아니, 취향이 너무 확고해요.
0: 급하네 성격이.
1: 오케이. 네.
0: 자 다시 네.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1: 짜장.
0: 자 안 맞았고요. 탕수육. 부먹 찍먹 하나 둘 셋
1: 부먹 아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0: 하나 둘 셋
1: 찍먹
0: 아 또 안 맞았어요 진짜 마지막이요
1: 네.
0: 볶음밥 대 잡채밥 하나 둘 셋
1: 잡채밥
0: 볶음밥.
1: 오 짠 거 아닌데 진짜 다 다르다
0: 이렇게 다 안 맞기도
1: 근데 짬뽕파 같으신데 짜장파세요?
0: 얼굴이 붉으세요?
1: 아니요 국물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저랑 비슷하게
0: 아 그래요?
1: 네.
0: 술을 많이 먹으니까 아 저는 그
1: 짜장파시구나.
0: 짜장의 그 검은 소스가
1: 어머.
0: 짜르르 그 흰 면과 비벼질 때
1: 네.
0: 너무 그 충격적이에요.
1: 아 진짜.
0: 50년을 먹어왔는데도 충격적이고 정기적으로 수혈을 해줘야 되고요.
1: 아 그렇구나.
0: 짜장 소스로 된 뭐 링거 이런 거 있으면 늘 맞고 싶고
1: 와.
0: 그렇습니다.
1: 와. 그 정도로.
0: 근데 왜 짬뽕이에요?
1: 아 저는 국물을 기본적으로 좋아해서
0: 아.
1: 네, 국물이 없으면. 조금 허전해요.
0: 근데 왜 특히 짬뽕은 나트륨 아주 그득그득인데
1: 맞아,
0: 왜 얼굴에 안 붙죠?
1: 막 엄청 많이 먹는 스타일은 아닌가? 적당히 먹는 건가?
0: 아, 우리는 국물에 빈 그릇까지 봐야 되거든요.
1: 아~
0: 네, 드링킹이라고 하는데. 네. 어쨌든 우리 그 최두일님이었나요?
1: 아, 근데 저 하나 짚고 넘어가고
0: 네네네.
1: 싶은데 어떻게 부먹이세요? 미식가 아니세요?
0: 부먹이랑 미식가는 뭔 상관이에요?
1: 보통 찐먹을 먹어야 고기의 식감을 그대로 먹어 느낄 수 있고
0: 진짜 젠디는
1: 근데 소스의 맛을 따로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0: 가르칠
1: 있는.
0: 구석이 너무 많구나. 아니, 저기...
1: 잠깐만 좀 궁금한데 우리 미란 PD님이랑
0: 최연 작가?
1: 작가님은 부먹인지 찐먹인지
0: 얘기해봐요.
1: 하나 둘 셋
2: 단먹
1: 아 반반
0: 저기
1: 담갔다
0: 먹는다 물론 부먹 찐먹 위에 복먹도 있습니다. 아니 볶아서 나오는 프라이팬에
1: 아 뭔지 알아요.
0: 중국식 프라이팬 웍에 근데 저는 왜 부먹이냐면 부먹이라고 해서 그 탕수육 튀김 다 덮여 있지는 않아요 대부분 사이드 쪽은
1: 그치.
0: 안 덮여 있잖아요
1: 콩콩
0: 아, 빼서 드시고
1: 그렇네
0: 네, 그리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주는 대로 먹는 파예요
1: 아 맞아
0: 그럼 그 집에 철학이 담긴 거니까
1: 그렇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0: 어쨌든 젠디는 한 일주일 정도 특훈을 좀 받으셔야겠어요
1: 아 네네. 이거 굉장히 네, 네 좋습니다
0: 어쨌든 여러분 장사가 좀 안 된다고 우리 최두율님이 말씀하셨는데. 가보시면 좋겠어요. 요즘에 5,000원 내고 짜장면 5,000원.

0: 먹어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그리고 짬뽕이 후기를 보니까 막 이렇게 요즘은 뭐 로제 짬뽕, 크림 짬뽕, 오징어 통째로 올라간 짬뽕, 막 화려하게 짜게 하면 짬뽕이 너무 많은데 네. 정말 수수한 옛날 짬뽕. 그리고 뭐 불향도 너무 세거나 네. 국물 너무 맵거나 너무 찐득하지 않은 잘 후루룩 넘어갈 것 같은 짬뽕이어가지고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애청자이신 두일님의 식당 짜장 111뭐 소개해드렸고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 우리 작가님이 좀 이 노래 직접 소개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여기.
0: 나 큐시트가 없어요.
1: 저기 첫 번째 동그라미 친.
0: 뭐 DJ가 큐시트 던지래 그냥.
1: 소개해주세요.
0: 이 노래 안 들을 수 없죠. 저희 어머님 짜장면은 좋다고 하십니다만은 GOD의 어머님께

0: god의 어머님께 듣고 왔습니다. 오션랜 가이드 노중훈 여행작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당재 애청자 최두일님의 가게죠. 경남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중국집 짜장 111뭐 만나봤습니다. 이제 작가님이 아껴두신 곳도 하나씩 꺼내주실 시간인데 오늘 맞습니다. 어떤 곳들 소개해 주실
1: 일단
0: 거예요?
1: 일단 이분이 김해에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김해에서 매우 좋아하는 고깃집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 위치는 김해시 삼방동이고 사실 김해도 넓어서 네네. 중국집에서 이 고깃집까지는 한 15km

0: 10km. 조금 이동 시간은 이제 그렇네요. 걸릴 수 있는데요. 네. 아, 피읍집이고 그 사실은 상호에 평사리가 들어가요. 평사리는 지명이에요. 아. 마을 이름인데 오. 그 하동의 악양들판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가 있는 게 이제 평사리인데 아버님이 아마 그쪽이 이제 고향인 것 같더라고요. 아. 이 집은 한 22년? 쯤 된 고깃집이고
1: 아, 고깃집.
0: 우리 젠디 뒷고기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1: 뒷고기요?
0: 네네.
1: 아니요.
0: 거의 뭐 채워지지 않은 거의 그 빈 종이 같은 상태인 거죠 지금.
1: 그럼 뒷고기는 돼지고기 뭐 고기 종류인가요? 아니면은 부위인가요? 부위
0: 다 맞아요.
1: 돼지고기의 네. 뒷다리살?
0: 아, 너무 해맑으니까. 아이고.
1: 뒷고기는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0: 특히 경남 지방에 가면 매우 많이 이제 볼 수 있는 네. 고기인데.
1: 그렇구나.
0: 뭐 유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뭐 도축장에서 일하시던 기술자들이 이렇게 정형을 하고 남은 고기인데 이게 너무 맛있어서 뭐 뒤로 빼돌렸다.
1: 아.
0: 그래서 뒷고기다. 설은 굉장히 많은데.
1: 오.
0: 그거는 뭐 모르셔도 되고 사실은.
1: 네네.
0: 뒷고기를 부위로 따지면 네. 돼지 머리 쪽이에요.
1: 아 진짜?
0: 네, 그래서 집집마다 다른데 보통은 모둠의 형태로 나와요. 뒷고기를 주문하면 예를 들면 뭐 돼지 볼살, 콧등살, 귀쪽,
1: 네.
0: 뭐 돈살 나오는 집도 있고. 근데 이 집은 그렇게 여러 가지 부위를 모아가지고 주는 형태는 아니고 특정한 부위를 주는데
1: 네.
0: 제 아버님께 여쭤보니까 돼지 귀와 네. 목 사이에 있는 살이래요.
1: 아, 귀랑 목 사이?
0: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돼지고기 목살이라는 게 엄청 부위가 넓은 거거든요.
1: 네.
0: 그 중에서도 약간 머리 쪽에 가까운 항정살 쪽인 것 같아요. 원래 이쪽 부위가 쫀쫀하기로 유명한데
1: 네.
0: 특히 머리 쪽으로 갈수록 그 쫀득쫀득함이 훨씬 이제 강하거든요. 와, 근데 이 집은 제가 경남에서도 뒷고기 집을 여러 군데 가봤지만
1: 네.
0: 가장 쫀쫀했어요.
1: 진짜.
0: 그러니까 막 바지로 따지면 막 습한 바지. 쫙쫙 이렇게.
1: 씹을 때 그 식감이.
0: 장난 아닌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숯불도 매우 중요한데
1: 네.
0: 수채 상태도 매우 건강하고 매우 화력이 세고 당연히 그러니까 잘 구우셔야죠. 조금만 한눈 팔면 바로 탑니다.
1: 그렇겠네요.
0: 이 귀한 고기. 그 뒷고기집의 특징들은 보통 두 분이 가셔도 기본이 3인분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그람수가 작아요.
1: 그렇겠네요.
0: 대신 가격이 싸요.
1: 네.
0: 지금 이 집의 가격도 그 뒷고기가 130g에 11,000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람수가 적은 대신 가격이 저렴하죠.
1: 네.
0: 그러니까 3인분 이상씩 드셔야 되고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잘 구워가지고 가위로 잘라가지고 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바로 즉각적으로 이거는 이제 촉감과 관련된 감각이기 때문에 바로 탄성이 터집니다. 우와! 약간 과장하면 진짜 껌 씹는 것 같아요.
1: 진짜.
0: 근데 질기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막 이렇게 서걱거리고 쫄쫄하고 뭐 이런 느낌이란
1: 무슨
0: 말이에요.
1: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0: 그러면 이제 뭐 다양하게 소스 찍어서 드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 집에 꼭 드셔야 하는 메뉴 중에 하나는 뒤통 수육이라고 있어요. 뒤통 고기 말고.
1: 뒤통 수육?
0: 이거는 같은 부위를 삶아주는 거예요.
1: 아, 네네.
0: 그러면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서야 이제 바로 압력밥솥에 넣고 칙칙칙칙칙 이제 막 삶아주기 시작하거든요. 이건 어쨌든 한번 삶은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딱 보들보들하게 수분기 충만해서 그 약간 문물을 겸비한 매우 훌륭한 인물 같아요. 그러니까는 글도 잘 쓰고 무예도 출중한. 그게 뭐냐면 촉촉하기도 하고 쫄깃하기도 하고
1: 우와.
0: 겉보면은 수분기가 쫙 충만하고 기름기 쫙 돌면서 안으로 파고들면 매우 매우 쫄깃하고
1: 우와.
0: 여기 새우젓 하나 올려가지고
1: 맛있겠다.
0: 드시면 여러분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1: 네.
0: 하지만 술잔을 기울이게 된다.
1: 네.
0: 매우 아름다운 밤이 지나간다.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1: 그 사진 안 그래도 보고 있는데 진짜 딱 봐도 너무 맛있어 보여요.
0: 그쵸?
1: 윤기도 있고.
0: 그 탄력이 눈으로 느껴지죠?
1: 그렇네요. 그
0: 된장찌개도 맛있어요.
1: 저는 개인적으로 구이 먹어보고 싶어요.
0: 맛있어요. 맛있어요.
1: 네,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아 된장찌개도 진짜 맛있어 보이네.
0: 뒷고기도 뒷다리살도 매우 훌륭한 부위지만 젠디가 이제 머릿고기 쪽에 이 뒷고기도 맛을 보면 아마 반찬이고 경남이 어딘가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1: 그럴 네. 수도 있겠네요, 진짜. 네. 자, 이렇게 뒷고기 저는 네.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배웠고요. 다음으로 소개해 주실 곳 어딘가요?
0: 아까 그 집이 이제 중국집이잖아요.

0: 제가 경남 지방에서 매우 좋아하는 간짜장집 하나.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석전동에 위치한 디귿집이고 네. 여기는 마산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1: 마산역 바로 앞에.
0: 심지어 어머니 아버님이 매우 일찍 출근하셔가지고 아침 8시 반에서 9시면 짜장면을 먹을 수 있어요.
1: 그 시간부터요?
0: 그 시간부터. 그러니까 노동시간이 엄청 긴 거죠.
1: 그러시네.
0: 아, 톰과 제리 같은 노부부인데 아버님은 81살이세요. 근데 16살 때부터 중국집에서 일을 하셨대요.
1: 우와.
0: 66년? 65년 동안 중국집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1: 그럼 장인이시겠네요.
0: 장인이죠. 저에게는 뭐 안 계신 존재죠. 장인 장모도 안 계시긴 합니다만은. 웃어줘야죠. 나 무한하잖아요.
1: 아,
0: 그게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1: 이해하는데 조금 몇 초 걸렸어요.
0: 아, 네네네. 그러니까 도 같은 양반인 거죠. 저는 이 집을 최근에 두 번 갔는데 두 번 다 간짜장 먹었거든요.
1: 네.
0: 아주 썩 훌륭했어요.
1: 와.
0: 일단 면은 좀 밝은 빛깔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면 강화제를 안 쓰시는 것 같고 짜장 소스는 그득그득 나오는데 매우 짭짤합니다.
1: 아.
0: 그리고 제가 사전 사실은 물어본 적이 있는 우리 박채연 작가한테
1: 네네.
0: 간짜장만 먹는다는 거예요. 저 친구가 왜 그래요? 물어봤더니 아 그래야지 양파가 사각거리잖아요.
1: 그러니까.
0: 간짜장은 바로 볶으니까 양파가 숨이 안 죽죠.
1: 맞아요.
0: 이 집 양파도 뭐 기운이 펄펄 납니다.
1: 어, 진짜 살아있어.
0: 사각 씹히고 소스만 따로 먹으면 꽤 짭짤하고 꽤 진한데 역시 그 면과 비비면 짠맛이 중화가 되고요.
1: 네.
0: 근데 이게 기름기 충만하고 면에도 좀 수분기가 있어가지고 잘 부드럽게 비벼집니다.
1: 와.
0: 계란 달걀 후라이를 올려주죠.
1: 보통 이렇게 올려주시나요?
0: 이게 없는 집도 많아요. 요즘에.
1: 그쵸.
0: 특히 서울은 뭐 거의 전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1: 근데 진짜 네. 완전 반숙으로.
0: 그렇지.
1: 너무 맛있다.
0: 먹에서 순식간에 튀기듯이 구워내는.
1: 어 그렇네.
0: 그 척 얹어주고 슥슥 비벼가지고 먹으면 이게 이제 되게 진한 간짜장인데
1: 네.
0: 물 흐르듯이 쭉 넘어가고 라드가 뭔지 아세요? 라드?
1: 아니요.
0: 돼지 기름을 라드라 그래요.
1: 라드.
0: 그거 아마 간짜장 볶을 때 그걸 아마 조금 섞으시나 봐요. 그래서 고소함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충분하게 깔려 있는
1: 네.
0: 매우 훌륭한 집이고 그 어머님 아버님의 티키타카 보는 재미도 있어요. 맨날 서로를 타박해요.
1: 진짜?
0: 예. 네. 아 이거 장사 중에 어디 갔다 왔어? 막 이러고. 어머님은 몰래 나가기도 하고 아버님 점심 장사 끝나고 하면 주도세도 모르고 사라지고
1: 어허.
0: 나 힘들다 이거예요.
1: 어허.
0: 그래서 어머니 혼자 이렇게 웍을 잡을 때도 있고
1: 어허.
0: 그걸 보는 재미도 있는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아 진짜 맛있는 집 오늘 많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0: 네.
1: 여러분도 방송에 소개됐으면 하는 곳이 있으면 위치와 상호를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인 가게에 두일님처럼 이렇게 직접 미금님처럼 직접
0: 그럼.
1: 추천해 주셔도 좋으니까요. 정보 많이 많이 담아서 보내주시고요. 보내주신 곳들은 저희가 잘 모아뒀다 우리 작가님이 한 군데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0: 네.
1: 그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남은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 저희 다음 주에 뵐게요.
0: 고맙습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부가킹즈 윤도현의 여행길. Ladies and gentlemen, Mr. Yoon Do Hyun. I'm right here.

0: 언제부터였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 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영암이 좋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밤이 되면서 고속도로는 이제 밀리는 곳이 거의 없는데요. 간간이 사고가 발생해 갑자기 속도 내기 어려운 구간들이 생기고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둔내 부근 승용차 사고가 발생했고요. 또 서안산 부근으로는 고장차가 갓길을 막고 견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동해고속도로 포항 방향으로 문무대왕 1터널 안에서는 현재 1차로에서 노면 보강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1차로가 차단된 상태니까 유념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정체는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정안 나들목 부근 3km가량 짧게 정체가 나왔습니다. 박소영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토요일 4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하나씩 만나볼게요. 3983님, 지금 육아휴직 중인데 그동안 아이와 자주 놀아주지 못했던 것 요즘 원 없이 놀아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평소 자주 듣지 않던 트로까지 흥얼거리며 다닌다니까요.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 어떤 날보다 좋습니다. 아, 육아휴직하면서 또 그동안 아이와 잘 놀아주지 못했던 거 원 없이 놀아주고 계시다는 우리 3983님의 문자였습니다. 아마 아이한테도 또 부모님한테도 엄마 아빠한테도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육아휴직을 요즘에 꼭 길게 한 번에 쓰는 게 아니라 뭐 일주일 단위로도 나눠서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요즘에 워낙 선택지가 넓어지고 있잖아요. 그 잘 활용하셔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날씨도 너무 좋죠. 가을을 아이와 함께 뭐 공원도 가시고 놀이터에서도 실컷 즐겁게 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즐거운 추억 많이 남기셨으면 좋겠네요. 5712님은 젠디, 저희 동네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큰 마트가 문을 닫았어요. 늘 그 자리에 있어서 당연하게만 생각했는데 불 꺼진 건물을 보니 마음이 참 허전하네요. 장을 보러 오가며 마주쳤던 이웃들과 익숙한 직원분들의 모습도 떠오르고요. 동네의 한 공간이 사라진 게 아니라 추억 한 조각이 사라진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언젠가 다시 그 자리에 반가운 불빛이 켜지기를 바라며 김지훈의 그 자리에 신청합니다. 아, 그 마음 진짜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추억이 사라진 것 같다. 동네 한 공간이 사라진 게 아니라 추억 한 조각이 함께 사라진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진짜 그런 기분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것 같아요. 요즘 동네 다니다 보면 진짜 금방금방 바뀌잖아요. 가게들도 자주 없어지고 바뀌고 그럴 때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가게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함께 보냈던 시간, 추억, 풍경 이런 게 같이 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아쉽고 또 서운하고 쓸쓸한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5711님이 신청해 주신 김지훈의 그 자리에 위로의 마음을 담아서 전해드릴 거고요. 이어서 이동훈님의 신청곡 에즈원의 데이 바이 데이 두 곡 듣고 올게요.

김지훈의 그 자리에 에즈원의 데이 바이 데이 듣고 왔습니다. 7011님이 젠디 저 한자 학습지 시작하기로 했어요. 일단 선생님 오시면 레벨 테스트를 받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요. 히히히. 와, 한자 학습지를 시작하기로 하셨군요. 아, 사실 생각해보면 학창시절에 제일 어려웠던 과목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시험 볼 때 막 그거 달달 외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막 기억이 잘 안 나고 이랬는데 한자를 조금씩 알아두면 뭐 뉴스나 책을 볼 때도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요즘에는 사실 한자를 쓸 일이 예전보다 적다 보니까 모르는 한자가 더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7011님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겠다 마음 먹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고 하루에 몇 자씩 이렇게 공부해본다 이런 마음으로 재밌게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레벨 테스트도 파이팅입니다. 김혜정님, 안녕하세요 젠디. 내일 천연 세수 비누를 만들려고 비누 베이스 만들고 있어요. 식구가 5명이다 보니 비누도 얼마나 빨리 쓰는지, 심지어 청소년이 3명이라서 어성초, 편백가루 넣어서 여드름에 좋은 비누로 만들어 쓰고 있어요. 원미연의 이별여행 신청합니다. 신청곡 적어서 보내주셨는데요. 아, 비누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시는군요. 우리 혜정님은 요즘 안 그래도

그래도 비누 많이들 찾으신다 이런 이야기 한적 있는데 직접 만들어서 쓰시는 경우도 이렇게 종종 있나 봐요. 그렇죠. 본인이 성분도 직접 보고 고를 수 있고 플라스틱 용기도 줄이고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쓰면 내 피부에 맞는 또 비누를 사용할 수

힘들지는 않을까. 한 번도 안 해봐서 해보고 싶다는 마음도 드네요. 혜정님. 신청해주신 원미연의 이별여행. 아, 이 노래 너무 좋죠. 이어서 김필의 다시 사랑한다면. 2700님이 신청해주신 노래까지 듣고 올게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현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3: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4: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5: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6: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윤성님이 보내주신 사연 하나 더 만나볼게요. 이윤성님이 이번 여자농구 보고 여자농구에 입덕했어요. 이소희 선수 장거리 3점슛, 5점슛 아닌가요? 슬램덩크의 주제곡 박상민의 너에게 가는 길 신청합니다. 우리 윤성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소희 선수가 지난 주말 여자 농구 결승전에서 그 일본을 75-70으로 물리치고 우리 대표팀이 금메달 획득했잖아요. 근데 특히 전반 막판에 이소희 선수가 아주 먼 거리에서 3점 슛을 성공시켰거든요. 그래서 42-23, 19점 차로 리드를 이어갔는데 3점 라인에서 뭐 세 발짝이나 떨어진 아주 먼 거리에서

던졌는데 그게 성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3점 슛이 아니라 5점 슛은 5점까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잘 던져서 이소희 선수 안 그래도 별명이 스테판 소희라고 하더라고요. 스테판 커리 선수가 NBA 최고의 3점 슈터잖아요. 그래서 그런 별명까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농구 대표팀 다시 한번 진짜 금메달 축하드리고요. 오늘 끝곡은 우리 윤성님이 신청해주신 박상민의 너에게 가는 길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요일인 내일도 오당제는 8시 5분에 함께합니다. 재밌는 코너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꼭 놀러와 주세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에는 한 세대의 화재가 이웃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평소 우리 집 소방시설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한데요. 소화기가 있는지, 감지기와 가스 누설 경보기는 정상인지, 스프링클러 헤드 주변을 물건으로 막아두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주세요. 완강기가 설치된 세대라면 위치와 사용 방법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피 공간이나 경량 칸막이 주변에 물

0: 물건을 쌓아두지 않아야 하는데요. 화재가 난 뒤에 확인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우리 집 소방시설, 평소 한 번의 점검이 가족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화재 예방 꼭 지켜주세요. MBC 재난정보였습니다.
1: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10시 뉴스입니다. 한국이 아시안게임 남자축구에서 4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대표팀은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일본과의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후반 16분 엄지성 선수의 결승골에 힘입어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12시간여 만에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고 공개하고 한일 군 당국이 추적에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동해상으로 전략무기 발사 훈련이 진행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와 일본 방위성이 탄도미사일 비행거리를 700km 이상 또 약 680km라고 각각 분석한 점을 거론하면서 궤적 추적 실패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은 저고도 비행궤도 변경 능력이 있고 인공지능을 도입했다고 한 자신들의 발표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타격을 피할 방법은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부산 북항에 머물고 있는 상어 북항이를 바다로 보내기 위해 구조당국이 수로 출구 근처에 그물을 설치했지만 북항이가 하루 만에 그물을 넘어 수로 안쪽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부산 해경 등은 어제 친수공원 제4보도교 인근에 길이 50, 높이 6.8m 그물을 펼치고 바다와 가까운 제6보도교 방향으로 그물을 끌며 북항이를 수로 밖으로 유도했습니다. 그물이 바닥에 걸린 데다 북항이가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자 당국은 수로 출구 100m 안쪽에 그물을 고정했습니다. 그물은 북항이가 수로 안쪽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는데 빈틈을 찾던 북항이는 그물을 넘어 수로 안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전북 군산 비응항 선착장에서 낚시를 하던 20대 남성이 4m 아래 어선 갑판으로 추락해 무릎과 허리 등을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남성은 야간 낚시를 하던 중 차량 주차 방지턱에 발이 걸려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선착장 주변은 추락사고 위험이 높으니 장애물과 바닥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15분쯤 경기 안산시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전기 차량이 돌진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체 전체가 서비스센터 내부로 들어온 뒤에야 멈춰서면서 유리창과 집기 등이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겠고 낮과 밤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부산 18도 등 8에서 1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부산 경북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박소영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4: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넉넉한 한가위 연휴 보내셨습니까? 늘 변함없이 정겨운 고향이지만 귀향길엔 항상 아쉬운 마음이 남게 되는데요. 내 고향을 후원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아시나요? 2023년 시작된 이후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기부 방법이 한층 편리해지고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지정 기부가 확대되면서 돌봄이라든지 의료, 환경, 청년 지원 등 지역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향을 아끼는 마음이 기부로 이어지고 그 기부가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고향이 활기를 띠는 것도 시간 문제 아닐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

0: 퀴즈가 함께합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최근에 아부다비의 국부 펀드가 미국 기업과 함께 AI 인프라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큰 돈을 굴리는 국부 펀드의 투자 방향에는 어떤 산업을 키울 건지에 대한 국가의 판단이 담겨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의 국부 펀드에서 굴리는 돈의 규모는 무려 15조 달러를 넘습니다. 만약에 이런 곳들이 투자의 방향을 바꾸면 세계 금융시장에도 큰 파장이 일 수밖에 없는데요. 세계의 큰 손들이 주목하는 다음 투자처는 뭘지 잠시 후 역시나 박정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0월 3일 토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3: 안녕하세요, 남국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3: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1: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4: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경제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네, 일주일에 한 번 손경제 두 진행자가 뭉칩니다. 이진우가 묻고 박정호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1: 네. 네. 오늘은 주제가 되게 거창하고 무겁고 감미롭습니다.
2: 아닙니다. 요즘은 하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뭐 내가 투자해 놓은 종목들 아니면 투자해 놓은 대상들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난 또 어디다 투자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제 또 4분기도 시작되는 마당에
1: 2026년 마무리하는 이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 큰 돈의 흐름이 대충 어떻게 움직이는지.
2: 맞습니다. 그리고요. 이제부터는 상반기와 작년도 하반기와는 달리 돈의 흐름을 볼 때 개별

0: 실질적인 어떤 종목들의 테마, 그리고 기술에 대한 변화보다도 매크로라고 하죠. 거시경제적인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상황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크게 AI라는 테마가 어떤 흐름으로 어떤 문법을 사용하면서 흘러갈지 이제 감이 왔어요. 아, 다음 바전 나오면서 이것들이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누가 앞서갔다, 누가 적한다, 요거 할 거고, 그 다음에 그거 하려면 데이터 센터라는 게 중요하구나, 그거 하려면 또 에너지 가 중요하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법을 우리가 학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이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대신 이 기록적인 금리 기조, 그리고 전쟁, 그리고 작년에 들쑤셔놨던 통상 협상들, 관세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세계적인 정상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세계적인 국부 펀드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베팅을 하는지 이걸 좀 봐야 되는 시점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이걸 정했습니다.
1: 안 그래도 미국이 이제 대통령이 트럼프로 바뀐 이후에 이전에 못 겪던 일들을 우리가 계속 겪고 있잖아요. 그리고 돌이켜보면 대통령 되고 나서 갑자기 무슨 관세를 어떻게 하니 뭐 중국하고 거의 뭐 멱살 잡을 듯이 그랬다가 그 불똥이 우리한테 더 많이 오고 한국, 일본은 막 3천억 달러씩 내놓으라고 그러고 막 도대체 뭐가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모를 만한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일단은 그럼 미국과 중국 사이는 어떻게 좀 정리가 되는 겁니까? 그것도 큰 그림인 것 같던데.
0: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내용을 보니까요. 지금 다급한 숙제가 있는 두 정상이 잠시 휴전.
1: 서로
0: 예,
1: 각자.
0: 서로 잠시 휴전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마무리를 한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뭐냐면요. 이 백악관에서 팩트시트라고 하죠. 설명자료. 우리가 이렇게 양쪽 정상이 나눈 대화들을 서로 크로스체크해서 이런 단어들로 대화 나눈 걸 정리해서 공표합니다. 한 팩트시트에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들이 서로 간의 존중, 그다음에 서로 간의 공정하게 게임에 임하자, 그리고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전략적, 건설적,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자, 이거에 합의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만 보면 어떻게 보면 중국이 일부 좀 얻어가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80년대 일본이 급부상했었을 때 그때 일본의 총리와 미국 대통령이 나눴던 정상회담의 문구라든가 그때 대응 자료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런 문구 없었거든요.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중국이 역시 미국이 무시할 정도의 국가는 절대 아니구나.
1: 중국을 이제 예우를 하는구나. 알게
0: 네.
1: 모르게.
0: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국이 가장 뼈아파하는 부분은 중국도 미국에게 적극적으로 요구를 못했고요. 답을 얻어내지 못했고.
1: 그게 뭐였죠?
0: 그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대만 문제입니다. 대만에 대해서는 그동안 그 미국이 언급한 것보다 훨씬 강경한 노선을 해달라. 뭐냐면 대만의 독립은 반대한다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했어요.
1: 중국 거임을 이제 세계 만방에 구해달라.
0: 예. 그런데 그 전에는 이게 말이 어폐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대만의 독립을 반대한다라고 미국 명시하지 않고 대만이 독립하는 걸 추진하는, 독립을 추진하고 있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했어요. 반대한다는 아니고
1: 뭐하네요.
0: 뭐하죠. 근데 그걸 반대로 바꿔달라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팩트시트에는 그것도 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시진핑이 지금 4연임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 본인이 가장 큰 성과로 달성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양안 문제거든요. 대만 문제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답을 못 얻었어요. 지난번 5월 달에 베이징에서도 답을 못 얻었고.
1: 시진핑한테 딱 하나만 골라 하면 그걸 고를 건데
0: 그렇죠.
1: 선물로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0: 그리고 시진핑은 이걸 얻어가기 위해서 큰걸또 하나 양보한 것 같은데 그큰거 양보한 게 뭐냐면 미국이 중국에게 관세를 가지고 압박하는 게 상호 간에 맞불붙은 거는요. 이번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됐어요. 양국이 무역위원회를 통해서 각각 300억 달러 규모의 비민간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유예하거나 관세 혜택을 제공하는 걸로 합의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거든요.
1: 민감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0: 그렇죠. 민감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미국의 대중무역 수출 품목에 해당되는 농산물, 어류, 수산물, 목재, 화장품, 의료기기 이런 것들 중국이 관세 인하해 주기로 하고 또 중국은 대미 수출이 많이 되고 있었던 소형 가전들, 완구, 카시트 뭐 이런 것들 좀 완화하기로 해서 이런

0: 것들은 300억 달러 정도의 완화를 합의했다. 이렇게 미국이 발표했고 네. 중국은 품목은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관세 인하에 합의했다. 품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안 하고요. 요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직접적으로 서로 그럼 나도 너한테 관세 부과할 거야. 그래? 그럼 나도 할게. 이렇게 하면서 맞불놓은 거는 예. 한 발짝씩 뒤로 물러났는데 지금 중국이 원래 더 크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관세 부과한 거 말고 네 미국이 다른 제3세계 수많은 국가들에게 우리 미국에서 무관세 받으려면 니네들이 우리한테 수출한 물건 안에 중국산 부품이나 소재나 이런 거 안 사용했다는 거 증빙해. 이게 더 큰 문제였거든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 욕을 하지 않았어요.
1: 그러니까 민감한 거는 다 뺐구나.
0: 그렇죠. 대신 제 소견으로는 중국이 왜 제3세계 국가에 이런 거 요청해서 우리 힘들게 하냐. 이렇게 말하기에는 뭐 직접적인 교역 당사국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제3세계랑 풀어야지 네가 왜 나서는데 이럴 수도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진핑 입장에선 이 대만 문제만 해결하면 본인이 4연임 하는 데는 뭐 이제는 그냥 일사천리로 다 통과되거든요. 그거 하나 양보받기 위해서 나머지 중요한 건 좀 뺀 게 아닐까.
1: 그렇게 추측된다는 거죠?
0: 그렇게 된다는 거죠.
1: 아니 그래도 이란이랑 미국이랑 싸우면서 유가 많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꽤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200불 향해서 안 간 게 중국이 물심양면으로 사실 미국 도와준 게 있다고.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자체 소비도 좀 줄이기도 하고 비축유 계속 풀어가면서 네. 국제유가 조절한 면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정상회담에서 뭐지 하나 좀
0: 그렇죠.
1: 분위기 만들어 보려고 했던 노력으로.
0: 그런 것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결국은 굉장한 의전을 받아가는 거. 그리고 문구상에. 예. 사실 이런 문구는 양쪽 정상이 지금 서로 다 급해요. 트럼프도 중간선거 조만간 있잖아요. 예. 11월 달에. 거기에서 뭔가 성과를 냈다라고 판단하게 만들려면 지금 트럼프에게 가장 지금 표심이 등돌리기 직전인 곳은 서민들 그리고 생활 물가가 올라가는 걸로 피해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인데 그럼 이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물가 저희가 잡는 데 기여하려고 중국과 합의했어요. 300억 달러씩 관세 인하할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 오르는 거 덜 할 겁니다. 요걸 자기는 중간선거 이전에 가져가기로 한 거고 네. 대신 시진핑 입장에선 내년 4연임의 가장 중요한 시기열이 올 하반기도 있지만 내년 하반기에 있거든요. 예. 당 서기에 본인이 계속 그 직을 유지하느냐 그리고 중앙군사위원회의 위원장직을 계속 두 개를 유지하느냐 이 유지를 한다라는 건 나 4년임 갑니다. 이걸 천명하는 거거든요. 예. 그거 전에 그렇게 할 명분이 필요한데 이 명분으로 미국이 이제 우리 중국을 무시 못하는 수준의 예우를 하기 시작했다. 요거 정도 하나씩 얻어가는 걸로 그냥 이런 표현이 맞습니다만 통친 거죠.
1: 관세 하나 주고 레드카펫 깔아주고 그거 두 가지를 교환했다.
0: 네. 서로 아주 그
1: 중요한 것들은 다 주머니에 넣고 안 꺼내고. 네.
0: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실물 경제 돈의 흐름이 이제 첫 번째는 어떻게 되는지 이걸 좀 진단해 볼 네. 필요가 예. 있는데요. 일단 다른 여타 국가들 제3세계 국가들이 작년에 미국이 언폴로 온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중국하고 물건을 같이 만들거나 아니면 중국산 물건 받아다가 그냥 파는 거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모두 다 이해를 했습니다. 제3세계 국가들의 나머지 모든 국가들이. 네, 예. 그래서 지금 교역량으로만 봤었을 땐 중국과의 교역량이 아직까지는 크게 줄지는 않았어요. 예, 트럼프가 관세로 윽박지른 뒤에. 그렇지만 이 기업들이 생산 거점을 옮겨간다는 건 시간이 좀 걸리는 거거든요. 이미 아세안 국가들의 목이 뻣뻣해졌습니다.
1: 중국 공장을 중국 아닌 곳으로 빼야 되니 갈 곳은 아세안 국가들밖에 없지 않냐.
0: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한국 기업들, 일본 기업들, 여타 기업들, 유럽 기업들 유치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저자세로 보조금을 좀 드려볼까요? 아니면 저희가 이런 좋은 입지에 기반을 조성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 같은 경우 근 30년 가까이 거의 법인세를 받지 않을 정도의 그런 세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유치를 해왔는데 트럼프 2기 때 관세 윽박 지르고 난 뒤에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이런 저자세가 아니에요. 이제 너희들도 이제 중국 없이는 중국에서 생산 못하잖아. 우리밖에 다 먹잖아. 예. 이걸 인식하기 시작했고요.

0: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는데 그럼 국가마다 어떤 상황이냐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1: 예.
0: 대부분의 국가가 아직까지 탈중국은 못했다. 하지만 생산 거점이 제3세계 국가로 옮겨가기 시작하면서 중국은 내년 내후년에 본격적으로 경기가 국제 교역상에서의 경기 흐름 여기는 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1: 아. 그렇다는 거죠.
0: 네. 예. 그럼 누가 성과를 보이는 거냐 했었을 때 가장 큰 수혜지는 베트남하고 아세안 국가인 것 같습니다.
1: 아세안 국가라면 예를 들면 어떤 나라들이죠?
0: 가장 큰 데는 베트남이고요. 그다음에 일부가 뭐 미얀마라든가 캄보디아라든가 이렇게 예. 바뀌어갈 것 같습니다.
1: 예.
0: 이들 국가들이 지금 양쪽에서 수혜를 동시에 받기 시작했는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자체 내국에서 생산하는 것들이 전부 허용이 안 될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 일부 생산 거점을 중국 기업들도 아세안으로 옮겨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중국 본토에서 생산했던 유럽 국가들의 기업들, 한국 기업들도 아세안으로 생산 거점을 옮겨야 되고요.
1: 근데 그게 고부된 외모에서 미국하고 좀 사이가 슬슬 또 좋아지고 있잖아요.
0: 어디가요?
1: 중국이.
0: 네, 표면적으로요.
1: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게 얼음이 녹고 있는 걸로 봐야 되는지 다시 또 멱살 잡을지에 따라서
0: 네.
1: 아니 공장 옮기는 거 그냥 속 시원하게 옮겨버려. 그거 뭐 자꾸 그렇게 그냥 마음 편하게 가자라고 할 수 있는 거면 모르겠는데 이 공장 옮긴다는 게 중국의 잘 돌아가는 공장을 빼서 새로 타는 게 쉽지 않은 일이고 안 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안 하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1: 이거 그래서 계속 공장 옮기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지 기업들은.
0: 기업들은 사실 원하지 않죠. 네.
1: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저렇게 멱살 잡을 것 같으면 우리는 어려워도 갈 텐데.
0: 네.
1: 저러다 다시 멱살 슬며시 내려놓고 뭐 우리는 친구야 또 이러고 있으면
0: 예.
1: 이삿짐 싼 기업만 바보 되는 거가 되잖아요.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서 상호 존중이니 뭐 신뢰니 이런 단어로 이번 뭐 팩트시트가 나온 걸 바탕으로 했었을 때 중국이 많이 얻어간 것 같지만 중국도 양안 문제 때문에 사실 크게 양보했다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미 관세 전쟁에서 내가 실패했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3세계 진영에서 일어나고 있는 밸류체인의 변화를 봤었을 때 이건 우리가 꽤 얻은 것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공장 옮기는 건 1년 만에 못해요.
1: 예.
0: 그래서 지금 많은 국가들이 하고 있는 흐름을 봐야 되는데 중국에서 생산을 덜 하기 위해서 새로운 생산기지 부지 알아보고 있다며 어느 회사들은 그리고 어디든 이제 베트남하고 합작 설립하기로 했다며 그 수순이 들어간 걸 다 확인한 거예요.
1: 미국이?
0: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우리가 작년에 윽박질렀던 관세로 윽박질렀던 것에 대한 효과는 단연간에 걸쳐서 조금씩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탈중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아니더라도 뭐 디리스킹이라고 뭐 부르죠. 그런 현상으로 흘러가는 것들은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그 공을 본인들이 다 일일이 중국하고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을 던졌잖아요. 결국 우리 미국에게 팔고 싶으면 그 안에 중국산 물건 없으면 네가 증빙해야 돼. 이렇게 모든 국가에게 떠넘겼거든요. 그러니 결국 그 국가들이 가지고 온 물건의 내역을 보고 판단 그때그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국가들에게 숙제를 넘긴 거기 때문에 또 미국이 직접 또 할 일도 아닌 게 돼버린 거죠.
1: 그러나 그 규제는 줄어들 가능성은 없어요?
0: 없습니다.
1: 단언해요? 네.
0: 단언합니다.
1: 오, 왜요? 네.
0: 왜냐하면 실제 지금 흐름을 봤었을 때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이 이걸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중국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지금 제일 급한 게 양안 문제거든요. 대만 문제를 붙들고 늘어져야 되니.
1: 그러니 뭐 우리 거 규제하고 뭐 중국산 부품 들어있는 거 빼고 뭐 이런 거는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 자체를 안 꺼낸다?
0: 안 꺼냈고요.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도 이건 어떻게든 우리가 우회로를 만들어보려는 움직임을 꽤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산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1: 중국에서 조립했느냐인데.
0: 그거냐 아니면 그 회사가 대주주가 아니면
1: 중국이냐.
0: 중국이냐 아니면 뭐 뭐냐 이런 항목마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우회로를 찾기 시작했어요.
1: 아 중국도?
0: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도 그러다 보니 결국 미국은 그러면 그 우회로까지 마지막 한 끝까지 다 막아서 무역 전면전을 할 거냐 했을 때 꼭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0: 중간선거 앞두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정리를 하자면요. 이런 거예요. 어떤 물건이 우리 지금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들 이런 거 물건이 하나 만들어서 미국까지 전달해지는데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공정들의 참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공정들의 30%든 50%든 그것만 중국이 아니라 어떤 형태든 중국과 관련된 곳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게만 하면 중국의 경제적인 뭐랄까요? 성장률이 크게 반감될 것이고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그런 과시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뭔가 신기술에 투자하는 그것도 상당히 많이 꺾일 거거든요. 미국은 이 정도만 해도 괜찮다라고 판단한 걸로 보여져요. 네.
1: 그 흐름은 큰 흐름은 변함이 없다.
0: 네. 네. 자, 그래서 이 흐름에 있어서 미국의 우방국들도 같이 찬동을 했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중국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하는 걸 알기 때문에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중국을 같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관세 등으로. 그게 배터리, 풍력, 그다음에 반도체, 통신 장비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국과 결을 같이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캐나다와 멕시코가 이제 또 중요한 관건인데 캐나다는 중국과의 교역이 끊겨버리면 너무 잃을 게 많아요. 그래서 미국이에게 뭐 나는 그러면 EU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윽박을 하긴 하지만 결국 캐나다도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이어 두 가지 가장 큰 수입해오는 걸 줄이기 시작해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행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멕시코가 이제 또 관건이긴 한데 멕시코는 오히려 지금 현재로는 중국산 부품의 수입이 늘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더 많이 부품을 수입해와서 멕시코 내에서 조립해서 판매하는 거지 그냥 멕시코 경유에서 바로 미국으로 들어가는 건 최대한 줄여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귀결돼 가고 있고요. 하지만 중동하고 아세안은 훨씬 중국 의존도가 높아졌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인도. 인도는 탈중국까지는 본인들도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인도 내부와 남아시아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중국 제품이 들어오는 걸 좀 막아주고 있는 형국이 돼서 이래저래 미국이 원래 그리려는 그림의 일부는 진행이 되기 시작했다. 예. 이게 몇 년 지난 뒤에는 밸류체인이 크게 바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그럼 최근에 중국의 대미무역 흑자가 더 늘어나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0: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미리 더 많은 걸
1: 땡겨놓고
0: 하자든가 뭐 이런 수순인 거일 뿐이지. 그리고 수치가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따 2부에서도 얘기를 할 거지만 기저효과라고 하죠. 작년에 너무 눌려놨던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로 인해서 증가율이 높아진 거죠. 예.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원래 추세에 비해서
1: 전반적으로는 미국의 전략이 먹혀가는 것 같다. 중국이 꽤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것 같다는.
0: 대신 우리 입장에선 아세안이 더 중국의 의존지향적인 지역으로 바뀌어갈 것이고.
1: 중국하고 왜 의존하게 되는 거죠? 아세안은?
0: 왜냐하면 아세안 지역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이 아세안을 놓치면 어디 수출을 못하게 돼요.
1: 아, 소비지로서?
0: 소비지로도 그렇지만 수출 경유지로 가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이거 중국 제품이야 중국 제품 아니야 그 선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는 아세안에서 뭘 해야 되거든요.
1: 잠깐 포장을 하든 살짝 조립을 하든.
0: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아세안은
1: 기회가 생기겠네요.
0: 기회가 생기고 또 반대로 야 우리 너무 중국에게 의존지향적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많고요. 네. 네. 그러니까 중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중남미 지역 하나만 말씀드리면 중남미 지역도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캐스팅보드 역할을 계속 하려는 것 같아요. 미국도 중남미에서 물건도 판매해야 되지만 원자재 수급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국도 그럼 우리는 아세안만 가져가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 아프리카라든가 중남미 지역에서 일정 정도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해서 그 입지를 잘 알고 있는 칠레나 뭐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같은 국가는 중국은 이렇게 해준다는데 미국 너는 어떻게 할 건데 이런 행보를 양쪽에서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투자는 그러면 우린
0: 그거부터 벌써 2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1: 2부로 네. 넘어가서. 예. 그래요. 그럼 2부에서 그 얘기 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0: 언제부터였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 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영암이 좋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네, 손에 잡히는 경제 두 진행자가 함께하는 역시나 박정호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에 그 질문 계속 이어가죠.
4: 네.
3: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중국 뭐 아세안 국가들 뭐 중남미 뭐 이런 전반적인 약간의 변화들이 계속 이제 관측되는.
4: 네.
3: 그 변화에서 우리가 뭔가 그 감지할 만한 투자 포인트는 없을까요?
4: 예. 그 투자 포인트가 이거와 관련이 큰데요. 지금 미국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여러 요인이 AI고 그 예. AI를 가동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수급, 송배전, 원자재, 그다음에 다른 뭐 반도체라든가 또 이제 그 AI를 잘 쓰기 위해서 새로운 디바이스들이 많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생산 거점이 바뀌는 게 지금 일어나는 일인 거지. 비민간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낮추고 합의 보는 게 아까 정상회담에서 얘기가 된 거잖아요.
3: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중국에서 만들다가 이제 자꾸 아세안으로 넘어가려고 했던 품목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점점 이제 확대될 거 아니겠어요?
4: 이제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전체 경제 규모에 큰 영향을 주는 수준의 비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느 나라에 우리가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될지 어느 나라가 GDP 성장률이 급격히 늘어나는지 이걸 볼 때 전부 다 지금 이 큰 물줄기인 AI, 에너지, 우주 뭐 이런 방산 이런 걸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보는 거지 나머지 규모가 너무 작아요. 그 질문이랑 연동된 거니까 같이 설명드리면 지금 아주 특이한 현상이 미국에 투자되고 들어가는 자금이 민간 자금은 전부 미국을 향하는데 많은 국가의 국부 펀드나 공공 자금은 오히려 미국 투자 비중을 줄여요. 그 왜 그러냐 하면 그게 A랑 똑같은 거예요. 국부 펀드와 공공 자금은 미리 사전에 우리는 이 자금을 어떤 식으로 운용하겠습니다라는 철저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투자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말 그대로 국민들의 노후 자금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일이 없었어요. 갑자기 어느 나라 증시의 위상이 단기간에 뭐 두 배 이상으로 격상된 거다든가 시총이 어느 나라 증시가 두 배 이상 올라간다든가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더 투자를 하고 싶어도 더 투자를 했다가는 본인들이 세운 준칙이나 가이드라인을 위배하는 거예요.
3: 그렇죠. 내 돈의 몇 퍼센트는 한국, 몇 퍼센트는 대만 이렇게 정해놨을 테니까.
4: 그렇죠. 그리고 예.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는 얼마 이상을 투자를 못한다. 이게 예. 가이드라인은 있는데 그걸 넘어서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덜어낸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일어났던 일들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많은 국가의 국부 펀드와 국가 자금들이 미국 주식에서는 좀 덜었어요. 그리고 미 국채에 대한 투자도 좀 덜었어요. 대신 민간 부분에서 그 투자가 계속 이어졌는데 얼마나 주식은 최대 규모로 유입이 됐냐면 2024년도에 민간 자금이 미국 증시로 흘러간 게 AI 산업과 관련된 게 3천억 달러가 흘러갔는데 올 상반기만 벌써 4,500억 달러가 넘어섰어요.
3: 미국 주식시장으로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은 가고 있고.
4: 그러니까 민간 자금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네. 금융기관이 또 가지고 있는 예, 자금들. 예. 이런 건 다 간 거예요. 그러니 결국 이 흐름이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아니 아이들 완구나 뭐 의류나 이런 것들도 지금 경제에 뭔가 큰 변화가 생길 텐데 그런 거 쳐다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여쭤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투자할 때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지금 가장 큰 물줄기가 바뀌고 있는데 여기 잘 베팅을 해야 된다는 게 모든 민간 자금이 거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

0: 앞으로 완구나 의류나 뭐 그 값싼 가전제품들 이런 거 아세안에서 생산하니까 그거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 저도 투자해서 돈 좀 벌려고요. 이런 거 아무도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1: 큰 물줄기가 있으니까 네. 그걸로 계속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0: 그리고 투자해서. 여기에 베팅을 안 하면 지금 타이밍 놓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돈의 흐름이고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여기에는 영향을 못 줬어요. 왜? AI에 대해서는 합의를 못했어요. 초지능이라고만 부르자 이런 벙벙한 얘기 하나만 하기로 하고 속도 조절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양쪽 국가 모두 속도 조절할 생각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올 4,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돈의 흐름을 설명하려는 게 제 목적이잖아요.
1: 예.
0: 봤더니 민간은 벌써 또알이 다 틀고 있어요. 네. 자금 생기면 일로 가고 생기면 일로 가고 그나마 이쪽 부분에 대한 자금의 경로에서 일부 이탈한 게 공공자금과 국부펀드들인데
1: 예.
0: 이것들은 어차피 내년도 자금 운용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과 준칙, 운용 계획을 또 세워야 되잖아요.
1: 그럴 때 AI 비중을 좀 늘릴 것 같아요.
0: 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잘한 걸 쳐다볼 때가 아니다. 그게 이제 제가 드린 답변인 거죠.
1: 크다는 거죠.
0: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국채 투자 자금인데요. 외국인의 미국 국채 투자 자금은 민간 자금은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데 공공 자금은 또 여기서 이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0: 그건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미중 갈등 속에서 또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빨간불이 켜진 거니
1: 예.
0: 미 국채 비중을 좀 줄이자 또 금을 확보하자 그리고 미국 달러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공공 자금은 또 약간 자금 비중을 줄였으나 5% 이상 이자 준다며 미 국채만 투자해도 이런 자금은 일부 들어갔다. 민간 자금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AI 기업들이 채권 발행 많이 해서 AI 투자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2024년 이후 외국인 미 회사채 순매수는 역외 글로벌 펀드에서 다 받아줬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2024년도가 3천억 달러 받아줬고요. 미국 AI와 관련된 회사채. 그런데 2026년도만 하더라도 역시 지금까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2,500억 달러 AI 관련 회사들의 회사채 글로벌 펀드들이 다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든 채권을 사든 이 흐름엔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어떻게 하면 될까요? 특히 요즘 미국 금리 올라가고 하는 거는 변수는 아니에요?
0: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드리려는 맥락이 그건데요. 민간 자금은 미국 국채 금리가 5% 이상을 찍고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4%대부터 진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비중을 계속 늘려요.
1: 네.
0: 굉장히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공공만 좀 주춤주춤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뭐 돈의 흐름이 증시도 예전 같이 견조한 흐름이 뭐 바로 안 이어지네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공공의 리밸런싱이 가장 큰 이유지.
1: 계속 나오니까.
0: 네. 민간은 이 자금 흐름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는 게 확인되는
1: 거. 공공의 리밸런싱 룰이 그럼 내년 2027년에는 바뀔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0: 지금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뭐예요?
0: 그것도
1: 그
0: 설명해 드리면
1: 예.
0: 미국의 이번에 그 경제 성장률 최근 것까지 발표된 걸 보니까 미국 경제를 이끌고 가는 게 지금 두 가지 축이거든요. 하나는 압도적으로 투자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소소한 소비가 그래도 견조한 편이에요. 그런데 이 소소한 소비가 견조했던 가장 큰 이유가 코로나19 때 있었던 그 자금 어떻게 보면 살포라고 해야 됩니까? 공급. 이것이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서 나름대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계층들.
1: 예.
0: 이 사람들의 소비가 그래도 버텨준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아니면 금융 자산이 꽤 많이 올랐어. 그래서 내가 좀 이거 물건도 사고 소비 좀 해보려고
1: 예.
0: 이런 흐름이 그래도 좀 받쳐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전폭적인 소비 상승이라기보다는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현상이 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그다음에 유럽 조금 남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계속 쳐다볼 요인은 아닌 거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쳐다볼 요인이 투자 하나만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경제를 가동하는데. 그러면 전 세계 공공 자금도 내년에도 그러면 우리가 투자해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분야가 뭔지 살펴볼 때 남아있는 유동성 공급을 인해서 소비 여력이 있는 부분은 점점 잦아들 것 같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AI 투자 난 안 줄여. 네가 줄이든지 이 분야에 훨씬 쏠림이 커질 거고 그 AI 투자라는 게 데이터 센터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0: 에너지 송배전, 원자재 수급까지 전방위적으로 넓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내년부터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미중 정상회담 이후로 이제 11월 달부터 네. 미국이 오픈한 거니까 뭐 대비도 아니죠. 미 대통령이 이제 순방하러 다닙니다. 아세안 지역 돌러 다니고요. 네. 유럽 돌러 다닙니다. 이때 뭘 해야 되냐면 많은 국가들이 소벌인 AI를 하고 싶어요. 우리 AI 주권을 우리가 지키고 싶다. 예. 그러니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 네가 원하는 걸 우리가 일부 들어줄 테니 탈중국 일부 할 테니 우리 AI 자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이쪽에서도 뭔가 얻어내려고 해요. 그럼 각 국가들 지금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만 AI 투자를 하지만 내년부터는 제3세계 진영이 모두 AI 투자를 하게 되는 시점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투자 수요까지 또 얹어지는 분야가 여기다 보니 지금 많은 국부 펀드들도 여기만 더 쳐다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밸런싱 해서요.
1: 야, 그 국부 펀드들의 돈이 개인 돈이라면 벌써 6월 7월에 긴급 회의에서 리밸런싱 들어왔는데. 전략을 어떻게 할지 빨리 정했을 텐데. 네. 공공이다 보니까 그거는 원래 연말 가서 내년 거 짤 때 하는 거야라고 하는 관성이 그냥 계속 리밸런싱으로 쳐내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0: 맞습니다.
1: 말씀이죠.
0: 예.
1: 어째 일들을 그렇게 해요? 남의 돈이라 그런가?
0: 아닙니다. 이게 원칙에 의거해서 운용했을 때와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대처한다라는 건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때그때 상황에 대처한다라고 했었을 때 추가적인 소득을 더 얻을 수도 있고 발빠른 대응을 해서 뭔가 국부펀드가 기민하게 움직였다는 성과를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어느 시점에 얼만큼 반등했을 때 우리가 회의해가지고 그다음에 리밸런싱 할까요? 이걸 얘기해야 됩니까? 그건 누구도 모르는
1: 기준은
0: 거예요.
1: 없죠.
0: 왜냐하면 30% 반등하셨으니까 이제 하시죠? 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20% 폭락했어요. 그럼 그때 조정한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사실 전쟁.
1: 보수적이다. 그러니까.
0: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원칙과 준칙을 더 준용할 수밖에 없는 게 공공펀드의 입장들입니다. 자, 그래서 예. 이런 상황들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이제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냐면 사모펀드하고 헤지펀드, 대표적인 민간펀드들은 지금 여러 가지 세미나라고 하죠. 투자자들에게 세미나를 하는 게 내년도에는 더 대규모 주식 자금을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글로벌 펀드 자금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룩셈부르크나 영국 같은 곳도 내년도에는 더 주식 자금을 늘려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 그 이유는 인공지능 투자가 중심이에요?
0: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인공지능 투자가 더 중심에 놓이기 위해서 이미 이런 걸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아일랜드 쪽에 거점으로 하고 있는 자금은 3,470억 달러 정도가 주식 자금으로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케이만 제도 같은 경우도 5천억 달러 이상이 그쪽에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조사 피난처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데서 지금 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자금들의 규모도 어마어마한 상황이에요.
1: 우리는 그럼 지금 늦었지만 들담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주식 사야 된다는 뜻입니까?
0: 이게 문제가 이제 채권금리입니다.
1: 네.
0: 5% 이상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상도 쳐다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 금리가 올라가는 건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긴 하거든요.
1: 근데 그거 모르지 않는 펀드들이 내년엔 주식 늘린다고 했다면서요.
0: 네. 그렇지만 이 분명 부담인 것도 사실이잖아요.
1: 네. 뭐 한쪽으로 얘기 좀 해줘요.
0: 한쪽으로 명확하게 보여지면 저도 너무 좋을 텐데 이게 분명한 악재인 건 누구나도 부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만약에 네. 채권금리가 잡혔다 그리고 이란 전쟁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다라고 하면 야 주식시장에 파란색 불은 훨씬 더 켜진다는 증빙이 된 거잖아요.
1: 뭐.
0: 그잖아요.
1: 뭐 그런 게 지금은 악재니까요.
0: 예. 예. 그런데 지금은 이 두 가지 분명한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신흥국의 공공자금들이 어떤 흐름을 받는지를 보면요. 미 국채 순매도 상위 국가가 중국인데 2,500억 달러 올해 들어서 매각했고요. 인도가 한 600억 달러, 브라질이 한 500억 달러. 2024년 이후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어요.
1: 네. 예, 예.
0: 그러니까 이들 국가들이 매도하는 자금들이 이렇게 있다는 건 미국 입장에서는 누가 국채를 더 사준다고 했을 때 국채금리가 예. 낮아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손들이 계속해서 비중을 줄여버리니
1: 예.
0: 이게 이 흐름이 바뀌지 않는 한.
1: 누군가는 사줘야죠.
0: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예. 그래서 금리 기조.

0: 를 쳐다봐야 되는 매크로 상황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걸로 바뀌어버린 건 분명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네.
1: 그럼 금리 눈치 보면서 주식 적극적으로 담을 생각을 좀 하는 게 메인 트렌드인 것 같다. 이렇게 정리되나요?
0: 맞습니다. 네.
1: 금리의 악재가 셀 것 같아요? 주식의 그 잠재력이 클 것 같아요?
0: 저는 주식의 잠재력이 더 큰 것 같습니다.
1: 혹시 뭐 그냥 느낌일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근거가 좀 있을까요?

0: 있는데 예. 그 하단에 있는 회사들이 이제 저 AI를 가지고 우리 제품화 해보자, 서비스화 해보자 이거를 또 내년부터 본격화하거든요.
1: 진짜 써먹는 걸로?
0: 써먹는 걸로. 그러면 뭐 저도 뭐 추석 연휴 때 잠시 뭐 그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만 그럼 여행사들도 AI 기반 여행 상품과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 그다음에 또 현지에 갔더니 택시 부르는데 또 썼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또 택시를 또 AI 기반으로 더 효과적으로 부를 수 있는 서비스 구축하겠다는 현지 회사들 또 다국적 우버 같은 회사들 이런 데서 또 서버 증설들 또 투숙하기 위해서는 또 에어비앤비 같은 회사들 예. 이용하는 예. 것처럼 이런 회사들의 추가적인 투자가 또 이어질 거예요. 그 흐름에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이 미중 정상회담이 설명해 준 거예요. AI 투자에 대해서는 서로 아무것도 합의를 본 게 없어요. 네.
1: 요즘 특히 업계에서 불거지고 있는 인공지능이 컨트롤 못할 만큼 영악해지고 있는 것 같다. 인간 속이고. 그런 거는 큰 변수는 아닌 걸로 보세요.
0: 지금까지 아닌 걸로 보고요. 지난주인가요? 저희도 역시나 박종호에서 뭐 AI 지지난주인가요? 하여튼 AI 기업들이 속도 조절한다는 거 그거 그 귀담아 들을 얘기 아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각국 정상들도 줄일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1: 원래 자동차 만들면 자동차 사고 나는 건데 뭘 그렇게 생각해라는 뉘앙스네요.
0: 네.
1: 네. 혹시 그럼 그런 전망에서 뭔가 아 이거 하나는 좀 변수야 할 만한 거는 뭘까요?
0: 딱 하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해서도 서로 합의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1: 아 중국이 갖고 있는 카드.
0: 네. 그래서 광물자원 수출 통제에 대해서 합의 못한 게 이제 그나마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예. 가장 큰 그 뭐랄까요? 아킬레스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 국가 간에 서로 아무 합의를 못했다는 게 하나 이슈이고.
1: 중국도 카드 하나 갖고 있어야죠 그럼.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빼고는 뭐 특히 달라진 게 없는 게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뭔가 눈치 보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면 큰 흐름이 곧 나타나겠네요 그럼.
0: 네네.
1: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투자라고 하는 게 이게 나의 현명한 인사이트 미래에 대한 통찰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대체로는 눈치 잘 보는 분들이 투자 잘하더라고요.
0: 그것도 있죠.
1: 그러니까 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사실은 좀 더 단기적으로는 그게 영향을 많이 주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얘기 들으면서 저희가 이제 귀가 솔깃한 건데 또 어떤 흐름들이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좀 있습니까?
0: 다른 나라들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이나 캐나다, 프랑스, 노르웨이의 자금들은 공공과 민간은 지금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지도 이 4.4분기를 앞두고 지금 네.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그런 자료들이 모아지는 모양이군요.
0: 이제 찾아야죠. 각각 노르웨이 국부펀드 운영자금 분석한 거 찾고
1: 그 어디로 갔는지
0: 프랑스는 어떻게 하는지 찾고 일본은 예. 어떻게 찾아서 예.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보면 주요 선진국들은 미국 국채 원래 2025년도까지는 순 매수세를 계속 보였었는데 예. 올해는 전부 다 매도로 바꿨어요.
1: 어허.
0: 네. 그리고 최근에 주요 공공기관들도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미국 국채 비중 너무 높아졌고 또 미국 주식 비중이 너무 높아졌다는 거에 모두 다 동일한 현상입니다. 일본, 캐나다, 프랑스, 노르웨이가요.
1: 예.
0: 그러니 만약에 리밸런싱을 해야 될 만한 기준을 내년 상반기에 이들 국가들도 또 바꿀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럼 미국 주식도 더 사고 미국 채권도 더 살 수 있다?
0: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반드시 그쪽만 쳐다보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의 여러 가지 지표상 투자 말고는 추가적인 성과할 데가 없는데 그 기업들의 투자들 그거 말고는 없으니 이쪽을 더 쳐다볼 가능성이 많아지고요. 9월 초에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작성한 노르웨이 국부펀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체 국채 투자 비중을 70에서 50%까지 줄이고 그리고 주식 채권이 아닌 기타 자산의 투자 비중을 늘려야 된다. 주식을 포함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1: 노르웨이
0: 네,
1: 국부펀드.
0: 일본의 공적 기금에 해당되는 GPIF 이것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국 국채 투자 확대하는 움직임은 일단 필요하다. 미국 저 일본 국채요. 일본 국채에 투자하는 비중은 필요하지만 해외 채권 비중은 그 과정에서 줄이고 그리고 미국 주식 비중은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권고 사항들을 회의에 남겼어요.
1: 그 말은 금리가 지금 꽤 고점인 것 같아라는 느낌을 많이들 받는다는 얘기인가 보네요.
0: 그렇죠. 지금 그래서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금리를 쳐다보고 매크로를 쳐다봐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

0: 거고요. 그러니까
1: 전반적으로는 지금이 제일 불안해라고 하는 거군요. 전쟁도 지금이 제일 예민하고 네. 금리도 그래서 들썩들썩이고 물가도 뭐 지금이 잠깐 높지 뭐 더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고 그런 생각들을 대체로는 하나 봐요. 느낌상.
0: 네. 그러면 이들 회사들이 이들 국부 펀드들이 예. 리밸런싱 했었을 때 주식 비중을 높인다고 했을 때 어느 걸 높이는 겁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흐름을 봤었을 때 패시브 형태의 투자를 훨씬 더 강화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 패시브는 그냥 지수 따라가기?
0: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건지 함부로 베팅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1: 다 사고 기다리자?
0: 예. 그게 더 안정감이 있다고 보여지는고요. 그리고 패시브 할 때 어떤 패시브 지수를 추종할 것이냐 했을 때 기술주에 집중하려는 흐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보고서들을 종합했었을 때 일어나는 흐름이들이에요.
1: 그 섹터는 기술주로 넣고 예. 그 안에서는 뭐가 1등일지 모르니 패시브.
0: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에너지. 그래서 전체 비중을 제가 메이저 공공 그 국부 펀드들 비중을 정리를 해봤더니 그냥 AI라고 직접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술주에 대한 패시브 비중은 내년도에 한 80%가 될 것 같고 에너지와 관련된 비중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터 가동하기 위해서 그게 한 나머지 20%로 분류될 것 같고 뭐 이렇게 됩니다. 네.
1: 올해 상반기에 뜨거웠던 주식들로 다시 몰린다는
0: 그럼요.
1: 얘기로도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0: 이 AI 흐름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처음 걸어가는 보는 길이다 보니까 예. 소스라치게 조그만 이슈에 놀란 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끝나는 거 아니야도 생각을 해봤는데 예. 이제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술 변화의 시작인 것 같다.
1: 천년에 한 번이면 증기기관 나왔어요 뭐 이런 느낌?
0: 그 수준입니다. 예. 그 수준인 것 같습니다. 신석기에서 구석기로 바뀐 거. 예.
1: 그러나 또 중기관이 뭔가 실생활에 자리 잡을 때까지는 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0: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우여곡절이 굉장히 짧을 것 같습니다.
1: 뭐 어디 가서 뭐 보고 왔어요? 왜 이래요?
0: 아니 사실이에요. 저는 그나마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두 주체인 네. 미중 정상회담이 제동을 안 걸어줬잖아요.
1: 아 서로 자제하기로?
0: 네.
1: 그걸 어떻게 제동을 겁니까? 니부터 제동을 걸어라고 다 그랬지.
0: 그렇죠. 빅테크 기업의 수장들이 자기 스스로 제동 걸기 싫으니까 예. 국제사회에서 제동을 좀 걸어주십시오. 우리는 내부에 뭐 감시원 하나는 채용해서 보여드릴 거다. 그리고 나머지 민주주의 국가들도 좀 여기에 답을 달라 했는데 네. 못 해주는 걸로 결론 난 거예요.
1: 그러면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네. 돈을 그렇게 퍼붓고 있는데 실제로 돈벌이는 아직은 안 되고 있잖아요. 최전선에서 돈 버는 AI 기업들은.
0: 아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깜빡할 뻔했습니다.
1: 빅테크도 해도 될까요?
0: 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너무 좋아요. 그 왜 그러냐면요. 특히 S&P 500 기업들의 그 실적이 두 자릿수의 실적이 올해 연말까지 결국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1: 증가율이?
0: 예, 증가율이요. 예.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중에 하나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이 너무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벌써 AI로 많은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AI 관련돼서 데이터 센터 이용의 비중이 빌려서 쓰거나 자기네들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나 애저 같은 거죠. 그런 거 이용하는 비중이 더욱더 늘었고요.
1: 고객들이 늘고 있는데.
0: 그렇죠.
1: 근데 고객들 늘어나서 돈 버는 속도와 기울기보다는 네. 그들의 투자 속도와 기울기와 돈 쓰는 속도가 훨씬 빠르니까
0: 네.
1: 그게 걱정
0: 아니죠.
1: 이런
0: 네, 독과점 기업들은 궁극적으로 가격 통제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1: 가격을 올릴 수 있으니.
0: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누구보다 잘하니까.
1: 그럼 쓰는 돈만큼 가격을 올린다고 가정하면 막 1인당 막 30만 원씩 내고 그래야 되는데 다들 진짜 그렇게 낼까요? 그게 뭐라고?
0: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AI를 제가 벌써 직접적으로 쓰는 거는 한두 개 쓰겠죠. 저는 뭐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한 다섯 개 씁니다.
1: 여기는 직업이 좀 다르니까.
0: 직업이 다르니까. 예. 네, 원래는 한두 개 쓰겠죠. 근데 간접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건 벌써 10개가 넘을 거예요.
1: 무슨 말이죠?
0: 왜냐하면 저는 예를 들어서 여행 상품을 이용한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육 상품을 하나 이용한다든가
1: 예.
0: 뭔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어느 회사에 연동되어 있는 AI 솔루션을 쓰겠죠.
1: 뭐 나도 모르게.
0: 근데 그 회사가 제 거를 간접적으로 비용 청구를 광고주에게 받던 뭐. 아니면 저에게 다른 형태로 하던 하면서 또 빅테크 기업에게 돈을 내고 있는 거예요.
1: 그러니 뭘 다른 걸 알게 모르게 줄이기는 하겠으나 우리는 결국은 그 돈을 쓰게 될 것이다.
0: 그렇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각각 전 세계 사람들 이런 연구 보고서도 있었어요.
1: 네.

0: 전 세계 50억 인구가 전부 AI 아이디를 하나씩 유료로 쓴다 하더라도 저들 기업들 다 돈 못 번다. 예. 그게 너무 지엽적인 판단이라는 거죠. 이미 저 스스로도 모르겠습니다. 20개를 쓰고 있는지 30개를 쓰고 있는지 AI 아이디를.
1: 예.
0: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도 거기에서 AI가 답변을 주는데 그 AI 답변 주는 거에 일부는 또 빅테크 기업의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하던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면서 저에게 간접적으로 돈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1: 네.
0: 광고주의 광고비 받는데 그 돈이 녹여져 있거나 그럼 광고주는 다시 제품 가격에 그걸 녹일 거 아닙니까?
1: 그렇게 해서.
0: 이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몇 개의 아이디를 쓸지 모르는 거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1: 예.
0: 이제 본격적으로 피지컬 AI죠.
1: 피지컬 AI.
0: 예. 예. 이제 로봇이 하나하나씩 AI를 또 연동해서 써야 돼요.
1: 그 시대가 오면 또.
0: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숫자가 또 만만치 않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큰 돈의 흐름의 변화는 AI 말고는 쳐다볼 게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1: 네.
0: 오늘 제가 좀 우왕좌왕했던 부분은 또 다음 주나 연달아 또 한 번
1: 이제 이것저것 쭉 이제 살펴주시면서 다들 그쪽으로 슬슬 움직이고 있어요. 힌트를 네. 주신 것 같아서.
0: 네.
1: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조강기차.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3: 층은 달라도,
4: 층은 달라도
3: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5: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6: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7: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8: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9: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8: 환인제약.
10: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1: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10: Walk it, walk it 안전화.
12: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찰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13: 광어 양식 의무자조금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4: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7: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8: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

0: 1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1시 뉴스입니다. 예멘 수도 사나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습으로 추정되는 강한 폭음이 관측됐다고 현지 시간 3일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사나 각지에서 최소 5차례 폭발이 들렸고 전투기 2대가 미사일을 쏘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매체도 사우디가 사나를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사우디 수도 리야드 남쪽 국영석유기업 아람코에서도 화염과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예멘에서는 사우디가 지원하는 정부군과 후티의 교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후티는 사우디 아람코도 타깃으로 삼아 공격 빈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외신은 사우디와 예멘 정부군이 후티 반군을 상대로 대대적인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아시안게임 남자축구에서 4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23세의 대표팀은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일본과의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후반 16분 엄지성 선수의 결승골에 힘입어 1-0 승리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12시간여 만에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고 공개하고 한일 군 당국이 추적에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동해상으로 전략무기 발사 훈련이 진행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와 일본 방위성이 탄도미사일 비행거리를 700km 이상 또 약 680km라고 각각 분석한 점을 거론하며 궤적 추적 실패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은 저고도 비행궤도 변경 능력이 있고 인공지능을 도입했다고 한 자신들의 발표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타격을 피할 방법은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15분쯤 경기 안산시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전기 차량이 돌진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체 전체가 서비스센터 내부로 들어온 뒤에야 멈춰서면서 유리창과 집기 등이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가속페달을 잘못 조작했다는 60대 여성 운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제주 애월읍 도로에서 자전거와 버스가 충돌해 자전거를 운전하던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과 버스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8에서 1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부산 경북 동해안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나운서 박소영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3: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짬을 내다, 짬이 없다처럼 쓰이는 우리말 짬. 어떤 일에서 손을 떼거나 다른 일에 손을 댈 수 있는 겨를을 뜻하죠.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두 물체가 마주하고 있는 틈이나 한 물체가 터지거나 갈라져 생긴 틈을 뜻해 두 무릎짬에 가방을 끼워 넣었다. 지붕에 짬이 생겨 물이 샌다처럼 쓰입니다. 짬이 나는 대로 그때그때를 뜻하는 부사도 있는데요. 짬짬희가 아니라 짬짬이가 맞습니다.
4: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영국의 록밴드 키는 기타 없이 피아노를 메인으로 내세운 피아노 록밴드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기타가 없었던 건 아니라고 해요. 원래는 다른 그룹처럼 기타, 베이스, 드럼, 키보드 구성이었는데 미래가 불투명했던 밴드 생활에 지쳐 기타리스트가 데뷔 전에 팀을 탈퇴한 거죠. 그때 남은 멤버들은 허탈함과 불안감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다들 자기 인생을 찾아가고 저만치 앞서가고 있을 때 본인들만 변함없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걷는 것 같아 자존감이 아주 낮아졌다고 해요. 그런 그들이 2004년에 발표한 이 노래는 모두들 변해서 어디론가 떠나가는 걸 지켜보는 그때의 심정을 담아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0: 10월 3일 토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Keen Everybody's Changing 이었습니다. 5807님 신청곡이었어요. 저는 이 노래의 제목을 우리말로 바꾼다면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라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명곡이죠.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킨한테 이 음악을 한번 들려주고 싶기도 한데 말이죠. 기타리스트가 없었던 게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밴드 생활은 너무 불투명해서 이제 안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이 팀을 떠났을 때 그때 남은 멤버들도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같이 동고동락하던 기타리스트가 그렇게 내 인생을 찾아야겠어 하고 떠났으니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진짜 맞을까? 정말 음악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이 어마어마했겠죠. 그리고 어릴 때는 생계 걱정보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게 먼저였는데 왜 어느 순간이 되면 생계가 더 중요해지는 거지? 왜 이렇게 변하는 거지? 이런 생각도 좀 했을 것 같고요. 그런 고민 끝에 나온 노래가 이 Everybody's Changing이었고 다행히도 이 곡이 정말 크게 히트하면서 키는 세계적인 밴드가 됐죠. 골든디스크도 항상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변함없이 있고 싶은데요.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 조금씩 조금씩 바뀐 게 또 있을 거예요. 모두가 변하니까요. 그냥 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시간이 흐르고 사람이 나이 들어가는 것처럼 좀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렇지만 그렇게 변해가는 와중에도 이 시간에 골든디스크가 여러분들 곁에 있다는 것만큼은 가능한 오랫동안 변함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아주 성실하게 전달해 드리겠다는 것도 역시 변함없이 제가 약속을 드릴게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용과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문자 미니 게시판 어느 쪽이든 편한 쪽으로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4: 우와,
3: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 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7: 연금 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8: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7: 어디?
8: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7: 하나은행?
8: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7: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9: 투자 전 설명.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노래는 Savage Garden, I Knew I Loved You 였습니다. 2198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요즘 주변에 감기 안 걸린 분이 없네요. 저도 지난 명절 연휴 동안 바쁘게 일하고 나니까 피로로 인해서 열감기에 걸렸었거든요. 혜림 작가도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는데요. 아, 그러니까요. 요즘 감기 또 엄청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MBC 안에도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또 이렇게 방송 진행하는 사람들이 감기에 걸리기 시작하면 방송 자체에 조금 또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도 진짜 감기에는 좀 예민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좀 칼칼하다거나 건조하다거나 그런 느낌이 들면 일단은 꿀이 저는 조금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꿀물을 그 좀 타서 먹고 그리고 아 이거 약간 기분이 애매하다 그러면 바로 종합감기약을 그냥 먹어버리고요. 예, 이게 시작부터 그냥 차단을 시키려고 그리고 약간 그 프로폴리스 캔디 이런 것들 심심찮게 저는 좀 먹는 편입니다. 근데 그래도 아무리 이렇게 해도 걸릴 땐 또 걸리더라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좀 잘 피해 다니고 있는데 이번 가을 겨울 계속해서 잘 피해 다니는 게 저의 어떤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다들 감기 진짜 조심하세요. 요즘 이렇게 일교차도 크고 날도 갑자기 많이 바뀌고 있고 그래가지고 감기 위험합니다. 9322님, 부산 광안리에 사는 전직 경찰입니다. 항상 산책하면서 옛 추억에 자주 빠지곤 해요. 대학 다닐 땐 영원히 청춘일 줄 알았는데 이젠 내년이면 환갑이네요. 40년 전에 머리를 어깨까지 기르고 각종 컬러로 염색하고 큰 스포츠 가방 메고 귀에 이어폰 꽂고 캠퍼스를 활보했었어요. 그 시절이 너무 그립네요. 또 경찰일도 프라이드를 가지고 약자 편에 서서 근무했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요. 여유되시면 제럴드 졸링의 Ticket to the Tropics 듣고 싶네요 하셨어요. 9322님이 묘사해 주신 그 모습을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좀 그려봤거든요. 머리를 어깨까지 기르고 염색하고 큰 스포츠 가방 메고 이어폰 꽂고 캠퍼스를 활보하는 그 대학생? 힙하셨는데요? 아, 그리고 그렇게 학생일 때도 멋있게 다니시다가 또 경찰일도 프라이드를 가지고 정말 멋있게 하시고 지금은 좀 이제 은퇴하고 쉬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게 9322님이 청춘을 굉장히 열성적으로 열심히 살아오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촘촘하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때의 기억이 굉장히 뚜렷하고 또 이렇게 그리운 추억으로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 그런데 이제 내년이면 환갑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진짜 그냥 제 입장에서 굉장히 섣부르게 드리는 말씀일 수는 있는데 저 주변에서 요즘에 좀 이렇게 환갑을 앞두시거나 환갑이 지나셨거나 하는 분들을 만날 일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진짜 다들 너무 젊게 사시고 다들 여전히 너무 청춘이시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운다거나 자기 인생을 좋아하는 것들로 많이 채우는 그런 어른들을 많이 만나면서 아 나도 저렇게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저런 식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과거가 많이 쌓인 만큼 그때가 그리운 건 당연하겠지만 9322님도 지금 현재 나한테 주어진 이 인생을 아주 또 즐겁게 살아가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신청해주신 제럴드 졸링의 Ticket to the Tropics. 아, 이 노래도 진짜 추억의 음악이죠. 그리고 골든 디스크에서 아주 많이 사랑해주시는 음악이고요. 아마 9322님 뿐만 아니라 이 노래 반가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럴드 졸링, Ticket to the Tropics. 지금 들을게요.

언제부터였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 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0: 설레는 여행의 시작. 영암이 좋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처음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973년생 미국의 R&B 가수 맥스웰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맥스웰은요, 1996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좀 파격적인 노래 구성하고 그런 음악을 굉장히 좀 자유롭게 끌어가는 보컬 능력으로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맥스웰 1집이 명반으로 꼽히는데 거기에 보면 라디오에서 선호하지 않는 6분 넘는 음악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요. 근데 그 대곡들을 이게 락이라면 막 다른 연주가 많이 들어가고 구성이 다이나믹해지고 그래도 상관이 없는데 R&B인데도 다소 리듬이 좀 계속해서 똑같이 이어지는 그런 음악인데도 이 6분 넘는 음악을 맥스웰이 본인의 목소리로 완전히 잘 끌어가서 그래서 굉장히 평단이 호평을 했었던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맥스웰의 데뷔곡도 거의 7분 정도 되는 Till the Cops Comes Knocking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물론 이 앨범에서는요, 데뷔곡보다는 Something Something이라는 좀 리드미컬한 노래가 더 인기가 있기는 했는데요. 또 우리한테는 97년에 나왔었던 발라드죠. Whenever, Wherever, Whatever 이 노래가 더 유명하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맥스웰 굉장히 좀 실력 있는 가수라는 것만큼은 이게 변함이 없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활동을 좀 띄엄띄엄 해요. 2016년까지 5장의 앨범을 냈으니까 그러니까 20년 동안 앨범 5장 낸 거죠. 그리고 지금 2026년이잖아요. 2016년부터 2026년까지 앨범은 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맥스웰이 데뷔 30년이 됐는데 30년차 치고는 작품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최근에 발표한 싱글이 있기는 해요. 2024년에 싱글로 나온 Simply Beautiful이라는 곡인데요. 사실 맥스웰이 꽤 오래전부터 새 앨범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하흥차사이긴 한데 아마 새 앨범이 나오면 이 노래도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을게요. 맥스웰의 데뷔곡 Till the Cops Come Knocking 그리고 2024년에 나온 싱글입니다. Simply Beautiful.

2024년에 나온 가장 최근 싱글이었습니다. Simply Beautiful 함께 하셨어요. 9702님, 왜 다들 라디오 DJ들은 애칭이 있잖아요. 신혜림 DJ도 애칭을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본 결과 림디는 어떠신가요? 하셨는데요. 아, 제가 애칭에 관한 이야기를 안 드린 지가 조금 되긴 했죠. 맞아요.

트팝 시절부터 애칭에 대한 저의 어떤 가치관이라고 말하면 너무 거창하지만 저의 생각을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최근에 말씀 안 드린 지가 좀 되긴 했네요. 아, 저는 애칭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유명인 진행자들처럼 이미 이름이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 분들이라면 막 이름을 줄여서 부르고 애칭으로 불러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만 저는 신의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막 헤디, 림디 이렇게 줄여버리면 제가 누군지는 더 모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저를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기 때문에 그냥 저의 온전한 이름으로 조금 더 친근해지는 게 먼저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좀 애칭 이런 게 약간 좀 그냥 낯간지러워요. 예, 저는 좀 그래요. 그래서 그냥 저는 해림 씨, 해림님, 해림 작가, 해림 DJ, 뭐 뒤에 호칭은 어떻게 붙이셔도 상관이 없는데, 저의 이름은 좀 온전히 살려주셔서, 이 골든디스크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그래서 신혜림이 누군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아, 그냥 방송 작가고, 뭐 선곡하는 사람이고, 진행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좀 아실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공호 이사님, 안녕하세요. 마일리 사이러스의 Flowers 듣고 싶습니다. 이 가사의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이야기인데요. 그 마음이 좋아서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네, 그렇죠. 나에게 줄 꽃은 내가 살수 있어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런 노래예요. 마일리 사이러스 Flowers. 이 노래와 함께 신지희 님이 신청해 주신 보니엠의 써니까지 두곡 이어서 들을게요.

0: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1: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0: 어디?
1: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0: 하나은행?
2: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3: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4: 투자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10월 3일 토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마지막 곡 Time to Say Goodbye입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와 사라 브라이트만이 함께했죠. 7235님 신청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3: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뾰족한 봉우리만을 골라서 내가 전에 올라가 보았던 작은 봉우리에게 해줄까? 봉우리. 지금은 그냥 아주 작은 동산일 뿐이지만 그래도 그때 난 그보다 더 큰 다른 산이 있다고는 생각지를 않았어. 나한텐 그게 전부였거든.

혼자였지. 난 내가 아는 제일 높은 봉우리를 향해 오르고 있었던 거야. 너무 높이 올라온 것일까? 너무 멀리 떠나온 것일까? 얼마 남진 않았는데 잊어버려. 일단 무조건 올라보는 거야. 봉우리에 올라서서 손을 흔드는 거야. 고함도 치면서. 지금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위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늘어지게 한숨 잘 텐데 뭐.

0: 봐. 고갯마루에 먼저 오르더라도 뒤돌아서서 고함치거나 손을 흔들어댈 필요는 없어. 난 바람에 나부끼는 자네 옷자락을 이 아래에서도 똑똑히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또 그렇다고 괜히 허전해하면서 주저앉아 땀이나 닦고 그러지는 마. 땀이야 지나가는 바람이 식혀주겠지 뭐. 혹시라도 어쩌다가 아픔 같은 것이 점여올 때는 그럴 땐 바다를 생각해. 바다. 봉우리란 그저 넘어가는 고갯마루일 뿐이라고.
1: 하여 친구야 우리가

0: 줘.
1: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꿈결 같은 시간, 당신 곁에 꿈의 팝송.
1: Don't worry, I won't hurt you. I only want you.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꿈결 같은 시간 당신 곁에 꿈의 팝송.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5.9 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SFM 목포문화방송 제1FM입니다.

초단파 89.1MHz 출력 2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 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3: 층은 달라도
4: 층은 달라도
3: 고민은 하나. 더는 같이 더는 선택
5: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6: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8: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7: 환인제약.
9: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0: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7: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1: 여기는 가요 1999.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책을 읽는데 비밀에 붙이다 라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붙이다로 쓰여 있었는데요. 붙이다가 맞죠. 비밀에 붙이다, 극비에 붙이다처럼 어떤 일을 거론하거나 문제 삼지 않는 상태에 있게 하다. 표준어는 붙이다입니다. 이 밖에도 편지를 붙이다, 표결에 붙이다도 붙이다를 쓰고 한글날에 붙이는 글처럼 특별한 날 즈음에 어떤 의견을 낼 때도 붙이다를 씁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6시 뉴스입니다. 오늘 폐막하는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우리나라가 역대 최소 금메달로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어제 축구와 골프 등에서 6개의 금메달을 추가해 총 금메달 39개, 은메달 43개, 동메달 69개를 획득했습니다. 마지막 날인 오늘은 승마 장애물 경기밖에 열리지 않아 메달 기록이 유지될 가능성이 큰데 금메달 28개를 딴 1982년 뉴델리 대회 이래 44년 만에 최소 금메달로 대회를 마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저축은행, 가상자산 등 전 금융권 협회장과 해킹사고 발생 금융사 최고 경영자를 소집해 긴급 점검회의를 합니다. 당초 금융위는 5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 각 금융사가 자체 점검을 한 뒤 7일 결과를 보고받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캐피탈, 예가람 저축은행 등 정보 유출 피해 상황이 추가되면서 불안감이 확산하자 소집을 앞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신한, KB국민, 하나, BNK 부산은행에 더해 예가람 저축은행에서도 고객 4만 명 추정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확인됐고 현대캐피탈에서는 주택대출 모집인 146명의 일부 개인정보가 빠져나갔습니다. 북한이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고 공개하고 한일 군 당국이 추적에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동해상으로 전략무기 발사 훈련이 진행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와 일본 방위성이 탄도미사일 비행거리를 700km 이상 약 680km라고 각각 분석한 점을 거론하며 궤적 추적 실패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은 적어도 비행궤도 변경 능력이 있고 인공지능을 도입했다고 한 자신들 발표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타격을 피할 방법은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년 전 대규모 해군기지 건설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찰했던 강원도 문천 답초항 일대에서 공사활동이 본격화됐다고 미국 북한 전문매체 38로스가 현지시간 2일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몇 달 새 항구 일대에 도로 건설을 위한 토지 정지 작업이 개시됐고 부도시설을 보수 확장하는 공사도 시작됐습니다. 원산만 답초항은 과거 북한군 동해함대 사령부가 주둔했던 해군 시설 일부인데 2013년까지 공기보양정 기지로 사용되다가 기지가 이전하면서 2014년부터 연안정비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 대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유엔 사무총장 구테흐스가 적대 세력들의 악랄한 비난과 모략 선전으로 일관된 인권 보고서라는 것을 유엔 총회에 제출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조사 결과를 담은 것으로 첨단 기술 적용 확대로 주민 감시 통제가 강화하는 등 인권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가해자를 조사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대부분 지역의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제주도와 영남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광주 27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0: 맞춥니다.
1: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5: 라디오 북클럽 고화성입니다. 2013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캐나다의 작가 앨리스 먼로는 평생 단편 소설에 몰두한 작가로 유명합니다. 스웨덴 할리모는 그를 두고 현대 단편 소설의 거장이라고 찬사를 보낼 정도였죠. 장편 소설이 주류인 문학계에서 오직 단편만으로 노벨상을 거머쥔 이례적인 행보에 사람들은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작가님은 왜 단편 소설만 쓰시나요? 그리고 그에 대한 앨리스 먼로의 대답은 생각보다 훨씬 명쾌했습니다. 육아하느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서점을 운영하며 집안일과 육아를 도맡아야 했던 그에겐 글에만 몰두할 작업실도 긴 이야기를 이어갈 넉넉한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틈틈이 집안일을 끝내고 잠깐 여유가 생길 때마다 조금씩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자신에게 허락된 짧은 틈새를 붙잡아 완성한 이야기들이 결국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녀만의 독보적인 문학 세계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충분한 시간과 또 여건이 갖춰지길 기다리곤 하는데요. 하지만 완벽한 조건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시작하는 것. 때로는 그렇게 조금씩 이어간 일이 누구와도 다른 자신만의 특별한 길을 만들어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2026년 10월 4일 라디오 북클럽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프닝은 2013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앨리스 먼로의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10월이 시작되면서 노벨상의 계절이 돌아왔죠. 올해 노벨 문학상 발표는 10월 8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라디오 북클럽은 책 GPT 노벨상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김세윤 작가님, 강윤정 편집자님과 함께 역대 노벨 문학상 수상작들의 흥미로운 이야기들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광고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2: 가치, 더 나은 선택,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3: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3: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3: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3: 보험이 든든하구만.
5: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6: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7: 중화역 가까이
8: 새집이 라온.
7: 기다려온 서울 새집.
8: 드디어 라온.
7: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8: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7: 중화역 라운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운건설.
9: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0: 알고 싶은 책, 읽고 싶은 책, 그리고 아직 몰랐던 책까지 여러분의 책장을 풍성하게 채워드립니다. 라디오 북클럽 책GPT.

0: 만날 듯 만나지 못했던 두 분을 한 달에 한 번 한 자리에 모시고 있습니다. FM 영화음악의 DJ이자 영화 칼럼니스트 김세훈 작가님 그리고 강윤정 편집자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이렇게 두 분의 양집사님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매달 한 번씩 특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벌써 세 번째예요. 아무래도 혼자 하실 때보다는 둘이 편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1: 단식보다는 복식이 좀 든든하지 않을까요?
0: 맞습니다. 여러 명이 있을 때 음식 메뉴도 더 다양하게 시켜 먹을 수 있는 것처럼
1: 맞아요.
0: 네, 여러 권의 책을 함께 얘기하는 것도 또 그만의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10월의 첫 주가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은 10월 4일 천사데이라고도 하죠.
2: 아,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0: 네.
1: 아,
0: 1004.
2: 뭐 하나요? 그럼 천사데이에는?
1: 그런 날짜의 의미들을 신경 쓰지 않은지가 너무 오래돼서.
2: 네, 중년의 삶입니다.
0: 저는 10월 4일에 꼭 그 서태지의 10월 4일을 듣습니다. 그것으로 아, 올해도 벌써 10월 4일이 되었구나.
2: 네.
0: 5월 12일에는 015비의 5월 12일 듣고요.
2: 근데 그렇게 기념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2: 그런 걸 줄이지 않는 거.
0: 크리스마스나 뭐 여름 휴가 단위로 기억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노래로 좀 벌써
2: 좋네요.
0: 1년
2: 네.
0: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편집자님 책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10월은 또 특별한 의미가 있죠.
2: 맞아요.
0: 바로 노벨상의 계절입니다. 올해 노벨문학상은 나흘 뒤인 10월 8일에 발표되는데요. 이런 질문 조금 이상하지만 올해 수상자로 어떤 작가를 예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1: 근데 저는 이게 예상이 가능한 영역인지를 모르겠는 게 가령 무슨 아카데미상
0: 네.
1: 아니면 뭐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이런 거는 후보가 있잖아요.
0: 네.
1: 후보가 있으니까 그중에 뭐가 받을까를 예측할 수는 있는데
0: 맞아요.
1: 노벨문학상은 후보 자체가 없지 않아요?
2: 그 한림원 안에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독자분들이 이제는 아시겠지만 노벨문학상이 이제 작품에 주는 게 아니라 작가에게 주는 상이다 보니까 그 작가의 문학 인생 전체를 치하하는 상이잖아요.
0: 네.
2: 그러니까 이걸 예상하는 거는 진짜 어렵죠.
1: 그러니까 사실상 후보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작가가
2: 맞아요.
1: 후보이기
2: 맞아.
0: 그리고
1: 이걸 어떻게 맞아.
0: 몇 년 전에는 밥 딜런
2: 10년 네. 전에
0: 받으셨잖아요.
1: 네.
0: 그럼 또 작가뿐만 아니라
2: 그렇죠. 글을 쓰는 모든 그렇게까지. 사람을 후보로 두자면 저희가 지금 예상할 수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0: 그럼 제가 감히 예상해 보겠습니다.
2: 좋습니다.
0: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입니다.

0: 허락하면 이렇게.
1: 씨가 받을 것 같다고 얘기 나온 지가 제가 기억하는 것만 십몇 년을 된 것 같은데요.
0: 그런 작가도 되게 많죠. 그쵸? 누가 받겠다 할 때 계속 이름이 있는.
2: 맞아요. 저는 뭔가 개인적으로 예상도 들고 꼭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듭니다.
1: 약간 사람 마음이 이쯤 되면 주자.
0: 맞아. 그리고 이제 연배가 있다 보니까 연배가 있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작가가 나이 먹을수록 아 점점 노벨상 안 되나 이런 것도 있죠.
2: 그렇죠. 또 저희에게는 2024년 한강 작가님의 수상 소식도 잊을 수 없죠.
0: 네.
2: 두 분은 그 소식을 어디에서 들으셨는지 궁금해요. 어느 순간에?
1: 저는 그냥 뉴스로 본 것 같아요. 제가 그 발표 순간을 뭐 라이브로 보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고 뉴스로 보고 한 3초 동안 이거 혹시 가짜 뉴스는 아닐까?
2: 현실감이 조금 없었죠.
1: 네, 약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이거 진짜인가? 뭐 요즘에는 하도 뭐 가짜 뉴스가 많으니까 그렇게 그 사실 자체를 의심했던 기억이 나요.
2: 네. 그렇죠. 아무래도 후보가 있었던 네. 것도 아니다 보니.
1: 그리고 나서 이게 사실인 걸 알았을 때 그 어쩔 수 없이 차오르는 국뽕이라고.
2: 네. 강윤정 편집자님은 당시 출판계에서 느끼신 변화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좀 실감나셨던 순간이 있었다면요?
0: 저는 그 매년 라이브를 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문학 편집자이기 때문에 뭐 회사에 남아있거나 하진 않았고 해외 문학 편집자들이 야근을 하는데 그 2024년에 처음으로 제가 이제 한강 작가님이 언젠가 받으실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었어서 처음으로 작가님 관련해서 정보들을 업데이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 꼭 그 기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그랬는데 퇴근은 했거든요.
2: 네.
0: 너무 이제 유력한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퇴근해서 산책길에 그 라이브를 보고 처음에 이제 스웨덴어로 발표를 하시는데 내용은 못 알아듣지만 한강이라는 이름이랑 한국이라는 나라는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2: 네.
0: 설마 했다가 이어진 영어 발표를 듣고서 너무 놀래서 좀 출근해야 되나 다시? 그 생각을 진짜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은 생각인데
1: 그것이 바로 직장인의 고민이죠.
0: 출근해야 되나?
2: 산책을 내가 지금 해도 되나?
0: 당연히 출근을 했고 그날 이제 새벽 1시에 퇴근을 했죠.
2: 그렇죠. 잊을 수 없는 야근이
0: 네네네,
2: 되었겠어요.
0: 잊을 수 없는 야근입니다.
2: 네. 보통 한 작가의 수상 소식을 들으면 이 작가의 책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싶다가도 막상 책을 고르려면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작품에 주는 상이 아닌 작가에게 주는 상이다 보니 대표작부터 읽는 게 맞을지 내 취향에 맞는 작품부터 읽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두 분은 어떤 기준으로 첫 책을 고르실까요?
1: 어떻게 고르세요?
0: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다라는 이제 전제가 있는 거죠.
2: 네.
0: 그러면 일단은 이제 한국 작가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니까 출간된 책 중에 그 출판사에서 가장 유력하게 대표작으로 소개하는 것부터 아무래도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1: 제 기억에는 그 바르가스 요사라는 작가가 상 받았을 때 제가 잘 모르던 작가라 근데 왠지 누군지도 모르는데 왠지 나랑 취향이 맞을지도 모르겠다라는
0: 끌림이
1: 그냥 막연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기사를 보다 보면
0: 있죠.
1: 무슨 뭐 특히 남미 문학 하니까 뭔가 마르케스 같은 게 아닐까 뭐 이러면서 일단 서점에 가서 그냥 검색해서 그냥 잡히는 것부터 사서 읽었던 기억이 나요.
0: 근데 네. 제목이 막 새엄마 찬양 이렇게 되게 좀 특이한 작품이 막 염소의 축제 이런 네. 작품이어서.
1: 그렇죠. 네. 제가 처음에 산책이 염소의 축제. 심지어 두 번짜리였나?
0: 맞아.
1: 그래서 잠시 망설이긴 했습니다만.
0: 잘 맞으셨나요?
1: 그 책은 재밌었어요. 다른 책은 좀 하는 순간이 있었지만 그 책은 재밌었습니다. 네.
2: 네. 오늘 두 분과 함께할 노벨 문학상 특집 책 GPT에서는요. 저와 김세윤 작가님 그리고 강윤정 편집자님이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의 작품 가운데 함께 읽고 싶은 책을 각자 한 권씩 골라왔는데요. 강윤정 편집자님께서 가져오신 책부터 만나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인가요?
0: 네, 오늘 저는 어쩔 수 없이 한강 작가님을 골라올 수밖에 없었고요.
2: 네.
0: 저의 어떤 편집자 인생에서나 독자 인생에서나 가장 강렬한 순간 중에 하나였어서 가지고 왔고 The Essential 한강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골랐습니다. 제가 작가님

0: 님하고 합을 맞춰서 만든 책이었는데 이때는 이제 노벨상을 전혀 뭐 예측하기 전이었고 그랬다가 이제 노벨문학상 발표 난 이후에 어떤 책으로 한강 작가를 시작하면 좋겠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제가 항상 꼽았던 책이었어서 이번 기회에 같이 소개해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1: 오, 그렇군요. 디 에센셜 한강. 많은 한강 작가님의 작품 중에서도 이 책을 골라오신 이유가 있다면요?
0: 제가 다른 시간에 디 에센셜 버지니아 울프를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그것과 유사한 컨셉의 책이고요. 이 책에는 한강 작가님의 장편소설, 단편소설, 그리고 시와 산문이 다 담겨 있어요. 한강 작가님이 시로 먼저 등단을 한 거는 많이들 모르시거든요. 원래 시를 쓰시다가 이제 소설로도 등단을 하신 분인데 그뿐만 아니라 산문도 너무 아름답고 좋은 게 많아서 한 권에 이제 몽땅 다 네. 넣어보자 하는 기획으로 만든 책입니다.
1: 그야말로 에센셜이군요.
0: 네.
1: 담당 편집자로서 한강 작가님을 또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한강 작가님은 어떤 작가님이세요?
0: 저한테는 굉장히 편하고 소탈한 분이라는 인상이 가장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시간을 보낼 때 대부분 한 게 산책하는 거? 산책을 제일 많이 했던 게 기억에 남고 작품을 보면은 굉장히 예민하고 날카로운 문장을 쓰시다 보니까 어려운 분일 거라는 저도 이제 그런 막연한 선입견이 있었는데 일하면서 그게 가장 많이 깨진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2: 근데 되게 멋있다.
0: 네. 네.
2: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랑 산책.
0: 사후적으로 다시 와. 모든 게 재정이 되는 저희의 일들.
1: 네.
0: 그렇습니다.
1: 스웨덴 시상식에도 직접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2: 네. 와, 더 멋있다.
0: 그게 이제 작가님 덕분인 건데 작가님이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자기 편집자들을 초대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편집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영미권이나 뭐 노르웨이, 뭐 스웨덴 당연하고 다양한 국적의 편집자들이 한강 작가님의 책을 편집했다는 공통점으로 모일 수가 있었던 거죠.
1: 네.
0: 그래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고 사실 작가님은 거의 국빈 대우를 받으셨기 때문에 같은 호텔에 머물렀는데도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시상식 참석도 물론 영광스러운 일이긴 했지만 다른 나라 편집자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게 훨씬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1: 근데 그때 어느 나라 편집자분들을 만나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0: 일단 동양권에서는 많이들 못 왔고 대부분은 이제 서양권,
1: 네.
0: 유럽이나 영미권, 뭐 남미 이런 데서 많이 왔었어요.
1: 편집자분들끼리 같은 책을 편집했던 분들끼리 눈을 마주치면
0: 너무 신기하죠.
1: 네.
0: 서로 막 자기가 만든 책 표지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살렸어, 뭐 이렇게 했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 각자 언어가 막 완전히 통하진 않아도
1: 네.
0: 같은 작가의 같은 작품을 얘기를 하니까
1: 네.
0: 그런 게 된다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1: 굉장히 인상적이다.
0: 네.
1: 저는 반야삼촌이라는 유명한 고전
0: 연극?
1: 네, 연극을 했는데 만약에 소냐 역할을 했던
0: 전 세계 소냐들이
1: 네.
0: 모여서
1: 전 세계 소냐들이 모인다면 웃음부터 나올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1: 그런 비슷한 느낌일까? 굉장히 독특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편집자님께서 추천해 주신 디 에센셜 한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0: 네, 디 에센셜 한강에는 일단 장편소설로는 히라버 시간이라는 작품이 실려 있어요. 이 작품은 시력을 잃어가는 남자와 말을 잃어가는 여자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소설이거든요. 그것을 조금 의식하고 반영해서 표지에 작가님 사진을 실을 때 눈을 감으신 사진으로 고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라버 시간이라는 작품도 되게 잔잔하면서도 강렬한 데가 있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편이 두 편 들어가 있고 시가 다섯 편 들어가 있고 산문도 들어가 있는데 산문 읽으시면은 작가님의 어린 시절 그리고 가족들의 이야기,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두루 좀 접하실 수 있어서 산문 읽는 것만으로도 한 권에 좀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네, 맞습니다. 한강 작가님의 책을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이렇게 고민하실 때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군요.
0: 네.
1: 디 에센셜 한강입니다.
2: 한강 작가님이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저도 처음으로 수상 소감이

0: 이라는 거를 좀 찾아보게 된 거죠. 그 전에 누가 작가가 받았을 때는 받았나 보다 하고 말았는데 수상소감을 읽으면서 어쩜 수상소감이 이렇게 멋있지. 네,
1: 그것도 또 책으로 나왔는데 네. 수상소감 자체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2: 맞습니다.
1: 빛과 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어요.
2: 맞아요. 저도 뉴스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셨다는 걸 접하고 너무 신기한 나머지 그 라이브 수상소감을 봤었어요.
0: 네.
2: 그 정말 잊을 수 없죠.
1: 맞아요.
2: 강강 작가님의 목소리로 맞아요. 들려주셨던 수상소감.
1: 그리고 이제 그 현장에서 한국어를 알아듣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 좀 뭉클하더라고요.
0: 아, 그렇구나.
1: 그분들은 이제 번역된 걸 그 스웨덴 분들이나 영어권의 분들은 번역된 문장을 보잖아요.
2: 네.
1: 근데 저는 알아듣고 있다는 게 너무 좀 신기하면서
2: 네.
1: 한국어로 모국어로 읽는다는 게 너무 좋다,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2: 맞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한국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막연하게 느껴졌던 노벨 문학상이 아, 우리나라에 가 닿는구나 하는 순간을 모두에게 선물해 주신 것 같아요. 한강 작가님이. 출판사에서 느끼는 노벨 문학상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해요.
1: 네.
2: 수상 작가 발표 전에 어디까지 준비해 두는지 궁금합니다.
1: 뭐 대부분의 해외 문학 출판을 하는 출판사들에서는 나름의 또 리스트가 있어요. 이분들이 받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최신작 정보라든가 그분들 생애에 관한 프로필 정보 같은 것들 다 정리해두고 그래서 저도 2024년에 한강 작가님을 정리할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발표가 나자마자 이제 각종 언론사들에서 그 작가의 책을 출간하는 출판사들의 정보를 요청을 하면은 이제 바로 정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수상 소감 발표 그리고 수상 선정 이유 발표 이런 것들 기다리고 있다가 또 바로 번역해서 공유하고 이제 그런 일들 하죠.
0: 실제로 상 받고 그러면 판매량이 확 차이가 나요?
1: 최근에는 사실 노벨상을 받았다고 해서 뭐 기적적으로 역주행을 하는 일은 거의 없었는데요. 한강 작가님 때는 종이가 없어서 책을 못 찍을 정도로 너무 놀라운 나날을 보냈죠.
2: 네, 독자로서는 알 수 없었던 편집자님의 자세한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1: 종이가 없었다.
2: 들을 수 있어서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강윤정 편집자님께서 소개해 주신 책은 The Essential 한강이었습니다. 추천곡도 한 곡 들어볼 텐데요. 어떤 곡일까요?
1: 네, 한강 작가님이 그 장편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쓰실 때 종종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조동익의 룰러바이, 자장가라는 뜻인데요. 그곡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바로 듣겠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고속페리, 호름방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회사 라디오 북클럽 고아성입니다.
1: 라디오 북클럽 고아성입니다. 오늘은 노벨상 특집 책 GPT로 강윤정 편집자님, 김세윤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광고 전에 강윤정 편집자님께서 소개해 주신 책은 The Essential 한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세윤 작가님의 추천책을 들어볼게요. 오늘 어떤 책 준비해 오셨나요?
2: 2013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캐나다 작가 앨리스 먼로의 책을 가져왔고요. 그분의 책 가운데 미움, 우정, 구애, 사랑, 결혼이라는 책입니다. 미움, 우정, 구애, 사랑, 결혼.
3: 인생의 네. 모든 것이네요.
1: 네. 네. 믿음, 소망, 사랑 같은 느낌이 드는.
2: 이게 책에 있는 소설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네. 실제로 이런 놀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릴 때 보면 아카시아 잎 같은 거 이렇게 들고서 사랑한다 아니다 사랑한다 아니다
3: 꽃점.
2: 이런 예,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남자의 이름이랑 내 이름을 쓰고 그중에 겹치는 스펠링을 지운 다음에 남아있는 스펠링을 하나씩 지우면서 이거 순서대로 하는 거래요. 미움, 우정, 구애, 사랑, 결혼.
1: 굉장히 비슷한 메커니즘이네요.
2: 그렇게 하다가 그 숫자에 딱 걸리는 말이 그 남자와 나의 관계다.
3: 어머.
2: 그래서 미움에 걸리면 이제 그 남자를
1: 와 굉장히 네. 설명을 뭐, 들어보니 다른 네. 인상으로 다가오는 제목이네요.
2: 우정에 걸리면 그냥 뭐 친구로 지내야 되고 뭐 약간 뭐 이제 그런 놀이가 있다는 내용이 책에 나와서
3: 귀엽다.
2: 네. 그래서 이 제목을 귀엽다. 달고 있는 소설이 안에 있어서 이 전체 소설집의 제목이 이렇게 됐어요. 미움, 네. 우정, 구애, 사랑, 결혼.
1: 네. 2013년도 수상이라고 네. 하셨죠. 노벨 문학상을 받기 전에도 작가님께서는 이 앨리스 먼로라는 작가를 알고 계셨나요?
2: 사실 잘은 몰랐는데
1: 네.
2: 이 그 저는 결국 영화를 통해서 세상을 아니까요. 어렴풋하게 앨리스 먼로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있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었고 그 영화를 제가 좋아했거든요.
1: 네.
2: 노벨 문학상 발표자가 나오는데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아는 이름이 나온 거잖아요.
1: 네.
2: 앨리스 먼로? 어? 나 들어봤는데 어? 맞아요. 그 영화의 원작자지. 해서 바로 또 서점에 가서 그때 막 나왔던 디어
3: 라이프.
2: 라이프. 네, 그래서 그 책부터 먼저 사서 보고 그 뒤에 이제 한 권 한 권 사서 보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 왜 이제야 만났니? 그런 느낌이 있죠. 나하고 취향 너무 맞는데 이렇게 노벨 문학상에 대한 어떤 좀 고마운 마음. 노벨 문학상을 만약에 받지 못하셨다면 제가 앨리스 먼로를 뭐 언젠가는 만났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일찍 그 시점에 운 좋게 만나서 그분의 좋은 소설을 읽을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기억하는 건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줄리에타라는 영화가 앨리스 먼로의 단편 세 편을 엮어서 만들었다고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사라 폴리 감독의 어웨이 프롬어라고 제가
1: 맞아요.
2: 그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영화의 원작이 앨리스 먼로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의 원작자로 처음 알게 됐고 이제 소설을 좀 뒤늦게 좀 알게 된 거죠.
3: 근데 그때 그렇게 한국에 잘 알려진 작가가 아니었는데 문학동네에 제가 재직할 당시에 판권을 사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눈밝은 편집자가 누구냐 하면서 그 선배 편집자가 인센티브를 받았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정말 그럴만한 거죠.
1: 네. 그렇네요.
2: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단편소설 작가로는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기록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1: 네. 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단편소설을 쓰신 이유를 들었을 때 정말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육아를 하느라 장편소설을 쓸 시간이 없어서 라고 대답하셨는데 이 작가님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2: 네.
1: 네, 이 작가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2: 일단 이게 그 제가 앨리스 먼로 작가의 책을 여러 권을 봤지만 그중에 미움, 우정, 구애, 사랑, 결혼을 오늘 소개하려는 이유는 이 책에 실려있는 곰이 산을 넘어오다라는 작품이 제가 좋아하는 어웨이 프롬의 원작이거든요. 그래서 앨리스 먼로를 2013년에 저처럼 그분의 소설을 아직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첫 시작은 이 작품이어도 되지 않을까. 이 작품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소설집을 소개해 드리는 거고 사실은 앨리스 먼로의 모든 단편 소설집을 저는 좋아해요. 그래서 모든 책을 소개하고 싶었지만 오늘은 고미산을 넘어오다. 근데 저는 그래서 소설에 곰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안 나옵니다. 네. 고미산을 넘어오다 라는 제목은 그냥 제목으로만 존재하고 소설 안에 곰은 등장하지 않는데 뭐 영미권 동요에는 고미산을 넘어갔다라는 어떤 동요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가져온 말이라고 하고 내용이 산 너머를 보고 싶어서 곰이 이제 산을 넘어갔는데 넘어가서 본 거는 그냥 산의 반대쪽일 뿐. 아이들이 이렇게 슬픈 노래 불러도 되는 건가요?
1: 너무나 철학적인데요.
2: 네, 그러니까 산 너머에 뭔가 좀 다른 게 뭐 있겠지 하고 산을 힘들게 넘었는데 넘어가 보니 보이는 건 그냥 산의 반대쪽일 뿐. 근데 이게 어쩌면 이제 이런 제목을 쓴 거는 소설의 내용하고도 좀 맞다 있어서 이런 제목을 이제 쓴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하고요. 소설의 내용은 그랜트라는 남자와 그리고 피오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두 분은 50년 넘게 함께 산 부부예요. 사랑하는 사이고. 근데 피오나가 알츠하이머가 이제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내가 더 상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내가 스스로 좀 요양원에 좀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그 요양원의 규칙이 한 달 동안은 면회 금지. 왜냐하면 이 바뀐 상황에 좀 적응을 해야 돼서 환자들이 한 달 동안은 면회가 금지되어 있어서 이제 한 달 뒤에야 남편은 아내를 만나러 가죠. 소설에도 그 편이 나오지만 자기가 평생 이렇게 긴 한 달은 처음이었다. 사랑하는 아내를 내가 빨리 보고 싶어서 꽃다발도 사들고 갔거든요. 한 달 뒤에. 그런데 아내가 다른 남자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기억 못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남편처럼 대하고 있어요. 그걸 바라보는 남편의 이야기가 고미산을 넘어오다라는 소설의 이제 시작이고 네. 그걸 영화로 만든 게 어웨이 프롬어
1: 그렇군요.
2: 라는 작품이었어요.
1: 정말 제목과 실제 내용이 연결되는 지점이 하나도 없어요.
3: 영화 제목이 네. 훨씬 좋죠. 어웨이 네. 프롬어
1: 아니 미움 우정 구애 사랑 결혼이라는 제목이 주는 인상과 실제 내용과도 다르고
3: 고미산을 넘어
1: 네. 동요 제목임을 알고 본 영화를 찾아본 그쵸. 사람들에게도 적절한
2: 어쩌면 좀 추측을 해보건데 네.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을 내가 계속 살다 보면 뭔가 있겠지라는 기대를 갖고 사람이 살잖아요. 하지만 노년에서 확인하는 건 그냥 인생의 나머지 반쪽을 그냥 확인하는 것. 굳이 확인 안 해도 좋을 반쪽을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쓰는지가 참 너무 신기해요. 저는 장편소설을 쓰는 분도 당연히 신기하지만 앨리스 먼로라는 작가의 소설을 읽고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이야기 안에 이렇게 긴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이 안에 이렇게 잘 쓰지? 라는 감탄을 하게 만든 그 대표적인 작품이 곰이 산을 넘어오다고 그래서 이 책을 산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 그런 말도 있어요. 곰이 산을 넘어오다라는 소설을 읽은 것만으로도 만족. 뭐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정말 재밌어요.
1: 네. 세윤 작가님께서 이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를 고르실 때 좀 난항을 겪었다고 들었어요.
2: 예.
1: 그 후보가 다른 작가가 있었을까요?
2: 저는 결국 영화니까요. 네. 네. 제가 굉장히 좋게 본 영화 가운데 레벤르망이라는 영화의 원작을 쓴 아니 에르노라는 작가의 소설도 바로 또 사서 읽은 너무 좋았는데 그분의 다른 소설을 많이 읽지 못해서 좀 더 많이 읽은 앨리스 먼로를 골랐고요. 두 분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읽은 책이 다 길지 않아요. 네. 제가 짧은 걸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노벨 문화상 작가라고 하면 뭔가 막 두껍고
1: 사탄 탱고
2: 뭔가 네. 방대한 이야기를 쓴 네. 작가들만 상을 받을 것 같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단편 소설 안에서도 좀 문학과 그리고 글이라는 세계에 좀 새로운 그 재미를 보여주는 작가가 있다는 거를 앨리스 먼로를 통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1: 네. 네.
2: 약간 영화도 그렇잖아요. 제가 늘 주장하는 건 영화의 상영 시간은 숫자에 불과하다. 영화의 상영 시간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2시간짜리 영화를 보고 나서 10시간 동안 그 영화 생각을 할 수도 있으면 그 영화의 상영 시간이 12시간이다라고 늘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앨리스 몬로 작가의 소설을 읽으면 분명 난 단편을 읽었는데 단편을 읽은 뒤에 머릿속에 계속 장편이 그려지는 예, 그런 맛이 있는 그런 작가예요. 그리고 그분의 원작으로 영화를 만든 어웨이 프롬 홀라는 영화도 너무 좋습니다. 소설도 영화도 너무 좋아서 그 영화도 꼭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4: 네. 김세윤 작가님이 소개해 주신 책은 앨리스 먼로의 미움, 우정, 구애, 사랑, 결혼이었습니다.
2: 네.
4: 작가님의 추천곡도 들어봐야겠죠? 어떤
2: 바로
4: 곡일까요?
2: 그 영화에 나온 노래고요. 닐 영의 하비스트 문 준비했습니다.
4: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김세현 작가님께서 소개해 주신 책은 앨리스 먼로의 미움, 우정, 구애, 사랑, 결혼이었습니다.
1: 제목을 말하고 보니 앨리스 먼로 작가의 소설을 보다 보면 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움, 우정, 구애, 사랑.
0: 이 다섯 가지 종류 안에

0: 모든 이야기가 들어가는
1: 이야기를 다양하게 펼쳐내시는 분이네요.
2: 네. 네, 이번에는 제 차례입니다.
3: 네.
2: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1: 네.
2: 앞으로
1: 우리 누구를 골라오셨나요?
2: 앞으로 우리 책GPT 할 때는 제가 첫 번째 순서로 하겠습니다.
3: 나성님이 골라온 책도 소개해 주시죠.
2: 네, 제가 골라온 책은 저도 사실 고민을 했어요. 아니에르노라는 저의 최애 작가를 할까 하다가 두 분 중에 왠지 한 분이 할 것 같기도 해서 양보하는 마음으로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을 골라왔습니다.
3: 야.
2: 너무 유명한 작품이죠.
3: 이제 너무 고전이 된 작품이네요.
2: 네. 그쵸. 1957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인데 이 책을 골라온 이유는 오늘이죠. 10월 4일 제가 세연 작가님과 프랑스와 오종이 만든 알베르 까미 원작의 이방인 영화 GV를 함께합니다. 그러면서 영화도 감상을 하고 이 책을 오랜만에 다시 읽게 됐어요. 그러면서 새로 읽은 듯한 어떤 산뜻한 감상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1: 이 책을 처음 읽은 게 그럼 언제예요?
2: 고등학생 때 읽었어요.
3: 그때 보통 이제 명작 그쵸? 이런 그쵸? 거 읽어야 되니까.
1: 심지어 저는 중학교 때 봤어요.
2: 어머.
1: 그러니까 어릴 때 왜 세계문학 전집 같은 거 읽고 있으면 있어 보이잖아요.
3: 맞아요.
1: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른 채 맞아요. 뭔가 그 다른 아이들의 시선을 느끼면서 그 책장을 넘기는 맛에 취해서 제가
3: 맞아요.
1: 뭔가 숙제하듯이 그때 유명한 명작들을 읽었거든요.
3: 제목이 이방인이니까 청소년의 마음에 딱 와닿는 제목이고.
1: 하지만 맞아요. 그때는 이게 왜 걸작인지는 모른 채 그냥 읽은 거죠. 그래서 저도 최근에야 이 책을 다시 보면서 약간 처음 읽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3: 저는 최근에 다시 읽지 않아서 다시 읽으신 두 분의 감상이 너무 궁금하네요. 완전히 좀 다르죠.
2: 네. 약간 그런 말 있잖아요. 어린 왕자를 어렸을 때 읽었을 때와 어른이 돼서 읽으면 다르다는 것처럼 저는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도 못지 않은 것 같아요.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주인공을 가까이서 시작해서 타자화시키려는 게 목적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일에 무심하고 감정을 느끼지 않는 주인공이 범죄자로 시작을 하는데 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더라고요. 시작부터 나도 이런 면이 있는데 나도 범죄자인 건 아닐까?
1: 네?
2: 이게 이 사람을 보호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시작해서 그 엔딩으로 갈수록 메르소가 이제 본성을 드러내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나는 삶에 대한 갈망이 있다 라고 하면서 범죄자를 여전히 범죄자로 두는구나. 독자와 분리시키는 듯한 알베르 까미의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도를 새로이 들고 와봤는데 어떠세요? 두
3: 다시 읽어보고 싶기는 해요. 그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어렸을 때 본 나이가 좀 나이 차이가 나는 주인공과 이제 그 나이 때 비슷하거나 그걸 지나서 봤을 때 되게 다르잖아요.
2: 그렇죠.
3: 그리고 까미가 이때 노벨상을 받았을 때가 지금 제 나이 때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40대 중반에 받아서. 그런 것들도 생각하면은 이 작가를 좀 새로이 읽기에 제일 좋은 타이밍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2: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켰다고 해요. 너무나 획기적인 내용이기도 했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을 당시에 비평가 롤랑 바르트가 이런 개평을 했대요. 백색의 글쓰기 혹은 영도의 글쓰기라고 부르며 현대 문학이 정치적 함의를 벗어던지고 가치 중립성을 획득하기 시작한 대표적인 성과로 까미의 문체를 꼽을 만큼 그가 구사하는 독특한 언어는 까미의 문학 세계를 이해하는데 요긴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전까지는 이성이 중시되지 않는 시대에서 이제 까미의 어떤 허무주의가 등장했을 시기인 것 같은데 이 고전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면서도 현재의 관점으로 봤을 때 또 새로이 다가오는 게 있더라고요.
3: 그게 또 시사하는 바가 있으니까 이번에 또 영화가 된 걸 텐데 영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2: 네. 저는 봤어요.
1: 저도 봤죠.
0: 궁금하다.
1: 스포하지 않아야지.
2: 네. 맞아요.
1: 궁금하면 보시면 돼요.
2: 맞아요. 궁금한 네.

0: 그러면 오늘 시네큐브로 오세요.
1: 근데 영화는 일단 첫 문장이 달라요.
2: 그 맞아요.
1: 유명한 작가님이 이방인의 그 유명한 첫 문장을 나레이션 그 첫 나레이션으로 쓰지 않고 다른 나레이션으로 시작하는 것부터가 영화가 네. 좀 차별화를 둔 거고 그러면 이번에 이방인을 다시 읽을 때 책에서 그럼 그러니까 프랑스 오존 감독은 자기가 영화를 만들면서 그 유명한 첫 문장이 아닌 다른 문장으로 내가 시작해야지라고 마음 먹은 것처럼 이번에 다시 읽을 때 이방인에서 개인적으로 꽂힌 문장이나 어떤 장면이나 그런 게 있었나요?
0: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엄마 장례식을 치를 때 네. 이 알베르 까뮈의 첫 문장이 생각났어요. 어젠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 문장이 기억 속에 어렴풋하게 생각나면서 그때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다시 읽어봐야겠다. 하고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0: 지금 프랑스인들은 또 태양 때문에 더 힘들 거 아니에요?
1: 이런 허무주의에 기반한 감상들을
2: 허무주의 플러스 기후위기 네,
0: 하게 됐습니다. 제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뭐 어린 왕자는 많이들 다시 읽는데 이방인은 조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저처럼 어른이 네. 되고 나서
2: 네, 꼭 다시 읽어보고 싶어요. 네. 네.
3: 제가 한 권 더 꼭 어른 되어 다시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책이 노인과 바다입니다.
0: 오, 그래요?
3: 제가 몇 해 전에 노인과 바다를 읽고서 내가 어릴 때 무슨 생각으로 이 책을 읽었을까.
2: 그때는 노인이라는 네? 존재 자체가 나랑 너무 상관없는 존재로 그럼요, 보이니까 네. 그치만 이제 중년의 삶에는 네,
0: 한층 가까워진 한층 입장에서 가까워진.
3: 네. 한 글자 한 글자가 남약이 같지 않습니까? 노인과 바다를 꼭 다시 읽어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0: 네, 맞아요. 청소년 때 읽은 책은 맞아요. 다시 읽어야 합니다. 네.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 어떠셨나요?
2: 일단 이방인 다시 읽고 싶다는 생각 들었고 노인과 바다도 다시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 지금 막 들고요. 그러니까 네. 아는 책을 다르게 소개받는 것도 확실히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알고 있던 책을.
3: 그리고 저는 한강 작가님 장편만 읽었고 사실 단편을 아직 못 읽어봤어요. 시도 못 읽어봤고. 그래서 네. 저는 이거 반드시 봐야 됩니다. 네. 에센셜 한강.
0: 네. 저는 그 미움, 우정, 사랑, 결혼, 놀이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3: 누구의 이름을 적을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2: 네, 누군가의 이름과.
3: 그렇죠. 궁금하지만 네, 물어보지 않겠어요.
0: 오늘 두 분과 함께한 시간 즐거웠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5: 안전화.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검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2: 연금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3: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2: 어디?
3: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2: 하나은행?
4: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5: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6: 투자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8: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고아성의 에필로그. 이창동 감독님의 신작 가능한 사랑을 추석 연휴에 영화관에서 보았다. 베니스 영화제 첫 상영 직후 설경구, 조인성 배우분들이 왜 그렇게 눈물을 훔쳤는지 단박에 이해가 가는 아주 진한 여운을 주는 엔딩이었다. 가슴이 너무 먹먹해져서 한껏 울어서 개워내고 싶었는데 10여 년 전 영화 시를 처음 봤을 때가 떠올랐다. 개봉 전 열리는 시사회였고 당시 고등학생이던 나는 이창동 감독님께서 제작하신 여행자라는 영화에 출연했던 인연으로 참석할 수 있었다. 영화 시의 마지막 부분, 아네스의 노래라는 시가 낭독되는 그야말로 미친 엔딩을 마주했을 때의 심정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영화가 끝나고 다시 현실 삶이 쥐어지는데 가슴은 너무 먹먹한데 인사해야 할 분들은 많이 마주치고 으레 그렇듯 영화 너무 잘 봤어요 라는 말밖에는 할 수 없던 상황. 엄마와 코엑스를 빠져나와 택시에 타자마자 모녀는 동시에 뿌앵 하고 울음을 터뜨렸었다. 그때와 똑같은 심정이지만 그새 만 34살이 된 나는 먹먹한 가슴으로 뿌앵 울기보단 심야 영화마저 끝난 야심한 시간, 추석 연휴로 한가진 서울 밤거리를 팔랑팔랑 걷기를 택했다. 영화 속 미옥이 사랑밖에 남 몰라를 흥얼거리는 장면처럼 추석으로 가득 차오른 동그란 보름달을 바라보며. 오늘 준비한 에필로그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극장에서 내려가기 전에 가능한 사랑을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주 일요일 오전 6시 5분 새로운 책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아성이었습니다.

0: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1: 전기사고에는 크게 합선, 누전, 스파크, 과부하, 과열 등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5년간 전기사고로 인한 감전사고는 총 2,509건에 달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먼저 전자제품, 멀티탭 등의 전선이 벗겨지거나 끊어진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체해야 하고요.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플러그를 뽑을 땐 반드시 플러그 헤드를 잡고 올바르게 뽑아야 하고요. 젖은 손으로는 절대 전자제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전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포 MBC 전기안전 캠페인은 송화전업사와 함께합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7시 뉴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정부군이 후티 반군의 대대적인 공격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예멘 수도 사나에서 사우디 공습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강한 폭음이 여러 차례 들렸다고 AFP통신이 현지 시간 3일 보도했습니다. 후티는 이에 대한 반격으로 사우디 수도 리야드와 나즈란, 지잔, 아시르 등의 석유시설과 카미스 무샤이트와 타이프에 있는 군사기지를 폭격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날 오후 리야드 남쪽에 있는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 시설에선 화염과 연기가 치솟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한 달 앞둔 주말을 맞아 소셜미디어에 잇따라 영상 메시지를 올리며 공화당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알래스카는 나에게 매우 특별한 곳이며 나는 인류 역사상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알래스카에 가져왔다면서 공화당의 알래스카 연방 상원의원 후보에 대한 투표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투자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스페인에서 87세 노인 강제 퇴거 사건으로 촉발된 주택난 항의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3일 스페인 전역에서 주택난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려 수도 마드리드에만 당국 추산 7만 명이 집결했고 발렌시아에서는 경찰이 최루탄과 고무총을 쏘며 시위대를 해산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2028년까지 임대차 계약 자동 연장과 취약계층 세입자 퇴거 제한 등을 담은 이른바 세입자 보호 법령은 야권 반대로 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스페인 의류 브랜드 자라가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입던 죄수복을 연상시키는 아동복을 내놓았다가 비판이 쏟아지자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독일 언론에 따르면 자라가 지난달 출시한 어린이용 헬로윈 복장은 흰색과 푸른색 세로줄이 들어간 데다 철조망을 떠올리게 하는 무늬까지 새겨져 강제 수용소 복장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또 소매 끝자락은 날가 떨어진 듯 불규칙하게 처리했고 소매의 흰 패치와 왼쪽 가슴에 달린 리본도 각각 수용자 번호표와 출신 성분 식별 표식을 닮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날씨입니다. 연휴 둘째 날인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5도, 세종 13도 등 전국이 8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전국 22도에서 26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 울산과 경북 통해안 5에서 10mm, 제주도는 5mm 미만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2: 안녕하세요. 버스기사 강희정입니다. 어릴 때 저는 멀미대장이었습니다. 버스를 탈 때마다 검정 비닐봉지가 필수였죠. 커서는 디자인을 하다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다가 숱한 알바를 거쳐서 어릴 때 그토록 속이 울렁울렁하던 버스를 모는 사람이 됐으니 세상 일은 아무도 알 수 없나 봅니다. 그러니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말고 부족해도 서툴러도 일단 한번 해보자. 그런 다음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등을 두들겨주자. 앞으로도 씽씽 달려보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MBC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0: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푸바오 열풍을 기억하시죠? 중국으로 떠나는 환송식이 눈물바다가 될 정도였었는데요. 얼마 전엔 대전의 동물원을 탈출한 늑대 늑구가, 그리고 최근엔 부산에 등장한 상어 북항이가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따금 나타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동물들. 사람들은 왜 이 동물들에 그렇게 열광하고 애정을 표하는 걸까요? 자, 이 문제 오늘 테마 시사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4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3: 같이 더 나은 선택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2: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4: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7: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8: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9: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6: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10: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1: 김나입니다.
10: 나희 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1: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3: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0: 매일 쏟아지는 뉴스, 휴일엔 하나의 테마로 집중합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시선집중, 테마 시사.
4: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문공동체 책꽂이배 최준영 이사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4: 사회학자 오찬호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4: 그리고 방송인 MC정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4: 네, 먼저 우리를 스쳐 지나간 동물들 한번 돌아볼까요? 근데 시간 역순으로 네. 가장 최근의 동물은 북항입니다.
7: 네.
4: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애정할까요?
7: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그렇게 가까이서 도심에서 상어를 볼 수 있다는 상황 자체가

0: 제가 네. 신기하죠.
1: 아, 그래요?
0: 네. 신기하고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 캐릭터 중에 이 상어 캐릭터가 있거든요.
1: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아기 상어라는 동요 때문 아닐까?
0: 아니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1: 아, 그래요?
0: 그 동요를 통해서 상어에 대해서 아이들이 친근감을 갖고 있는데.
1: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조스인데.
2: 네. 조스를 안 본 사람들이 다 온 것 같아요.
0: 실제로 그래서 그 노래와 애니메이션 저작권을 갖고 있는 회사가 네. 주식이 급등하게 됐습니다.
1: 그러니까. 과연 네. 조스를 본 세대가 저렇게 좋아했을까? 네.
0: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가까이서 상어가 유영하는 모습을 내 핸드폰에 담을 수 있다라는 경험은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죠.
1: 그래요? 네. 우리 오찬호 작가는 왜라고 보십니까?
2: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뉴스를 보면 60만 명이 왔대요. 네.
1: 공식 집계된 것만.
2: 네. 그런데 네. 그 북한이가 계속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저쪽에 갔다가 한 네. 번씩 나타나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좋게 말하면 되게 어떻게 보면 조금 규격화된 동물원적인 관람을 벗어나려고 하는 야생에 있는 어떤 것을 보고 또 네네. 바다로 다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1: 쉽게 말하면 한국판 사파리입니까? 그러면? 네.
2: 그런 것도 보이기도 하면서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상어니까 네. 나올 수 있는 또 관람의 어떤 최정점이라고 생각도 되고요.
1: 예. 우리 이사장님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3: 저는 뭐 사실 큰 뭐 많이 생각은 안 해봤는데 하여튼 이게 화제가 되니까 또 호기심이 또 촉발돼서 또 가고 그럴 것 같은데
1: 뭐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예,
3: 조금 예. 또 생각해 보면 그만큼 이제 동물들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관심이 그만큼 커졌고 이렇게 특이한 사건이 벌어지면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뭐 이렇게 계속 시너지 효과를 낸 게 아닌가 싶어요.
2: 근데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역시 빨리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름을 붙이는 게 진짜 중요한.
1: 아니, 더 큰 사람이 되죠.
2: 맞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큰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어떤 것이 캐릭터화를 시키는 것이 한순간에 귀여워져 버렸잖아요. 북항이라 뭐 그래 버리니까. 네. 굉장히 그것도 요즘 그렇죠. 시대에 맞는 네. 어떻게 관람법이죠.
1: 그러니까 네. 농담입니다. 조스 보고 그런 얘기 해라.
2: 참고로 조스의 소설의 첫 번째 번역본은 아가리였잖아요.
1: 국내 번역.
2: 네, 국내 소설이 번역될 때 아가리로 번역됐다가.
1: 아가리는 입 얘기하는 네, 그 아가리입니까?
2: 네, 이제 영화는 이제 뭐.
1: 너무 살벌하다 그 얘기하니까 제가 얘기를 잘못 가린 것 같은데 그럼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그다음에 늑구 있잖아요. 늑구.
0: 네.
1: 늑구의 어떤 탈출기에 대해서 되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지 않았습니까?
0: 네. 그랬었죠. 일단 서사 자체가 조금 영화적이었어요.
1: 예.
0: 그 철조망 같은 것들이 주변에 쳐져 있었는데 그 밑을 일부러 파서 마치 인간의 탈출 영화를 보듯이 의도를 갖고
1: 그럼 동물판 쇼생크 탈출
0: 그랬죠. 그렇게 탈출을 했고 예. 그리고 한 번에 이게 포획이 되지 않고 여러 번의 탈출
1: 맞아요.
0: 성공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1: 예.
0: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뉴스화 되지 않았었는데 계속해서 포획이 되지 않고 도망다니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고 네 그러면서 어떻게 포획할 것인가의 이 방식의 문제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더해지면서 온 국민이 늑구의 안전 귀가를 바라는.
2: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어떻게 보면 사살에서 마무리를 지었던 사건들이 있었기
0: 있었죠.
2: 때문에
0: 네.
2: 아마
0: 그렇죠, 그렇죠.
2: 이 문제의 끝이 결국 사살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근데 그 당시에도 여우였던 걸로 아는데 실제로 그 어떤 골목의 구석에 있었는데 전혀 공격성이 없었을 거다. 생포를 네. 해야 되는데 또 그 지역 주민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그렇지 않으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도 가끔 문자 오거든요. 뭐 멧돼지가 나타났다. 혹은 뭐 엽사가 지금 산에서 작업 중이니 산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뭐 네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니까
1: 네네네.
2: 이 동물의 어떤 생포가 사실상 사살로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열려 있으니까 좀 더 걱정했겠죠.
1: 그러니까 저는 제일 그 지금도 기억에 선연한 게 늑구가 포획돼서 돌아온 다음에 먹이를 주는데 그릇에 안 줬다고.
3: 맞아요.
1: 그래서 네. 담아서 줘야 되는데 그래서 담지 않고 그냥 줬다고. 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0: 황몰입했던 네, 분들이 있었죠.
3: 아, 네. 여기서도 한번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때 MC 장원이 네. 비슷한 표현 한번 했던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야생성이 있는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방식대로 준 건데 네. 우리 인간의 개념 관점에서 네. 사실 문학에서는요. 그 도망자라고 하는 캐릭터가 양가적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험성이 있는 도망자인 경우에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빨리 잡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네. 은연중에 응원하는 마음도 생겨요. 대표적인 캐릭터가 좀 민감하긴 합니다만 옛날

0: 누구죠? 그 살인하고 오랫동안
1: 신창원.
0: 신창원 같은 네. 경우도 뭐 신출귀몰 하다 뭐 등등 해갖고 막 무용담이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1: 팬들이 생기기도 하고
0: 네, 그랬죠. 나중에는 뭐 네. 티셔츠가 그게 뭐 인기를 네. 끌기도 하고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사실 흉악범인데도 불구하고 이 도망자 캐릭터가 갖는 대중들의 심리를 건드리는 코드가 이렇게 하나만은 아니다라는 걸 늑구를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한 경우가
2: 도망자면 예. 또 그 말인가요? 그
0: 네, 말도 있었어요.
3: 어린이
0: 네.
3: 대공원에서 네. 울릉말. 네. 네. 아차산 네. 쪽에
2: 걔도 있었잖아. 네. 걔는 좀 귀여웠는데.
0: 네. 네.
3: 근데 조금 이런 현상을 보고 있으면 조금 재밌는 게 제가 옛날에 한 10년쯤 전에 네. 멧돼지가 7마리가 저희 동네에 출몰을 했습니다. 난리가 났었어요. 막 문자.
2: 네. 혹시 엄마하고 새끼들?
3: 네. 엄마하고 새끼들이 서울 강동구에 네. 출몰을 했는데 그래서 뭐 몇 마리가 버스 치워 죽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근데 몇 마리 아직 못 잡은 거죠. 그래서 한 3일 정도 지나고 저희 아이랑 같이 어디를 갔다 오는데 시장통을 딱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다 저를 보고 있는 거 사람들이. 왜 보고 있죠? 하니까.
0: 그러니까
3: 멧돼지가 앞으로 달려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멧돼지가 가는 길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2: 이게 맞닥
3: 뜨는 거예요? 나는 멧돼지를 모르고 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멧돼지 가는 길을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2: 오.
3: 진짜 한 30m 정도까지 네네. 온 거죠.
2: 이야, 큰일 날 뻔했네.
3: 그거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네. 와 이게 진짜 공포가 어마어마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 뭐 야생동물을 살려서 보내야 돼라는 말을 이해는 하지만 네. 얼마나 두려울까 그 앞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교차되지 않는 거는 거짓말이죠.
0: 저는 이 잃어버린 동물 또는 잊어버린 동물 또는 이렇게 사라져버린 동물에 대한 연민을 가질 만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 인생에서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고아원을 지속적으로 방문을 했었는데 10여 년 동안 방문을 했었는데 고아원 아이들이 이제 동전을 모아서
1: 네, 보육원.
0: 네, 요즘은 보육원이라고 하죠. 네. 예, 그때 옛날에는 고아원이라고도 했는데요. 그 아이들이 원래 손님들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아직 네.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엉아 100원만 10원만 이렇게 그런데 그 돈 받은 거 걸리면 원장님한테 되게 혼나거든요. 근데 애들이니까 계속 돈을 달라 그래서 모아서 그거를 저금통에 넣자 해갖고 저금통에 넣은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저금통 털어가지고 개를 한 마리 샀어요. 근데 아이들이 각자 자기가 다 돈을 넣기 때문에 다 자기 개인 거야. 개는 한 마리인데 이름이 막 열몇 개가 되고 그랬던데 나중에는 5만 원 주고 샀다 그래서 이제 개 이름이 5만 원으로 통일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고아원에서 아이들이 일과 시간 파탈하고 학교만 끝나면 야산으로 이 개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결국 못 찾았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이 5만 원을 찾아서 찾는다고 나갔다 공원에 아니 보육원에 다시 돌아오지 못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길 잃은 동물 하면 그 5만 원이라는 개가 떠올라서 굉장히 슬픈 감정을 갖곤 합니다.
2: 지금까지 뭐 이래서 북항이나 늑구나 이런 경우를 이제 연민이라고는 코드로 분석을 했는데 근데 그러면 어찌 보면 네. 가장 유명했던 동물은 푸바오잖아요.
1: 그렇죠.
2: 아, 네. 푸바오를 중국으로 이제 보내는데 그때 보였던 어떤 사람들의 정서를 연민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3: 사람한테만 연민이라는 것이 사실 상호 인간적인 관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연민이고 푸바오는 뭐 자기가 귀여운 줄 모릅니다.
2: 아니 제 얘기는 네. 그러니까 푸바오를 떠나보내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네. 그때 당시의 네. 마음을 연민으로 그 성격 분석할 수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3: 뭐 좋게 말하면 연민이 될 수가 있지만 조금 더 냉정하게 말을 해보면
2: 그건 좀 약간 성질이 네. 좀 달랐던 것 같아요.
1: 상실감이었던 것 같아요. 네.
2: 그렇죠.
3: 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이제 지나치게 동물에게 가몰입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 어떤 상실감이지 않을까.
2: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푸바오의 동생이라고 해야죠. 그렇죠. 요번에 네. 또 이제 그 중국으로 보낸다는 뉴스 나왔거든요.
1: 네네.
2: 근데 푸바오 보낼 때하고 또 이게 반응이 좀 달라요.
1: 그렇죠. 그때만큼 뜨겁진 않죠.
2: 그렇죠.
1: 네. 네.
2: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역시 핵심은 그 대상의 동물과 내 동물에게 나의 정서를 얼마나 그 투영하느냐.
1: 그렇죠.
2: 결국 네. 이거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네. 놓고 보면.
0: 제가 이 동물과 관련돼서 책을 좀 몇 권 읽은 게 있는데요. 그중에 그 친입종 인간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좀 독특한 얘기가 나오는데 동물과 우리 인간이 교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우리 눈동자에 있는 흰자위 있잖아요.
1: 네.
0: 그 흰색 공막이라고 하는데 이 흰색 공막이 동물과 서로 얼굴을 마주치고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흰색 공막이 발달한 동물은 옆에서 보면 저 사람이 어디를 보는지 저 동물이 어디를 보는지 알 수 있대. 흰색 공막을 통해서. 그런데 뭐 원숭이뿐만 원숭이, 개, 고양이 이런 반려묘, 반려견들과 우리가 교류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돌연변이성 흰색 공막 때문이다. 이게 패치 푸먼이라고 하는 인류학자가 이제 친입종 인간이라는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건 이제 신체 구조가 우리는 동물과

0: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1: 쓸데없는 얘기해서 죄송한데 얼마 전에 그 오래된 영상 같은데 저는 최근에 발견했는데 유튜브에서 뭐라고 봤냐면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음치야. 네. 심각한 음치인데 그러니까 개가 누워서 듣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45도 사선으로 이렇게 그 주인을 바라보는데 네네. 흰자유가 거의 300안이 되는 뭐 저런 게 다 있나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 영상 뭐 처음에 AI가 만든 영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네. 보니까 똑같 동일한 원본 영상인데 수많은 버전으로 만들어서 이미 퍼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거 보면서 한참을 웃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봤던 유튜브 영상이 제일 웃기는 영상이 거예요.
0: 그게 이제 흰색 네. 공막의 작용인 거예요.
2: 그런데 그러니까. 저게 개가 다른 네. 동물보다 독보적으로 개가 저 눈동자를 통해 가지고 네. 뭔가 전달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동물로 그러니까 많이
1: 그 개의 눈빛은 참 한심하다는 눈빛이었어요.
0: 그 사실 우리 인류가 현생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호모 에렉투스 라든가 네안데르탈렌시스를 이겨내고 멸종시키고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이겨냈잖아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동물 그중에서 늑대를 길들여서 우리 편으로 만든 거.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냥을 나가더라도 개를 대동해서 나가면 그 네안데르탈렌시스가 했던 사냥보다 한 두 배 정도를 더 잡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우리가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현생 인류의 생존력을 늘리는데 아주 오래전 역사를 갖고 있다는.
1: 그런데 혹시 그런 거 말고 네. 미디어적 영향으로 제가 대표적인 프로그램 두 개를 들으면 KBS의 동물의 세계라고 있었어요. 네. 동물의 세계에서 보여지는 동물의 모습은 인간이 멀찍이 떨어져서 관찰자적 시점에서 그냥 쭉 보여주는 네. 동물의 세계였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SBS의 TV 동물농장이 나와요. 거기서는 거의 대부분이 그냥 동물의 어떤 그 자체의 어떤 그 생활이 아니라 네. 인간과의 어떤 접점에서 그러니까 보여주는 동물의 모습 주로 이거였잖아요. 이런 미디어적 영향도 좀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3: 네, 아니 분명 있었죠. 우리가 예, 뭐 직접 가서 보기 힘들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그거를 이제 매체를 통해서 접하면서 동물과의 이 접촉면이 넓어졌고 접촉면이 넓어지면 당연히 더 감정적으로 동화되기가 쉬운 환경이 조성이 되죠. 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들어서 유독 또 사람들이 동물에 많이 이입을 하는 이유가 이 유튜브의 발달로 인해서 이 동물원의 동물들하고도 강하게 유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푸바오 같은 경우도 그 사육사분이 거의 스타급으로 이제
1: 그럼요. 예. 예,
3: 대우를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분, 그 할배라고 부르 할아버지랑 푸바오 할아버지 사육사인 할아버지랑 푸바오와의 그 우정 이 연대를 또 보고 사람들이 많이
1: 그 영상 있잖아요. 그래서 푸바오가 이제 중고로 간 다음에 네. 그 할배가 가서 푸바오 부르니까 네. 그 저기 대나무 잎 먹다가 갑자기 딱 달려. 돌아보고 막 달려오는 네네. 그 장면 네. 있잖아요.
3: 그거 보면서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울었고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그 중국에서 이제 판다 외교라고 해서 판다 곰을 이렇게 각 나라에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짝짓기 처리되면 다시 이제 데리고 옵니다. 중국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한시성이 주는 매력도 분명히 있어요.
1: 그러니까요.
3: 거기서 오는 안타까움이 있죠. 언젠가는 이별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한시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더 애틋하게 만들죠. 그리고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접촉면이 넓어졌고 일거수일투족을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게 되니까 감정적으로 더 이 밀접 긴밀하게 유대가 되는 것이죠.
2: 조금 비판적으로 본다면 과거에도 개 같은 것도 어떤 특별한 개가 특별한 관계를 맺고 네. 할 때 얘 자손들도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걔가 이제 품종이 다양해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골든 리트리버 같은 거 사실상 그 TV 동물 농장에 보면 항상 천재견으로 나오는 이제 그런
3: 개. 네, 순둥이 천재견. 네,
1: 저는 걔들은 그건 이제 레브라도 리트리버.
2: 네, 네, 또 나오고.
1: 호야. 네.
3: 많이 보시는군요.
1: 호야.
2: 네. 그다음에 이제 네. 네,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명칭을 부여받은 지가 100년밖에 안 되거든요.
1: 그 리트리버라는 네, 정의.
2: 그 1800년대 말에 이제 어떤 오리 사냥을 하는데 헤엄도 잘 치고 리트리버가 가지고 오다라는 거니까 네. 이빨 자국 없이 갖고 올 수 있죠. 순둥하게 또 갖고 와야 돼. 네. 그런 종을 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어떤 유사한 종에서 그런 흐름의 새끼들만 따로따로 골라내는 거죠.
3: 그렇죠.
2: 이게 인류가 가축을 키워놓은 방식이거든요. 말도 그런 식으로 허리가 더 튼튼한 말을 남겨서 이제 우리가 탈 수 있는 말.

0: 말로 키우고 하는 건데 바로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판다가 더 푸바우스러울까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보면 지금의 어떤 반려견 시장이라는 게 형성된 이유가 된 요구사항이 굉장히 디테일해지시라면서 아 크기는 좀 작았으면 좋겠고 푸들스럽기도 하고 뭐 저러고스럽기도 하고 그러면 또 섞여서 하나의 종이 나오고 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동물을 이렇게 관람하는 식의 어떤 그리고 연민을 느끼는 식의 방식의 그 끝에는 동물의 원래 생태계를 인간이 결국 손을 대게 되는 일로 벌어졌다.
1: 맞아요.
2: 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원래 그러니까 늑대가 바로 개가 된 게 아니라 늑대에서 늑대개로 됐다가 유전자 변이를 익혀서 이제 개로 이제 품종이 전환이 되는 개과로 이제 변형이 되는데.
1: 근데 요즘 최근에 또 그것도 이설이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설도 있다.
2: 아니 이게 최신 설입니다. 제가 최신 책을
0: 읽고 아니 근데 이제 근데 길들여졌다기보다 네. 상호
2: 그렇죠.
0: 상호작용으로
2: 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애초에 그래서 새로 이제 탄생한 품종이 13종이었다 그래요. 근데 영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품종 개량이라고 네.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개량이 일어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돌고 있는 네. 반려견들의 종을 한 56 그 56종 정도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종의 다양성을 인간의 그 이기적인 마음에 의해서 변형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개 품종에 대한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을 우리가 비판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비판의 대목이 나오기도 합니다.
1: 요즘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제 재평가되고 있는 게 한국의 시고르자부종이라는 거죠. 네. 그거는 인위적으로 저게 한 게 아니라
0: 자연종이죠.
1: 자연적 네. 자유연애에 의해서 네. 그렇죠? 네. 자유연애에 의한 자연스러운 결과. 네. 그래서 어떤 그 다양성 네. 그죠. 이게 존중돼야 된다.
2: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 가장 못생긴 개 경연대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우승한 개가 이제 사진으로 나왔는데 혀가 한쪽을 이렇게 축 쳐져서 나와 있는 개인데 딱 봐도 못생겼더라고요. 근데 그 주인한테 왜 이렇게 못생긴 개를 키우냐 그랬더니 이쁜 개들은 서로 키우려고 하지만 이 못생긴 개는 입양이 안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이런 개를 기르는 데서 더 만족감을 느낀다.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동물 행동, 동물권 행동 카라 이런 데서 입양하는 네. 강아지들이 이제 올라오면은 우리 저희 딸아이도 그러니까 이쁜 개, 어린 개들은 경쟁이 너무 높아갖고 입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처가 있거나 다리 한쪽이 부족하거나 이런 개들을 입양하는 것이 진정한 어떤 동물 사랑 뭐 이런 게 네. 가깝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1: 네. 알겠습니다. 이제 잠시 끊고 전하는 말씀 이제 듣고 이어가야 되는데 또 요즘 한국의 진돗개가 또 그렇게 네. 국제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뭐 그건 그렇고 하여튼 인간과 동물의 교감 이건 어디까지 가는 것인지 이 이야기를 좀 오늘 좀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0: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2: 여러분은 지금 시선집중 테마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3: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일요일 코너 테마시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MC장원, 오찬호 작가, 최준영 이사장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좀 이어가야 될 텐데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야생동물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 관점의 차이, 그러니까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일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건데, 한때는 애완동물로 부르다가 네. 요즘은 반려동물로 부릅니다. 이건 그죠. 상당한 언어의 변화인데 이 언어의 변화에는 의식의 변화가 이제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4: 그렇죠.
3: 어떻게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
4: 거죠? 동물권의 겁니까? 격상이라고 봐야죠.
3: 격상.
4: 네, 애완은 인간이 좀 더 중점이 된 표현이죠.
5: 장난감.
4: 장난감이란 표현이니까. 애완 그 장난감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니까 인간의 장난감 같은 느낌이 있지만 반려는 동행의 느낌이 훨씬 더 강한 거니까.
3: 그렇죠.
4: 동물과 인간이 함께 동행한다. 라는 의미까지 발전이 된 것이죠.
6: 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설명되죠. 과거에는 소유물로 인식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권리 주체로 인정해야 된다. 동물도 똑같은 고통을 인간처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권리 주체이기 때문에 그가 고통 없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은 같은 동물로서 당연히 해줘야 될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다. 이게 네. 동물권 논의의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7: 그 도둑 고양이였으니까 옛날에는 길 고양이가 도둑 고양이였는데
3: 아, 맞아 그렇게 불렀어요. 네. 맞아. 그
7: 길 고양이라는 단어가 2004년 이 정도 돼가지고 등장을 하거든요. 네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이제 뭐 들짐승처럼 들 고양이라고 해도 되지만 뭔가 이 길 고양이라고 표현하는 이거는 또 길짐승할 때 길자도 아니에요. 길짐승은 이제 네 발로 기어 다닌다는 짐승을 뜻하는데 네. 길 고양이라는 건 우리의 도로를 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변화에는 결국 사람의 잘못으로 도둑 고양이처럼 보이는 건데 왜 사람이 그들의 어떤 털을 빼앗고 하면서 이 어떤 동물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어떤 것을 뜻하는 의미가 있는 거겠죠. 길 고양이라는 단어.
4: 네.
7: 그것처럼 애완에서 반려견으로 변한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요즘 가장 논쟁이 되는 뭐 내가 내 개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어쩌라고 이런 말이
3: 그치,
7: 이런 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할 수 있는 그 틀이 생겼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3: 근데 네. 참 희한한 게 한편으로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일상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길 고양이. 그러면서 길고양이한테 밥을 주고 이러는 사람들을 막 비난을 하고
6: 캣맘들
3: 공격을 하고
4: 네.
3: 이런 정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7: 저희 아파트의 경고 문구가 정말 무섭습니다.
3: 그래요?
7: 먹이를 주다가 발각될시.
3: 네.
7: 무서워가지고 이게
3: 발각하면 어떡한대요?
7: 정말 끝까지 뭐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계속 주시는 분은 계속 주십니다.
4: 네.
7: 근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6: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현직 문화부 기자 박소영 기자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뭐 언론사 현직 기자인데요. 그 살리는 일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책의 테마가 뭐냐면 사랑한다는 것은 살리는 일이다. 우리가 동물을 사랑한다는 것은 동물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네. 우리 인간들이 동물에게 해악을 끼쳤던 얘기들 많이 사례를 들어서 마스카라 테스트라 그래가지고 토끼가 눈을 깜빡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스카라를 만들기 위해서 실험용으로
7: 화장품
6: 만들기 위해서 하다가 결국 목이 꺾여서 토끼를 죽게 만들고 막막을 또 축축해 가지고 그걸 또 실험용으로 쓰고 이런 잔인한 짓을 많이 했던 거에 반해서 우리 이제는 동물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캣맘이에요. 그 두 자매가 밤만 되면 아주 그 어김없이 추운 겨울이나 여름이나 캣맘 활동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막 아까 말씀드린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 길고양이 밥그릇을 걷어차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그 밥그릇에다가 용변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3: 네.
6: 그 일부러 거기다 넣는 거예요. 용변을. 그다음에 담배꽁초 버리는 건 뭐 다반사고 이런 그 저항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정말 캣맘으로서 헌신적으로 그 동물 사랑을 실천하는 살리는 일을 실천하는 사람도
3: 그러면
6: 있습니다.
3: 그러면 그게 혹시 그 개를 대하는 태도와
4: 네.
3: 고양이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옛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개는 3일 기른 적이 3년 가고 고양이는 3년 기른 적이 3일밖에 못 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정서의 개에 대한 친근성과 고양이에 대한 친근성이 참 많이 달랐어요.
5: 오히려 네. 요즘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랬는데
4: 그쵸? 아무래도 강아지에 대해서는 친근도가 훨씬 높죠. 고양이보다는.
5: 그러니까 혹시 그런 어떤 차이에서 비롯되는 걸까요? 뭘까요?
4: 그런 네. 것도 있고 습성이 좀 다르니까 강아지들은 아주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인간과 함께 지내는 것이 DNA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짜 사나운 개가 아니면 인간에게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근데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막 이제 사람과 그렇게 친해지지 않거든요. 심지어 이제 집사 같이 살고 있는 사람과도 친해지지 않거든요. 고양이는.
5: 아니
6: 네. 개가 인간 생활에 굉장히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끼치고 역할을 많이 했죠. 일단 네. 그 집에 농경사회 때 집 안에 있는 가금류들을 지켜주는 역할. 네. 맹수로부터 가금류, 닭이나 토끼나 이런 것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킴이 역할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개 식성이 인간의 식성하고 똑같아요. 친근할 수밖에 없고요. 식구 개념이 굉장히 강했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고양이에 대한 인식은 뭐가 크냐면 우리 인간과의 친숙도가 아니라 쥐 잡는 고양이 개념이 더 크거든요. 반면에 네. 그 강아지 또는 개는 우리하고 굉장히 밀접한 실생활에서 이렇게 같이 밀접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훨씬 친숙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7: 근데
6: 거죠.
7: 뭐 네. 동물 종의 차이겠죠. 보통 이제 개는 본인이 인간의 영역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고양이는 인간들이 자신의 영역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5: 자기 구역을 침범했다.
7: 침범의 생활을 하니까 다르고 또 어떤 고양이의 번식이라든가 이런
4: 개체수 확장이 예, 개보다 훨씬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7: 저도 옛날에 제주도 살 때 주택가였는데 고양이 밥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 집 빼고. 그러면 이 고양이들이 똥을 사러 다 저희 집에 오는 거야. 고양이 똥인 개 고양이는 개보다 고약해. 작지만 치우는 게 그 쉽지 않습니다.
5: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집으로는 왜 가는데?
7: 그러니까 이제 구역성이 있다라고 하죠. 밥 먹는 데서 안 사고 그 옆에 건너가서 사고 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그 똥을 안 사도록 하기 위한 퇴치법들 막 식초 뿌리고 별이 별짓을 하면서 동네가 사나워지는 거죠.
6: 아니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네. 밥을 주면 되잖아. 그럼 아 여기는 밥 먹는 데니까 네. 똥 싸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7: 근데
6: 거
7: 아니야. 이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아 우리 사회가 이제 아 집사라고 표현을 할 때 고양이를 키운다라는 의미로 네. 받아들여진 지가 참 얼마 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5: 그렇죠. 그렇죠.
7: 그런 걸 하면서 어떤 거냐면 아 우리가 고양이 키우는 법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강아지는 개는 좀 어떻게든 키울 수 있지만 고양이를 전문적으로 키우기에는 또 역량도 부족하기도 하다. 네.
5: 저는
7: 생각도 들어요.
5: 제가 직접 목격을 저희 집 애가 한강 나갔다가 직접 목격했다는데 어떤 남성분이 닭에다가 목줄을 채워가지고
4: 네.
5: 한강변으로 산책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6: 혹시 바바리 입고 있지 않았나?
7: 뭐 유튜버 아니에요 유튜버?
4: 아 닭도 네. 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려닭이 있어요.
5: 네. 아, 있어요?
4: 네네 반려닭이 있습니다.
6: 세상에 네. 이런 일이 나올 법한.
4: 아 다 반려닭은 의외로 좀 많습니다.
5: 네. 아 그래요?
4: 네 그리고 어느 정도 훈련도 가능하고요 닭도.
6: 저도 개인적으로 네. 고양이하고 인연이 깊은 편인데요. 제가 8년 전에 작은 도서관 책꽂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건물 입구의 계단에 새끼 고양이 세 마리가 있는 거예요. 불쌍해서 이제 추울 때이기 때문에 고소가 안으로 들여와. 서 저희가 이제 도서관이니까 고양이 이름을 책과 관련된 이름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모모, 제제, 토토. 그래서 줄여서 모제토라고 세 마리를 불렸는데 그게 한동안 저희 작은 도서관 책꽂이의 심볼이 됐어요. 그 고양이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강좌를 듣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 고양이를 보기 위해서 오고 아까 말씀드린 키우기 위해서 모래도 사오고 사료도 사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많이 해서 책꽂이의 상징이 됐었는데 어느 날 한 분이 공공장소에서 이런 거 키워도 돼요? 냄새나서 난 다시 못 오겠네. 그 한 분이 그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네. 지금은 저희 딸이 데리고 가서 키우고 있는데 네, 하여튼 뭐 네. 동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선호가 극단적으로 알겠습니다. 갈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5: 인간과 동물이 그 만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간이 동물을 의인화하고 캐릭터화하는 거거든요.
4: 네.
5: 그죠. 수많은 동물들이 캐릭터화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프로 구단 같은 경우는 상징 동물로 등가 그러니까 상징으로 동물을 내세우잖아요.
4: 네.
7: 그렇죠? 저 같은 세대는 삼성 라이온즈를 통해서 사자를 알고 타이거즈를 통해서 호랑이를 알고 그랬죠.
5: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따지고 들어 사실 토템으로부터 네. 시작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4: 그렇죠. 그렇죠?
5: 한민족은 네. 곰.
4: 우리는 뭐 당군소라에서도 또 동물들이
5: 그렇게도 꼽으면 인간과 동물의 그 만남이랑서 역사적으로 엄청 오래된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토템으로까지 간다면.
7: 그럼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가축화를 시키냐 시키지 않느냐 네. 역사죠. 그러니까 실패한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저 동물을 처음에는 어떻게 먹을 것일까. 말도 처음에는 먹으려고 네. 했거든요. 그다가 이제 이동용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동물이라는 것을 정말 오랫동안 공존의 대상으로 여겼던 거죠. 물론 그걸 잡아서 먹든 무엇이든 간에. 그러니까 갈람의 역사가 된 지는 얼마 되지 않고 또 의인화 그러니까

0: 말해가지고 너무 지나친 감정을 조사를 해서 이전까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그 동물을 대하는 어떤 일련의 태도 네. 이런 거는 굉장히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1: 있죠. 기존 학설에서는 9000년 전이라고 보거든요. 사람이 인간 동물과 직접적으로 교류를 하고 농경에 활용을 하고 이런 것 가축화시키고 그러니까 동물의 가축화를 통해서 우리 이제 호모 사피엔스 경쟁력을 갖게 됐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근데 아까 막 맷 시프먼이 새롭게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그게 3만 2천 년 전으로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명이라고 하는 것, 농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는 동물들과 교류를 했고 실제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아왔다라는 게 이게 이제 새로운 신입적 인간이라는 책에서도 주장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0: 그런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 그 이제 화석을 발견을 해서 우리가 훨씬 이 지역 먼저 가축화시켰다. 가축화시키는 네. 게 지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닭 같은 경우는 막 경쟁적으로 했던 거예요. 막 서로 막 그러니까 막 하루가 지나면 막 연도가 늘어나. 4000년 전, 5000년, 네. 6000년 전. 근데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한 3500년쯤 전에 인도네시아 쪽에서 야생 닭이 와서 네. 인간들이 막 농사 짓고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막 밥도 주는 거야. 쉽게 말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다 그랬는데 그것도 일종에 보면 유전적으로 뭔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인간이 가축화를 시켰는가를 발견해서 이 인간이 얼마나 우수하다라는 걸 증명하는 도구처럼 사용돼.
2: 가축화 이전에 그 동물을 자기 부족이나 이것의 상징으로 삼았다는 것은 동물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0: 무서움이 있을 수도.
2: 그렇죠. 네. 경외심이 있었다는 거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나라를 막론하고 나타나는 설화에 변신설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동물로 변신을 하거나 동물이 사람으로 변신을 하는 설화는 다 있거든요. 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렇게 놓고 본다면 동물의 영역과 사람의 삶의 영역이 확 구획되어 있지 않았다 옛날에는.
0: 맞아요.
2: 네. 이것이 같이 어울려 사는 이런 어떤 관계였었다. 원래 원초적으로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부분.
3: 그 예, 동물의 범위를 좀 넓혀서 곤충까지 만약에 간다 그러면.
2: 또 곤충까지 가야 돼?
3: 아니 그러니까 잠깐이. 어릴 때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맹이 맨손으로 막 잡고
1: 곤충 채집 숙제였잖아요. 네,
3: 곤충 채집 한다 그러면 곤충 그 온갖 곤충들 만지고 접하는 거에 대해서
2: 아니, 저럴 땐 사슴벌레 잡아서 필통에 놓고 가서 네. 친구하고 그 사슴벌레 싸움도 시키고
3: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 저희 아파트 그 조경돼 있는 나무에 매미가 앉아 있는 거 봤는데 가까이 가기도
2: 그래요?
3: 쉽지 않더라고요. 만지는 건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애들은 만지거든요. 그만큼 동물과 오히려 더 이 친근하게 지내요 아이들이 보면
2: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3: 내재돼 있는 이 인간의 본능은 동물과 어우러져 살 수 있는 본능이 더 강하다고 저는 봅니다.
0: 근데 지금
3: 근데 이제 사회화되고 도시화되면서 그렇죠. 점점 동물과 멀어지는 것이죠.
2: 그렇죠.
0: 근데 약간 거기서 성장을 하면서 뭔가 귀여운 동물, 네. 맞출 수 있는 동물, 친근한 동물이 생기고 그러니까
3: 인간의 편견이 네. 개입이 됩니다.
0: 뭔가
3: 거기에 이제
0: 뭔가 불편한, 네. 불쾌한 이런 동물이 구별되어 버리는.
1: 그 동물과의 반려 문화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아니 획기적으로 발전한 거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동물을 일단 반려 동물로 취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 관계가 점점 이제 험악해지고
3: 네.
1: 서로 사람 만나서 교류하는 게 힘들어져요. 반대도 하고 갈등도 있고 싸움도 하고 돈도 꿔달라 그러고 뭐 그러니까 사람 관계는 지겨운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이제는 각자 다 진지 속에 들어가서 네. 자기 이제 넷을 통해서만 교류를 하려고 하고 반면에 동물은 돈 꿔달라 그럴 일 없고 네. 그리고 내가 사랑해주면 사랑해준 만큼 나를 따르고
3: 네.
1: 내 의견에 반대를 펼지도 않을 거고
3: 네.
1: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통해서 이 협소해진 인간관계를 그걸로 이제 대체하는 그런 현상이 반려문화의 급속적인 네. 성장을 또 하나의 촉진하는 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개만 그렇지 않나요?
1: 아, 개만
3: 고양이 안 키우고
1: 네. 반려동물이 굉장히 다행. 고양이만 있는 게 아까 뭐 네. 닭도 얘기했지만 지금 뭐 심지어는 뭐 악어를 키우는 사람도 있다고 할 정도로
2: 제 동생 원숭이도 키웠어요.
1: 그러니까 굉장히 네. 다양하게
3: 또 아이들이 이제 요즘에 도마뱀 키우기도 굉장히 유행이고.
1: 네, 맞아요.
0: 근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 이거를 증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간이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외로움이 커지면서 어떤 동물에 대한 입양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2: 네.
0: 그게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파양되고
3: 네.
0: 어떤 유기되는 그 수치가 또 급증을 해가지고
1: 이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0: 한국만의 네. 현상이 아니거든요.
1: 맞아요.
0: 전 세계적으로 네. 나타난 현상인데
1: 맞습니다.
0: 그걸 보고 있으면 제가 이제 어떤 수의사분하고 방송을 하다가 들었는데 자기가 인간관계가 외롭고 해서 그 외로움을 만회하기 위해서 반려동물을 키우면 절대 안 됩니다라고
2: 안 된다?
0: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2: 왜요?
0: 그 반려

0: 동물이 죽었을 때 인간이 인간으로서 무너지지 말아야 될 선까지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걸 너무 많이 목격을 했다.
1: 펠로스 증후군이라고 네. 하는데 네. 요즘 현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시대 질환이죠. 뭐 펠로스 증후군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저도 실제로 겪어봤고 그 상실감이 어마어마합니다.
2: 저희 집에서도 17년 같이 살았던 시츄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 딸아이가 장례를 치러줬는데요. 그 개 장례식장이 따로 있어요. 비용을 몇십만 원을 줘야 되고 네. 추모 영상을 틀어놓고 그 앞에서 향불을 피워놓고 일반 사람이 죽었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장례를 치러주는데 저희 딸들은 너무 진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가 죽었다 이거지 뭐 개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시신을 만지면서 추모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추모 영상을 또 보면서 같이 울기도 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아 이렇게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0: 그러니까 이제 예. 그거는 키우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함께 사는 그렇죠. 것이고 예. 처음부터 목적이 네.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을 때 그것이 목적이 사라졌을 때 인간이 무너져 버린다라는 네. 거죠. 일종의.
3: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인간과 동물의 교감이라고 하는 게 뭐냐, 뭘 교감하는 거냐 이 부분에서 보면은 느낌인 것 같아요. 느낌. 그러니까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신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신체 반응이 결국은 느낌인데 그 신체 반응인 느낌을 정신적으로 해석한 게 감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느낌이라는 것은 신체 반응이기 때문에 동물에게도 있고 사람에게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같은 환경 속에서 동물과 사람이 같이 만약에 살아간다고 하면 신체적으로 어떤 외부적 자극이 왔을 때 나오는 신체의 반응이 비슷할 수가 있고 거기서 오히려 동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교감이 형성이 된다. 네. 그래서 결국은 반려가 되든 같이 산다가 되든지 간에 그러면서 어떤 동물과의 여기서 교감이 발생을 네. 한다라는 것이고 이게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스킨십 네. 이런 것도 결국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0: 이것도 엄청 논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고통을 느끼느냐 이거 계속 논쟁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뭐냐면 고통을 못 느끼는 줄 알았는데 네. 또 뭘 이렇게 뭐 뭔가 약품을 바르고 보니까 얘가 막 약품 때문에 막 떨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고통을 느낀다라고 했는데 또 다른 과학자들은 그게 인간이 느끼는 그 통증의 고통이 아니라 뭔가 외부적 자극에 의해서 반응하는 게 인간의 눈에는 고통스럽게 보이는 것이다라는 것이지 인간이 네. 느끼는 그 고통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고통이 될 때 낚시부터 시작해서
1: 네. 조리법.
0: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느낌을 느낀다라는 것까지는 과학적으로도 합의가 되어 있지만 그 느낌이 인간이 느끼는 그 감정일까라고 질문을 던질 때
3: 거기서 나오는 게 동물권이거든요. 네.
0: 그렇죠. 네.
3: 저 동물권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거기서 나오는 맞아. 건데
2: 고통을 느끼는 존재다. 이게 아까 자, 얘기했던 게
3: 세 분의 한번 견해를 여쭤보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물권이라고는 개념에.
2: 저는 동의합니다.
3: 그래요?
2: 예. 근데 여기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단일 그 동물권이 있고 그 이제 동물의 종류에 따라서 달리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있는데 저는 어찌됐건 생명은 모두 다 존귀하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권 적극적으로 지지하고요. 그리고 아까 오찬호 작가 말씀 중에 우리가 무의식 중에 쓰는 단어 중에 이제는 동물권과 관련해서 변경해야 되는 게 그 돼지나 소는 살았을 때는 돼지 소로 부르잖아요. 죽인 다음에 돼지고기, 소고기 부르잖아요. 그런데 물고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도 물고기야. 물고기. 그러니까 요즘에는 물고기가 아니라 물살이. 물살이.
3: 아, 그렇게 불러요?
2: 네. 그렇게 불러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3: 이게 수중, 네. 수중 생명체.
2: 그렇죠. 네. 아직 이게 살아있는 고기야. 물고기.
1: 그 지금 대한민국의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구 수가 이제 3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집 중에 한 집은 강아지든 고양이든 키우고 있는 상황을 가고 있고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어요.
2: 1,600만 뭐.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짧은 시간에 급성장하다 보니까 이 반려동물 이 산업이 그러니까 굉장히 또 극단적인 상황도 같이 발생하죠. 지난 추석에 휴게소에 버려진 동물이 6천 마리였답니다. 예, 네, 데리고 가다가 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데리고 가려고, 버리려고 데리고 간 거죠. 그런 게 굉장히 양극화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강아지 고양이로 키우고 있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강아지든 고양이든 키우고 나의 온몸을 다해서 이제 애정을 쏟다 보면 신기한 게 이 동물 전체에 대한 감수성으로 확장돼요. 강아지 고양이면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옛날엔 싫어하던 그 비둘기들한테도 연민의 감정이 생기고요.
3: 아, 그래요? 네.
1: 그리고 제가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고 난 다음에 생긴 이 현상 중에 하나가 동물원에 못 갑니다. 거기 있는 갇혀 있는 동물들을 네. 못 보겠어요. 그리고 좀 이게 심해지면 영화 속에서 그 이 고통받고 있는 동물들을 못 봐요. 사극 보기가 힘듭니다.
2: 예전에 뭐 방송 사극에서 그 네. 드라마 제작을 하는 와중에 그 동물 학대하는 그런 네. 장면이 나와서
3: 제가 볼 때
2: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죠.
3: 5년 뒤에 이제 우리 M장은 자연인이다가 돼 있거나 그런데 타잔의 삶을 네. 살거나.
0: 그런데 이제 네. 네덜란드에는 동물당이 있거든요. 국회의원도 원내 진입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동물당이 나왔을 때
2: 혹시 야, 동물이 국회의원이 된 건 아니죠?
0: 아니죠. 네. 그 동물당이 나와 동물의

0: 그러니까 이 동물당의 어떤 구호가 결국은 사회적 약자를 사회가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닌가. 네. 이런 질문으로 이어지면서 그 가치가 어떤 지지를 얻게 되고 있는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 동물권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좀 우호적으로 바라보는데 그 동물 학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반대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런 동물권이라는 것이 더 나아가서 그러면 동물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인가? 이런 네. 질문에 나올 때 답을 아직까지 명료히 못 찾겠고 또 하나는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재산으로 다 거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재산으로 바꿔야 된다는 법적으로는. 말이 많은데 과연 그것을 구입할 때 돈을 주고 이런 과정이 지금 선명하게 존재를 하는데
1: 매매를 하는데 네,
0: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좀 회의적인 시선도 있죠.
2: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오찬호 작가님 물고기 예를 들었는데 물고기는 모르겠고 이제 그 뇌 요즘은 이제 뇌과학이 워낙 이제 그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편도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뇌에는 인간의 뇌에도 편도체가 있는데 편도체를 원시적 뇌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편도체는 포유류 동물에게는 다 있는 뇌라는 거죠. 근데 네. 편도체의 기능이 무엇을 하냐면 결국은 고통을 감지하는 기능. 됐습니다. 이거는 포유류에게는 공통되게 나타나는 뇌 기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물고기는 모르겠고 포유류에게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라고도 네. 볼 수 있는 것 같고 결국은 거기서 어떤 감각의 어떤 그 교감 이런 것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3: 요 근래에 나온 소설 중에 아르고스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르고스, 그 네. 잠 안 자는 눈이 100개 달렸던 얼마 전에 오디세이에서도 그 늙은 네. 개 이름이 아르고스였는데 아르고스가 이제 AI 관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아르고스가 그 물류회사의 관제 시스템을 하는 이제 운영을 하는데 인간에게 저주파의 음파를 보내서 잠을 안 자도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편도체하고 전전두엽의 연결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편도체는 감각세포, 감각을 느끼도록 해주는 건데 전두엽은 생각하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졸립다는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을 끊임없이 노동하게 만드는 그런 네. AI 관제 시스템에 대한 소설인데 굉장히 읽어볼 만한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2: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결국은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동물과 인간이 교감할 수 있느냐는 더 이상 질문이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네. 어떻게 교감할 것이냐 결국은 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4: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연금 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3: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2: 어디?
3: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2: 하나은행?
3: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2: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4: 투자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6: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7: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4: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가치, 더 나은 선택.
5: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6: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 차, 운전 10년 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 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 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2: 잠시 후 8시 5분부터 최고의 모빌리티 쇼
3: 권용주
2: 강다솜의
3: 차카차카가 시작됩니다.
4: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숨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 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남도 K컬처 컨텐츠를 더하다. 게임과 애니메이션, 미디어 아트까지 온 가족이 함께 보고 즐기고 체험하는 2026 남도 컨텐츠 페어.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만나요.
1: MBC 생활정보. 생활 속 전기 화재를 예방하려면 콘센트 사용부터 살펴봐야 하죠. 하나의 멀티탭에 소비 전력이 높은 제품을 여러 개 연결하면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 히터나 전열기구처럼 전력 사용량이 큰 제품은 가능하면 벽면 콘센트에 직접 연결하고 전격 용량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청소하고 플러그가 헐겁거나 변색되고 뜨거워졌다면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장기간 외출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 전기 제품처럼 꺼주세요. 분화발식 사용 줄이시고 전격 용량 꼭 확인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8시 뉴스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새롭게 출범한 가운데 1차 수사기관에서 불송치 결정한 사건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묻힐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에 송부된 불송치 사건 기록은 2023년 40만 8,410

0: 7건에서 지난해 59만 6,403건으로 약 1.5배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불송치 사건이 최근 몇 년간 늘었는데도 공소청 내 불송치 사건 전담 부서는 기존 계획보다 축소된 13개에 그치고 재수사 요청 절차도 복잡해지면서 불송치 사건 재검토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5년간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1,700건 가까운 부정 청약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 350개 민간 분양 단지 21만 2,892가구를 점검한 결과 부정 청약 1,669건이 적발돼 수사 의뢰 조치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주민등록지를 허위 이전하는 위장 전입이 1,380건으로 전체의 82.7%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20조 원 넘게 매도 우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이들 종목의 외국인 비중은 각각 49%대, 46%대로 줄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20조 3,05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15일 개장한 애프터마켓의 거래를 포함한 금액으로 외국인이 22거래일 동안 순매수한 날은 7일에 불과했습니다.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금을 위한 목적 예비비를 편성할 때 유가 100원의 격차당 1조 5천억 원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추정 가격과 정부가 정한 최고 가격의 차이가 100원일 때 정유사 손실 보전으로 1조 5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으로 산업부는 그 격차가 200원 이상 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연휴 둘째 날인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5도, 세종 13도 등 전국이 8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전국 22도에서 26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수목장에서 바다장까지. 요즘 우리나라에도 장례 문화가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런던의 템즈강변을 걷다 보면 등판에 이름이 새겨진 벤치들을 만난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구를 기리기 위해 기증한 것들인데요. 너무나 사랑했던 우리 어머니를 기억하며 아버지의 아름다운 삶이 이곳에서 영원하기를, 템즈강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내 친구를 위하여. 이런 문구 아래 고인의 이름과 생물 연도가 적혀 있죠. 소중한 사람을 아름답게 간직하는 방법, 또 어떤 게 있을까요?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언제부터였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영암이 좋다.
1: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2: 권영주,
1: 강다솜의
2: 차카
1: 차카.
2: 하이, 안녕하십니까?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진행의 자동차 칼럼니스트 권영주입니다.
1: Hello, MBC 아나운서 강다솜입니다.
2: 혹시 왜 저 강한 한강버스 타봤어요?
1: 옛날에 한강택시는 타봤는데 한강버스는 아직입니다.
2: 한번 타보세요.
1: 어, 왜요?
2: 내년 4월부터 주말 요금이 올라요.
1: 어, 주말만 올라요?
2: 네, 올라요. 당초 이제 한강버스가 출퇴근용 수상 대중교통을 표방했잖아요. 근데 탑승객이 출퇴근 안 하고 주말에 몰립니다. 이제 관광용이 됐습니다.
1: 아, 그래서 주말 요금을 올리겠다는 거군요. 얼마나 오릅니까?
2: 두 배.
1: 두 배?
2: 네. 성인 기준 3,000원 요금이 내년 4월부터 6,000원 됩니다.
1: 아, 이게 관람용 유람선이라고 생각하면 6,000원이 그렇게 비싼 것 같진 않은데 네. 또 이게 원래 3,000원 받았잖아요.
2: 네,
1: 또 버스를 시작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 좀 아쉽네요.
2: 유람선 됐어요. 자, 주말 요금 두 배 인상한 한강버스.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의견 보내주세요. 일요일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출발하겠습니다.

0: 커리의 뜨거운 안녕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죠. 차카차카 상황실 민재영 리포터와 함께 알아볼 교통사고 고령 운전자 사고입니다.
1: 최소영 크리에이터와 함께 시승하는 날입니다. 국내 H사의 준중형 세단 함께 알아보죠.
0: 차카차카는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비 궁금증, 교통사고, 법률 상담, 그리고 자동차 구매 고민하고 계신다면 차카차카 카믈리에가 해결해드릴 테니 얼른 보내주세요.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8001번입니다.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프리미엄 썬팅 브이쿨에서 자동차 용품 등 푸짐한 선물 드립니다. 광고 듣고 오죠.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2: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심의필.
3: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3: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3: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3: 보험이 든든하구만.
5: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6: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Walk it, walk it. 언제
7: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8: 안전화.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9: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0: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 차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교통사고 유형별 사례를 알면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생생한 현장 소식 전해주실 민자영 리포터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어떤 사고 유형에 관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1: 네, 지난주 주말이 딱 추석 연휴였잖아요. 네. 다들 고향 다녀오시느라 또 정신 없으셨을 텐데.
2: 집에 있었습니다.
1: 네, 그래도 또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오랜만에

0: 만난 부모님 그렇죠. 이렇게 딱 보고 반가운 마음도 들지만 이 늘어난 주름만큼 아이고. 세월이 야속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잔소리를 늘어놓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예전에는 운전하는 부모님의 뒷모습 진짜 든든했었는데 이제는 혹시라도 돌발 상황이 생기면 어쩌지? 이런 조마조마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1: 맞아요. 저도 뭐 예전에 저희 아버지 이렇게 늠름하신 모습을 보다가 나중에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 축 처진 어깨를 뒷모습을 보면서 씁쓸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70, 80대에 접어든 부모님이 운전하시는 걸 보고 있으면 이제 걱정될 때가 많죠. 괜찮을까? 이제 아버지 저 운전 좀 그만하시죠?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차마 이제 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동하라고? 그럴까 봐 말을 못 꺼내는 거죠.
0: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차마 이게 꺼내기 힘든 말이라고 마냥 넘어갈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요. 2023년에서 25년 사이에 전체 교통사고가 약 2.2% 줄어들었다고 해요. 참 좋은 현상이죠.
2: 네.
0: 그런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2023년 39,600여 건에서 2025년 45,800 100여 건으로 오히려 약 16%에 가까운 수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사망자 역시 증가 추세인데요. 물론 이 수치만으로 고령 운전면허 보유자 개인의 사고 위험성을 부각하는 것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전체 사고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더 깊이 있게 돌아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2: 실제로 얼마 전에 전주의 한 골목길에서 고령 운전자로 인해 행인들이 부상을 입었던 사고가 있었잖아요.
0: 네. 지난 9월 17일 저녁 7시 45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한 골목길에서 난 사고입니다. 이 도심가 골목길 한쪽에 세워진 차량 뒤로 보행자 4명가량이 걸음을 옮기고 있는 찰나 갑자기 뒤쪽에서 승용차 한 대가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골목이기도 했고 충분히 앞서 걸어가던 사람들이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더욱더 빠르게 달려와서 결국 보행자 4명을 들이받은 후에 앞서 주차된 차량과 충돌을 하고 말았고요. 이 과정에서 미처 피하지 못한 보행자들이 결국 두 차량 사이에 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40대 남성 등 3명이 크게 다치고 한 명이 경상을 입는 등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당시에 이 승용차 운전자가 70대 남성으로 경찰 조사 당시 페달을 잘못 밟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 이제 고령 운전자 자체가 늘어나니까 교통사고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잖아요.
0: 그쵸? 맞습니다. 지난 6월 이번에는 낮 시간대에 있었던 사고인데요. 부산 남구 대연동의 한 식당 앞 내리막길에서 갑자기 흰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질주하던 차량 이 결국에 지하철 환기구 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는데요. 이 과정에서 인도를 걷던 보행자들을 그대로 던졌고요. 또 오토바이 3대와 추돌하는 등 사고 여파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심지어 이 사고로 10대 딸과 함께 걷고 있던 40대 엄마와 또 다른 보행자 등 이 안타까운 생명 2명이 세상을 떠났고 그 외 3명이 크게 다치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졌는데요. 역시나 이 차량도 70대 후반에 고령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였습니다. 이 사고도 페달 오조작의 결과로 의심이 됐는데요.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난해 급발진 의심사고 149건을 분석했을 때 오조작으로 확인된 사례는 109건, 특히 60대 이상의 사고 비중이 75.2%에 달했다고 합니다.
2: 그러면은 페달 오조작 사고 왜 고령 운전자들에게 더 많이 발생하는 걸까요?
0: 단순히 운전을 못한다라기보다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신체적, 인지적 변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급박하고 당황스러운 순간에 반응 속도와 근육의 민첩성이 저하되기도 하고요. 이 시야와 공간 인지 능력 또한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다 보니까 뒤늦게 위험을 인지하고 패닉에 빠지게 되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쉽게 혼동할 수가 있는 거죠.
1: 그렇죠.
0: 그리고 실제로 떨어진 반응 속도나 인지 능력으로 인해서 대응을 잘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고들도 있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지난 5월 16일에 있었던 사고인데요. 경남 밀양에서 갑자기 스포츠센터 지하 1층 수영장으로 차량 한 대가
1: 저도 봤어요.
0: 네, 추락을 하고 말았죠.
1: 그냥 수영장으로
0: 그냥 쑥
1: 쪼르륵
0: 네. 네. 이게 주차장에서 차를 빼던 70대 운전자가 뒷차와 부딪히면서 이제 잠시 멈췄어요. 그래서 사고를 처리하나 싶었는데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돌진을 하면서 건물 외벽이 뚫렸고 그대로 지하 1층 수영장으로

0: 차량이 추락을 한 겁니다. 경찰은 1차 사고 발생 뒤에 경황이 없어서 이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행히 정말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 고령 운전자의 인지 능력과 반응 속도가 미치는 위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사고였습니다.
1: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내 나이 70 먹어도 나는 건강해. 나 북한산을 1시간 반 만에 올라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만 이게 그 공익기관에서 시험을 해본 결과를 보면 확실히 75세가 넘어가면 운동신경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많아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2: 아마 네. 북한산 올라가는 것과 이 페달 조작이 조금
1: 다를 수 있어요.
2: 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적 사고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이렇게 뭐 지하 수영장에
1: 그러니까.
2: 가기도 하고
1: 아니, 뭐
2: 인도를 덮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1: 참
2: 더 위험해요.
0: 맞아요. 실제로 이게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던 게 지난해 여름 할머니 댁에 놀러 갔던 12살 초등학생 아이가 마당에서 네. 텐트를 치고 놀다가 변을 당했던 사고가 있었어요.
1: 할머니 집 마당에 텐트 치고 노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그런데 이때 8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예. 90도로 꺾인 마을 이면도로에 진입을 하다가 예. 이 단독주택의 철제 담장을 허물고 이 아이가 놀고 있던 마당 깊숙이 돌진을 한 건데요. 이 운전자의 차량 A양을 들이받고 10m가량 더 돌진해서 단독주택 1층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고요.
1: 야, 자기 집에서 사고가 날 거라는 걸 누가 상상하겠어요.
2: 절대 생각도 못하죠.
1: 그럼 그렇죠. 그것도 마당에서.
2: 그럼요. 왜냐하면 또 마당이 있고 아니 이 담장이 있잖아요. 누가 상상을 해요.
0: 네, 자기 집이라기보다는 자기 동네에서 이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거였는데 이 A양이 현장에서 사망을 하고 말았어요. 근데 참 허무해 했던 게 할머니 집 마당에 텐트를 치고 겨우 1분여 정도 이제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그 1분의 시간을 돌릴 수가 없다라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후 80대 운전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예. 운전 미숙으로 이런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는데
1: 인정했군요. 내가 운전이
0: 미숙했다.
1: 미숙했다.
0: 네. 이 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 연석이의 바퀴가 올라갔는데 이걸 대처를 하려고 하다가 잘못된 판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1: 뭐 잘못된 판단은 소개했죠. 브레이크 페달 밟아야 되는데 가속 페달 밟은 거겠죠. 자 이제 고령 운전자 본인도 조심을 해야겠지만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정부의 대책은 뭐예요?
0: 네, 이 비극을 막을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9년 1월부터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등 모든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요. 예. 또 이 신차가 나올 때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운행 중인 차량들에 대해서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이 협력해서 고령 운전자 차량에 신청을 받아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무상으로 달아주는 지원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페달 오조작에 대한 방안이고요. 앞선 인지 능력 저하나 대응 속도 저하 등에 따른 운전 능력 상실에 대한 공백은 어떻게 마련을 해야 할 것인지 계속해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1: 그래서 뭐 운전면허 반납을 많이 유도하긴 하는데 이게 이제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사는 분들은 면허 반납하세요 이 얘기는 이동하지 마세요.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0: 맞아요. 그리고 또 이 고령의 생계형 운전자분도 역시 면허 반납을 무조건 해라라고 강요하기엔 그러니까. 좀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와 면허 반납 유도 그리고 고령 운전자의 안전 이렇게 모두가 좀 종합적으로 대책이 세워져야 촘촘한 안전망이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2: 네. 지금까지 차카차카 상황실 민자영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블루와 엘튼 존이 함께 불렀습니다.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 마트, 광주은행, 사모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왕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2: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 차카. 길어만 들어도 마치 내가 타본 듯한 생생한 시승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시승하고 왔어요. 최서영 크리에이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오늘은 어떤

0: 어떤 차를 타보고 왔어요?
1: 너무 깜찍하셨어. 오늘 국민차 가지고 네. 왔습니다. 국민차.
2: 오, 국민차.
1: 국민차 하면 근데 이게 한 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뭐가 떠오르세요?
2: 티코.
1: 오, 티코.
2: 국민차 티코.
1: 조금 옛날 국민 아니세요?
2: 옛날 국민이요?
1: 저는 이제 요즘 국민으로서
3: 네, 요즘 국민.
1: 아, 요새 국민차라는 이름을 붙일 만한 차는 뭐 일단은 그랜땡.
0: 아, 그랜땡. 네. 그렇죠. 그랜땡.
1: 산타땡.
2: 그게 국민차예요?
1: 그럼요. 오. 일단 역사가 좀 오래된 차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과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차. 근데 그중에서 저는 정확하게는 국민 첫 차를 오늘 한번 타보고 왔거든요.
2: 아, 첫
0: 차?
1: 네. 제가 이게 굉장히 그 투머치한 정보긴 한데
2: 그래요.
1: 제가 91년생입니다.
2: 어, 축하드립니다. 네.
1: 근데
2: 축하해요.
1: 조금씩 옛날 국민 돼가고 있죠.
2: 근데
0: 이미 옛날 국민 아니에요?
1: 맞아요. 요새 그 느크크라고 하더라고요.
2: 느크크는 뭐예요?
0: 요즘에는 뭐, 네. 좀 나이 들었으면 느크크, 좀 어리면 영크크. 크크는 왜 붙이는 거예요?
1: 그 뭐 크 크리에이터에
2: 늑 약간 늙었을 때 늑 해가지고 크크.
1: 그렇죠, 그렇죠. 느크크.
0: 근데 크크가 왜 붙는 거지? 아무튼
2: 저는 영크크.
0: 영크크.
1: 느크크로서 이제 요 차의 첫 출시가 저보다 더 예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차가 90년 딱 90년 10월에 처음에 딱 등장을 했는데요.
2: 예.
1: 이름이 엘란트라였습니다.
0: 아,
1: 이 차 딱 아시겠죠?
2: 네, 저의 첫 차였습니다. 네.
1: 어머, 진짜요?
2: 네.
1: 와.
2: 란트라.
0: 어, 느크크 인증?
2: 영크크.
0: 영크크.
1: 엘란트라.
2: 오늘 강한 공격 들어오네.
1: 요새 이름으로는 아반땡. 요 아반땡이요. 무려 8세대로 완전 변경이 됐고요. 그 차를 한번 싹 타보고 왔는데 오늘 요 차 할 말 많습니다. 요거 아주 가타부타 말이 많거든요.
2: 그러니까. 이게 기대하고 관심은 예. 많이 가던데.
1: 네.
2: 문매를 많이 맞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래요?
2: 근데 이제 우리 최세형 크리에이터가
1: 그렇죠.
2: 왜 문매라고 하는지를 이제 지금부터 설명이 필요하겠죠?
1: 저는 사실 세상에 나쁜 차는 없다. 뭐 이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다 차량이라는 게 가격에 따른 성능이 또 연결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와, 이 차에 대한 그 시승기 영상을 예. 제가
2: 예.
1: 그 너튜브 채널에 올리고 나서 악플이
2: 악플이요?
1: 제가 수명이 연장됐어요.
0: 어머머머머. 그 정도로요?
1: 네, 그 정도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쏟아졌습니다.
2: 근데 이제 악플
1: 네.
2: 중에서
1: 네.
2: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2: 의견들이 대체로 악플 중에 뭐가 제일 많이 나오던가요?
1: 미쳤다.
0: 왜? 뭐가 미친 거예요?
2: 미친 거야?
1: 이 차에
2: 차가 좋아서?
1: 새로 바뀐 거는 뭐 오케이인데
0: 네.
1: 가격이 너무 비싸다.
2: 가격이 왜?
0: 가격이 얼만데요?
1: 이 차가요. 네. 아반땡 딱 아시잖아요.
0: 알죠.
2: 아반땡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격이 있죠.
1: 그렇죠. 네네. 가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옵션이 붙고요.
0: 옵션이 붙고요.
1: 파워트레인을 하이브리드로 갑니다. 네. 하이브리드로 가면 기본적으로 가솔린 뭐 우리 내연기관보다 비싸잖아요.
2: 조금 비싸죠. 비쌀 수 있죠.
0: 네. 네.
1: 4천만 원 넘겨집니다.
2: 4천이 넘어요?
0: 4천이 예, 넘는다고요?
1: 4천 이상 땡겨야 되는 차가 되었어요.
2: 그 정도면 그랜땡 살랍니다.
1: 그 얘기를 이제 모든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2: 전 안 달았어요?
1: 타신 것 같은데.
2: 안 달았어요.
0: 댓글 타신 것 같은데.
1: 네, 이런 그 피드백이 많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아반땡 하면 생각하는 가격대가
2: 맞아요.
1: 있는데 4천땡 너무한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분노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웃긴 거는요. 이 분노만큼 관심과 기대도 확실히 높은 차인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이러면 이제 사전 계약 대수가 이렇게 적어야 되잖아요.
2: 네, 뭐 한 3천 대, 4천 대 정도면.
1: 그렇죠. 이거 계약 첫날에만 11,094대 계약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2: 야.
1: 아반땡 역사상 최고 기록이에요.
2: 아, 그래요?
1: 진짜 말이 안 된다. 이 정도로 이제 많은 분들이 화가 나셨지만
0: 네.
1: 또 그만한 관심은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0: 근데 뭐 아무리 욕하면서 사더라도 네. 이유가 있으니까 살 거
2: 그러니까.
0: 아니에요. 그냥 뭐 아예 뭐 욕하면서 살란다 이게 아니라 비싸진
1: 맞아요.
0: 이유가 뭔가요?
1: 네. 일단은 차가 커졌어요.
0: 커졌다고요?
1: 네, 요새 국산차들 나오면 기본적으로 차 사이즈를 다 키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소나땡을 산다라고 했을 때 소나땡도 그랜땡이 되고 이제 그랜땡도 야 이거 더 커지네.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런 상황인데 아반땡은요. 소나땡급으로 커졌어요.
2: 아반땡가
1: 네.
2: 아반땡이
1: 그
2: 자동차 관리법상
1: 네.
2: 중형차예요.
1: 사실상 그렇습니다.
2: 아니 크기로.
1: 크기로 보면
2: 실제로
1: 맞아요.
2: 법률상

0: 영어로도 중형차입니다.
1: 아, 이게 실제 지금 기존이랑 비교를 했을 때요. 전장이 55mm, 전폭이 30mm, 휠베이스는 30mm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번 쏘나땡이랑 비교를 해봤어요. 그때 쏘나땡이 그 1860mm 정도 됩니다. 이 전폭이.
0: 너비가.
1: 너비가. 근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 딱 5mm 차이에요.
0: 아, 5mm. 아.
1: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거죠, 사실은.
2: 그러네요. 5mm면 뭐. 네.
0: 그러니까.
1: 그쵸.
0: 둘이 포개면 합쳐진다.
1: 합쳐진다. 물론 아직 길이 같은 경우는 쏘나땡이 길긴 해요. 근데 일단 이 폭, 너비가 크니까 처음에 딱 차를 보면 와, 이거 덩치가 이게 아반떼 땡이 맞나?
2: 그러네요.
1: 하는 생각이 일단 들긴 합니다. 일단 차체 사이즈가 키워졌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에 대한 뭐 약간의 변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다가 실제로 심장도 바뀌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원래 기존의 아반땡은 1.6이었죠. 1.6.
0: 네, 그렇죠. 그렇죠? 배기량이. 네.
1: 배기량이. 근데 이게 2.0으로 늘어났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그게 이제 기본적인 파워트레인이 엔진이 2.0이에요?
1: 맞아요. 아예 1.6이 삭제가 되고 1.6은 이제 하이브리드에만 남겨두고
0: 1.6은 하이브리드로?
1: 그렇죠. 1.6이 없어진 2.0이 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가타부타 이제 얘기가 많이 쏟아지는데
0: 아,
1: 정확합니다. 아, 역시 우리 권칼럼님은
2: 아, 내가 얘기하려 했는데
0: 40년 했어요.
2: 그렇죠. 아, 저도 아는 척 하려고 했는데
0: 그래 그래 훌륭하네.
1: 이 정말 소비자분들의 마음을 바로 깨뜨고 계시네요. 일단 배기량이 늘어나면 기본적으로 세금이 늘어난다. 그래서 아반땡은 사실 세금 적당히 아끼고 요렇게 타는 맛이 있는 준중형이었단 말이죠.
0: 그렇지. 연간으로 따지면 30몇만 원 내는데 그렇게 그렇죠. 바뀌면 52만 원 내니까.
1: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23만 원 정도를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기존의 아반떼보다 세금으로. 그러니 이제 세금까지 늘리면서 왜 이런 짓을 했을까를 봤는데요.
2: 네.
1: 이 규제가 친환경 규제가 점점 이제 심해지잖아요. 네. 특히 제일 중요한 람다 규제. 그러니까 이 공기 중에 연소의 그 비율을 따지는 그런 람다 규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리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배기량에 따라서 이 람다의 비율을 체크를 하잖아요. 이거를 더 이상 이 1.0으로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2: 아.
1: 그래서 이걸 이제 이 H사에서는 아 이걸 맞추려면 차라리 출력에 제한을 걸자.
0: 아,
1: 출력에 제한을 걸어서 너무 이제 그 연료상 이 친환경이 아닌 그런 연료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요거 비율을 좀 낮추자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말이 나올 거잖아요.
0: 왜냐면
1: 차가 나왔는데 출력이 제한되는 게 이게 뭐니? 이게 그쵸. 반쪽짜리다. 네. 이렇게 돼서 내부적으로 요거를 좀 많이 고민을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2.0으로 갔더라고요.
0: 아, 그렇게. 네,
1: 그런 이제 내부의 이제 의사결정 과정은 있었는데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어쨌든 2.0이 되면 실제적인 세금이 높아지는 불편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아반땡이라는 이 입문형 세단에 이 결정을 한 게 맞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쏟아지고 있는 거죠.
0: 그래요. 시승기 네. 코너인데 시승 얘기는 안 하고 지금 착감 얘기만 중장 당하고 있습니다.
1: 그쵸.
2: 아니 왜냐면 이게 제일 지금
0: 민감해.
2: 민감하고 우리가 차를 살 때 다른 거 다 고려하지만
1: 맞아요.
2: 가격이 안 맞으면
0: 마지막에 지갑을 열었는데
2: 아, 그럼요 그럼요.
0: 그렇죠. 안 맞으면
2: 이건 안 맞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0: 아니, 그럼 맞아요. 지갑을 열 수 있을 만큼 겉과속이 네. 많이 바뀌었어요?
1: 겉과속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와 이게 아반땡이구나.
0: 아 그래?
1: 이게 맞구나. 이런 너무 좀 충격을 받을 정도로
2: 다
1: 많이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어요.
0: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합니까?
1: 오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0: 겉바속촉?
1: 겉바속촉인 게 겉은 이제 직선형의 라인을 많이 쓰면서 그 왜 남성분들이 그 옛날에 보던 건담 있죠.
0: 네.
1: 그런 장난감처럼 이렇게 막 겉에 뭘 많이 붙여놓고 이 그 뭔가 이렇게 방패막들이 많이 생긴 그 느낌이 들거든요.
0: 선과 면이 명확한.
1: 명확한. 그리고 사이즈가 커졌잖아요. 그래서 아 일단 덩치도 생기고 요거 차가 확실히 다른 데하고 실내에 딱 타보면 거기 이제 촉촉한 쿠션들 동글동글한 쿠션들이 이제 막 들어가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이제 사이즈가 조금 아담하면서 흔히 D컷이라고 하는 네. 아래쪽에 이렇게 딱 잘려서 좀 스포티한 느낌이나 요런 느낌의 운전대가 딱 들어가고 제일 중요한 게 디스플레이입니다.
0: 디스플레이.
2: 뭔데요?
1: 디스플레이가 14.6인치의 그 센터 중앙 디스플레이 딱 들어가는데 이게 좀 웃긴 게요. 소나땡이 안 들어가요.
3: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형님에서는 형님 차량에서 풀옵션을 해도 안 들어가는 그 디스플레이를 아반땡에 넣은 거죠 사실.
0: 이제 저 아반땡이 그 형을 형으로 인정하지 않는군요.
1: 형을 이제
2: 형은 저기 형 어떻게 살라고?
1: 그러니까요.
0: 아니 형은 이제 형은 택시잖아. 나는 택시 아니잖아.
1: 어, 맞네요.
0: 나 형은 능가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1: 거의 그 느낌입니다. 예. 네. 그래서 요 디스플레이에 심지어는 소프트웨어 다 바뀌죠. 이제 H사의 가장 최신 디스플레이인 플레오스 커넥트라는 게 다 들어가서 요게 되면 우리 이제 챗GPT 뭐 이런 거 쓰잖아요. 생성형 AI. 네. 그래서 내가 그냥 차에 띡 하고 누르면 걔랑 대화하는 거죠.
0: 그래요?
1: 야, 오늘 나 저녁 뭐 먹을까? 하면은 걔가 저녁 메뉴 추천해주고 야 너 차카차카 어떻게 생각해? 하면 답변합니다.
0: 해봤잖아요 제가. 송경재에서 이준호하고 둘이 시승하면서 둘이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1: 뭐라 하던가요?
0: 우리의 기대를 미치지 못했어요.
2: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가겠습니다. 네? 아들이에요. 롤링 인 더 딥.

0: 아델 롤링 인 더 딥 들었습니다. 최서영 크리에이터와 함께 국내 H사의 준중형 세단 시승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아반땡 실제로 네. 타보니까 어땠어요? 또 야,
1: 드디어 타보는 거죠?
2: 드디어 타봅니다. 일단 기대감이 좀 많이 컸었어요. 왜냐하면 쏘나땡만큼 사이즈도 커졌고
1: 그러니까.
2: 또 배기량이 어쨌든 늘어나고
0: 그쵸.
2: 차가 이제 무거워지다 보니까 와 이게 감당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1: 예.
2: 근데 제가 딱 주행을 해봤을 때 실제로 구형의 아반땡이랑 비교를 하면 성격이 좀 달라지긴 했어요. 제가 구형 아반땡을 타면서 사실 생각보다 이게 승차감이 괜찮네라고 느꼈었거든요.
1: 괜찮죠.
2: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얘가 되게 탁탁탁 촉촉촉 나가는 맛이 있달까? 그러니까 좀 경쾌, 가뿐하게 좀 이렇게 쏴주는 맛이 있더라고요.
1: 네.
2: 그래서인지 요 아반땡의 N 모델도 나오잖아요. 네. 고성능. 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할 정도로 차체가 좀 가볍게 속속속속 치고 나가는 느낌이었다면 사실 이번 신형 아반땡은 좀 차분해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형님을 조금씩 위협하면서 약간 성숙해지려고 노력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0: 형님 좀

0: 따라 있나요?
1: 맞아요. 그래서 약간 그 기존에 있었던 팔팔한 맛은 아니고요. 좀 더 중후한 느낌이 드는 그런 시승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장 좀 놀랐던 게 저는 이게 고급차와 좀 저렴한 차를 나누는 제 개인적인 기준이 탔을 때 왜 우리 그 노면이 우둘투둘한데 이제 지나갈 때 있잖아요. 제가 지금 경차 캐스땡이란 차를 타는데 와 진짜 떨려요.
2: 다 느껴지죠.
1: 다 느껴져요, 사실은. 근데 이게 진짜 뭐 제네시 땡 뭐 이런 브랜드 타잖아요. 그러면
2: 그렇죠.
1: 이 정도로 걸러집니다.
2: 그렇죠.
1: 그래서 과연 이 아반 땡이 어떨 것이냐?
2: 어땠어요?
1: 은근히 잘 잡아줍니다.
3: 아 그래요?
1: 노면의 요철감 이런 거는. 멍.
2: 어? 그 정도를
1: 멍. 뭐 이 정도로 잡아줍니다.
3: 오늘 둘이 잘 맞으시네. 오늘 강하나와 세상이가 잘 맞아 오늘. 어?
2: 아니 합류하세요 빨리 봉봉.
3: 아 기가 틀렸어.
1: 일단 노면 요철감을 부드럽게 걸러주는 거에서 저는 첫인상이 꽤 호감이었고요. 그리고 조용해졌어요. 일렬에도 뭐 이중접합 유리 이런 것들이 쓰이면서 차음 능력이 이전보다 확실히 좋아졌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정숙성과 이 노면의 그 진동감을 좀 걸러주는 능력, 이 두 지점에서는 저는 좋은 점수 줄만 했습니다. 사실. 네.
2: 그러면은 시승욱이 영상 업로드한 후에 악플이 정말 많이 달렸다. 특히 가격과 관련해서라고 하셨는데 가격 외에 다른 이야기도 좀 나왔나요?
1: 결국 근데 다 가격으로 일단 해결을 아니, 하는 거긴
3: 최근에
1: 하죠.
3: 제가 알기로는 네. 가격을 좀 내리지 않았어요?
1: 아 그건 이제 친환경차 또 세제 혜택이랑 뭐 이런 것들 다 적용을 하면 뭐 가격이 조금 낮긴 하나 여전히 풀옵션을 우리가 다 이제 더했을 때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옵션 질이라고 하죠.
2: 그러니까
1: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이제 옵션을 다 넣었을 때 우리가 비싸다고 하잖아요.
2: 그쵸?
1: 근데 이 옵션을 다 넣을 수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최상의 옵션을 선택을 해야 거기에 쓸 수 있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뭐 뱅앤올룹땡 뭐 이런 사운드 좋은 거 들어가. 근데 만약에 내가 깡통,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제일 저렴한 트림의 차를 산다라고 하면 거기는
2: 못 내가 넣는 거예요.
1: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가 이게 차가 이렇게 비싸졌는데 내가 취사 선택해서 차를 적당한 가격에 탈 수도 없게 만든 건 문제다.
2: 그러네요.
1: 이런 이제 불호의
2: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저렴한 트림을 사.
1: 네.
2: 그런데 나는 사운드가 중요한 사람이야.
1: 오 맞아요.
2: 그래서 나는 뱅앤올룹땡을 넣고 싶어.
1: 맞아요.
2: 거기에 안 된다.
1: 아, 그런 거를 못하게 정말 세밀하게 이렇게 막아놨어. 그래서
3: 거기에 내가 알루미늄 휠을 넣고 싶어. 안 되는 거야.
1: 안 되는 거죠. 휠을 18인치로 뭐 키우고 싶어. 안 되는
3: 안 되는 거야.
1: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 아반땡을 살 거면. 진짜 투자해서 역대급의 지금껏 역사상 없었던 최고의 아반떼를 타시던가 아니면 정말 그냥 통통거리는 옵션 다 빠진 저렴한 아반땡을 사시고 비용을 방어하시던가 딱 이렇게 지금 양극화가 많이 심해졌어요.
3: 어쨌든 뭐 상당히 고급화시켰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위에 있는 형이 거의 뭐 판매되는 게 렌터카 아니면 택시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1: 맞아요.
3: 차라리 그 형보다 뛰어넘자라는 생각으로 한번 도전을 한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준중형차라고 하는 고정인식이 소비자들은 각인돼 있어서 이게 4천을 넘어?
2: 그렇죠.
3: 이건 이제 약간 수용하기 어려운 숫자라고 판단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사는 사람은 산다.
1: 사는 사람 산다.
2: 역대급이었다.
3: 그러니까.
1: 그렇죠.
2: 자 그럼 총평 한번 가볼까요?
1: 이 차는요. 붕어빵 같은 차입니다.
3: 붕어빵이요?
1: 네. 아반땡. 제가 얼마 전에
2: 겨울에만 팔리나요?
1: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명동을 지나가는데 와 거기 붕어빵 장사하신 분이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가을이지만 너무 그 팥이랑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서서 실제로 붕어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 둘.
1: 여전히 붕어빵은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가격표를 딱 보잖아요. 네. 저 너무 놀랐어요. 붕어빵 얼마로 생각하세요?
2: 비싸죠.
3: 천 원에 세 개, 네 개.
1: 그게 이제 옛날이고요.
2: 진짜
3: 늑크크.
2: 옛날.
1: 늑크크고요.
2: 그 진짜 옛날.
1: 요새는 있잖아요. 한 마리 천 원입니다.
3: 한 마리
1: 천 원.
3: 하나에?
1: 저 정말 충격받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우리 옛날에는 붕어빵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피자 붕어빵. 슈크림 붕어빵. 무슨 모짜렐라 통치즈 붕어빵 뭐 이런 식으로 엄청 종류가 다양해지고 고급화가 된 거죠. 아반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고급화는 많이 되었어요.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것들, 뭐 치즈 들어가고 피자 토핑 들어가고 막 많이 생겼거든요. 가격은 너무 비싸진 거예요. 근데 웃긴 건 줄은 쓰더라. 네.

0: 있었잖아요.
1: 있죠.
0: 근데 이제 더 이상 그 추억으로 이 우리의 향수를 어린 시절의 향수를 느끼기가 어려운 가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의 그 정겨웠던 붕어빵이 이제는 고급 음식이 되었다.
2: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네. 돈을 빼는 게 아니라 장지갑에서 네. 쑥쑥 빼야 되는군요.
0: 아, 그렇죠. 어? 장지갑에 막 카드 딱 해가지고 어? 결제 딱 이렇게 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 네.
1: 자, 지금까지 최상 크리에이터와 시승기 함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디벤.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차카차카 캠페인 월간 푸른 신호등 시간입니다.
2: 와, 10월이네요. 차카차카 캠페인 푸른 신호등 10월 주제가 방향지시등켜기인데 현대자동차와 함께합니다.
1: 차로를 바꾸거나 진로를 변경할 때 켜는 방향지시등. 그런데 앞으로 이 방향지시등 안 켜면 벌점 부과된다고요?
2: 축하드립니다. 10점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겼으니까 곧 부과해드리겠습니다.
1: 벌점 부과에 앞서서 연말까지 깜빡이 안 켜고 진로 변경하는 차량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2: 사실 차로 변경하거나 좌우 우회전할 때 방향지시등 켜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느 쪽으로 갈지는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알려줘야 사고가 안 나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잘 안 지켜요.
1: 네, 그래서 지난 두 달간 홍보를 열심히 해왔고요. 연말까지 집중 단속도 하겠다는 겁니다.
2: 방향지시등 미점 등이 공익신고 접수 2위입니다. 신호 지시 위반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해요.
1: 경찰에 걸리든 뭐 다른 차의 블랙박스에 찍히든 피해갈 곳이 없습니다. 꼭 켜세요. 자, 오늘의 끝곡 비틀즈의 헤이즈드입니다.
2: 네, 헤이즈. 즐거운 주말입니다. 안전운전하시고 지금까지 권영주.
1: 음성 틀렸어요. 강다솜의 차가차가였습니다. 차가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를 머리 위로 들기 힘들거나 밤에 잘 때 어깨가 쑤시고 아프다면 어깨 힘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신체를 통해 힘줄 손상이 의심되면 초음파나 MRI 검사를 통해 힘줄의 상태와 파열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깨 힘줄은 한 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상태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절 레싱을 이용하면 절개를 최소화하면서 손상된 힘줄을 봉합할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을 단순한 증상으로 넘기지 마시고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어깨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물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9시 뉴스입니다. 가공식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면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3가격의 8월 가격 동향에 따르면 다소비 가공식품 26개 품목 가운데 24개 품목의 가격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승폭이 가장 큰 품목은 국과 탕으로 상승률이 39.2%에 달했습니다. 즉석밥 가격은 전달보다 5.7% 올랐고 콜라는 6.7%, 케첩은 4.3%, 카레는 4.1%, 참치캔은 3.9% 상승했습니다. 올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고 기각하는 비율이